0: Her sister was reading a book, but the book had no pictures. Alice had nothing to do. She felt bored and sleepy. Suddenly, a white rabbit ran past her. Alice heard it say, oh dear, I will be too late. Then the rabbit took a watch out of its pocket. He looked at it and hurried on. Alice had never seen a rabbit with a pocket watch before. She was very curious about it. Alice ran across the field after the rabbit. It popped down a large rabbit hole under the hedge. She was just in time to see it go.
1: Alice's Adventure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말 제목,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혹시 읽어본 친구들 있죠? 많죠?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술술술술 읽히거든요. 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볼까요? Chapter 1, 제1장입니다. The White Rabbit, 흰 토끼. 흰 토끼 기억하시나요? Alice was tired of sitting by the river. Alice was tired of. 자, I am tired라고 하면은 원래 피곤한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원래 진짜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밖에서 뛰어놀다 보면은 육체적으로 몸이 피곤해지잖아요. 이 피곤한 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요. 조금 더 확장해지는 거. 아, 좀 질렸다. 실증이 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이 난다. Be tired of라고 하면은 뒤에 거에 지루함을 느끼다. 혹은 뒤에 거에 실증이 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lice was tired of. 그래서 앨리스는 실증이 났습니다.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뭐에 실증이 났냐면 sitting by the river. 강 옆에 앉아 있는 거. 매일매일 앨리스가 강 옆에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아, 뭐 좀 색다른 거 없나? 라고 이제 실증이 나는 것이죠.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죠. Her sister was reading a book. 그녀의 언니라고 할까요? 그녀의 여형제 언니라고 하겠습니다. Her sister was reading a book. 그녀의 언니는 책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But the book had no pictures. 그런데 그 책은 그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그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림이 아예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lice had nothing to do. 앨리스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안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아무것도래야 하면은 to do, 할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었다. 앨리스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할 것이 없고 무료하고 재미없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She felt bored and sleepy. 자, 뭔가 매일 하던 무언가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실증이 느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녀는 she felt bored. 그녀는 지루함을 느꼈고 and sleepy. 이렇게 뭔가 졸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to do. 이것을 우리가 부정사 혹은 to가 앞에 있으니까 to 부정사라고 부르죠. 이 to 부정사가 제가 최근에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명사 말고요. 또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입니다. 자, 다시 우리 부정사 빠르게 한번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아,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정사라는 것은 원래 뭐였다고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그걸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부정사는 원래 뭐였다고요? 원래는 동사였습니다. 동사. 원래는 동사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상황에 따라서 앞뒤 문맥이나 이 문장에 따라서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명사일 때 아, 명사일 때는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형용사일 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사가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그 의미만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예를 들자면 하다라고 한다면 맞죠? 하다, do라고 한다면 do는 동사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to do가 되면서 하기도 되고요. 하는 것 혹은 하기 이게 바로 명사의 쓰임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형용사가 되면은 뭐뭐 할이라는 것이 되겠죠. 뭐뭐 할 할 것이다. 뭐뭐 할이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뭐 할 무언가. 그러면 이게 형용사. 형용사라는

0: 것은 바로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형용사의 기능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이걸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가 부사로 쓸 때는 내용이 조금 더 많거든요. 추후에 제가 예전에 강의로 말씀드린 적이 있고 추후에 또 나오면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형용사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 부정사가 형용사일 때는 형용사의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은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to 부정사 혹은 부정사가 명사랑 딱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게 첫 번째 겉보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She has a lot of homework to finish. 그녀는 많은 a lot of 많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homework 숙제를 가지고 있죠.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숙제냐 하면 끝내야 할 이해가 되시죠? 끝내야 할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finish 한번 보도록 할까요? to finish잖아요. 원래 finish는 동사였습니다. 끝내다 라는 동사죠. 자, 그런데 to finish가 되면서 그리고 바로 앞에 보니까 명사가 있죠. 그래서 이 to finish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끝내다가 아니라 끝내야 할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이 to 부정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위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to 부정사와 명사가 붙어 있어야 되고 왜? 바로 앞에 있는 걸 수식해 줄 거니까. 그 다음에 to finish는 끝내야 할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죠? 이게 답니다. 그 다음은요. I need a friend to talk to. 아우 답답해. 아, 난 내 친구한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아. I need a friend. 혹은 나 좀 심심해서 누구 좀 이야기할 사람 없나? 그러면 즐거움을 느낄 텐데 I need a friend. 나는 친구가 필요해. 어떤 친구? To talk to. 말을 할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앞에 여기 있는 to talk가 바로 부정사인데 형용사로 쓰인 거죠. 바로 앞에 a friend, friend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말할 친구. 그냥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할 친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부정사가 형용사일 때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입니다. Alice had nothing to do. Nothing.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할 때 아무것이 되겠죠. To do. 그러면 nothing은 아무것이니까 무언가 아무것,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nothing은 명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기 있는 to do가 바로 앞에 있는 nothing을 수식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to do는 형용사다. nothing이 명사다. 여기 있는 것도 to talk to에서 to talk이 형용사다. 바로 앞에 있는 friend가 명사다. homework 명사다. 여기 있는 to finish가 형용사다. 끝내야 할 숙제, 말할 친구, 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 정리해보았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suddenly, 갑자기 a white rabbit ran past her. 흰 토끼가 ran, 뛰어왔는데요. past라는 것은 지나서, 그녀를 지나서 갔습니다. 여기서 her이라는 것은 Alice가 되겠죠. Alice를 지나서 슝, 자동차 아니고요. 토끼가 슝, 지나서 갔습니다. Alice heard it say. Alice는 그것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바로 white rabbit이 되겠죠. Oh dear, oh dear. 아우, 아이고 이런. 오, 세상에. 이런 감탄사입니다. I'll be too late. 나 늦을 것 같아. 토끼가 오 이런. 나 늦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Then the rabbit took a watch out of its pocket. 그리고 그 토끼는 took a watch out of its pocket. Take out. 끄집어냈습니다. 꺼냈습니다. 무엇을 꺼냈냐면 a watch라는 것은 시계가 되겠죠. 시계를 꺼냈습니다. 우리 큰 벽시계 아니고요. 흔히 watch라고 하면 손목시계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읽어보면 pocket watch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주머니 시계, 시계를 꺼냈습니다. 작은 시계가 되겠죠. out of its pocket. 이 토끼의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He looked at it. 그는 그것을 보았고요. And hurried on. Hurry on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지금 제가 써두었죠. 과거형이 hurried on이고요. 원형은 hurry on이 됩니다. 서둘러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시계를 보면서 시계 여기가 아니고 주머니에서 꺼냈으니까 손에 있겠죠. 그러면서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서둘러서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앨리스의 선택은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The White Rabbit. Alice was tired of sitting by the river. Her sister was reading a book, but the book had no pictures. Alice had nothing to do. She felt bored and sleepy. Suddenly, a white rabbit ran past her. Alice heard it say, "Oh dear, oh dear, I will be too late." Then the rabbit took a watch out of its pocket. He looked at it and hurried on.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Alice had never seen a rabbit with a pocket watch before. 그렇죠. 제가 미리 읽어보았기 때문에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앨리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토끼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토끼? With a pocket watch before. 이전에 주머니에서 꺼내는 이 주머니에 이 주머니 시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작은 주머니 시계를 가지고 있는 토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본 적이 있습니까? 토끼가 막 토끼장이나 토끼우리에 있고 혹은 막 산에 있는데 갑자기 토끼가 아,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서 아, 나 늦은 것 같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잖아요. 앨리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을 지금 봤다라는 거죠. She was very curious about it. 그러면 저라도 따라갈 것 같아요. 저라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She was very curious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혹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 뭐지? 저 토끼는 뭐야? 라고 궁금해하고 신기해한다라는 것이죠. Alice ran across the field after the rabbit이라고 돼 있네요. Alice는 ran across the field. 그 들판, field라고 하면 들판입니다. 들판을 가로질러서 갔습니다. After the rabbit. 그 토끼를 after이라고 하면 후에라는 시간적으로 뭔가가 이 나중에 뒤에라는 말이 아니라 그 토끼를 따라서 쫓아서 갔다는 말이 되겠죠. It popped down a large rabbit hole under the hedge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it은 바로 토끼가 되겠죠. pop이라는 것은 뭔가 팡 터지다. 이렇게 뭔가 샥 갑작스럽게 촥촥 움직이다. 이런 게 바로 pop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pop이라고 하면은 확 들어오다, 확 나가다. 확 내려갔습니다. popped down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확 뭔가 샥 내려갔습니다. down a large rabbit hole. 이 큰 토끼 구멍 속으로 확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기어 내려가는 게는 pop 뭔가 확 내려가는 것이죠. under the hedge. 근데 그 토끼 구멍이 어디 있었냐면 토끼 굴이 어디 있었냐면요. under the hedge. hedge라고 하면은 바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울타리 밑에 있었던 큰 토끼 구멍으로 샥 내려갔습니다. She was just in time to see go. She라는 것은 Alice가 되겠죠. Alice는 was just in time. In time이라는 것은 시간에 맞게, 늦지 않게, 시간에 맞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왔다. 그것이 가는 것을 늦지 않게 왔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 토끼굴로 들어가는 것을 그래도 앨리스가 막 따라와서 울타리 밑으로 토끼가 샥 들어가는 것을 늦지 않게 와서 볼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앨리스는 어떻게 할까요? 1번 굴로 들어간다. 2번 굴을 막는다. 3번 가만히 지켜본다. 기다린다.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자, 그럼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Alice had never seen a rabbit with a pocket watch before. She was very curious about it. Alice ran across the field after the rabbit. It popped down a large rabbit hole under the hedge. She was just in time to see it go.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Be tired of. Be tired of. Alice was tired of sitting by the river. Past. Past. Suddenly, a white rabbit ran past her. Hedge. Hedge. They planted a hedge around the garden. Pop. Pop. It popped down a large rabbit hole under the hedge. In time. In time. She was just in time to see it go.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살짝 한 걸음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watch라는 것인데요. watch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떤 움직이는 사물이나 영화나 스크린 안에 있는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다라고 할 때 watch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watch a movie tonight. 그래서 오늘 밤에. 그렇죠. 오늘 밤에 영화를 하나 보자라고 하는 제안, 이 명령은 아니고 이 제안하는 것이죠. Let's watch a movie tonight. 오늘 밤에 영화 하나 보는 게 어때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watch라는 것은 TV나 영화나 혹은 뭔가 움직이는 사물을 보는 것을 우리가 흔히 watch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알 수도 있습니다. I got a new watch. 제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I got a new watch. 오, 보이시죠? 여기에. 아, 보이시죠? 아,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죠? 제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I got a new watch. 나는 새로운 손목시계. 그렇죠. watch라는 것은 손목시계입니다. 나는 새로운 손목시계를 샀어 혹은 얻었어 가졌어 라는 것이죠. 보통은 샀다라는 의미를 가지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손목시계를 가지게 되었어. 즉 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atch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 문맥에 따라서 여기에서 I got a new watch에서 새로운 보다를 샀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그 문맥에 따라서 단어들의 의미나 품사가 바뀌니까 꼭 잘 이렇게 영어를 읽을 때는 앞뒤를 잘 보시면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회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억지로 영어 실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즐기면서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함께 책을 펼쳐서 책 속에 푹 빠져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그렇죠. 이제 토끼 굴로 들어갑니다. 토끼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기대가 됩니다. 미리 이 책 전체를 다 읽으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강조를 위해서 영어 어순, 단어의 어순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lice followed the rabbit down into the hole. She never once thought how she would get out again. The rabbit hole suddenly dipped down and became a deep well. Alice began to fall. Down, down, down she went. Alice noticed something odd. The sides of the well were filled with cupboards, bookshelves, and pictures. Suddenly, she came down upon a heap of sticks and dry leaves. With a thump, the fall was over. Alice was not a bit hurt.

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이 토끼 구멍 속으로. 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앨리스가 토끼를 한 마리, The White Rabbit, 그렇죠? 흰 토끼를 발견했는데요. 이 앨리스를 지나갈 때 시계를 꺼내서,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서요. 나 좀 늦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달려갔는데 이 울타리 밑에 있는 토끼 굴로, 토끼 구멍으로 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앨리스가 제가 지난 강의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이라고 하면서 1번 따라 들어간다. 2번 토끼 굴을 막는다. 3번 가만히 지켜본다. 기다려본다.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 보기를 드렸었죠. 과연 앨리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Alice followed the rabbit down into the hole. 아, 정답은 1번. 따라 들어간다였네요. Alice는 follow, 따라갔습니다. The rabbit, 그 토끼를 down into the hole, 그 구멍 아래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She never once thought, 그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How she would get out again. 그러니까 앨리스가 따라 들어가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 어떻게 해서 다시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Thought how she would get out again. 다시 어떻게 그녀가 나올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The rabbit hole suddenly dipped down and became a deep well 이라고 돼 있네요. 그 토끼 구멍은 suddenly 갑자기 dipped down. 뭔가가 이 움직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토끼굴로 단순히 이렇게 앨리스가 들어가는데 토끼굴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dipped down. 그 토끼굴이 토끼 구멍이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dipped down 했답니다. dip이라는 것은 아래로 푹 내려가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푹 찍어 먹거나 우리가 이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뭔가 콕 찍어 먹거나 혹은 뭔가가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 이게 바로 dip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dipped down이라고 하면 아래로 내려가다 푹 꺼지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토끼 구멍이 아래로 푹 꺼졌고요. And became a deep well. Well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Well이라고 하면 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우물이라는 의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깊은 우물이 되었습니다. 토끼 구멍이었는데 그걸 따라 내려가 보니까 그게 갑자기 푹 꺼지면서 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Alice began to fall. 앨리스가 아래로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Down, down, down she went.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그녀가 내려갔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좀 특이한 거 없습니까, 우리 친구들? 원래는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She went down이 옳은 문장 아닙니까? 그런데 down, down, down she went라고 적혀있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강조를 위해서 어순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The queen went down 이라고 해볼까요? 자, the queen 이라고 하면 여왕입니다. 여왕이 went down, 아래로 내려갔다. 그 아래가 뭐 토끼굴일 수도 있고 뭔가 아래가 되겠죠. 어쨌든 the queen went down, 여왕이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말하는 사람이 the queen went down 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down 이라는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down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아래로 여왕이 내려갔다. 즉, 아래로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 down을 문장 제일 마지막에 둬서 되겠습니까? 아래로를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무언가 강조하고 싶을 때 문장 제일 앞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으로 쭉 옮겨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down the queen went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어순. 우리가 흔히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정상적인 어순. 그 말의 순서, 단어의 순서를 어겼잖아요. 단순히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을 해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어순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게 뭐냐면 down 다음에 the queen went라고 그대로 쓰지 않고 이 went와 여기 있는 동사와 여기 있는 주어 자리를 샥 바꿔둡니다. 그래서 down went the queen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went the queen.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down까지 읽고 이건 뭐지? 라고 궁금해하는 순간 뒤에 보니까 went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아 이게 원래는 주어 동사 여기에 the queen went down인데 원래는 주어 동사 어순이었는데 동사 주어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 down이라는 게 지금 문장의 제일 앞에 있는 이 down이라는 게 강조를 위해서 원래는 다른 곳에 있던 건데 그걸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해 두었구나. 이게 정상적인 어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주어를 쓰면서 우리 독자들한테 정상적인 어순이 아니에요. 강조를 위해서 무언가 이동시켜 둔 거예요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여기 있는 the queen을 she로 바꿔보겠습니다. the queen은 여왕이잖아요. 여왕은 여성이니까, 여자니까 she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대명사로 바꿔서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다릅니다. she went down. 그녀는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down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down을 그대로 앞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down she went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방금 제가 위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아, 강조를 위해서 뭔가 앞으로 탁 이동을 하면 down 같은 것을 강조를 위해서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하면은 이게 원래의 어순이 아니고 강조를 위해서 이동한 겁니다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주어 동사 자리를 샥 바꿔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샥 바꾸면은 이렇게 되겠죠. down she went가 되는데요. down when she가 됩니다. down she went가 아니고요. down went she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이게 대명사는 문장 끝에 이렇게 주격이 위치하지 않습니다. 대명사일 때는 원래 있었던 그대로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went she라고 안 하고 down she went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사실은 이게 올바른 문장인 것이죠. down she went라고 해야 되고요. down went she라고 하지 않고 원래 있었던 down she went를 그대로 적어둔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명사라면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거 도치라고 하죠. 어순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외도 있고 또 다른 규칙들이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Alice followed the rabbit down into the hole. She never once thought how she would get out again. The rabbit hole suddenly dipped down and became a deep well. Alice began to fall. Down, down, down she went.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Alice noticed something odd라고 되어 있네요. Alice는 notice, notice라는 것은 알아챘습니다. 무엇을 알아챘냐면 something,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odd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strange와 유의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상한 입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이런 이야기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걸 머릿속에 쭉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앨리스가 원래는 토끼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갑자기 토끼 구멍이 아래로 푹 꺼지더니 우물이 되었다고 그랬죠. 저 우물 안으로 쭉쭉 이렇게 앨리스가 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인데 무엇을 알아챘냐면 The size of the well were filled with cupboards, bookshelves, and pictures라고 되어 있죠. The size라는 것은 옆을 의미하는데요. size라고 되어 있어. 바로 옆면입니다. 이 우물로 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우물의 옆면. 지금 이게 우물이고요. 제가 막 앨리스가 안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옆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면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옆면, 어디의 옆면이냐 하면 of the well. 그 우물의 옆면들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냐면 were filled with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죠. 뭘로 가득하고 채워져 있었냐 하면 cupboard. 자, 이 단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cupboard 들어가면 찬장입니다. 우리가 컵이나 뭐 접시나 여러 가지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용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단어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cup. 그다음에 board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를 cupboard라고 하지 않습니다. cupboard라고 합니다. 즉 P 발음이 묵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cupboard 같지만 이게 cupboard라고 P 발음이 생략이 된다. 묵음이다. silent sound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upboards, bookshelves, 그래서 찬장과 이 책장들과 그다음에 and pictures, 그다음에 사진 혹은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Suddenly, 갑자기, she came down upon a heap of sticks and dry leaves. 자, 여기 보니까 come down upon이라고 되어 있죠. 어딘가에 내려앉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녀는 내려앉았습니다. 어딘가에 착지했다. 땅에 닿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디에? A heap of. heap이라는 것은 a heap of는 우리가 유열을 꼽자면 a lot of와 비슷합니다. 즉 많은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있는 heap은 원래는 이

0: 더미를 의미하거든요. 뭔가 물건을 막 이렇게 쌓아두면은 pile, 즉 더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a heap of는 한 더미를 이루고 있는, 즉 많은을 의미합니다. 많은 나무 막대기와 and dry leaves, 이 마른 나뭇잎의 더미 위에다가 그녀가, 앨리스가 착 내려앉았다는 거겠죠. 우물에서 쫙 떨어졌습니다. 이 우물은 어디 있었다고요? 원래는 토끼 구멍이었습니다. With a thump. thump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thump. thump. 왜 thump가 뭐냐 하면 소리에서 온 거예요. 이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은 thump. 이게 뭐냐 하면은 쿵 하는 소리예요. 우리말로는 쿵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이게 영어로 외국인들이, 원어민들이 들을 때는 쿵이 아니라 thump 이렇게 들리나 봐요. 우리말로는 쿵이지만 이게 thump이다. 즉쿵 하는 소리와 함께 the fall was over. 이렇게 떨어지는 것. 앨리스가 쭉 떨어지고 있는 게 끝이 났다. 이제 땅에 닿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lice was not a bit hurt. 앨리스는 조금도, 다행스럽게도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 궁금하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다음 오늘도 단어 정리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넘어가 볼까요?
1: Alice noticed something odd. The sides of the well were filled with cupboards, bookshelves, and pictures. Suddenly, she came down upon a heap of sticks and dry leaves. With a thump, the fall was over. Alice was not a bit hur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싹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Dip down. Dip down. The rabbit hole suddenly dipped down and became a deep well. Well. Well. The well was deep and full of clear water. Odd. Odd. She heard an odd noise from the kitchen. Notice. Notice. Alice noticed something odd. Cupboard. Cupboard. She put the plates back in the cupboar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dip이라는 것인데요. dip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의미가 추가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dipped the brush in paint. 그녀는 dip했습니다. 무엇을 dip했냐면 the brush, 붓을, 아, 이런 물감이나 페인트 속에다가 dip했답니다. 그러면 이 붓을, 맞죠? 붓을 페인트나 물감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찍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푹 담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담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ip, 살짝 뭔가를 담그는 거예요. 액체 속에다가. 자, 그 다음, the sun dipped below the mountains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dip이라는 것은 무언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 살짝 담그는 거. 담글 때 위로 이렇게 담그진 않잖아요. 액체니까 아래로 이렇게 뭔가를 살짝 담궈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The sun, 태양이, 해가 어떻게 되냐면 dipped, dip 했답니다. Below the mountains, 이렇게 산이 쫙 있는데 이제 해가 질 때가 되어서 해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겠죠. 그래서 dip이라는 걸 그대로 사용하자면, 아, 내려갔다. 즉 산 아래로 내려갔다. 이제 해가 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e ate bread with garlic dip이라고 돼 있죠. 그는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냐면 빵을 먹었어요. 무엇과 함께 먹었냐면 마늘 dip. garlic 하면 마늘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마늘 dip. dip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마늘 무언가, 어떤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짝 담그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내려가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어떤 물건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빵을 먹긴 먹었는데, 마늘 dip. 자, 그럼 dip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기본적인 살짝 담그다, 내려가다의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하면, 아, 우리가 소스를 찍어 먹을 때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뭐 어딘가에 살짝 찍어서, 살짝 담궈서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dip이라는 것은 dipping 소스, 이렇게 살짝 찍어 먹는 그런 소스, 우리가 흔히 dipping 소스라고 하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그래서 그는 빵을 먹었다. 마늘 dipping 소스에 빵을 찍어서

그것과 함께 빵을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의미를 헷갈리지 말고 문맥에 따라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혜림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센스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포츠의 다양한 역사와 다양한 정보 표현들을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스포츠를 만나볼까요? I'm so curious. Alright, let's go and find out. Come on. 헬멧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모자인가? 그리고 이 몸통, 이 보호대가 있고, 이거 누가 봐도, 저 뒤에 발차기 그림도 있고, I got it.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태권도입니다. 태권! 좋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태권도에 관한 정보와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맨손과 맨발의 기술로만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격투 경기가 바로 태권도입니다. 자, 찌르기, 차기 등 공격 기술이 있는 반면에 막기 같은 방어 기술도 있죠. 여러분, 태권도는요,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건강한 마음을 또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Alrighty then. 자, 첫 번째 그림 보십시오.

0: 이게 바로 weight 체급입니다. 체중에 따라 체급이 주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체급, weight이라고 합니다. 꼭 외워두세요. 체급. 자, 그리고 주먹이 보여요. 이 주먹은 편 주먹이라고 합니다. flat fist, flat fist. 자,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다첫 번째 관절이 이렇게 약간 좀 뾰족 튀어나왔죠? 자, 이 기술로 상대방의 목, 인중, 명치, 급소를 노릴 때 공격을 합니다. flat fist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와우! 딱 봤을 때, 이 강한 타격으로 인해 상대 선수가 더 이상 경기를 임할 수 없을 때 심판이 knockdown! 네, knockdown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경기를 임할 수 없죠. 자, 좋습니다. knockdown, knockdown. 꼭 외워주세요. 자, 오늘의 스포츠 태권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어 표현 배워볼까요? Let's go. block, 막다, 사각형 덩어리. punch, 주먹으로 치다. fist, 주먹. block, 혹은 사각형 덩어리. block. 문장 볼게요. blocking is an important defense method in Taekwondo. 태권도에서 블로킹은 정말 중요한 방어 방법이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blocking.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blocking is an important defense method in Taekwondo. 아주 잘했습니다. 자, block, block, blocking 꼭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표현, punch, punch, 주먹으로 치다, punch. There are punches as well as kicks in Taekwondo. 태권도에서는 펀치도 있고 킥도 있다. 다 같이 해볼까요? There are punches as well as kicks in Taekwondo. Punches, punches, punches. 꼭 외워주세요. 자, 이제 last 표현이죠. fist, feast, fist, 주먹, fist. 문장 볼게요. Taekwondo is a sport that uses fists. 태권도에서는 주먹을 사용하는 운동이다. Fists. 태권도 is a sport that uses fists. 꼭 외워주세요. Fist. 좋습니다. 방금 배운 표현들 한번 정리해 들어갈게요. Let's go! Block. 맞다. 사각형 덩어리. Punch. 주먹으로 치다. Fist. 주먹. There are blank. As well as kicks in Taekwondo. 태권도에서는 이것도 있어요. 자, 킥이 또 있고요. 킥 말고 뭐가 있죠? 피로 시작하는 거. 3, 2, 1. 힌트 드렸어요. 정답은 punches. 그렇죠. 우후, 아주 잘했습니다. There are punches. 따라해볼까요? As well as kicks in Taekwondo.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Taekwondo is a sport that uses blank. 태권도는 뭐뭐를 사용하는 운동이다. 자, 힌트 드릴게요. 정답은 3, 2, 1. Fists. 그렇죠. Fists. 태권도 is a sport that uses fists. Perfect. 아주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Blank is an important defense method in 태권도. 태권도에서 뭐뭐가 정말 중요한 스킬입니다. 자, 이 스킬 뭘까요? B로 시작합니다. 태권도에서 정말 공격도 중요하지만 이 이 B로 시작하는 거. 네. 야. 야. 정답은 3, 2, 1. Blocking. 우후. Blocking이죠. Blocking 정말 중요한 방어의 수단입니다. Blocking. 꼭꼭 외우세요. Blocking, blocking, blocking. 좋습니다. 이제 원어민 발음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Let's go.
1: Taekwondo is a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form with a history that goes back thousands of years. Taekwondo is a sport that uses fists. There are four weight classes in Taekwondo: flyweight, featherweight, welterweight, and heavyweight. There are punches as well as kicks in Taekwondo. Blocking is an important defense method in Taekwondo. Taekwondo helps train one's body and spirit.
0: Taekwondo is a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form with a history that goes back thousands of years. 태권도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입니다. Taekwondo is a sport that uses fists. 태권도는 주먹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There are four weight classes in Taekwondo: flyweight, featherweight, welterweight, and heavyweight. 태권도에는 플라이급, 패더급, 웰터급, 그리고 헤비급의 네 개의 체급이 있습니다. There are punches as well as kicks in Taekwondo. 태권도에서는 펀치도 킥도 있습니다. Blocking is an important defense method in Taekwondo. 태권도에서 블로킹은 중요한 방어 방법입니다. Taekwondo helps train one's body and spirit. 태권도는 심신단련에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태권도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와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Did you guys have fun? I did. See you next time!

0: 따라서 온 Paper Fairy, 리즐리예요. 그리고 이쪽은 Paper Bird, 수다쟁이 토끼입니다.
1: Oh no, Lizzle! Oh no, Lizzle!
0: Why? 왜 그래, 토끼?
1: Look at your feet! Look at your feet!
0: 응? 내 발을 보라고? 이런, 맨발이잖아. 아, 내 정신 어디 있는 거야? 마침 이 소리는 뭐지?
1: Footsteps! Footsteps!
0: 아, 발소리! 맞아! 뚜벅뚜벅, 또각또각!
1: Let's make shoes! Let's make shoes!
0: 아, 그래 알겠어! 오늘은 토끼 네 말대로 신발을 접어보자! 친구들, 신발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도 함께 배워봅시다! 신고 뛰어보자 폴짝. 새 신을 신으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나요? 새 신을 만들어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기분 전환하러 저를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I'm going to make pink shoes. 저는 분홍색을 골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발 한 짝을 접는데 반만 필요하답니다. Put the pink side facing down. 사용하려는 색상을 아래를 보게 합니다. Rotate, 가로로 길게 놓으시고 Fold in half, 반으로 접어주세요. Fold the whole thing in half and then

unfold. 이렇게 전체를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펼쳐줄게요. 접었다, 펴기. You see the center line? 가운데 선 보이시죠? 이 아래 모서리들을 가운데 선을 향해서 접을게요. Fold up the right side. Fold up the left side.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접었습니다. Now you see this V line? 이쪽 V 모양의 라인들이 보이죠? 이 선들을 또 central line, 가운데 선을 향해서 접어줄게요. 접으셨다면 we will fold this in half. 반으로 또 접어줄게요. Now you see this edge? 여기 있는 모서리가 보이시죠? Fold down to this line. 여기는 세로 줄에 가서 닿을 수 있도록 내려 접어요. 이렇게 한쪽 날개를 접으면요. You see this triangle? 뒤쪽에 튀어나와 있는 삼각형이 보이시죠? 그것을 fold over the flap. 이 날개 위쪽으로 이렇게 겹치게 접어주세요. And then we will put this flap into the pocket over here. 여기 들어올리면 보이는 이 주머니 안으로 여기 있는 이 뒤쪽 날개를 넣어줄 거예요. 자. Turn over. 이렇게 바로 세우면 거의 신발 모양이 다 됐죠? We're almost done. The last step is to fold the tip of the shoe upwards. 위쪽으로 이렇게 꺾어 올려서 접어주는 겁니다. One shoe is complete. Let's make another one. 반대쪽 신발도 접으러 가볼까요? 차라! The shoes are complete. 신발이 완성되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발목 위로 올라오는 신발은 shoes 중에서도 boots라고 한답니다. Boots 아시죠? Boots. 그러면 did you make two? 두 개 다 만드신 거 맞죠? 이제 신발을 신고 우리 어딘가 가볼까요? Let's go! 좋다. It's sunny. 이런 날에는 산책을 가야 제맛이지. 어, 그런데 뭘 신고 산책을 가지? 신발 한번 볼까? 파란색? Blue? 아, 아니야. 내 옷이랑 똑같은 노란색? Yellow? 아니야. Pink? 아하, 알았어. 이번에 부모님이 새로 사주신 새 신을 신어야겠어. 나는 새 신발을 신어요. I put on my new shoes. 나는 새 신발을 신어요. I put on my new shoes. 우와, 예쁘다. 이제 공원으로 산책을 가야지. 와, 새 신발 신고 산책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데? 나무도 보고 바위도 보고 나는 산책을 해요. I take a walk. 나는 산책을 해요. I take a walk. 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구경하고 많이 걸으니까 좀 피곤한데? I'm tired. 이제 집에 가볼까? Home sweet home. 역시 집이 최고야. 나는 신발을 벗어요. I take off my shoes. 나는 신발을 벗어요. I take off my shoes. 어, 근데 이거 봐. 신발들이 다 엉망으로 놓여 있네. 신발을 깨끗하게 정리해야겠어.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해요. I organize shoes on the shoe rack.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해요. I organize shoes on the shoe rack. 우와, 깔끔해졌는데? 정리하니까 기분 좋아. 내일은 꼭 저 새 신발을 신고 학교 가야지. I can't wait!

0: New shoes. I take a walk. I take a walk. I take off my shoes. I take off my shoes. I organize shoes on the shoe rack. I organize shoes on the shoe rack.
1: It's time for review! Review! 그렇죠. 우리의 복습 시간이죠?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을 같이 한번 떠올려 봅시다. 먼저, 나는 새 신발을 신어요. 그렇죠. I put on my new shoes. I put on my new shoes. 나는 산책을 해요. 그렇죠. I take a walk. I take a walk. 이제 신발 벗어야겠죠? 나는 신발을 벗어요. I take off my shoes. I take off my shoes. 어지럽히면 안 되잖아요.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해요. 좋아요. I organize shoes on the shoe rack. I organize shoes on the shoe rack. Fantastic! 여러분 정말 잘 기억했어요. 뿌듯한데요? Weasel, weasel! 응? 왜 토끼? Your shoes, your shoes! 아, 내 신발! 맞다, 나 맨발이었지? 저는 그럼 이제 신발 신으러 가야겠어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0: 있었어요, 지원?
1: 네. 쌤 잘 지내셨어요?
0: 네, 잘 있었습니다. 보니까 좋네요.
1: 네, 저도요. 아, 티셔? I want to ask a question.
0: 아, you want to ask a question.
1: Yes.
0: 그러면
1: I want to ask a question.
0: Yes.
1: 아, okay.
0: What is that?
1: 그 뭐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북한 장면에서 ask 뭐가 나오더라고요.
0: I ask out. 이거 본 거 아니에요?
1: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에스코 했는데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0: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 뭐 이렇게 데이트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에스크를 들었다면 아마 에스카우실 거예요.
1: 아, 에스카우시에요?
0: 네.
1: 근데 에스크는 질문하다, 물어보다고. 아웃은 밖에 나가던데 왜 어떻게? 아,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고백한 장면에서 에스카웃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 대부분 알고 있는 에스쿠랑 아웃 단어? 뭐 에스쿠 질문하다, 요청하다? 아웃 밖에 나가다? 질문하다 밖에 나가다? 조금 로봇 스토리 영화에서 나오는 게 조금 제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왜 그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가 뭐지? 그 장면에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쌤한테 가지고 와봤는데
0: 이게 ask 하면은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고 요청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out은 밖으로라는 뜻이잖아요. 두 개를 합하면 무슨 뜻이 돼요?
1: 무엇인가를 물어보러 밖으로 나가다?
0: Good guess. 좋은데 이걸 요청하다라는 뜻으로 약간 넣어서 이해를 한번 해보면 밖으로 나가자고
1: 요청하다?
0: 요청하다 다시 말하면 데이트하자고.
1: 아, 근데요, 쌤. 그 에스쿠드가 요청하다잖아요. 에스쿠가. 근데 에스쿠 말고도 플라이랑 다른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0: 있죠.
1: 에스쿠 아웃을 그럼 오프라인 안 돼요?
0: 이런 호기심 굉장히 칭찬할 만해요. 근데 어플라이라는 말은 조금 더 뭐라고 할까 격식 있거나 이렇게 조금 더 형식적이거나 조금 더 공공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라이 하면은 뭐 지원하다?
1: 그래서 회사에 지원하는 거
0: 맞아요. 혹은 대학교에 지원하다?
1: 네.
0: 뭐 이럴 때 뭐 이렇게 어떤 거에 지원서를 내다? 이런 상황도 있죠. 이럴 때 보통 어플라이를 많이 써요.
1: 그러면

0: 아바타인데요.
1: 아야. That's very interesting.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렇게는 잘 쓰지 않아요.

0: 수업 가면 데이트 신청하다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그 친구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걔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어. 그가?
0: He? 요청했다 하니까 as could
1: 뒤에 뭐 붙여야 되죠. 요청했다라고 했죠.
0: 아, 과거니까 as could do.
1: Yes, he asked. 나를?
0: Asked me out.
1: 네, he asked me out. 이라고 얘기하면
0: he asked me out.
1: Yes, 한 번 더.
0: He asked me out.
1: 잘했어요.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He asked me out.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더 할게요.
0: He asked me out.
1: 그죠.
0: 그러면 asked out이 데이트 신청하다잖아요.
1: 네.
0: 근데 데이트가 안 들어갔잖아요.
1: 안 들어갔죠?
0: 뒤에 뭐 언어 데이트 이런 거 붙이면 안 돼요?
1: Ask out이라는 말에는 이제 뭐 초대하다? 초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sk out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to dinner, to lunch 이런 것들을 붙이시면 저녁 식사에 초대하다 혹은 점심 식사에 초대하다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초대하다라는 의미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데이트 신청을 하다라는 의미까지도 쓰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누구나 봤을 때 걔가 뭔가 이렇게 호감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렇게 물었는데 finally he asked me out. 드디어 걔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제 아하 데이트 신청을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0: 쌤 근데 저는 asked out보다 조금 asked out은 그냥 뭔가를 질문할 때 많이 사용해가지고 데이트로 사용해야지 느낌이 와요.
1: 그래요?
0: 네. 뒤에다 데이트 연결 못해줘요?
1: 써도 돼요. 네. 데이트 한 번? 한 번? 어제. 네, 어제. 그것을 하자고 불러내다. 데이트를 하자고 불러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0: 언어 데이트?
1: 언어 데이트도 돼요. 혹은? 뭐뭐를 위해서? F로 시작한 거?
0: For 네. a day.
1: For a day.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0: 아, 그러면 언어 데이트. For a date 다 되는 거예요?
1: Mm-hmm. 그러면 붙여서 이제 말할 수 있죠.
0: He asked me out on a date.
1: Yes, that's perfect. And
0: he asked me out for a date.
1: 네, 잘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0: 아, 네.

0: 이번에는 제가 네 고요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1: 에이 고는 가다잖아요. 그냥 고 나을잖아요. 가다.
0: 그쵸 가다요. 근데 여기에 네. 고 데이트를 하다 혹은 사귀다 라는 뜻이
1: 고 아세요?
0: 네.
1: 그렇잖아요 선생님. 저희 이건 좀 그렇긴 한데 막 용내서 육고 아웃 막 이러잖아요.
0: 그럼 저희
1: 나도 사교 이런 거예요?
0: 아니요. 이때는 고 아웃 다음에 네. 누구 이렇게 붙여주면 누구 누구랑 사귀다라는 뜻이 돼요.
1: 고 아웃 위드 니.
0: 자 이럴 때 방금 go out with me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뭐뭐 할래? 라는 말을 앞에 붙여주면 나랑 사귈래? 라는 말이 돼요. 뭐뭐 할래? 뭐뭐 할 것이니? W로 시작하는 거.
1: With, would you, will you go out with me?
0: 자 이때 네. will 하면 뭐뭐 할래요? 뭐뭐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쓰는 네. will죠. Will you 하면은 당신이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런데 네. go out 나가시겠습니까? Will you go out? 나가시겠습니까? With me 누구랑?
1: 나랑 나가시겠습니까?
0: 함께. 네. 그래서 Will you go out with me? 라고 얘기하면 저와 함께 나가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1: 네. 근데 밥 먹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밥 먹자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말 자체가 네. 사귀다는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상황일 때 예를 들어 친구를 딱 만났어요. 근데 친구한테 나 고백할 게 있어. 이렇게 나 고백할 게 있어. 나 누구 누구랑 사겨. 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go out을 go out with somebody를 쓰거든요.
1: 그러면 나 고백할 게 친구한테요?
0: 네 이를테면 이런 거죠. Hey,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나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I am going out with James. 나 제임스랑 사겨.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go out with somebody가 네.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면 아 제임스랑 나간다고? 근데 그건 왜 나한테 했지?
1: 그죠?
0: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go out with who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누구랑 사귀다 하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1: 눈치챌 수 있죠.
0: 그렇죠.

0: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네. 쌤 잘 지냈어요?
1: 네, 잘 있었습니다.
2: 아, 네. 네.
1: 오늘 아주 씩씩하니 좋네요.
2: 아, 저 요즘 심장이 떨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 왜요? 무슨, 혹시, 불안한 거고?
2: 에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막 심장이 쿵쿵 떨어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아! 왜요?
2: 쌤, 저,
1: 뭐요?
2: 약간, 심장이 쿵쿵 떨어지는 그런 좋은 일들 있잖아요.
1: 아, 뭐 방금 제가 얘기한 누구한테 반하는 그런 상황?
2: 네, 그런 상황에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단어.
1: 네. 이때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2: 쌤, 제가 추측해 볼게요.
1: 오케이.
2: 아, 짝사랑이니까, fell in love? love,
1: love,
2: love. love.
1: fall in love라고 얘기하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다. fall in love with somebody.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2: 네.
1: 혹은 짝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아마 love가 들어간 one-sided love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2: 들어봤어요.
1: 진짜요?
2: 네.
1: 오. 이 무슨 뜻인지 혹시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one-sided love.
2: 지금 사랑에서 제가 추측을 해보면 혹시 아 이거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 짝사랑 같은 거 아니에요?
1: 짝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 면만 있는 사랑?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만 하는 사랑? 그래서 one-sided love 이런 말이 있어요.
2: one-sided love.
1: 이 one-sided love 하면은 그냥 짝사랑이잖아요.
2: 네.
1: 그런데 조금 더 간단하게 뭔가 쿵! 아까 지원생이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무언가 동반한 사람 이런 걸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2: 쿵! 떨어질 때?
1: 네, 쿵!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누군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누가 들어왔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2: 심장이 내 스타일이야
1: 맞아, 어머 내 스타일이야 눈이 막 커지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고 심장 막 박동이 막 이런
2: 네.
1: 그런 사람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좋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 그런 사랑을 원하진 않지만
1: 원하세요?
2: 알려주세요.
1: 이럴 때는 네. crush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crush. 혹시 들어봤어요? crush.
2: 당연하죠, 쌤. crush는 많이 들어봤는데 crush는 뭔가 막 음식물을 막
1: 맞아요.
2: 찌르고 막 어딘가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웃기고,
2: 우개고,
1: 네. 짓뭉개고 이럴 때 crush라는 말을 쓰거든요.
2: 네.
1: 그런데 이 crush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눈에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사랑을 경험하다, 이렇게 사랑에 빠지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0: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짝사랑이란 게 저희는 사랑하게 되면 러브나 뭐 라이크나 이런 진짜 공식적인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크러쉬 하게 되면 짝사랑이다 이래가지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뭔가 짝사랑하면 마음이 그냥 제 추측인데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게 드는 사람? 이래서 크러쉬가 아닐까 그냥 이런 추측도 해봤는데 재미난 단어인 것 같아요. 진짜 알아두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 그러면 왜 크러쉬를 굳이 뭐 러브나 라이크나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짝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크러쉬를 사용해서 짝사랑 만다고 해요?
1: 글쎄요. 이게 러브가 좀 뻔해서 그런가?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요.
0: 네.
1: 아마 크러쉬라는 말이 이게다, 으깨다, 진뭉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왠지 그런 사람을 딱 경험하면 정말 딱 봤는데 쿵 하고 반했어요. 그러면 심장이 뽀개지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때 누군가에게 반하다라고 얘기할 때
0: 네.
1: Have a crush on 누구누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0: Have a crush.
1: 하는 것 같은 걸 have 갖는
0: have,
1: 거예요.
0: 네.
1: Have a crush. 하나의 crush를 갖다.
0: 하나의 짝사랑을 했다?
1: 응.
0: Have a crush
1: on 누구누구.
0: On him.
1: 응. 맞아요. On him. I have a crush on him. 무슨 뜻이에요? I have
0: 그를 반했다?
1: 그 사람에게 쿵 내려가는 것 같이 반했다 라고 얘기할 때 I have a crush on him 라고 얘기해요.
0: 저는 다른 사람 될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데 반한다고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오케이. Let's try.
0: He have a crush on me.
1: 그쵸. 잘했어요. 근데
0: 네.
1: 조금만 바꾸면 돼요.
0: 네.
1: 방금 he have라고 했잖아요.
0: 네.
1: he 다음엔 have예요, has예요.
0: has.
1: 네.
0: He has a crush on me.
1: 네. He has a crush on me. 다시 한 번 더.
0: He has a crush on me.
1: 굿잡. 한 번 더.
0: He has a crush on me.
1: 내 생각에 걔가 나한테 반한 것 같아.
0: 아, 저 반하는 것 같아요.
1: 아, 정말요?
0: 크러쉬를 너무 오래 됐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아픈 거니까.
1: 받아줄 거예요?
0: 네.
1: 자, 이때 내 생각에는 걔가 나한테 반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려면 He has a crush on me 앞에
0: 네.
1: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붙여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0: I think. 맞죠? I think he has a crush on me.
1: 다시 한 번 더?
0: I think he has a crush on me.
1: 이렇게
0: 너무 달콤하죠?
1: 그렇군요.

크러쉬가 진짜 재밌죠. 사실 사전 같은 거 보시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아마 뜻이 막 으깨다, 막 으스러뜨리다, 우수다 이런 의미로 아마 크러쉬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대체 이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쿵 하고 반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쓰게 됐을까. 아마 심장이 그런 상황에선 정말 쿵 내려앉는 것 같고 이게 막 이상하게 작동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이 크러쉬를 그렇게 쓰는 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크러쉬 하면은 이게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해서 갔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갔다, on somebody 이렇게 표현이 쓰입니다.

0: 크로스 내용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1: 알아두면 좋죠.
0: 네, 외국인 친구들하고 대화하는데 갑자기 네 크로스 나오는데 저 혼자 못 알아들 수 없잖아요. 친구들
1: 그렇죠.
0: 다 알아듣는데.
1: I think I have a crush on him 이라고 얘기했는데 crush 뭐 있게?

0: 같이 이렇게 오 그래 멋있다 이렇게
1: 네 맞아요
0: 했었는데, 그죠? 그렇게 못하면 좀 아쉬우니까
1: 네 근데 네. 쿨러스를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0: 그쵸
1: 저도 알고 있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런 짝사랑이라는 곳이 들어와야 되는지 진짜 몰랐어요
0: 좋아요 오늘 하나 추가했네
1: 하나의 추가를
0: 네

0: 거예요.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살라마가 우리 역시 she's a fighter. 그래서 이제 이 밧줄이 있는데요. 그 밧줄 이렇게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끝에 갈고리가 있어요. 네, 그걸로 이제 이 스페이스십 우주선 teeny tiny 스페이스십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Alright, 자 여기에서 3D interactive planetarium인데 이게 이제 어딘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Okay, they're going that way.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Well, let's continue reading. Spacecraft and probes have explored our solar system for decades. I'm not getting any signs of hostility. Tell that to Salama. Whoa! Don't mind if I do. The search for life in our solar system goes on, hoping to find that we are not alone. Whoa! This is so realistic! Okay, 자, 이 플래네타리움이 이렇게 it's a kind of theater, 네, 극장인데요. 여기에서 3D glasses를 딱 끼고 뭐를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Well, spacecraft and probes have explored our solar system for decades. 이렇게 나오는데 친구들, 이 solar를 보면은 태양의, right? 근데 이 solar system은 태양계.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Alright? So, 여기에서 뭐, 이제 뭐, 우주선과 탐사선은 수십 년 동안 태양계를 탐사했습니다. 이렇게 막 멋지게 나오는데, 지금 살라마하고 그 우주선은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 라슬로가 그러는데, I'm not getting any signs of hostility.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적개심의 흔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살라마는 이 스페이스십이 우주선이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but that's 이게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거기 구경하는 친구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은 살라마가 날아가고 막 이게 뭔가 스페이스십이 막 돌아가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This is so realistic. 자, realistic is our last word.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게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이 film에서 나오는 장면인 줄 알았는데 사실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알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Oh, are you all right, Sunshine? Had a bit of a wobble, have we?
1: Oh, my head. What the ding-dong-dang is going on?
2: Oh, he's going to fall!
0: Hand him over! Okay. 자, 살라마와 우주선이 선물 가게 안에서 추락했어요. 네, 여기에서 아주 친절한 할머니? 네, 할머니가 여기에서 Are you alright, sunshine? 이렇게 물어봐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친구들, sunshine 보면은 여기에서 아니, 왜 크리스틴? 여기에 왜 햇빛이 나오죠? 네, 이거는 그냥 애칭이에요. 뭐 sunshine, sweetie pie, cutie pie 아주 다양한 애칭이 있거든요, 영어에. 그래서 아유, 이거 떨어져서 괜찮아? 네, 이렇게 넘어져서 그래서 살라마는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그렇죠? 우리 warrior인데. Okay, 자, 드디어 네, 우리 teeny tiny spaceship에서 외계인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막 what's going on my head?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hand him over.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Alright, so let's see what happens.
3: He's new. I'll pop him in a bag for you. That'll be £9.99, please. Can you get me some popcorn too if you're splashing the cash?

I'll tidy the mess. Don't you worry. I hope you've all had a lovely visit. Safely outside of the museum.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할머니가 인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외계인인데 이거 새로운 물건이네. 그래서 이제 딱 계산을 하고 이제 엉망진창이네요. 막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랬는데 I'll tidy the mess. And this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I will clean up everything. 내가 다 청소하고 정리를 할게. 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So we're going to stop here today. 자, 이 외계인을 드디어 만났고 우리 스페이스쉽 같이 아주 teeny tiny, 아주 very small 하네요. All right, let's see what happens next time. Please join me soon. Bye-bye.

이제 학교로 다시 가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두 선생님들은 너무 그냥 애들을 칭찬을 하고, Oh, and no one broke anything.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여기 옆에 그림을 보면은 다 부서졌죠. Right? Okay. Now, that is the end of our story.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and I would like to see you come back next time. 우리 또 다른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건지 참 궁금하죠? 읽을 건지? All right, so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8강이고요.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특성들을 영어로 알아볼 텐데요. 어떤 특성들을 배울지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것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은 누군가에게 더 특별하고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죠. 또 누군가에게 편안한 장소가 다른 사람들에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어떤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해볼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세 개의 선물 상자와 하나만 다릅니다. 뭔가 특별할 것 같지 않나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요. 노트 필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노트 필기에서 중요한 내용에 별표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영어로 말할까요? 또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학교가 끝나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보내는 시간 너무 편안하죠? 또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지 쌤이랑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special. special. 강세는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special. 이렇게요. 따라해 볼까요? special. 한 번 더. special. 자, special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특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볼 건데요. special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은 여러분이 스펠링 쓰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펠링을 외워서 오른쪽에 같이 써봅시다. special S-P-E-C-I-A-L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special이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살펴보면서 빈칸 넣기 연습해 볼게요. Today is a special day. 자,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Special day라고 했으니까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겠죠. 생일이거나 뭐 기념일이거나 이런 특별한 날을 우리 a special da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This toy is very special to me. 이 장난감은요, 매우 뭐한 거예요? 특별하죠. 나에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장난감은 나에게 매우 특별.

특별한 겁니다. Special, 특별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어는 important. Important.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입니다. 자, 얘를 읽을 때는요. 강세를 이렇게 가운데에 넣어주세요. Important. Important.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도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Important. 써볼게요. I am P O R T A N T. 길이가 조금 있지만 여러분이 스펠링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 읽어요? Important. Important.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우리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요. I have an important exam today. 나는 오늘 시험이 있는데 important exam이 있어. 어떤 시험일까요? 중요한 시험이죠. 매일 보는 쪽지 시험 이런 거 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 더. It's really important to bring your passport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bring your passport 라는 것은 여권을 가져오다예요. 여권을 가져오는 것은 매우 뭐하다? 중요하다가 되겠죠? 여러분, 해외여행 갈때 여권 없으면 갈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권을 가져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important 하면 중요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comfortable, comfortable 인데요. 얘도 길이가 좀 길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comfort 하면요. 편안함, 위로, 이런 의미예요. 뒤에 able을 붙여서 comfortable, 편안한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반대말은요, 앞에 반대를 의미하는 on만 붙여줘요. 그러면 uncomfortable, 불편한이 되는 겁니다. 자, comfortable, 우리 같이 한번 써볼게요. comfortable의 순서로 씁니다. 자, 외우셨나요? 같이 써볼게요. comfortable 이렇게 쓰면 comfortable 강세는요 맨 앞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comfortable 이렇게요. 자, 예문 볼게요. I feel comfortable with my friends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랑 함께 있으면 친구들이랑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편안하다. I feel comfortable 하면 나는 편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나의 가족과 있으면 편안하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feel comfortable with my family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These chairs are very comfortable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이 의자들은 아주 어떤 거예요? comfortable 편안한 거죠? 앉았을 때 굉장히 푹신하고 편안한 이런 느낌이 바로 comfortable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 정리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말해 주세요. 자, 먼저 다른 것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물건을 뭐라고 할까요? Special. Special. 그리고 노트 필기할 때 중요한 것의 표치입니다. 우리 중요한 건 영어로 important라고 해요. 자, 그리고 소파에 누워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요. 편안한 영어로 comforta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영단어들 쓰는 법과 함께 꼭 기억하시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요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9강이고요.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9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특성들을 영어로 배우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평범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 비슷한 것과 다른 것. 오늘은 다른 점이나 차이를 표현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그림을 보면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우리말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이 남자아이가 왼쪽, 오른쪽 같은 색 신발이 아니라 다른 색 신발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색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여러분 오른쪽 볼게요. 이 남자아이는 머리가 지금 지끈거려요. 왜 지끈거릴까요? 수학 문제를 푸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2 더하기 6,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자, 여러분 오른쪽 가볼게요.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아보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우리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오늘 이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특성을 영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different, different. 다른이에요. different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 느낌의 단어도 알아둘까요? 같은 건 뭐라고 할까요? 같은은 same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도 알아둘게요. 비슷한이라고 하면 similar, similar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different 조금 긴 단어니까 스펠링을 지금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나중에 외워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단어를 바로 암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쓰여 있죠? D-I, F가 두 번이네요. 그리고 E-R-E-N-T 순서대로 써주었습니다. 자, 써볼게요. D-I-F-F-E-R-E-N-T N-T 읽을 때는요 different라고 합니다. 자, 다른인데 우리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e are good friends but very different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좋은 친구예요. 하지만 very different. 우리는 같을까요? 매우 다릅니다. Very different니까

매우 다른 거죠. 친한 친구끼리도 취향도 다를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very different 하면 매우 다르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도 같이 볼게요. Do you have this shirt in a different color? 자, do you have this shirt 하면 이 셔츠 있나요인데 어떤 색으로 있나요?

표현입니다. A different color 하면 다른 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difficult. difficult. 방금 봤던 단어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방금 단어는요, different, 다른이고요. 얘는 difficult, 어려운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difficult, 반대말은 쉬운, easy가 되겠죠? 자, 우리는 오늘 difficult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쓸 때는 difficult, I-C-U-L-T의 순서대로 씁니다. 자, 외우셨나요? 우리 오른쪽에 같이 써봐요. difficult, D-I-F-F-I-C-U-L-T. 읽을 때는 difficult. 어려운이죠? 예문 볼게요. 우리 빈칸 연습해 보겠습니다. English spelling is difficult for me. English spelling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철자입니다. 영어 철자가 나에게는 뭐해요? difficult니까 어려워.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We're in a difficult situation. We're in a difficult situation. 여러분, 여기서 situation이라는 것은요, 상황입니다. 상황.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데, 어떤 상황에 있어요? difficult situation이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가 되는 것이죠. 뭔가 빠져나오기 어렵고 해결책이 잘 생각 안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 a difficult situ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difficult, 어려운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famous, famous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이 fame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fame이라는 건요, 유명세, 명성, 이런 의미예요. 뒤에 ous를 붙였더니, 유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famous라는 단어를 스펠링을 그대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볼까요? famous, F, A, M, O, U, S 하면 famous, 유명한입니다. 자, 이 famous는 같이 쓰이는 표현 좀 알아둘게요. Be famous for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얘는요, for 뒤에 어떤 원인이 나와서 이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할때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famous 한번 예문을 살펴볼게요. I meet famous people every day. I meet famous people every day. 나는 만나는데요. 매일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famous people이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만난다가 되겠네요. 뭐 연예인을 만날 수도 있고 정치인을 만날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에서는 우리 is famous for 밑줄 쳐볼게요. be famous for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뭐로 유명하다죠? 그래서 the city is famous for its mountains 하면 그 도시는요, 산으로 뭐한 거예요? famous, 유명한 거죠. 자, be famous for 이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통해서 오늘 배웠던 중요한 단어들 복습해 볼 건데요. 자, 먼저 다른 색의 신발을 신고 있어요. 우리 다른이라는 특성은 어떻게 말해요? 뒤로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different. different. 자, 그리고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이라고 할 때는 difficult. difficult.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진을 찍히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죠? 유명한이라고 할 때는 famous를 씁니다.
자, 오늘 단어들을 더 오래 기억하려면 우리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노림파파 성경입니다. 매일 저와 함께 이런 원서를 통해서 독서를 하고요. 여러 가지 단어와 문법들을 접하는 이 경험 함께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다 보면 차곡차곡 실력이 쭉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오늘도 따라만 오세요.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만나볼 책은 The Curious Tiger. 오늘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동격의 that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이게 동격의 that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능이 부연 설명이거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바로 글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아,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그림은 오, 여러 가지 동물이 있네요. 악어도 있고요. 오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뱀도 있습니다. 아, 호랑이의 그런 먹잇감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혹은 이 많은 동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호랑이 둘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네요. 뭔가 물이 막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로서로 한 호랑이는 기분이 좀 좋아 보이고 하나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자,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게 되었을까요? 또 자기 전에 어떤 질문을 안 했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그림을 쭉 보고 나면은 이야기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답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공유해 볼 영어 팁 한 가지는 바로 때로는 문법이 하나의 형태이지만 여러 가지 문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문법을 접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that 이렇게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게 실제로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that만 해도 참 많은 기능이 있어요. 형용사, 관계대명사, 그냥 명사, 접속사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 처음에는 that을 접할 때 그 스토리 속에서 혹은 어떤 문법 책의 단원 속에서 아, 뭐 명사다, 형용사다 이렇게 쭉 했다면 나중에 다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한번 해보시면 좋냐 하면 백지를 꺼내서 that은 무엇이 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쭉 적어보고요. 그 예문도 한번 적어보고요. 그 기능도 한번 이렇게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거꾸로 재구조화하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내 것으로 만들고요. 문법을 조금 더 오랫동안 나의 장기 기억에 보관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책 우리 한번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글을 만나볼게요.
1: There were so many animals living in the mangrove forest, and word quickly spread that a curious tiger cub was asking questions. Animals grew bold and came out of their hiding places. A crocodile snapped that it liked to eat snakes. A snake hissed that it ate birds. And a bird quacked that it snacked on crabs. Soon, it was time for the tigers to head back to their favorite spot under a mangrove tree to sleep. Teyas did a big tigery shake to dry off.

0: He was bubbling with excitement all the way home and could not stop chatting, telling Tara everything he had learnt that evening. Teos didn't want a story for bedtime. He wanted to hear more about his forest.
1: By asking questions, I found out that some animals eat plants,
2: and that others,
1: like us tigers, eat animals, he told his mother. Is there anything that hunts tigers?
0: I'll answer that question when you're a little older, said Mother Tiger. But learning all about the forest will help to keep you safe. Good night, Teos.
3: 자, 오늘은 The Curious Tiger의 마지막 시간,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지고 어떻게 이야기가 끝이 날까요? 자,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re were so many animals living in the mangrove forest.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아주 많은 동물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living in the mangrove forest. 맹그로브 숲에 살고 있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어요. And word quickly spread. Word이라고 하면 단어 아니에요. 단어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단어가 뭐지? 아, 단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소문 혹은 떠도는 말이 되겠죠.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that a curious tiger cub, 호기심 많은 아기 호랑이가 was asking questions. 질문을 막 하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아, 이게 소문이 참 빠르다, 맞죠? 질문을 좀 하고 다니니까 이제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Fun Reading Grammar에서 여기 있는 that은 아주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동격의 that이라는 거 있습니다. 요거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Fun Reading Grammar, 동격의 that입니다. 동격의 that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어떤 말이 있으면 그 말만으로는 의미 파악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보충 설명, 그게 부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온 말을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설명을 통해서 이 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that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바로 동격입니다. 같을 동,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heard the news.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I heard the news. 나는 뉴스를 들었다. 근데 어떤 뉴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라고 하면은 뭔가 내용이 불충분하니까 that our team had won. 우리 팀이 이겼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뉴스를 동일한 격인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our team had won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뉴스가 있고요. 그거랑 이 뉴스와 뭐가 똑같냐면 our team had won. 그런데 여기 있는 our team had won은 완전한 문장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동격의 that, 즉 우리 품사로는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뉴스와 our team had won은 같은 거다. 이걸 동격이라고 말하는구나. 추가적인 설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word, quickly spread. 근데 word 다음에 이 that이 좀 떨어져 있네요. 일단 word quickly spread. 소문이 퍼져나가서 근데 어떤 소문이냐면 that부터 question까지예요. 자, 근데 이게 왜 떨어져 있냐면 우리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word부터 question까지를 보면은 word quickly spread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런데 이 word를 수식하는 게 너무 길어요. that부터 question까지. 자,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머리가 지금 요만하잖아요, 원래. 근데 머리가 이만큼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본다면 욱 이렇게 넘어지겠죠. 왜? 머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머리가 아주 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리가 아주 커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떼낼 수 있는 것들은 문장 가장 마지막으로 떼내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여기 that부터 question까지를 문장 끝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넘어가 볼게요. Animal grew bold and came out of their hiding places. Bold라고 하면은 용감한, 대담한. 동물들이 이제 조금 용감해지고 대담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and came out of, 나왔습니다.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their hiding places, 그들이 숨어있던 곳. 잠시 숨어있던 곳일 수도 있고요. 보금자리일 수도 있고요. 숨어있던 곳으로부터 나왔습니다. A crocodile snapped. Snap은 크, 탕, 크, 이렇게 캉캉캉 하는 소리 나는 거 있죠. 쾅 닫히는 그런 소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세 개의 어떤 대응 구조처럼 되어 있는데요. A crocodile snap, a snake hissed. hissed는 우리 뱀이 나는 씩씩거리는 그 소리 있잖아요. 제가 내기도 힘든데 씩씩거리는 그런 소리. 그리고 a bird quacked. 그리고 새가 꽥꽥꽥거리고 뭐 지저귀는 혹은 꽥꽥거리는 이 소리. 그러니까 동물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소리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A crocodile. 악어가 snapped. 이렇게 쾅쾅쾅 닫으면서 말을 했어요. That it like to eat snakes. 뱀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고 a snake hissed. 그리고 뱀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that it ate birds. 뱀은 새를 먹는다 그랬고 a bird quacked that it snacked on crabs. 그리고 새는 무엇을 먹는다고 꽥꽥거렸냐면은 개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hiss hiss 슉슉슉 뱀 소리네요. Soon,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it was time for the tigers. 시간이었어요. 무슨 시간이었냐면, 호랑이들이 to head back. head는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향하다, 이렇게. 이쪽으로 향하다. 향하다. back. 돌아가는 것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호랑이들이 어디로 돌아가나, 어디를 향해 돌아가냐면, to their favorite spot.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향해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Under a mangrove tree to sleep. 맹그로브 나무 밑에 이제 자려고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일까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질문을 할지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읽었던 거, 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here were so many animals living in the mangrove forest, and word quickly spread that a curious tiger cub was asking questions. Animals grew bold and came out of their hiding places. A crocodile snapped that it liked to eat snakes. A snake hissed that it ate birds. And a bird quacked that it snacked on crabs. Soon, it was time for the tigers to head back to their favorite spot under a mangrove tree to sleep.
3: The curious tiger,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Teyas did a big tigery shake to dry off. 수영을 하니까 몸이 축축하잖아요. 우리 강아지나 혹은 개를 한번 상상해보면 물에 들어갔다 나온 강아지는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혹시 강아지를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아마 아실 건데요. 근데 호랑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호랑이스러운 shake, 떨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털어냈다는 거죠. To dry off,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호랑이 같나요? 네, he was bubbling. 그는 bubble 하면은 이렇게 보글보글 혹은 뭔가 차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꾹꾹꾹꾹꾹. 그래서 차오르고 있었어요. 무엇으로 차오르고 있었냐면 excitement. excitement는 아 흥분. 우후! 신난다! 이런 흥분감이나 이런 신나는 느낌이 막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All the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에 막 신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영어 단어에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단어 확장하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요. 단어 끝에, 동사 끝에 ment가 붙으면 명사가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시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동의하다. I agree 할 때 agree, 동의하다. 그러면 여기서 agree, 동의하다인데 agreement라고 하면 동의가 되겠죠. 동의한 거예요. 자, 그 다음 govern 하면 통치하다. 그럼 통치하다에 ment를 붙으면 아, 통치하다에 ment가 붙으면 통치도 되고 혹은 통치하는 게 뭐죠? 바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뭔가를 했다라고 할 때 그 정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treat. treat은 다루다 혹은 치료하다죠. 그러니까 거기에 ment가 붙으면 명사가 되어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어 끝에 붙어서 품사를 바꾸거나 단어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접두사, 접미사입니다. 접두사는 단어의 앞에 붙는 것이고요. 단어 끝에 붙으면은 접미사, 꼬리 미자를 써서 접미사라 하거든요.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 이렇게도 단어가 확장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And could not stop chatting. 그런데 여전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멈출 수가 없었냐면 chat 말하는 거죠. Telling Tara everything he had learned that evening. 테라에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He had learned. 테아스가 그날 저녁에 배우게 배운 알게 된 모든 것들을 테라

0: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 타라는 혹은 테라는 귀에서 피가 날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Teas didn't want a story for bedtime. 우리 자기 전에 보면 어머니께서 요선도선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테아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He wanted to hear more about his forest. 그는 무엇을 더 듣고 싶었냐면 그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어요. By asking questions, 질문을 함으로써 I found out, 나는 알게 됐을 때 some animals eat plants. 아, 어떤 동물들은 식물을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넘어가 볼까요? And that others like us, tigers, 그리고 우리 호랑이 같은 우리는 그런 또 다른 동물들은 eat animals, 동물들을 먹어. He told his mother, 그리고 그의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Is there anything that hunts tigers? 호랑이를 사냥하는 또 무언가는 없나요, 엄마? 라고 묻는 거예요. I'll answer that question when you're a little older, said Mother Tiger. 그리고 엄마 호랑이가 대답하셨죠. 아, 내가 그거는 나중에 답변해 줄게. 그 질문에는 답변을 해 줄게. When you're a little older,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그때 답변을 해 주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ut learning all about the forest, 숲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것은 will help,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될 거야, to keep you safe. 네가 안전하게,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네요. Good night, Teas. Teas야, 잘 자래.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네요. 아이고, 이 질문 많은 Teas가 이제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읽었던 것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Teas did a big tigery shake to dry off. He was bubbling with excitement all the way home and could not stop chatting, telling Tara everything he had learnt that evening. Teas didn't want a story for bedtime. He wanted to hear more about his forest.
2: By asking questions, I found out that some animals eat plants and that others, like us tigers, eat animals, he told his mother. Is there anything that hunts tigers?
1: I'll answer that question when you're a little older, said Mother Tiger. But learning all about the forest will help to keep you safe. Good night, Teas.
0: 자, 오늘도 우리 이야기 속에서 많은 단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들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3: Word. Word. Word quickly spread that a curious tiger cub was asking questions. Bold. Bold. Animals grew bold and came out of their hiding places. Snap. Snap. A crocodile snapped that it liked to eat snakes. Bubble. Bubble. He was bubbling with curiosity. Excitement. Excitement. His face was bright with excitement.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제도 팁 한 가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문법을 장기 기억으로 넣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법을 접할 때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that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that은 뭐다? 혹은 우리가 문법 책을 공부할 때는 아, 지금 단원이 형용사이지. 그러면 형용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자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가 that을 접했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같은 경우도 that을 접했잖아요. 그러면 그 that은 무엇이 될 수 있지?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that에 대한 모든 문법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that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했던 게 동격의 that이에요. 그러면 형용사 that도 있고 명사 that도 있고 동격의 that도 있고 관계대명사 that도 있고 접속사의 that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다시 한번 더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that이 이런데 이게 어떤 것이 있을까? 재구조화를 한번 해보는 것이요. 다시 한번 더 도식화를 해서 문법을 정리해보면 훨씬 더 장기 기억으로 이게 진짜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걸 내가 몰랐구나. 왜냐하면 써지지 않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자녀가 있으시다면 혹은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백지를 꺼내서 대서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 혹은 과제를 내주시는 것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www.ebse.co.kr 혹은 ebse 앱에서도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ebse 홈페이지에 영어 쓰기 자료, 단계별 쓰기 자료 및 문법까지 다루는 학습지 올려두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에서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회전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돌림판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영어 원서, 영어 책을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에 쏙 빠져들어가서 풍성하게 영어를 한번 접하는 시간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자, 오늘도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만나볼 책은 새로운 책이에요. The Storyteller Sloth. Sloth 하면 여기 보이는 나무늘 보이거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나무늘보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병렬구조, 우리 여러 번 다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병렬구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글을 읽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죠. 자, The Storyteller Sloth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오! 나무늘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서 원숭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뭔가 바라보고 있네요. 기분이 모두 다 좋습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나무늘보가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마리의 원숭이가 아주 잘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서 또 다른 원숭이도 있고 또 나비도 날아와서 막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저도 가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 훨씬 더 그 글에 빠져들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답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공유해 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어휘는 배경 지식과 문맥을 이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어떨 때는 사전을 찾아봐야 된다, 어떨 때는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문맥이 중요하다. 자, 오늘은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배경 지식입니다. 배경 지식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혹은 사실들에 근거해서 어떤 단어, 새롭게 접하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늘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우리가 흔히 나무늘보가 막 빠르게 뛰어다니고 수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나무늘보는 이렇게 느리잖아요. 이런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단어가 나무늘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아, 어떤 느리고 맞죠? 나무에서 계속 자고 이런 객관적인 사실 이런 거에 기반해서 새롭게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도 있지만 이제는 배경 지식도 있으니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처음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보자라는 게 오늘의 요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을 이제 바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1: The Storyteller Sloth Written by Catherine Vietch. Illustrated by Catherine Selbert. Salvador Sloth's two favorite things were hanging out on his special branch and telling stories about the rainforest. One rainy day, Sophia and Felipe, the spider monkeys, turned up at Salvador's branch and asked him to tell them a story. Salvador was very pleased. He looked at their eager faces and had an idea for an exciting story. Sophia wanted a front row seat and settled close to Salvador. He cleared his throat and began.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little spider monkey called Camilla. Like all spider monkeys, Camilla's brothers and sisters were experts at climbing trees, using their long tails as extra arms to grip onto branches.
2: I can do that, Sophia interrupted.
0: 오늘부터 새롭게 만나볼 책은 The Storyteller Sloth. Sloth라고 하면 나무늘보예요. 나무늘보요. 자, 그래서 이 The Storyteller Sloth이기 때문에 아, 이야기 들려주는 것을 좋아하는 나무늘보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바로 한번 볼까요? 이 나무늘보는 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궁금합니다. Salvador Sloth, two favorite things were hanging out on his special branch and telling stories about the rainforest. Salvador Sloth의 two favorite things. 두 가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hanging out on a special branch. hang out이라고 하면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놀다라는 의미거든요.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고요.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요.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냐면 on his special branch. 그의 특별한 나뭇가지. 그만의 나뭇가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고요. And telling stories about the rainforest. Rainforest, 열대우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좀 일찍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grammar는 뭐냐면 hanging out. Telling. 자, 요렇게 두 개의 병렬 구조입니다. 우리 예전 강의에서 제가 병렬 구조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오늘도 그걸 복습할 겸 또한 확장할 겸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합시다. Fun reading grammar, 병렬 구조. 병렬 구조가 뭐냐면 영어에서 이렇게 접속사 같은 이어주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혹은 여러 개가 동일한 문장 성분 혹은 동일한 문법 성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예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pen is either on the table or in the bag. 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 펜이 테이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테이블 위에 있거나 혹은 가방 안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On the table, in the bag. 그래서 or이라는 이 이어주는 말, 접속사라고 하죠. 이 이어주는 말을 기점으로 양쪽에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되는데요. 어떨 때는 A and B 할 때 그 안에 명사 하나 혹은 사물 하나만 쏙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치사 덩어리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전치사 덩어리가 꼭 on 하나로만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는 on the table, 하나는 in the bag 이렇게 다른 전치사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He has a full-time job and does his own housework. 그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는 집안일도 다 해.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동사 덩어리입니다. 스스로 부 덩어리인 것이죠. He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He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동사 덩어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Has a full-time job and does his own housework.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사 덩어리도 병렬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좋아하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hanging out 하는 것이고 telling인데 둘 다 ing 형태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One rainy day, 어느 비 오는 날, Sophia and Felipe, Sophia와 Felipe, the spider monkey, 이 둘은 뭐냐면은 거미 원숭이, 원숭이의 한 종이겠죠. 이 거미 원숭이는 turned up. Turn up이라고 하면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났냐면 At Salvador's branch. 살비도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나뭇가지. 살비도어만의 나뭇가지에 나타났어요. And asked him. 그리고 그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물었냐면 뭘 요청했냐면 To tell them a story. 야, 이야기 하나만 좀 들려주면 안 돼? 나무놀보야? 라고 하는 것이죠. Salvador was very pleased. Pleased라고 하면 너희가 내 이야기를 들으러 왔단 말이야? 아이고,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들려주는 것이죠. 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무늘보이니까요. 그래서 아주 기뻐했어요. 그 다음은요. He looked at their eager faces. Eager이라고 하면 열렬한, 이렇게 어서 듣고 싶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늘보는 그들의 간절히 바라는 이 표정. Face는 얼굴도 되지만 표정도 되거든요. 표정을 바라보았어요. And had an idea for an exciting story.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 생각이나 혹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For an exciting story. 아주 신나는, 재밌는 이야기, 그런 아이템 혹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어떤 나무늘보가 들려주는 이야기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Salvador Sloth's two favorite things were hanging out on his special branch and telling stories about the rainforest. One rainy day, Sophia and Felipe, the spider monkeys, turned up at Salvador's branch and asked him to tell them a story. Salvador was very pleased. He looked at their eager faces and had an idea. For an exciting story.
0: 자, 살비도어 이 나무늘보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봅시다. Sophia wanted a front row seat and settled close to Salvador. Sophia는 원했어요. Sophia는 무엇을 원했냐면 a front. Front는 앞이죠. Row. Row는 줄이에요. Seat, 자리. 제일 앞자리를 원했어요. 정말 지금 이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앞자리가 있겠냐마는 아마 가장 가까운 곳이겠죠. 그래서 가장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잘 듣고 싶은 거죠. 우리가 공연에 가면 제일 앞에 앉아 있으면 생생하고 생동감 있고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잖아요, 공연을. 그래서 가장 앞자리를 원했고요. And settle close to Salvador. 그리고 Salvador close, 근처에 settle. Settle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정착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Salvador 근처에 정착했다? 우리가 흔히 정착했다라고 하면 뭔가 이민을 가거나 혹은 이사를 갈 때 정착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만큼 어느 정도 약간 무거운, 좀 거창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사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살비도의 근처에, 그렇죠, 앉았다, 정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래 기존 의미를 활용해서 그 문맥 속에서 적당한 의미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He cleared his throat and began. 그는 무엇을 했냐면 cleared his throat. 목을 가다듬었어요. And began. 그리고 시작했어요. Once upon a time. Once upon a time은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there was a little spider monkey. 작은 거미 원숭이가 있었어요. Call Camilla. 카밀라라고 부르는.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네요. Like all spider monkeys. 모든 거미 원숭이들처럼 Camilla's brothers and sisters. 카밀라의 남자 형제, 여자 형제들은 were experts. 아, 요거 우리 한번 의미를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at climbing trees. 오늘 tips for students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활용해보도록 합시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제가 평소에는 흐름까지만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흐름도 중요한데 흐름과 함께 배경 지식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이게 엄청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볼까요? 일단 expert를 모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모든 거미 원숭이들처럼 카밀라의 형제 자매들은 were experts, experts였다. 뭐에? climbing trees, 나무를 climb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카밀라의 형제 자매들과 카밀라는 전부 다 원숭이죠. 원숭이들이 climbing trees, 나무를 타는 것을 were experts. 잘한다 좀 되겠죠. 왜? 원숭이도 원래 나무를 잘 타잖아요. 이런 배경 지식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expert는 바로 전문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were experts at climbing trees. 아, 나무를 잘 탔다라고 하면 되겠죠. Using their long tails. 그리고 그들의 아주 긴 꼬리를 사용하면서 as extra arms. 뭐로서 사용하냐 하면 추가적인 팔로서. 우리가 원숭이들도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팔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팔이 있고 꼬리까지 있으니까 아, 추가적인 팔로서 To grip onto branches. 나무를 잡기 위해, 나무를 잡으려고. I can do that. Sophia interrupted. 아, 여기서 문제가 생기네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소피아가 너무 몰입했는데 이제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소피아

0: interrupted. 아, 좀 끼어들지 마. 아,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를 방해하지 마라고 이렇게 막는 사진인 겁니다. 아, 끼어들지 마. Sophia interrupted. 소피아가 이 살비도어의 이야기의 중간에 불쑥 끼어든 거죠. 하,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Sophia wanted a front row seat and settled close to Salvador. He cleared his throat and began.
2: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little spider monkey called Camilla. Like all spider monkeys, Camilla's brothers and sisters were experts at climbing trees, using their long tails as extra arms to grip onto branches.
3: I can do that, Sophia interrupted.
0: The Storyteller Sloth, 이제 방금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만나보았는데요. 오늘도 여러 단어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딱 다섯 개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4: Pleased. Pleased. Salvador was very pleased. Eager. Eager. He looked at their eager faces. Settle. Settle. Sophia wanted a front row seat and settled close to Salvador. Expert. Expert. Camilla's brothers and sisters were experts at climbing trees. Interrupt. Interrupt. I can do that, Sophia interrupted.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접할 때는 모든 단어들을 사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순간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써야 되는 게 바로 배경 지식과 문맥을 이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전을 항상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그 글 속에 있는 흐름, 문맥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께서 혹은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적절한 질문만 해보셔도 아이가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를 터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어 엑스퍼트를 모른다면 원숭이들은 평소에 뭘 잘하지? 혹은 뒤에는 나무를 타는 내용이 나오네? 그러면 이 엑스퍼트는 뭔 것 같아? 라는 요 정도의 약간의 배경 지식과 흐름을 자극해주는, 긁어주는 이 정도의 질문만 해보셔도 아이가 어느 정도는 맞게 가거든요. 처음에는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여러 번 연습을 해보면 그 정확도가 점점 더 올라가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질문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 혹은 EBSE 앱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참 허. 가스냉기에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guys. Hello, everyone. Tweet English의 Stephanie 선생님이에요. I'm Stephanie, and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동사, English verb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직접 일기도 써볼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영어를 계속 연습하기 위해서 집에서 직접 영어 일기를 쓰고 있답니다. I have a diary. I have a diary.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 오늘의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까요? Have. Have. 가지다, 있다, 소유하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 잡고 있다. 오늘 배울 단어는 가지다 라는 뜻의 영어 동사 have입니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Have. Have. 뒤에 V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뀝니다. 오늘 배울 동사 have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단어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네요. He or she, 문장의 주어로 그 혹은 그녀가 올 때 have가 has, s로 바뀝니다. 같이 해볼까요? Has, has. 그는 가지다. He has. 그녀는 가지다. She ha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원형 뒤에 ing, ing만 붙이면 돼요. having으로 발음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having, having. 갖고 있는 중인 거죠. 현재 진행형일 때 I am having.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 중이다.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과거형이에요. had, 뒤가 d로 끝나면서 d, had. 로 발음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had, had. 가졌다, 과거형일 때는 he had, 그는 가졌다.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have의 여러 가지 변형을 봤는데 문장으로 활용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죠. I have, 나는 가지다, 뭘 가졌을까요? A sister, sister는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언니 혹은 누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죠. 나는 여동생이 있다. I have a sister. 이렇게 여동생 혹시 뭐 남동생의 여부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I have a sister. 같이 해볼게요. I have a sister.

0: 그는 숙제를 가지다. He has homework. 같이 해볼까요? He has homework.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am having. 가지는 중인 거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A party. 나는 파티를 하는 중이다. I am having a party. 같이 해볼까요? I am having a party. I am having a party.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과거형이죠. She had. 그녀는 가졌다. Dinner. 아, 저녁 식사를 먹은 거죠. She had dinner. She had dinner. 같이 해볼까요? She had dinner.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단어 have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Today's point. 오늘의 포인트를 복습해 볼게요. 오늘은 가지다 라는 단어 have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현재형일 때는 have, have.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has. 진행형일 때는 having, having. 과거형일 때는 had, had.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언니, 누나 혹은 여동생이 있다. I blank a sister.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형이죠. I have a sister. 나는 언니나 누나나 여동생이 있다. 라는 문장이죠. 같이 해볼게요. I have a sister. I have a sister. 좋아요. 다음 문제 볼까요? 그녀는 저녁을 먹었다. She blank dinner.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네, 먹었다니까 had, 과거형이죠. She had dinner. 같이 해볼까요? She had dinner. 그녀는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그는 숙제가 있다. He blank homework.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3인칭 단수 has겠죠? He has homework. 같이 해볼게요. He has homework. He has homework. 그는 숙제가 있다 라는 문장이죠. 다음 볼까요? 나는 파티를 하는 중이다. I am blank a party.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뭐뭐를 하는 중일 때는 having, 현재 진행형인 거죠. I am having a party. 같이 해볼까요? I am having a party. I am having a party. 나는 파티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단어 have를 갖고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I am having a party. 나는 파티를 하는 중이다. I have a sister. 나는 여동생이 있다. My sister had dinner. 내 여동생은 저녁을 먹었다. Also, she has homework. 또한 내 여동생은 숙제가 있다. I am having a party. I have a sister. My sister had dinner. Also, she has homework. 자, 그럼 원어민 발음도 들어볼까요?
1: I am having a party. I have a sister. My sister had dinner. Also, she has homework.
0: 오늘은 가지다 라는 뜻의 단어 have를 배워봤어요. 평소에도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또 그거에 대한 변형인 has, having, had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배워봤죠? 여러분의 숙제는 이 단어들을 직접 일기로 써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sedum.
1: 여러분, hello! I'm back! This is Jenny. 오늘도 제니쌤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 역사, history,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영어까지, English, 같이 할 준비 되셨나요? 친구들, 오늘 주제 선생님이 힌트 드릴게요. 자, 이 승자는 이런 소리를 하죠. 내가 전화 장사다! 너무 쉽나요? Was it easy? 오늘은 우리나라의 민속 스포츠인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Are you excited? 바로 스토리 타임으로 가볼게요. Let's go! 아이고, 피곤해. I'm tired. Hey, let's have a match. 시합 한판 하자.
2: 어? 너 누구야?
1: Who are you?
2: 어떤 시합? Which match?
3: 씨름 한판 하자고. Let's have a 씨름 match.
2: 씨름? 그래, 덤벼봐라. Bring it on.
3: 내가 이겼지롱.
1: I won.
3: 아, 창피해. It's so embarrassing.
1: 네, 조금은 귀엽고 불쌍한 도깨비의 이야기였네요. 씨름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우선 이 씨름은요, 할 때 삿바가 필요해요. You need a 삿바, a belt. 벨트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선수가 모래판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심판이 신호를 후루루 하고 불면 힘과 power, 기술, technique, 겨루는 거예요. 무릎이나 신체 한 부위가 if your knee 땅에 닿으면 you lose, 지는 거죠. 이 씨름은요, 우리나라의 민속 스포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씨름과 관련된 영어 표현들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re you ready? 같이 가보자고요. 우선 이 씨름을 영어로 소개할 줄 알아야겠죠? 바로 Korean, 한국의 wrestling, 레슬링이에요. 이 발음 체크, 레슬링이 아니고요. 레, wrestling, wrestling, Korean wrestling 이라고 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씨름은 무릎이 땅에 닿으면 진다고 했죠? 땅에 닿다, 접촉하다, touch, touch, 무릎은 knee. If your knee touches the ground, 땅에 touch 닿으면 어떻게 되죠? You lose, 지다, lose. 시합에서 이기고 지다 꼭 알아야겠죠? 시합은 영어로 match. 이기다, win. 그렇죠, win. 지다는 다시 한번 lose. 같이 살펴봤어요. 와, 이 표현들 우리 듣고 따라하면서 확실하게 익혀두자고요. Let's go!
0: Let's listen and repeat. Korean wrestling. Korean wrestling. Touch. Touch. Knee, knee. Win, win. Lose, lose.

0: Match. Match.
1: 여기서 잠깐! 오늘의 꿀 표현은요, 바로 match와 관련되어 있어요. Match. 뭐였죠? 네, 시합이에요. Match. 매치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발음. Match. 끝에 취는 아주 시크하게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Match. 그런데 시합을 하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Have a match. Have 동사를 씁니다. Have. Have a match. Have a match. Have와 어가 만나면요. Have a 이렇게 표현이 돼요. Have a match. 아시겠죠? Have a match. Have a match. 문장으로 해볼까요? 나 씨름 한 판에서 이기고 싶어. 해볼까요? I want to. 하고 싶어. I want to have a match and win. 이기고 싶어. I want to have a match and win. 이거는 어때요? 나랑 씨름 한판 하자. Let's 하자. Let's have a match. Let's have a 씨름 match. 씨름 한판 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와, good job. 그럼 우리 재밌는 퀴즈를 통해서 배운 표현들 확실하게 복습을 해볼게요. 퀴즈 나와주세요. Quiz, please.
0: Quiz time. What's this?
1: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네, 바로 시합이라는 뜻이죠. Right.
0: Match. Match.
1: Let's move on. 오늘의 주인공, 주제였어요. 뭐죠? Yes.
0: 씨름. Korean wrestling. Korean wrestling.
1: 자, 넘어갈게요.
0: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1: 들려주는 단어를 먼저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0: Lose. Lose.
1: 아, 시합에서 이기거나 이렇게 되죠? Yes. 지다.
0: Lose.
1: 넘어갈게요.
0: Knee. Knee.
1: 시합에서 신체의 이 부분이 닿으면 진다고 했어요. 뭐였죠? That's right.
0: Knee.
1: 무릎이었어요. Well done. 네, 오늘도 우리 씨름에 관한 소개하는 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편지 속에 우리가 배운 표현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볼게요. Let's check it out.
0: A letter about 씨름. Hello. Do you like wrestling? 씨름 is Korean wrestling. If your knee touches the ground, you lose. Let's have a 씨름 match. Hello, do you like wrestling? 씨름 is Korean wrestling. If your knee touches the ground, you lose. Let's have a 씨름 match.
1: 와,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Good job! 이제 자신 있게 씨름 영어로 소개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우리 문화, 영어 표현들 같이 갖고 올 거예요. See you next time! 여러분, goodbye!

0: dream. Wow!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나는 영어 독일 세계로 여행을 떠날 이지인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Today's song, Row, Row, Row Your Boat.
0: 오늘의 노래 제목은 Row, Row, Row Your Boat. 오늘은 배를 타고 꿈과 같은 모험을 떠납니다. 사자도 보고, 악어도 보고, 해적도 만나요. 모험을 떠난다는 기분으로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불러보세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정말 신나는 모음이었죠? 노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단어 공부 시작해봅니다. 첫 번째 단어예요. 영차, 영차. 네, 노를 젓고 있어요. 노를 젓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row입니다. 노를 젓다, row, row. Excellent,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요. 물 위에 배가 둥둥 떠 있네요. 배를 영어로 boat라고 하죠. 배, boat, boat. Very good. 네, 작고 연약한 아가의 손을 부드럽게, 소중하게 잡아주세요. 부드럽게, gently라고 표현합니다. Gently, gently, gently. Great job.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단어는 모두 V! 친구들과 즐겁게 사진을 찍는 것 참 좋죠? 즐겁게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Merrily, merrily. 즐겁게 뭐라고요? Merrily, great. 다음 단어는요. 눈을 감고 코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네요. 꿈나라, 꿈을 dream이라고 하죠. Dream, dream.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저와 함께 익힌 다섯 개의 단어 잘 기억하고요. 노랫말에 더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열 개의 단어를 랩비트에 맞춰 함께 연습해 보세요.
1: Let's go. Row.
0: 노를 젓다.
1: Boat.
0: 배.
1: Gently.
0: 부드럽게.
1: Merrily.
0: 즐겁게.
1: Dream.
0: 꿈.
1: Rock.
0: 흔들다.
1: Stream.
0: 시냇가.
1: Crocodile. Forget.
0: 잊다.
1: Scream.
0: 비명을 지르다. 자, 여러분, 이제 리듬에 맞춰 주요 단어 다섯 개를 저와 함께 따라 읽어보세요. Young, 차, 노를 젓는다면 row, row. 물 위에 둥둥 배는 boat, boat. 부드럽게 소중하게 gently, gently. 호호 즐겁게 merrily, merrily. 코 꿈나라로 dream, dream. Excellent!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문장 공부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노랫말에 어떤 문장이 나왔었나요?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며 함께 연습해 봐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부드럽게 저 시냇가 아래까지 노를 저어요. 이렇게 말해봐요. Row your boat gently down the stream. Row your boat gently down the stream. Great. 잘하고 있어요. 다음 문장은요. 인생은 꿈과 같아요. 참 멋진 표현이죠? Life is but a dream. Life is but a dream. Very good. 잘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악어를 본다면 비명 지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봅니다. If you see a crocodile, don't forget to scream. If you see a crocodile, don't forget to scream. Fantastic.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 문장들 기억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노래 불러볼까요? Row, row, row your boat. Here we go.

네, 오늘 노래에 아주 멋진 표현이 나왔어요. Life is but a dream. 이 표현을 기억하면서 계속 노래를 불러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성초쌤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아직도 영어가 지겹고 어려운가요? Don't worry. 저와 함께라면 앞으로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은 저희 첫 수업으로 강아지에 관련된 표현들을 좀 배워볼 거예요. Are you excited?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4. Animals. Monday. What kind of dog is it? I can ask what kind of dog it is.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을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First, let's take a close look at the picture. What do we see here?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원에 있네요. A boy and a girl are at a park. 근데, oh my god! 너무 귀여운 작고 하얀 강아지가 있네요. 그죠? 근데 이 여자친구가 목줄, leash, 목줄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주인, owner인가 봐요. 그죠? 우리 오늘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에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볼 건데 먼저 주요 단어들 좀 볼게요. 우리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뭐라고 하죠? 귀엽다, 귀엽다. cute, cute, cute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좀 잘 놀고 까불까불하고 활발한 강아지는 뭐라고 하죠? 우리 playful이라고 해요. 맞아요. play는 우리 놀다 할 때 쓰는 단어인데 뒤에 full만 붙여서 playful.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잘 따르는 강아지, 친근하고 이런 강아지들은 뭐라고 하죠? 읽어보세요. friendly. friendly. 여기 friend도 친구를 뜻하는 그런 단어죠? 맞아요. 그래서 친근하고 막 친구를 잘 사귀는 그런 사람들도 friendly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단어 fluffy. fluffy입니다. fluff는 솜털, 뭐 보풀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털이 폭슬폭슬한 강아지들은 fluffy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그림을 보고 나니까 오늘의 표현들 좀 더 궁금해지는데 Today's dialogue 함께 듣고 올게요.
2: Wow, what kind of dog is it?
1: She's a Maltese.
2: She's really cute.
1: Thank you. Let's walk together.
2: Sur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타다! What kind of 땡땡 is it? 네, 어떤 종류의 개야?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먼저 시작을 what kind of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what은 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뭐 어떤, 무슨을 뜻하는 질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죠. 그리고 kind는 딱 봤을 때 착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고 종류, 종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hat kind 하면

어떤 종류, 무슨 종류. 근데 뒤에 of를 붙였으니까 뭐뭐의, 그래서 어떤 종류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질문이 굉장히 바뀔 수도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개죠. 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what kind of dog is it? What kind of dog is it? What kind of dog is it? 너무 쉽죠? 자, 그러면 그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바꿔서 우리 좀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어떤 종류의 동물이야? 동물. 동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동물 영어로 animal. What kind of animal is it? What kind of animal is it? 네, 좋아요. 또 해볼게요. 자, 어떤 종류의 새야? 새. 새 영어로 뭐죠? bird. bird. 맞아요. 그래서 bird를 붙이면 what kind of bird is it? What kind of bird is it? 네, 여러분 정말 잘 따라오고 있어요. Good job. 자, 그러면 우리 what kind of dog is it?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볼 거예요. is it로 물어봤으니까 it's a로 말하면 되겠죠? 말티즈야. it's a Maltese. 네, 말티즈를 영어로 Maltese 이렇게 발음합니다. L 발음 살려서요. 네, it's a는 이제 it is의 줄임말인데 it's a Maltese 하면 돼요. 근데 아까 그 today's dialogue에서는 she's a Maltese라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 상관없이 이제 영어에서는 만약에 암컷이다, 수컷이다에 따라서 이렇게 she 혹은 he를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컷이다 하면 she's a Maltese. 근데 수컷이에요. 그러면 he's a Maltese. It's, she's, he's 다 상관없어요. 다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거는 Maltese 이렇게 앞에 M 대문자로 시작해요. 이거는 이 종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t's a Maltese, she's a Maltese, he's a Maltese 다 가능하다는 것. 아, 너무 쉽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강아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 강아지 이런 강아지야 표현을 해볼게요. She's really 땡땡 붙이면 되는데 귀엽다. 귀엽다.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아까 그림 보면서 워밍업 하는 시간에서 배웠는데 She's really cute. She's really cute. 네, cute라고 하죠. 또 다른 단어. 우리 활발해. 잘 놀아. 잘 놀아. 어떤 단어였죠? 네, 놀아 놀아. play play play. 맞아요. She's really playful. She's really playful. 까불까불한 강아지, playful 하다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사람을 잘 따른다. 사람을 잘 따라. 친근해. 친구를 막잘 만들 것 같아. Friend. 네, she's really friendly. She's really friendly. 아, 너무 쉬워요. 마지막 한번 볼게요. 털이 정말 폭슬폭슬해. 복슬복슬. 아, 뭐였죠? 아까 단어. 아까 솜털, 보풀 이런 단어였는데 fluffy. She's really fluffy.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잘 표현을 할수 있어요. 정말 잘했어요. 아, 그러면 오늘 배웠던 표현들 잘 기억하고 있나? 선생님이 한번 볼 거예요. 우리 퀴즈 풀고 갈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그건 어떤 종류의 동물이야? 어떤 종류? 어떤 종류의? 뭘까요? 자, 3초 들어갑니다. 3, 2, 1. 맞추셨나요? What kind of animal is it? What kind of animal is it? 우리 친구들 다 맞췄죠? 와, 이렇게 표현을 다 배워보니까 너무 쉽다.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붐붐 챈트! 오늘 배운 표현 음악에 맞춰서 챈트하는 시간! Drop the beat! What kind of dog? What kind of dog? She is a Maltese. She is a Maltese. She's really cute. She's really cute. She's really playful. She's really playful.
She's really

0: friendly. She's really friendly. She's really fluffy. She's really fluffy. Good job! 오늘 배웠던 표현 복습하고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 띠링! 우리 어떤 표현 배웠죠? Wow! 땡땡 dog is it? 네, 그런 표현이었어요. 우리 남자친구가 어떤 종류의 개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이 빈칸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까요? 3, 2, 1 What kind of dog is it? 기억나나요? 네, What kind of 하면 무슨 종류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해봐요. Wow! What kind of dog is it? What kind of dog is it? What kind of dog is it? 잘했어요. 그럼 여기에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 강아지 암컷인 거 잊지 마세요. 암컷이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she's로 시작하면 되죠. She's a Maltese. She's a Maltese. She's a Maltese. 수컷이면 he's로 시작해도 되고 만약에 성별 모르겠으면 it's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 우리 강아지 귀여운 거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너무 귀여워. 한번 설명해 보자. 귀엽다. 귀엽다. 뭐였죠? cute. 네. She's really cute. She's really cute. She's really cute. 이거 귀여운 친구들한테 써도 되는 표현이에요. 와, 고마워. 귀엽다고 해줘서 고마워.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걸어볼까? 영어로 Thank you. Let's walk together. 따라해보세요. Thank you. Let's walk together. Thank you. Let's walk together. 여기에서 보너스 포인트 다다. 네, Let's go for a walk 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원래 산책 중이었고 걷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아 우리 그냥 또 계속 같이 걷자. 그래서 Let's walk together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집 안에 있고 우리 산책하러 나가자, 산책 나가자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은 go를 넣어서 Let's go for a walk. 우리 산책하기 위해서 go 하자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Let's go for a walk. 잘했어요. 그러면 답변을 당연하지 라고 우리 남자친구가 해줬어요. Sure. Sure.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우리 다른 강아지의 종류, 그리고 다른 동물의 종류를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을 같이 배워봤는데 자신 있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What kind of dog is it?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뚫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2: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0: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동물원 언제 가봤어요? 동물원? 저 동물원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배울 표현들은 좀 동물원에 가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준비됐나요?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4. Animals. Tuesday. Can they climb trees? I can ask about what animals can do.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함께 보면서 warm-up 하는 시간 가져봐요. What do we see here? Huh? The girl is pointing at some animals, right?
2: 네. 동물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동물들이 있는 걸 보니까
0: They are at a zoo.
2: 그쵸? 동물원. 동물원을 영어로 zoo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z 발음 유의해서 우리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다 놓고 z 이렇게 목에 손가락을 대면 z 울리게 발음할 거예요. zoo. zoo. 맞아요. 아, 그러면 she's talking to a zookeeper. zookeeper. 이 동물원, zoo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keeper, zookeeper라고 합니다. 사육사를 zookeeper. 쉽죠? 아, 그러면 이 저기 보이는 동물이 뭘까요? 바로 sloth.
0: sloth.
2: 나무늘보예요.
0: What kind of animal is it? sloth.
2: th 발음, 우리 하는 이 혀를 또 윗니 아래 사이에 놓고 바람을 내뱉어주세요. 뜨 해서 sloth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네, 나무늘보 굉장히 특이한 동물들인데
0: They are in a cage.
2: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cage라고 합니다. 우리는 cage. 와, 오늘 이렇게 단어들을 보니까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볼게요.
1: They're sloths. Can they climb trees?
3: Yes, they can. They can swim, too.
1: Can they run fast?
3: No, they can't. They're very slow.
1: That's interesting.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2: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첫 번째 key expression, 짜잔! 땡땡, climb trees. 여기의 뜻은 그들은 나무에 올라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climb trees가 바로 이 나무에 올라가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들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하죠? Can. 그죠? Can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니까 이 빈칸에 Can they climb trees? 라고 하면 되겠죠? 네.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Can they climb trees? Can they climb trees? Can they climb trees? 네, 이렇게 can they 하면은 그들은 뭐뭐 할 수 있니? 라는 표현이 돼요. 그럼 우리 can they 뒤에 이 따라오는 단어들을 바꿔서 그럼 다른 질문들을 만들어 볼까요? 자, 그들은 수영할 수 있니? 수영할 수 있니? 수영.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swim. Can they swim?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Can they swim? Can they swim? 네, 잘했어요. 또 한번 연습해봐요. 우리 빨리 달리는 거. 그들은 빨리 달릴 수 있니? 아, 빨리 달려. Run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Fast. Run fast. Can they run fast?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Can they run fast? Can they run fast? 잘했어요. 자, 요번 거는 너무 쉽다. 그들은 점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높게 뛰어오를 수 있나요? 점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맞아요. 똑같죠? Can they jump? Can they jump? Can they jump? 잘했어요. 그럼 우리 can they라고 하는 그 질문들의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답변. 이거는 그러면 네, 그들은 할수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네, yes, 그쵸? 그 다음에 그들, they, 그 다음에 할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can, 맞죠? 그래서 yes, they can. Yes, they can. Yes, they can.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좀더 이렇게 길게, 네, 뭐뭐도 할수 있어요. 라고 길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 뒤에 이렇게 단어들을 붙이면 되는데, 그들은 나무에 오를 수 있어요. 라고 얘기 어떻게 할까요? 나무에 오르다 아까 뭐였죠? Trees, 뭔 trees? Climb trees. Yes, they can climb trees. Yes, they can climb trees. 그러면 수영도 할수 있대요, 나무늘보들이. 그래서 수영도로 해서 뒤에 to가 붙었어요. 이거는 저도요 할 때, me too 할때그 to예요. 그래서 yes, they can 땡땡 to 하면 되는데 그 땡땡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수영, 수영, 네. Yes, they can swim too. Yes, they can swim too. 맞아요. 이제는 나무들보들이 할수 없는 것들. 할수 없어요. 할수 없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No, they can't. 이건 can, 네. 뒤에 not, 아니야, 부정하는 not을 붙였는데, 이 can not의 줄임말이죠. No, they can't. No, they can't. No, they can't. 그러면 뒤에 뭐뭐를 할수 없어요 라고 길게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죠? 여기서 빨리 뛸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빨리 뛰는 거, 아까 뭐였죠? No, they can't run fast. No, they can't run fast. 잘했어요. 이제 나무들보 설명해봐요. 표현해봐요. 아, 정말 느려요. 느린 거. Slow. 그쵸? 그래서 they're very slow. They're very slow. 졸려요. 졸려요. 아, 나무들보 잠 많이 잔대요. 그래서 they're very sleepy. They're very sleepy. 차분해요. 그래서 they're very calm. They're very calm. 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봤어요. 우리 퀴즈 간단한 게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우리 나무들보 그들은 나무에 올라갈 수 있니? Can they? 빈칸에 뭐 들어갈까요? 3, 2, 1. Climb이었어요. 우리 jump, run, swim, walk, climb 있는데 Climb이 올라가다죠?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박수. 붐붐 chant time. 예이! Music start. Can they climb trees? Can they climb trees? Yes, they can. Yes, they can. They can swim too. They can swim too. Can they run fast? Can they run fast? No, they can't.

Oh, they can't. Good job.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해보고 스피킹 연습해서 우리 레벨업 하는 시간. 띠링. 우리 여자친구가 아까 뭐라고 했죠? 나무늘 보예요. 나무에 올라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나무늘보. They're sloths. 맞아요. Sloth가 나무늘보였죠? 그래서 they're sloths.

One. 네. Can they를 넣어서 Can they climb trees?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They're sloths. Can they climb trees? They're sloths. Can they climb trees? They're sloths. Can they climb trees? 네, 맞아요. sloth가 이 th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zookeeper, 우리 사육사가 뭐라고 답변을 했죠? 할수 있어. 근데 수영도 할수 있어. 라고 답을 했죠? 그래서, 할수 있어. 그들은 할수 있어. 아까 영어로 뭐라고 했죠? 네, they can. Yes, they can. 이라고 하면 됐다 그랬죠? 네. Yes, they can. 근데 수영도 할수 있대요. They can swim 뒤에 to가 들어갔어요. Me too처럼. 그래서 Yes, they can. They can swim too. 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Yes, they can. They can swim too. Yes, they can. They can swim too. 잘했어요. 자,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근데 그러면 우리 나무들 뭐, 빨리 달릴 수 있나요? 빨리 달리다 보였죠? Can they run fast? 따라해 보세요. Can they run fast? Can they run fast? 자, 여기에 어떻게 답변하죠? 아니, 그들은 빨리 달릴 수 없어. No, they can't. No, they can't.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느리대요. They're very slow. They're very slow. 자, 따라해 보세요. No, they can't. They're very slow.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가, 흥미로운 사실이네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흥미롭다. That's interesting. That's interesting. 여러분, 잘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우리 동물들이 뭘할수 있는지 질문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봤는데, Can they climb trees? 이제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겠죠? 쉽게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초쌤이에요. 여러분, 혹시 새 좋아하나요? 짹짹 새? 새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은 새에 관련된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오늘 학습 목표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Let's grow!
1: Week 14. Animals. Wednesday. Which bird do you like? I can ask about favorite birds.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What do we see here? First of all, 제일 첫 번째로 there are many birds on the tree. 그쵸? 우리 나무에 굉장히 많은 새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they're all different sizes, they're different colors, they're different kinds. 이렇게 종류, 뭐 색, 크기 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새들인데 이렇게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 새들 물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새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모두 부리를 갖고 있죠? 마우스가 아니에요. 입이 아니라 부리예요. 부리는 영어로 beak, beak, beak라고 합니다. 또 뭐가 있죠? 우리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feathers. 이건 살짝 발음이 father, 아빠랑 좀 비슷한데 뒤에 s를 붙여야 돼요. 한 개의 깃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따라해 보세요. Feathers. Feathers. Feathers. 자, 다음 단어를 보자면 우리 날개도 있죠. 날개도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뒤에 s 붙여서 wings. Wings. Wings. 마지막 단어. 우리 발에 날카로운 발톱도 있잖아요. 발톱은 영어로 뭐다? Claws. Claws. Claws. 와, 이렇게 단어들 보니까 우리 오늘의 단어, 오늘의 대화 빨리 들어보도록 해요. Let's go!
2: Which bird do you like?
1: I like that parrot.
2: Which one?
1: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2: It looks beautiful.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첫 번째 key expression 들어갑니다. 타다! 땡땡, do you like?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새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어떤 새가 들어가야 되죠? 어떤 새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hich bird? Which bird? Which는 이 중에 어떤 거 할 때 어떤이에요. 그래서 which, 그 다음에 새, 그러니까 bird. 그래서 같이 붙여서 쓰면 which bird, 어떤 새가 됩니다. Which bird do you like? Which bird do you like? Which bird do you like?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Which 말고 what를 쓸 수도 있잖아요. What bird do you like? 그러면 which랑 what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Which는 내 눈앞에 선택지가 보여. 그래서 A, B, C가 보이는데 이 중에 뭐가 좋니? 라고 할 때 which를 쓰고요. What은 뭐 선택지가 없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새가 좋아? 할 때 what을 씁니다. 그 차이점 유의하세요. 그러면 우리 which bird do you like에서 bird를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자, 어떤 과일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which 땡땡 이 빈칸에 단어가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과일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which fruit do you like? 라고 하면 됩니다. 네, 저를 따라해보세요. Which fruit do you like? Which fruit do you like? 이건 내 눈앞에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딸기도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과일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질문이에요. 또 연습해 볼게요. 어떤 색깔을 좋아하니? 자, 그러면 색깔, 색깔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색깔이 영어로 Which color do you like? Which color do you like? 앞에 무지개 색깔이 있어요. 이 중에 어떤 색깔을 제일 좋아하니? Which color do you like? 그럼 우리 이제 이 답변들의 이 질문들의 답변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새가 무엇 무엇을 갖고 있어? 이렇게 특징을 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아까 봤던 새, 빨간색 부리와 초록색 깃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니까 it has를 쓰겠죠. 그러면 it has 한 다음에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빨간색 부리. 빨간색 부리 먼저 갑시다. 빨간색은 red. 부리는 아까 우리 배웠죠? beak. 그쵸? 그래서 it has a red beak.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뭘 갖고 있어요? 초록색 깃털. 초록색은 green. 그리고 깃털은 feathers. 네. green feathers라고 하면 초록색 깃털이 돼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죠. 하얀색 날개랑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대요. It has white wings. 네. 하얀색 날개, white wings라고 하죠.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 발톱은 영어로 claws. 근데 날카로운 거니까 날카롭다. 뭐라고 하죠? sharp. 그래서 sharp claws. sharp claws. 다 같이 하면 it has white wings and sharp claws. 따라해 보세요. It has white wings and sharp claws. 잘했어요. 근데 이 새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 이렇게 감탄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름다워 뭐죠?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 Beautiful. It looks beautiful. 한 번만 더 따라해봐요. It looks beautiful. 근데 여기에서 또 제가 재미있는 거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보통 이거는 아름다워 하면 it is beautiful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요? looks와 is가 어떻게 다르지? 자, look는 우리가 보다 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물체나 다른 뭐 상대방이 내 눈에 비춰지는 것도 look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해 보여 할 때도 look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looks beautiful 하면 아름다워 보여 라고 하는 거고 It is beautiful 하면 그냥 이것은 아름다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아름다워 보여. 지금 우리 보여지는 걸 얘기하니까 It looks beautiful로 갈게요. 자, 그럼 beautiful 단어를 바꿔서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귀여워 보여는 It looks cute. It looks cute. 네, 맞아요. It looks cute. 그리고 사나워 보여는 사나워, 영어로 fierce. It looks fierce 라고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간단하게 퀴즈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어떤 새를 좋아하니? 자, beak, color, bird, feathers, fruit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새는 bird였죠? 그래서 Which bird do you like?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Boom boom chant, music cue. Which bird do you like? Which bird do you like? I like that parrot. I like that parrot. Which one? This one. Which one? That one. It has a red beak. It has a red beak. It has green feathers. It has

feathers. It looks beautiful. It looks beautiful. Good job! 오늘 표현들 복습해보고 스피킹 연습도 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 띠링! 우리 어떤 질문 배웠죠? 이 중에 어떤 새 좋아해? 라는 질문을 배웠죠? 그래서 땡땡 do you like? 이 빈칸에 그럼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어떤 새, 어떤 새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이 뭐였죠? 어떤이니까 what? What bird? 땡땡땡 저희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것 중에 고른 거니까 what이 아니라 which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which bird do you like?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Which bird do you like? Which bird do you like? Which bird do you like? 네. 이 질문에 그러면 답변을 해 볼게요. 아, 조기에 있는 앵무새가 좋아요. 그러면 I like 하고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조기. That. I like that parrot.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I like that parrot. I like that parrot. 만약에 조기가 아니라 요기예요. 요기, 이 앵무새. 그러면 뭐예요? This로 하겠죠? 근데 저기에 있으니까 우리 that으로 갈게요. 그러면 어떤 거? 이 중에 어떤 거? 물어봐요. Which one? Which one? Which one? 나 모르겠어. 이 중에 어떤 거? 아니, 저기 빨간색 부리와 초록색 깃털 갖고 있는 앵무새에. 자, 그러면 이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갖고 있는 거니까 it has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 부리 영어로 빨간색은 red다. 그리고 부리는 beak, 맞죠? It has a red beak 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깃털 할 때 초록색은 green, 그리고 깃털은 father랑 발음이 비슷한데 feathers였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어서 한번 말해봐요.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잘했어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it looks로 하고 아름다워. 뭐였죠? It looks beautiful. It looks beautiful.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오늘 새에 관련된 표현들 좀 배워봤는데 Which bird do you like? 이런 질문 배워봤죠?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이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로봇카.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초쌤이에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 있는 소 농장에 가본 적 있나요? 저는 가본 적 있는데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농장 관련된 표현을 좀 배워볼 거예요. Are you ready?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4. Animals. Thursday. Please tell me what to do. I can ask what to do.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 가져봐요. 그럼 오늘의 그림, 짜잔! What do we see here? 저기 멀리에 소들도 보이고 cows, there are cows in the background, 그죠? 그런 걸 보니 아, 여기 할아버지가 농부이신가 보다. 농부는 영어로 farmer, farmer. farm은 농장이죠? 그래서 er를 붙이면 농장에 있는 사람, 농부가 되겠습니다. F 발음 주의해서 farm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생각주머니에 있는 그림 뭐죠? 네, 바로 우리 cows들이 먹는 건초예요. 건초는 영어로 hay. hay. 우리 친구들 hey 하고 부를 때랑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hay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feed. feed. food랑 좀 비슷한 단어죠? 근데 OO가 아니라 EE로 해서 feed라고 발음하면 돼요. 우리 건초를 먹이로 주다는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feed hay가 되겠죠? 네, 아주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양동이, 우리 두 번째 이 생각주머니에 있는 그림, 양동이는 영어로 bucket. bucket. bucket. 라고 합니다. 와, 오늘 이렇게 표현들 보니까 오늘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Let's take a listen.
2: The cows are hungry.
1: Please tell me what to do.
2: First, you need to feed the cows.
1: Okay.
2: Then, you need to give them water.
1: All right.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First, key expression 들어갑니다. 타다. The cows are 땡땡. 자, 소들이 배고파. 이렇게 소들은 어떤 상태야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The cows are, 소들은 배고파. 이 빈칸에 배고파가 들어가야 되겠죠? 배고파 영어로 뭐죠? Hungry, 맞아요. 그래서 the cows are hungry. The cows are hungry. 라고 얘기합니다. 이 hungry의 단어만 다른 단어로 교체해주면 또 다른 의미의 문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디 한번 볼까요? 소들이 목말라, 목말라. 목말라는 뭐라고 하죠? The cows are, 목말라, thirsty 라고 해요. The cows are thirsty. 따라해 보세요. The cows are thirsty. 잘했어요. 그리고 또 소들이 피곤해 보여요. 아,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일들을 많이 하고, 아, 지쳤어. 피곤해. 피곤해. 영어로 tired. tired. 그래서 the cows are tired. 따라해 보세요. The cows are tired. 맞습니다. 표현 하나만 더 배우고 가죠. 더러워. 더러워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소들이 막 진흙투성이야. 더러워는 dirty. 그래서 the cows are

dirty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또 나왔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아까 그 여자친구가 농부 할아버지한테 말한 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시작하죠? Please tell me로 시작해서 땡땡 뒤에 빈칸에 이제 알맞은 단어를 써 넣어야 하는데 처음에 please. Please는 뭐죠? 제발 부탁해.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해주세요 할때 please를 문장 앞에 붙이든지 뒤에 붙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please로 시작하면 뭐뭐 해주세요 라는 뜻인데 그 뒤에 무슨 단어가 있죠? tell, 그 다음에 me가 있어요. 나한테 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Please tell me 하면 나한테 말해 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뒤에 쓰면 되겠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 주세요. 무엇, what, 그리고 뭐 해야 한다는 do. 그럼 이걸 빈칸에 어떻게 넣을까요? Please tell me what to do. Please tell me what to do. What to do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Please tell me what to do. 네. 이 패턴을 입에 좀 익히면 좀 문장이 길어도 바로바로 쓸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연습 한번 더 해보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자, 여기서 바뀐 거는 해주세요, 해야 하는지가 입어야 하는지로 바꿨어요. 그러면 입다, 입다라는 그 단어를 써야 되겠죠. 입다가 뭐죠? 입다, 옷을 입다, wear, wear 맞죠? 그래서 please tell me what to wear. 따라해 보세요. Please tell me what to wear. Please tell me what to wear.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말해 주세요. 그러면 please tell me what to eat. Please tell me what to eat.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농부 할아버지가 우리 여자친구에게 말했어요. 너는 무엇무엇을 해야 해. 이렇게 필요로 무언가를 해야 해. 라는 단어는 need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you need to 하면은 너는 무엇무엇을 해야 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해야 해요? 소들에게 먹이를 줘야 해. 소들에게 먹이를 주다. 먹이를 주다. 아까 우리 그림 보면서 배웠죠? feed. 그래서 you need to feed the cows. 소들에게 먹이를 주다. 먹이를 줘야 해. You need to feed the cows. 따라해 보세요. You need to feed the cows. 잘했어요. 우리 좀 연습을 더 해보죠. 그들에게 건초를 줘야 돼. 건초를 준대요. 건초를 줘야 돼. You need to 줘야 해 뭐죠? Give. 그죠? You need to give them 건초 hay. You need to give them hay. 따라해 보세요. You need to give them hay. 맞습니다. 자, one more time. 우리 그들에게 물을 줘야 해. You need to give them water. You need to give them water. You need to give them water. 네, 여러분, 이 표현들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면 괜찮을 거예요. Great job, everyone! Boom, boom, chant! Music starts! The cows are hungry. The cows are hungry. The cows are thirsty. The cows are thirsty. Please, please, please, please. What to do, what to do, what to do, what to do. Please tell me what to do, please tell me what to do. You need to feed the cows, you need to feed the cows. You need to give them water, you need to give them water. Good job, everyone!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스피킹 연습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 띠링! 우리 무슨 표현 배웠죠? The cows are 땡땡.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소들이 배가 고프대. 배가 고프대. 영어로 어떻게 했죠? The cows are hungry. The cows are hungry. 우리
한 번만 따라해봐요. The cows are hungry. 네, 이렇게 뒤에 이 빈칸에 들어가는 그 단어는 이 소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농부 할아버지가 그 뭐지? 손녀야, 우리 소들이 배가 고프대라고 얘기해서 우리 아이가 그러면 저한테 뭘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말씀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그래서 please. 그리고 말해 주세요. tell me 했죠. please tell me.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 뭘까요? 3, 2, 1. 맞추셨나요? Please tell me what to do. 였죠? 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 주세요.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Please tell me what to do. Please tell me what to do. Please tell me what to do. 네,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 첫 번째로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우리 그 배고픈 소들에게 네, 먹이를 줘야 한다. 먹이를 줘야 한다. Feed the cows 했는데 뭘뭘 해야 하니까 First you need to feed the cows라고 했어요. 선생님 따라해 볼까요? First you need to feed the cows. First, you need to feed the cows. First, you need to feed the cows. 자, 여기에서 재미있는 건 처음에 first가 들어갔죠? 그래서 농부 할아버지가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줄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너는 뭐를 해야 해? 라는 의미에서 이 first를 썼어요. 그러면 다음 표현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는지 한번 볼까요? Then이 들어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는 뜻으로 then을 썼습니다. 자, 농부 할아버지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You need to,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물을 줘야 한다. 물을 줘야 한다 했죠? 그래서 give them water 라고 했죠? Then you need to give them water. 따라해 보세요. Then you need to give them water. 네, 오늘 표현들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Great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 농장 관련된 표현이랑 저한테 뭐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 배워봤어요. Please tell me what to do.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수업으로 만나요. Bye by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초쌤이에요. 오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가 이번 주 배워본 표현을 복습해보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을 해서 짧은 글쓰기 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렇다면 오늘 학습 목표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4. Animals. Friday. This is my cat. I can talk about my cat.
0: Memory match. 우리 이번 주 배운 표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Today's topic is This is my cat. 이 This is my cat 토픽으로 무슨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이번 주 동물 관련된 표현들 많이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 고양이를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 이 그림 속에 있는 고양이를 소개하게 될 텐데 고양이가 지금 이 장난감 사이에서 점프하면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활발하고 그리고 까불까불하고 또 털도 복슬복슬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고양이야. 이건 내 고양이야. 그쵸? 그래서 This is my cat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This is my cat. This is my cat. 네. 그래서 고양이 시작을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양이, 무슨 종류야? 이렇게 종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고양이가 암컷이래요. 암컷. 암컷이면 she is.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she is a 페르시안이야. 페르시안 빈칸에 넣어서 Persian. 이렇게 소개하면 됩니다. She's a Persian. 따라해 보세요. She's a Persian. She's a Persian.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고양이가 수컷이에요. 그러면 she's a로 시작하지 않고 he's a 이렇게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he's a Persian 하면 됩니다. 만약 성별을 몰라, 아니면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It's a Persian 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우리 고양이 생김새를 한번 좀 설명해 볼까요? 생김새,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짧은 코를 가졌대요, 우리 고양이. 그러면 짧은 코, 가졌어니까 가졌어. She has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리고 빈칸에 짧은 코 들어갈게요. 짧은 코, 짧은, 뭐죠? Tall, no. Short. 그리고 코는 eyes, mouth, nose. 그쵸? 그래서 she has a short nose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She has a short nose. She has a short nose. She has a short nose. 잘했어요. 우리 그러면 좀 단어를 바꿔서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연습으로. 자, 만약에 우리 고양이가 눈이 커요. 왕방울만 해. 큰 눈.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뭐라고 할까요? 큰 눈. Small? No. Big. 그죠? 그러면 big eyes 들어갈게요. She has big eyes. She has big eyes. 잘했어요. 자, 우리 더 우리 고양이 설명할 텐데 정말 고양이가 털이 복슬복슬하고 이 장난감 사이를 막 뛰어다니잖아요. 활발해 보여요. 그러면 복슬복슬하고 활발하다 이 표현도 배운 것 같은데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 자, she's really. 그래서 그녀는 정말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털이 복슬복슬하다 단어 기억나나요? 솜털. 그죠? 그리고 보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시작해서 F로 시작하는데 she's really 복슬복슬 fluffy 그쵸 fluffy 그리고 활발하다는 잘 놀아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놀다 그래서 play, play가 들어가서 playful 되겠습니다. 다 빈칸에 넣어서 발음해 보면 she's really fluffy and playful. 따라해 보세요. She's really fluffy and playful. 잘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 우리 고양이 지금 엄청 높은 곳을 막 이렇게 점프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녀는 아주 빨리 올라갈 수 있어. 빨리 올라갈 수 있대요. 자, she로 시작했어요. 그럼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단어죠? She can 할수 있다, 그죠? She can. 그리고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다. 뭐예요? Climb. 그래서 she can climb very fast입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She can climb very fast. 다시 한번. She can climb very fast. 네, 잘했어요. 우리 고양이가 할수 있는 거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아주 높게 뛰어오를 수 있대요. 높이 뛰어오르다. 그러면 이미 really high는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높이. 그러면 뛰어오르다. 단어 뭐가 있을까요? 뛰어오르다. 네, jump. She can jump really high. 따라해 보세요. She can jump really high. 잘했어요. 우리 고양이가 너무 여기저기 뛰어다니니까 잘 지켜봐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배운 표현 중에서 당신은, 너는 무엇을 해야 해,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라는 그런 표현 배웠었죠?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첫 번째 빈칸에 you 한 다음에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뭐뭐 해야 해 하면 you need to가 들어가야죠. 그쵸? you need to 한 다음에 잘 지켜봐야 되니까 watch. watch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you need to watch her 잘 조심스럽게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carefully가 들어가서 다 합해서 you need to watch her carefully. You need to watch her carefully.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You need to watch her carefully. 잘했어요. 자, you need to 하고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할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럼 이번에 그녀에게, 그 암컷 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야 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고양이 배고픈 것 같아. 먹이 줘야 해. 뭐라고 얘기하죠? You need to 땡땡 her. 그러면 먹이를 주다라는 의미의 단어. 우리 약간 먹이, 음식, food랑 좀 비슷한 단어였던 것 같은데. 3, 2, 1. 네. 기억하고 있나요? You need to feed her. feed였죠? 알아맞혔는지 궁금한데요.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You need to feed her. You need to feed her.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쁜 고양이, 나 너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어떻게 얘기해요? I love her very much. I love her very much.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고양이 생김새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얘기하고, 정말 다양한 표현을 쓸수 있었네요. 너무 좋다.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문장 읽을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This is my cat. This is my cat. She's a Persian. She's a Persian. She has a short nose. She has a short nose. She's really fluffy. She's really fluffy.

0: And she's really playful. She's really playful. She can climb very fast. She can climb very fast. So you need to watch her carefully. You need to watch her carefully. I love her very much. I love her very much.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은 글이 하나가 완성이 됐다. 저 여기에서 보너스 퀴즈 하나 빠르게 내고 갈게요. 우리 고양이가 페르시안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 고양이 종이 무슨 종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 질문 어떻게 만들까요? 3, 2, 1. 어떻게 물어봐요? What kind? 혹시 기억나나요? What kind of cat is it? What kind of cat is it? 이렇게 물어보면 she's a Persian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제 원어민 발음 듣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Take a listen.
1: This is my cat. She's a Persian. She has a short nose. She's really fluffy and playful. She can climb very fast, so you need to watch her carefully.

0: I love her very much.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이번 주는 동물에 관련된 표현들, 정말 많은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이제 동물에 관해서라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들 너무 많으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표현들, 재미있는 수업으로 다시 만나요. Bye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It's nice to meet you all.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부터 초등학교 6학년 영어 시작해 볼 텐데요. 근데 선생님 저는 6학년 되니 영어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너무 영어 공부하기 싫어요. 아니면 저는 원래 영어가 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들 다 보이세요. 오늘 저와 함께 재미나게 영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If you're ready, 준비됐다면 let's take a look at what we are going to learn today.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4. My condition. Monday. I have a cold. I can say about my sick condition.
0: Did you see what we are going to learn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잘 보고 왔나요? Keep that in mind,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It's brain up time! 여러분이랑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우리 그림부터 볼 건데요. We have two students in a classroom. 우리 이 교실에 지금 두 학생이 있어요. Let's take a look at the boy. 우리 남학생을 보시면 he looks very worried. 굉장히 걱정이 많아 보여요. Why? 왜 그럴까요? 아, 옆에 있는 이 여학생 때문인 것 같은데 Let's take a closer look at her. 우리 이 친구를 자세히 보면 지금 She has tears in her eyes. 눈물이 나고요. 콧물도 납니다. 여러분, 콧물은 영어로 뭘까요? 맞아요, 바로 runny nose입니다. 여러분, runny라는 뜻은 무언가가 흐르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콧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runny nose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runny nose, runny nose. Good. 자, 우리 여자친구를 자세히 보시면 콧물뿐만 아니라 손을 입에 이렇게 갖다 대면서 아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채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채기는 sneezing. 읽어볼까요? sneezing. Sneezing. Good. 아, 우리 이 여자친구가 지금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나는 거 보니 감기에 걸린 것 같네요. 여러분, 감기는 영어로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cold. 아, 근데 선생님, cold는 춥다라고 쓸 때 쓰는 표현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맞아요. 우리 cold는 형용사로 쓸 때 추운이란 뜻도 있지만 감기라는 명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cold는 감기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cold, cold. Very good.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대화문을 보도록 할게요.
1: How are you today?
2: Something's wrong with me.
1: Oh, what's wrong?
2: I have a runny nose. Achoo!
1: Oh no, you're sneezing. You must have a cold.
2: Yes, I have a cold.
0: Alright guys, did you see our dialogue today? 오늘의 대화문 잘 보고 왔나요? It's time to focus on. 우리 친구들 오늘 대화문 속에서 중요한 문장들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What's, 인데요. 이 문장은요. 무슨 문제야? 혹은 왜 그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이 조금 안색이 안 좋아 보이거나 뭔가가 문제가 있어 보일 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대화 속에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나요? 맞아요. What's wrong? 이었어요. 여기서 wrong이라는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wrong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틀린 그리고 문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대화문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 알맞은 뜻일까요? 틀린일까요? 문제일까요? 맞아요. 여기서는 문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야? 왜 그래? 라는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What's wrong? What's wrong? Good. 이번에는 what's wrong 말고도 쓸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것도 what's the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matter라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이 문장도 무슨 문제야? 왜 그래? 라는 뜻이에요. 읽어볼게요.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이번에는 조금 더 직관적인 질문이에요. 너 괜찮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요. Are you? 하고 뒤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힌트를 주자면, 맞아요, 여러분. Are you okay? 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Good.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거는 I have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have라는 단어를 같이 볼 거예요. have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have 뒤에 아픈 증상인 단어를 넣으면 이 아픈 증상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문장 기억할까요? 여자친구가 나 콧물이 나 라는 문장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runny nose를 사용하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나 콧물이 나.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runny nose. 이번에는 또 다른 증상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번에 코가 막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코가 막힌이라는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바로 stuffy입니다. 문장 속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나 코가 막혔어. I have a stuffy nose. I have a stuffy nose. 이번엔 나 기침해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기침이라는 단어를 넣을 건데요. 기침은 영어로 cough입니다. 문장 속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나 기침해. I have a cough. I have a cough. 이번에는 목이 아프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문장 잘 보시면 throat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throat는 목입니다. 이 목이라는 단어 앞에 아픈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우리 아픈이라는 뜻은 sore예요. 우리 문장 속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나 목이 아파.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sore throat. Great! 자, 우리 마지막 표현인데요. 이것은 you must have입니다. 우리 have는 아까 배웠고 우리 must가 추가됐어요. 우리 must라는 단어 볼게요. 우리 must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을 할 때 쓸 수 있는 뜻.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대화문을 함께 생각하면서 어떤 뜻이 더 알맞은 걸까요? 우리 여자친구가 재채기도 하고 콧물도 났어요. 그러니 우리 남자아이가 어떻게 얘기해요? 감기에 걸린 게 틀림없다가 알맞은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must의 뜻은 뭐뭐임에 틀림없다입니다. 자, 이제 문장을 기억하는지 함께 볼게요. 너는 감기에 걸린 게 틀림없어 입니다. You must have 감기는 맞아요. A cold. 한 번 더 읽어볼까요? You must have a cold. You must have a cold.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증상을 한번 볼 거예요. 너는 열이 나는 게 틀림없어 입니다. 우리 여기서 열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우리 열은 fever 입니다. 읽어볼까요? You must have a fever. You must have a fever. 다음은요. 이번에 독감입니다. 너는 독감에 걸린 게 틀림없어 입니다. 여러분, 독감은 영어로 뭘까요? 바로 the flu입니다. 읽어볼까요? You must have the flu. You must have the flu. Well done, everyone. Are you ready to sing along with me? Let's hit the music.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ith you? I have a runny nose at you. You must have a cold. You must have a cold.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ith you? I have a sore throat at him. You must have the flu. You must have the flu.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Did you enjoy our song? 우리 노래 잘 부르고 왔나요? It's time to review our dialogue. 오늘 대화문을 한 번 더 복습하는 build-up 시간입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서 대화문 하나씩 다시 읽어보도록 해요. 자, 우리 남학생이 여학생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 오늘 하루 어때였어요? 바로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그랬더니 우리 여학생이 아, 좀 몸이 좀 안 좋아. 좀 뭔가가 이상해 라고 합니다. 어떤 문장이었죠? 맞아요. Something's

wrong with me. Something's wrong with me. 라고 대답을 했네요. 무슨 문제야? 라고 우리 남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문장이었죠? 오늘 배웠죠? 맞아요. Oh, what's wrong? Oh, what's wrong?

Good. 자, 무슨 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여학생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나 콧물이 나 애츄였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I have a runny nose. 애츄. 자, 이번에는요, 우리 runny nose 말고 다른 증상을 함께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 코도 막히고 목도 아프죠. 우리 몸도 아프기도 하는데 우리 몸이 막 아프는 경우는 바로 오한이라고 합니다. 오한은 chills입니다. 나 오한이 있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I have chills. One more time. I have chills. 자, 이제 콧물이 나니까 우리 남학생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 너 재채기 하네. 입니다. 읽어볼게요. Oh no, you're sneezing. 한번 더. Oh no, you're sneezing. 자, 그랬더니 이제 남학생이 생각을 해요. 아, 너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하니 너 감기에 걸린 게 틀림없어. 입니다. You must have a cold. You must have a cold. 이번에는요, 감기에 걸린 게 틀림없어가 아닌 알레르기에 걸린 게 틀림없어 혹은 너 알레르기야 라는 문장을 해볼 건데요. 알레르기는 영어로 allergy입니다. 문장에 넣어서 읽어볼까요? You must have an allergy. You must have an allergy. Great work,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that's it for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before we finish,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오늘 배운 단어들 몇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기는 영어로 무엇이었죠? 맞아요, cold. 자, 콧물은? Runny nose. Great. 자, 이거는 맞출 수 있을까요? 막힌 코. Can you remember? 맞아요. Stuffy nose. 아, 그렇다면 요거는 혹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한입니다. 오한. 맞아요. Chills. Great job.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감기 걸린 친구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낫길 바래요. 그리고 저는 아직 감기 안 걸렸어요 하는 친구들도 please. Be careful of catching a cold.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나게 영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guys,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Today is just another good day to study English, isn't it? 오늘 영어 배우기 참 좋은 날입니다. Especially when you're with me. 저와 함께라면요. If you're ready, 준비되셨다면 open your eyes, 눈 크게 뜨고 get your ears ready. 귀 준비하시고 우리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4. My

0: Condition. Tuesday. I have a toothache. I can say my condition with ache.
1: Alright guys, did you see what we are going to learn today?
2: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보고 왔나요?
1: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2: 여러분들이랑 같이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2: 우리 그림을 함께 볼 건데요. 아, here we have a mom, 엄마랑 and her son, 아들이 대화하는 모습인데, look at the mom, 우리 엄마의 표정을 잠깐 볼게요.
1: She looks all surprised,
2: 놀란 표정인데요. Why? 왜 그럴까요? 아, 지금 남자아이가 빨갛게 부어오른 볼을 부여잡고 있어요. 아, something's wrong with them. 우리 이 친구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보통 볼을 이렇게 부여잡으면 어디가 아프죠? 맞아요, 치아. 이가 아픕니다. 우리 이는 영어로 tooth, tooth.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요. tooth는 치아 하나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도 치아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여러 개죠? 그래서 여러 개 복수 형태도 배울 거예요. 바로 teeth입니다. teeth. 자, 여러분 치아가 아프면 우리는 보통 치통이 있다고 하죠. 치통은 영어로 뭘까요? toothache, toothache. Good. 이 단어 자세히 보시면 tooth, 치아라는 단어가 있지요. Good. 아, 이렇게 치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고통스러운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painful. painful입니다. 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엄마가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 어디로 가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맞아요. 치과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치과는 dentist. dentist입니다. 자, 우리 dentist라는 단어는 치과라는 뜻도 있고, 치과 의사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자, very good. 그렇다면 오늘 단어 잘 기억하면서 let's look at today's dialogue.
3: Why are you holding your cheek?
4: My tooth hurts.
3: Oh no. That sounds painful.
4: Yes, I have a toothache.
3: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1: 오늘의 대화문 잘 보고 왔나요? It's time for us to focus on.
2: 오늘 읽었던 대화문 속에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My hurts인데요. 여기서 hurts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어디가 아프다 혹은 욱신거린다 라는 표현이에요. 대화문 속에 우리 남자아이는 나의 이가 아파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이는 영어로 tooth입니다. 읽어볼게요. 나의 이가 아파. My tooth hurts. My tooth hurts. 이번에는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나의 머리가 아파인데요. 머리는 영어로 head이죠. 읽어볼까요? My head hurts. My head hurts. 이번엔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는 영어로 뭘까요? stomach 그리고 tummy.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stomach을 쓰고 싶어요. 우리 문장 속에 넣어서 읽어볼까요? My stomach hurts. My stomach hurts. 이번에는 나의 허리가 아파입니다. 우리 허리는 영어로 back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back이라는 단어는 등, 허리 다 포함해서 쓰는 단어예요. 읽어볼게요. 나의 허리가 아파. My back hurts. My back hurts.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I have a 인데요. 오, 우리 저번 시간에 have 배웠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have 뒤에 어떤 아픈 증상을 넣어서 무엇이 있다 라고 했죠. 오늘도 비슷한 맥락인데 단어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치통이 있어 라고 해볼 건데요. 어떠한 통증의 이름들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대화문에서 우리 남자아이가 치통이 있었어요. 나는 치통이 있어.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I have a toothache. I have a toothache.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바로 ache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ache. ache. 우리 ache는 뜻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일단 첫 번째는 동사적인 의미예요. 행동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뜻은 아프다, 욱신거린다 라는 표현이고요. 명사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우리 신체 부위의 이름이랑 ache를 같이 붙여서 어떠한 통증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나는 두통이 있어 입니다. 우리 두통은 어디가 아픈 거죠? 맞아요. My head, 머리입니다. 그러면 두통이란 단어를 만들 땐 어떻게 될까요? That's right, headache 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나는 두통이 있어.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이번엔 복통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복통이 있어. 우리 어디가 아픈 거죠? 맞아요. My stomach, 배입니다. 자, stomach이라는 단어 뒤에 ache를 넣어서 복통이란 단어를 만들어야겠죠? Stomach ache. 문장으로 읽어볼까요? 나는 복통이 있어. I have a stomach ache. I have a stomach ache.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You should 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should 중요합니다. 우리 should라는 단어는 뒤에 항상 동사원형이 들어갑니다. 아, 동사원형이 뭘까요? 우리 동사 중에서 뭐 과거형, 동사에 ing가 붙는 경우, 동사에 s가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 제외하고 동사원형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사원형이 뒤에 들어갔을 때 뜻은 무엇을 하는 게 좋겠어 혹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둘 다 충고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should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바로 need to인데요. need to도 뒤에 동사원형이 들어가며 무엇을 하는 게 좋겠어, 해야 한다라는 충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대화 속에는 어떤 문장이 있었나요? 너는 치과에 가는 게 좋겠어 라고 엄마가 얘기하죠. 우리 치과라는 단어는 dentist입니다. 근데 우리 동사원형을 써야 돼요. 가다 라는 go를 넣어서 읽어볼까요?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한 번 더.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Good. 자, 이번에는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어 입니다. 너는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 인데요. 여기서 병원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아, hospital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영어권 나라에서 hospital이라는 단어는 정말 응급한 상황일 때 가는 큰 병원을 뜻해요. 우리 조금 어디가 아파서 가는 병원은 doctors라고 합니다.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You should go to the doctors. You should go to the doctors. Great! 이번엔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입니다. 너는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읽어볼까요? You should go home. You should go home. Very good, everyone.
5: What's wrong?
6: Wrong, wrong.
5: What's wrong?
6: Wrong, wrong.
5: I have a stomachache.
6: Stomachache, stomachache.
5: I have a stomachache.
6: Stomachache, stomachache.
5: I have a headache.
6: Headache, headache.
5: I have a headache.
6: Headache, headache.
5: I have a cold.
6: Cold, cold.
5: I have a cold.
6: Cold, cold.
5: I have a fever.
6: Fever, fever.
5: I have a fever.
6: Fever, fever.
5: Take this medicine.
6: Medicine, medicine.
5: Take this medicine.
6: Medicine, medicine.
5: Get some rest.
6: Rest, rest.
5: Get some rest.
6: Rest, rest. Rest.
2: Welcome back, everyone.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It's time to review our dialogue. 오늘 대화문을 한 번 더 복습해 볼 거예요. It's time to build up your skills. 우리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시간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우리 그림을 함께 한 번 더 볼 건데요. 자, 우리 엄마가 지금 아들을 보면서 너 왜 볼을 이렇게 잡고 있어? 라는 문장이었죠. 읽어볼까요? Why are you holding your cheek? 한 번 더. Why are you holding your cheek?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 제 치아가 너무 아파요. 우리 아프다는 영어로 hurt입니다. 문장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My tooth hurts. My tooth hurts. 자, 여기서 여러분, hurt라는 단어 대신 우리 아프다, 욱신거리다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해 줬는데 can anybody remember?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이번엔 ache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읽어볼 건데요. 주어가 my tooth가 아니라 이번엔 his tooth입니다. 그의 치아가 아프다입니다. 읽어볼까요? His tooth aches. His tooth

aches. 이번에는 근육이 아프다라고 우리 만들어 볼 건데 근육은 muscle입니다. 자, 여기서 주어를 함께 보시면 his가 아니라 이번엔 her로 바뀝니다. 우리 her는 그녀의 이런 뜻인데요. 그녀의 근육이 아프다입니다. 읽어볼까요? Her muscle aches. Her muscle aches.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 정말 고통스럽겠구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Oh no, that sounds painful. 한번 더. Oh no, that sounds painful. 자, 우리 남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저 무엇이 있어요? 치통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Yes, I have a toothache. Yes, I have a toothache. 이번에는 toothache 말고 우리 다른 통증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허리나 등을 넣어서 허리 통증을 우리 얘기해 볼 거예요. back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써볼 건데요. 허리 통증이라 그러면 우리는 back ache라고 써야겠죠? 자, 주어도 바뀝니다. 여기 잘 보세요. Yes, he has로 변하죠. 읽어볼까요? Yes, he has a backache. Yes, he has a backache. 아, 우리 엄마가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 치통이 있으니 너 여기 가야 해라고 얘기하시죠. 어디죠? 맞아요. 우리 치과에 가야 해입니다.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이번에는 물좀 마시는 게 좋겠어라는 문장인데요. 마시다는 drink고요. 물 좀이라는 표현은 우리 some water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You should drink some water. You should drink some water. 자, 여기서 우리 should랑 need to가 같은 뜻을 갖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죠? 이번에는 need to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우리 눕다라는 단어, lie down을 넣어서 너 눕는 게 좋겠어라는 문장입니다. need to를 넣어서요. 만들어 볼까요? You need to lie down. One more time. You need to lie down.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Now that's it for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How was it, everyone? 어땠나요? 아, 좀 어려웠나요? 아, 오늘 조금 어려웠다면 오늘은 이 단어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핵심 단어는 ache로 끝나는 단어들이었죠. 여러분, 치통 기억하죠? toothache. 우리 두통은 headache.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복통은 stomachache. 요세 가지만 기억해 줘도 오늘 공부는 열심히 한 겁니다. Great job!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Until next tim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Are you guys excited as I am? 선생님만큼이다. 여러분도 신이 났나요? 항상 선생님하고 영어 공부할 때는 우리 재미있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배워보도록 해요. Okay? Always learn with your confidence. 자, 준비됐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도록 해요.
1: Week 14. My condition. Wednesday. I feel dizzy. I can say my condition that starts with I feel.
0: Did you see what we a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보고 왔나요? 항상 잘 기억하면서 let's brain up your brains. 우리 친구들 단어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우리 그림을 볼 건데요. 아, we're in a classroom. 우리 교실 안에 지금 선생님이 학생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네요. Oh, I wonder what's wrong. 무슨 일인지 궁금한데 일단 이 여학생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She doesn't look so well. 자,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나요? 좀 엎드려 있는데 여러분 어떨 때 엎드려 있나요? When you're sleepy? 졸릴 때? 아니면 어지러울 때도 엎드려 있죠. 여러분, 어지러운이란 단어는 바로 dizzy입니다. 읽어볼까요? dizzy. dizzy. 아, 이렇게 어지러우면 what do you want to do? 무엇을 하고 싶나요? 그냥 쉬고 싶어요. 그죠? 우리 쉬다는 영어로 rest. rest. 자, 근데 책상에 엎드려서 쉬는 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Look at where she's pointing at.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여학생이 보이나요? 맞아요. 바로 양호실입니다. 양호실은 영어로 nurse's office. nurse's office. Great. 오늘의 대화문 함께 보고 오도록 해요.
1: Are you okay?
2: No, I feel dizzy.
1: You should get some rest.
2: Can I go to the nurse's office?
1: Yes, you can.
0: All right, guys. Did you see today's dialogue? 오늘 대화문 잘 보고 왔나요? It's time for us to review the dialogue and focus on. 우리 대화문을 한 번 더 보면서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과 배워보도록 해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feel, 인데요. 여기서 feel이란 단어 중요합니다. 우리 feel이라고 하면 바로 드는 생각이 느끼다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느끼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feel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뜻은 뭐뭐한 상태이다 혹은 뭐뭐한 기분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feel은 무엇한 기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대화 속에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어지러워요 입니다. 우리 어지러운 이란 단어 기억하나요?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dizzy입니다. 우리 문장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나 어지러워. I feel dizzy. I feel dizzy. 이번에는 난 기운이 없어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기운이 없으면 어때요? 몸이 힘이 쭉 빠지고 약한 기분이 들죠? 우리 weak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나 기운이 없어. I feel weak. I feel weak. 이번엔 내 몸이 이상해 입니다. 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서 이상한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상한이란 단어는 strange이죠. 읽어볼까요? 나 몸이 이상해. I feel strange. I feel strange. 이번엔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정말 끔찍하도록 안 좋아 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terrible이란 단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I feel terrible. I feel terrible. 두 번째 표현은요. Can I입니다. 여기서 ca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can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can 뒤에 동사원형을 쓰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근데 우리 대화문 속에서는 능력을 의미하는 문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질문이었고요. 어떠한 걸 허락받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자, can 주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면서 무엇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무엇을 허락받고 싶을 때 쓰는 질문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can 말고 같은 단어를 또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may인데요. 우리 may도 무엇을 해도 될까요? 허락을 요구할 때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속의 문장 함께 볼까요? 저 양호실에

가도 될까요? 입니다. 여러분, 양호실은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Nurse's office. 그리고 가다라는 동사 go를 써야겠죠? 읽어볼게요. Can I go to the nurse's office? One more time. Can I go to the nurse's office? 2번엔 저 집에 일찍 가도 될까요? 입니다. 자, 여러분, 일찍이란 단어 알까요? 맞아요. early 이고요. 가다 go. 그리고 집 home을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저 집에 일찍 가도 될까요? Can I go home early? 한번 더. Can I go home early? Good. 이번에는 저 잠시 누워도 될까요? 입니다. 여기서 눕다라는 동사 lie down을 써야 되고요. 잠시라는 표현은 for a minute 입니다. 읽어볼게요. 저 잠시 누워도 될까요? Can I lie down for a minute? Can I lie down for a minute? 이번에는 can 말고 어떤 단어가 나왔죠? 맞아요. may를 써서 저 쉬어도 될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쉬다는 rest인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거를 써볼 거예요. 바로 take a break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 쉬어도 될까요? May I take a break? May I take a break? Great work, everyone! Now it's beat and speak time. You're ready to sing along? Let's hit the music! I feel dizzy. I feel dizzy. Can I go to the nurse's office? Can I go to the nurse's office? Yes, you can. I feel weak. I feel weak. Can I take a break? Can I take a break? Yes, you can. I feel terrible. I feel terrible. Can I go home? Can I go home? Yes, you can. Good job! Welcome back, everyone. 우리 친구들, did you sing well? 노래 잘 부르고 왔나요? Great. Now it's time for you to upgrade your English skills. 자, 우리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build-up time입니다. 이 시간에서는 우리 대화문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공부해 볼 텐데요. You guys ready? 준비됐죠?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again. 함께 한 번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그림 속에 먼저 선생님이 여학생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 보이셔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죠? 맞아요. 너 괜찮니? 입니다. 읽어볼까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랬더니 우리 여학생이 어떻게 대답하죠? 아니요, 저 어지러워요 입니다. 딱 봐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그죠? 우리 어지러운이란 단어는 dizzy였어요. 읽어볼까요? No, I feel dizzy. No, I feel dizzy.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단어를 가르쳐 줄 건데요. 여기서 dizzy라는 단어는 어지러운이란 뜻이죠. 이거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lightheaded라는 단어를 넣어서 똑같이 어지럽다라고 쓸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No, I feel lightheaded. No, I feel lightheaded. Good. 자, 이번에는 주어를 바꿔봤어요. I가 아니라 he이고요. 주어가 he로 바뀌면서 우리 동사 feel 뒤에는 뭐가 들어가죠? 맞아요. s가 들어갑니다. 현재 시제고 주어가 he, she, it일 때는 s 들어가죠? 이번에는 no, he feels nauseous입니다. 여러분, 우리 nauseous란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조금 단어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 단어는 메스껍다, 곧 토할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No, he feels nauseous. No, he feels nauseous. Good. 이번에는 feel만이 아니라 feel like를 넣어봐서 문장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feel like 뒤에는 동사가 들어가는데 이 동사는 무조건 ing랑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무엇을 할 것 같아 혹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너무 몸이 안 좋으면 가끔 울고 싶을 때도 있지 않나요? 우리 울다라는 단어를 넣어서 저 울고 싶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울다는

cry이고요. 우리 cried에 ing를 넣어야겠죠? 읽어볼게요. No, I feel like crying. One more time. No, I feel like crying. Good. 자, 우리 이렇게 어지럽다고 하니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 쉬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You should get some rest. 한 번 더. You should get some rest. Good. 자, 쉬고 싶은데 어디서 쉬고 싶어요? 이 친구가 저기 보이는 양호실에 가고 싶습니다. 저 양호실에 가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었죠.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Can I go to the nurse's office? 한 번 더 읽어볼까요? Can I go to the nurse's office? Great. 이번엔 can 말고 우리 may를 사용해 볼 거예요. 뜻은 같아요. 그죠? 우리 may를 써서 무엇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몸이 안 좋아서 물을 좀 마시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May I go get some water? 한 번 더. May I go get some water? 입니다. 자, 이번에는 could인데요. 우리 could는 can의 과거형인데 우리 과거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서는 이렇게 질문으로 허락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은요. 무엇을 해도 될까요? 라는 더 정중한 표현입니다. can하고 may 말고 더 정중하게 이제 요청을 드릴 때 쓰는 단어예요. could를 한번 넣어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쉬다 라는 단어를 넣어 볼 거예요. 바로 rest입니다. 저 우리가, 우리 주어는 we로 바뀌었죠? 우리 좀 쉬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Could we rest for a while? 한 번 더. Could we rest for a while? Very good. 우리 선생님이 허락하시죠? 딱 봐도 우리 친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갔다 와. 가도 돼 라는 문장입니다. Yes, you can. 한 번 더. Yes, you can. Very good, everyone. 우리 친구들도 쉬고 싶다면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해서 양호실에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Okay? Great!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Well done. 우리 친구들 열심히 따라와줬는데요. How was it? 어땠나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자, 오늘도 are you ready to have fun with me? 선생님하고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나요? If you are, then you better get ready to focus and listen. 자, 오늘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0: quickly take a look at what we're learning today.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날게요.
1: Week 14. My condition. Thursday. I'm stressed out. I can say that I'm stressed out.
0: Alright, guys. Did you see w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보고 왔나요? Great. Then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우리 친구들 단어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here's our picture. 우리 오늘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 학생이 앉아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고 있어요. 아, he looks very frustrated. 굉장히 뭔가가 지금 안 풀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친 상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지친이라는 단어 영어로 뭘까요? 바로 exhausted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exhausted. Great. 지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나요? What is he studying? 아, 책에 지금 math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 math는 수학이죠. 아, 선생님도 수학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친구도 그런가 봐요. 자, 수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게 딱 보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우리 스트레스를 받아 지친이라는 단어도 배워볼 거예요. 바로 stressed out. Stressed out. 아,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지쳤을까요, 여러분? 수학 공부가 어렵나? Maybe, it's too hard for him. 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가?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다는 영어로 뭘까요? Understand. Understand입니다. 자, 근데 옆에 지금 여학생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 있잖아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여자친구가 좀 도와줄 예정인가 봐요. 과연 이 대화문이 이게 맞는지 우리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보고 만나요.
2: You look exhausted.
1: I'm so stressed out about math.
2: Why?
1: I have a test tomorrow. And I don't understand anything.
2: Let's study together. I'll help you.
0: Did you read our dialogue today? 오늘의 대화문 잘 읽어왔나요? Now it's time to focus on. 여기서는요, 여러분이 방금 읽어온 대화문을 우리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우리 문장은 you look입니다. 여기서 look은 보다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아, 이번에는 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look이란 단어는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해 보인다 혹은 무엇을 한 것 같아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대화문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 여학생이 남학생을 보면서 너 지쳐 보여 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지친이란 단어는 뭐였죠?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exhausted입니다. 우리 문장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너 지쳐 보여. You look exhausted. You look exhausted.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자, 너 걱정돼 보여 입니다. 걱정이 되는 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바로 worried입니다.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You look worried. You look worried. Great. 이번엔 너 긴장돼 보여 입니다. 긴장이 되는 이란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바로 nervous입니다. 읽어볼게요. 너 긴장돼 보여. You look nervous. You look nervous. 이번엔 너 혼란스러워 보여 입니다. 혼란스러운 이라는 형용사는 바로 confused 인데요. 우리 읽어볼 거예요. 너 혼란스러워 보여. You look confused. You look confused. 이번엔 너 창백해 보여 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뜬 상태를 얘기하죠. 창백한 이란 단어는 pale입니다. 우리 문장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너 창백해 보여. You look pale. You look pale. 우리 다음 표현은요. I'm so about math입니다. 자, 여기서 about math를 좀 집중해서 볼게요. About math는 수학 때문에 라는 의미예요. 우리 대화문에서는 남학생이 나 수학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라는 문장이었는데 Can you remember?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0: 맞아요. stressed out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나는 수학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I'm so stressed out about math. I'm so stressed out about math. 이번에는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똑같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인데요. stressed out 말고 다른 단어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바로 under a lot of stress입니다. 읽어볼까요? I'm under a lot of stress about math. One more time. I'm under a lot of stress about math. Good. 이번엔 수학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About a test. 나는 시험 때문에 엄청 긴장돼입니다. 여기서 긴장은 nervous이고요. 앞에 엄청, 매우라는 really를 쓸게요. 읽어볼까요? I'm really nervous about a test. I'm really nervous about a test.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Let's로 시작하는데요. Let's, together입니다. 우리 문장을 바로 마치기 전에 let's부터 배워보도록 해요. 우리 let's는 let us라는 단어를 이제 축약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원형이 들어가는데 뜻은 같이 무엇을 하자라는 제안을 할때 사용이 돼요. 우리 대화 속에서 여학생이 같이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바로 study입니다.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같이 공부하자. Let's study together. Let's study together. 이번엔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무엇을 일을 해보자, 어떠한 걸 해결해보자 이런 통합적인 단어예요. 바로 work입니다. 읽어볼까요? Let's work together. Let's work together. 이번엔 해결해보자입니다. 해결하다라는 단어는 solve입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해결해보자. Let's solve together. Let's solve together. 이번에는 수업 복습해보자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the lesson이 수업이고요. 복습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복습하다는 review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수업 복습해보자. Let's review the lesson. One more time. Let's review the lesson. Well done, everyone. Now it's beat and speak time. Are you ready to sing along? Let's go. You look exhausted. You look exhausted. I'm so stressed out about math. I'm so stressed out about math. So stressed out. Let's study together. Let's study together. You look worried. You look worried. I'm really nervous about a test. I'm really nervous about a test. Really nervous. Really nervous. Let's review the lesson. Let's review the lesson. Good job! Welcome back, everyone. How was the song? 노래 어땠나요? Now, it's time for you to upgrade your skills. It's build-up time.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문을 한번더 복습하면서 우리 영어 실력을 한번더 업그레이드 시켜봐요. 자, here's our picture. 우리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 남학생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뭐 하고 있죠?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쳐 보여요. 우리 지나가던 여학생이 너 지쳐 보여라고 얘기하죠.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You look exhausted. You look exhausted. 이번에는 exhaust가 아닌 멋진이라는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바로 awesome이라는 단어인데요. 너 멋져 보여인데요. 잘 보세요. 여기 주어가 너가 아니죠. 바로 그녀는 멋져 보인다. she를 사용했고요. 뒤에 오는 동사는 s가 들어갑니다. 그녀는 멋져 보인다. 읽어볼까요? She looks awesome. She looks awesome. 자, 여기서 look이라는 단어 대신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seem입니다. 우리 seem은 뒤에 형용사를 사용해서 똑같이 뭐뭐 해 보인다 혹은 뭐뭐 한것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look 말고 seem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우리 길을 잃은이라는 lost를 넣어서 너 길을 잃은 것 같아라는 문장 완성해 볼까요? You seem lost. You seem lost. 자,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이 지금 왜 이렇게 지쳐 보이죠? 맞아요. 수학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지친이라는 단어는 stressed out이죠? 읽어볼까요? I'm so stressed out about math. 한번 더. I'm so stressed out about math. 이번에는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우리 힘든, hard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I'm having a hard time. I'm having a hard time. Good. 자, 이번에는 나 너무 부담이 돼 라는 표현이에요. 부담은 pressure입니다. 우리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자, 그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라는 문장이에요. He's feeling a lot of pressure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He's feeling a lot of pressure. Very good. 자, 그랬더니 여학생이 왜? 라고 얘기하죠? Why? Why? 남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I have a test tomorrow. 나 내일 시험이 있는데. And I don't understand anything.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더. I have a test tomorrow. And I don't understand anything. 나 내일 시험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학생이 어떻게 얘기하죠? Let's, together. I'll help you. 아, 우리 같이 공부하자.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Let's study together. I'll help you. 이번에는 우리 study 말고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검토하다, 복습하다인 go over를 넣어서 같이 검토해보자 라는 표현이에요. Let's go over it together. Let's go over it together. Excellent work,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everyone. That was our class.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I'm so stressed out. 스트레스 너무 받아 한 친구들 있나요? That's okay. Let's study together.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I'll help.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주도록 할게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Until next time.
1: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어떻게 보냈나요? How was your week so far? 여태까지 선생님이랑 배운 내용, can you guys all remember? 기억하나요? 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That's okay. 오늘 선생님하고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면서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함께 볼까요? Let's take a look at what we are doing today.
1: Week 14. My condition. Friday. Write a sick note to my teacher. I can write a sick note to my teacher.
0: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보고 왔나요? So, what are we doing today? 오늘 무엇을 하나요? 맞아요. 오늘은 writing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보고 글을 써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 함께 볼까요? Today's topic is write a sick note to my teacher. 우리 선생님에게 sick note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sick note는 뭘까요? 너무 아파서 오늘은 학교에 안 가겠습니다. 혹은 너무 아파서 조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병결 노트 혹은 메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우리 그림을 보면서 문장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그림 속에 한 학생이 지금 머리를 쥐어짜고 있어요. 이 친구도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 I think he's very stressed out.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책상 위에는 he has a lot of medications. 지금 약도 엄청 많고요. 지금 벽 뒤에 보니까 테스트라고 적혀 있네요. Today must be a test day. 우리 시험을 보는 날인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아픈 것 같아요. 아파서 시험을 지금 망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What does he want? 그가 원하는 건 뭘까요? I think he wants to go home.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은요. I'm a very bad로 시작합니다. 나는 아주 심각한 콧물이 있어 라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have입니다. 그리고 콧물은 영어로 뭐였지요? 맞아요. runny nose. 나는 아주 심각한 콧물이 있어. 읽어볼까요? I have a very bad runny nose. I have a very bad runny nose. 이번에는 I can't stop 재채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재채기는 영어로 뭐죠? sneezing입니다. 재채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입니다. 읽어볼까요? I can't stop sneezing. I can't stop sneezing. I have a 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끔찍한 두통이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잡고 있나 봐요. 우리 두통은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headache. 두통은 머리가 아픈 우리 head라는 단어를 써서 headache고요. 끔찍한이라는 단어는 terrible이었어요.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I have a terrible headache. I have a terrible headache. 이번엔 I think, 제 생각에는요, I 독감에 걸리다. 제 생각에는 제가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무시무시한데요. 여러분, 독감은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The flu. 독감에 걸리다인데요. 우리는 have를 사용할 수 있었죠? 읽어볼까요? I think I have the flu. I think I have the flu. 자, everything 아프다입니다. 모든 게 아파요인데요. 여러분, 아프다라는 동사 기억하나요? 우리 H로 시작했어요. 맞아요. hurts입니다. 모든 게 아파요. 읽어볼까요? Everything hurts. Everything hurts. 자, 저는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파서 스트레스를 받나? 우리 스트레스를 받아요는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So stressed. 우리 문장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I am so stressed. One more time. I am so stressed. 자, 나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아파서 심지어 독감일 수도 있어요. 집에 가야겠죠? 자, 나는 가야 한다인데요. 우리 should로 기억하는 친구들 있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 거예요. should 말고 또 다른 단어를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우리 need로 시작하는데 맞아요. need to를 넣어서 문장 읽어볼까요? 나는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I need to go home and rest. I need to go home and rest. 자, 그래서 집에 지금 좀 가고 싶다고 합니다. 일찍 가도 될까요? 라는 이제 요청을 하는 문장이죠. 무엇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죠? 아, can! Very good! 자, can으로 시작했으면 아주 잘했어요. 하지만 우리 can 말고 또 다른 단어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이것도 기억할 수 있나요? 맞아요. may입니다. 우리 may를 넣어서 함께 읽어봐요. May I please leave early? 한 번 더. May I please leave early? Great! 자, 이렇게 오늘의 글이 완성됐습니다. So here's our today's writing. 선생님하고 문장별로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도록 해요. 우리 첫 번째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Dear teacher인데요. 선생님께 란 뜻이죠. 우리 문장 갑니다. I feel really sick today. 저는요, 오늘 매우 아파요. 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feel really sick today. 다음 문장은 I have a very bad runny nose. 아, 저는요, runny nose.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콧물인데요. 심각한 콧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콧물이 나요. 이런 뜻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have a very bad runny nose. 뒷부분도 읽어볼게요. And I can't stop sneezing. 여러분, sneezing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재채기죠. 앞에 can't stop이 붙으면서 재채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입니다. 이 부분도 읽어볼까요? And I can't stop sneezing. 자, 전체 문장 갑니다. I have a very bad runny nose and I can't stop sneezing. Good. On top of that, 자, 여러분, on top of that은 게다가 혹은 심지어 란 뜻이죠. 앞에 아픈 증상들이 있었는데 추가가 되는 증상이 있나 봐요. 뭔지 볼까요? I have a terrible headache. 아, 두통이 있는데 어떤 두통이에요? 심각한 두통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On top of that, I have a terrible headache. 한 번 더. On top of that, I have a terrible headache. 다음 문장 볼게요. I think I have the flu. 자, I think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혹은 뭐뭐인 것 같아요 란 뜻이고요. I have the flu는 저는 독감에 걸렸다 란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저는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인데요. 읽어볼까요? I think I have the flu. Very good. Everything hurts. 자, 다음 문장은 everything hurts입니다. 모든 게 hurts는 아프다. 모든 게 아파요인데요. 다음 문장. Even my hair. 아, even은 심지어란 뜻입니다. 심지어 제 머리카락도요. 요 부분 읽어볼까요? Even my hair. Good. 다음 문장. I am so stressed. 아, 여러분, 요건 기억하죠?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는 문장인데요. 왜 스트레스 받았는지 뒷부분이 알려줍니다. That I might mess up the test today. 저는요, 오늘 test, 시험을 mess up이라고 하는데요. mess up은 망치다입니다. 앞에 might은 뭐뭐일 것 같아 라는 뜻으로 저는 오늘 시험을 망칠 것 같아서 I am so stressed. 스트레스를 받아요 입니다. 이 문장 읽어볼까요? I am so stressed that I might mess up the test today. 한 번 더. I am so stressed that I might mess up the test today. Great. 다음 문장 볼게요. I need to go home and rest. 여러분, need to는 뭐를 해야 한다. 저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need to go home and rest. 다음 문장. May I please leave early? 여러분, may는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요청할 때 쓰는 단어였죠. 그래서 이 문장은 저 일찍 집에 가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May I please leave early? Very good.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You are very sick, student. 민호. 아, 선생님의 매우 아픈 학생 민호 올림. 요렇게 끝나는데요. Very good, everyone. 자, 이번에는 여러분 원어민 음성 듣고 따라 읽고 만나도록 해요.
1: I feel really sick today. I have a very bad

runny nose, and I can't stop sneezing. On top of that,

0: wrong.
1: What's wrong?
0: Wrong, wrong.
1: I have a stomachache.
0: Stomachache, stomachache.
1: I have a stomachache.
0: Stomachache, stomachache.
1: I have a headache.
0: Headache, headache.
1: I have a headache.
0: Headache, headache.
1: I have a cold.
0: Cold, cold.
1: I have a cold.
0: Cold, cold.
1: I have a fever.
0: Fever, fever.
1: I have a fever.
0: Fever, fever.
1: Take this medicine.
0: Medicine, medicine.
1: Take this medicine.
0: Medicine, medicine.
1: Get some rest.
0: Rest, rest.
1: Get some rest.
0: Rest, rest.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3: Alright, that was our writing today. 오늘의 글은 이렇게 썼습니다. How was it? Not so difficult, right? 선생님이랑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Good. 오늘 배운 문장들 중에 한 가지만 선생님이랑 복습할 건데요. 모든 게 아파요 라는 문장이 선생님은 인상 깊었어요. 어떤 문장이었죠? 맞아요. Everything hurts 입니다. Very good.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우리 만나도록 해요. Until next tim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 필수 영단어를 만나는 시간, EBS랑 홈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1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우리가 만나봤던 총 50개의 단어를 총정리, 총복습해보는 날입니다. 혹시 복습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친구들은 오늘 집중해주셔야겠죠? 자, 우리 오늘은요,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봤던 단어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요.

이어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이 1에서 어떤 단어들을 만나봤는지 살펴볼까요? 자, 먼저 데이 1의 주제는요. This is my family. 이건 나의 가족이야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amily 하면 어떤 뜻이었죠? 자,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 관련해서 총 10개의 단어 만나봤는데요.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 떠올려 볼게요.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아버지라는 단어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 father이라는 단어 있었죠? 선생님이랑 이렇게 표시하면서 같이 떠올리면서 발음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어디에 있죠? 어머니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발음하죠? mother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한번 찾아볼까요? 할아버지는 여기에 있었죠. grandfather. 이렇게 father 앞에 grand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할머니라고 하는 단어 grandmother. 마찬가지로 mother 앞에 grand 붙여주었죠. 그래서 grandfather, grandmother 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란 뜻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여자 형제라고 하는 sister 한번 볼까요? 누나, 언니, 여동생 모두 우리가 sister이라고 해줄 수 있다고 했고요. 또 이어서 남자 형제, 남동생 형 오빠를 우리가 brother이라고 할수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 아기가 보입니다. 아기는 baby였고, 아기보다 조금 더큰 어린이 보면 child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나의 가족이야. 이렇게 나의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my family라고 앞에 my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줬던 것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데이 2로 넘어가 볼까요? 자, 데이 2의 주제는 Good morning, my friend. 좋은 아침이야, 나의 친구야.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개 단어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일단 주제에서 알수 있듯이 Good morning, good 하면요. 좋은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Good morning 할때 morning이라고 하면 아침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인사로 good morning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인사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자, 떠오르시나요? 바로 hi 그리고 hello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안녕,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morning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간대별로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아침 말고 오후는 영어로 뭐였죠? afternoon이라고 했고요. 저녁의 경우 evening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밤. 밤은 영어로 뭐였죠? night였죠. 자, 같이 이렇게 시간대에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어서 여기는 아침이고 아침에 펭수가 학교에 가방 메고 등교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가방이라고 하는 단어 bag 꼭 알아두셔야겠죠? 아침에 학교에 가면서 친구를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자, 친구라는 단어 friend 봤고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다 할 때는 meet라는 단어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day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jump with 펭수. 펭수와 점프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다양한 신체 부위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어떤 신체 부위 있었죠? 여러분 떠올려 볼게요. 자, 먼저 머리 한번 볼까요? 머리는 head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머리 말고 몸이라고 하면 body도 있었고요. 또 body 중에서 얼굴. 얼굴은 우리 face라고 했습니다. 자, 얼굴에도 다양한 부위들이 있었죠. 어떤 부위가 있었죠? 눈이라고 하면 eye 있었고요. 또 입. 입은 우리가 뭐라고 발음을 하냐면 mouth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 한번 볼까요? 코는 nose. 지금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죠. 코. 자, 그리고 귀 같은 경우는 ear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손과 발도 볼까요? 손은 우리가 hand라고 읽고요. 발은 foot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리는 우리가 leg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체 부위와 관련된 10가지 표현도 봤고요. 이어서 day 4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a book. 저것은 책이야. 여기서 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book이라고 하는 단어 같이 배워봤고요. 여기서는 that, 저것. 저것이라는 말을 언제 썼죠? 멀리 있는, 비교적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저거, 이렇게 가리킬 때 우리가 that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었습니다.

자, 반대로 이것,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가리킬 때 이것이라는 단어도 썼는데요. 어떤 단어였을까요? 네, 팽수를 보면 알수 있어요. 이것은 this,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킬 때는 저것이라는 that을 썼습니다. 꼭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저것은 책이야 할 때 that's a book, 책이라는 단어 book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펭수가 앉아있는 이곳은 바로 침대 위죠. bed라고 하는 단어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침대 옆을 보니까 뭐가 있죠? 램프 등이 있네요. 램프 등은 우리가 lamp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위를 보시면 창문, 그리고 문이라는 단어 각각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창문의 경우 window라고 하고요. 문은 door. 꼭 알아둘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책장, 책을 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책 보관함, bookcase라고 하는 단어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밑을 보니까 책상과 의자가 각각 있습니다. 각각 영어로 desk 그리고 chair이라고 읽으니까 같이 챙겨보시고요. 우리 이어서 마지막 데이 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o and get it, Max. 가서 그것을 잡아, Max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가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 나왔죠? go 하면 가라 이런 뜻이에요. go가 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go, 가다라고 하는 단어 보이시죠? 자, 반대로 내 방향으로 오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여기 강아지는 이쪽으로 오고 있죠? 오다라는 단어 come 꼭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개라는 단어도 볼게요. dog, 무엇을 잡으러 가고 있어요? 공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ball이라고 하는 단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다양한 동작들을 표현하는 단어 있었는데요. 먼저 멈춰 할때 멈추다, stop 있었고요. 이어서 앉다, 서다라고 하는 sit 그리고 stand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지다라는 단어 touch 나왔고요.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 위로, 아래로 up 그리고 down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50개의 단어를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A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교재 38쪽이고요. Let's wrap up 5 days입니다. 자,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말 뜻에는 반대로 영어 단어를 써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영어 단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말 뜻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sit이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는데요. 뜻 기억나시죠? 어떤 단어였나요? 앉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우리 반대말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sit, 앉다고, 일어서다. 서다는 무슨 단어였죠? stand라고 하는 단어 있었습니다. 꼭 같이 이렇게 반대되는 말과 같이 기억을 해 둘게요. 자, 2번은요, friend 나왔네요. friend 하면 친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가 Good morning, my friend 였잖아요.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3번은 ear 나왔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 귀를 나타내는 단어였고요. 4번은 book. That's a book 할때 저것은 책이야 였고요. 5번에 down. 무슨 뜻이었죠? 아래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자, 반대말은 뭐였죠? up이라고 하는 위로. 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볼게요. touch 하면요. 동작, 만지다라는 동작이었고요. 7번은 bag. 무슨 뜻이었나요? 네, 가방이었습니다. 자, 8번은 eye였는데요. 신체 부위 중 눈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자, 9번은요, window인데요. 우리 창문을 나타내는 단어였고요. 이어서 10번, ball 하면 공이라는 단어였죠. 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말 뜻을 반대로 영어로 바꿔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스펠링을 정확하게 떠올리면서 한번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에는 아기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네요. 아기 어떻게 쓰죠? 네, B, A, B, Y, baby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12번 아침이란 단어 나와 있고요. morning이죠? 어떻게 쓰죠? MOR. NING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13번에는 코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nose였고, 쓸 때는 NOSE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14번 의자 나와 있죠. chair, CHAIR. 그리고 15번에 오다라고 할 때는 come이라는 단어였고, COME.
였습니다. 자, 반대로 가다라고 하는 단어도 살펴볼까요? 가다라고 할 때는 go.

go였죠?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볼까요? 가족이라는 단어 나와 있어요. 우리 가족은 F로 시작하는 단어 family였죠? F-A-M-I-L-Y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저녁 시간, 저녁은 evening, E-V-E-N-I-N-G입니다. 자, 18번에는요, 입 나와 있는데요. 입이라는 신체 부위는 mouth라고 읽고 M-O-U-T-H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19번의 침대는 B-E-D, bed고요. 20번 개는 D-O-G, dog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B,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알맞은 단어에 체크를 하라고 했네요. 선생님과 함께 뜻을 보고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 one, 그 개가 책상 아래에 있어. 자, 첫 번째, the dog is under the desk일까요? 아니면 the dog is under the chair일까요? 자, 뜻을 보시면 그 개가 책상 아래에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desk가 됩니다. 자, 여러분, chair, 이건 무슨 뜻이죠? 의자라는 뜻을 갖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the dog is under the desk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under이라고 하면 뭐뭐 아래라는 뜻입니다. 같이 알아둘게요. 자, 이어서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밤에 늦게 자 라고 했는데요. I sleep late at night. I sleep late at morning. 정답은 I sleep late at night입니다. 우리가 나는 밤에 늦게 자라고 했기 때문에 밤이라는 단어 night 들어가면 되고요. morning의 경우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어서 3번 갑니다. 램프 하나가 탁자 위에 있어. A lamp is on the table. A book is on the table. 정답은요? 네, 램프 하나가 탁자 위에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A lamp is on the table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알아둘 표현 on the table 할때 on이라는 말은요, 뭐뭐 위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아까 뭐뭐 아래라고 하면 under이라는 단어 있었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볼게요. 그것을 지금 멈춰, Jason이라고 했어요. Make it now, Jason. Stop it now, Jason.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멈춰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Stop it now, Jason이 되겠죠? Make 하면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Stop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5번입니다. 나는 왼손으로 연필을 잡아. I hold the pencil with my left foot. I hold the pencil with my left hand.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왼손으로 연필을 잡아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요, left hand가 됩니다. 자, 여기서 foot 하면 발이라는 뜻이고요. 또, 왼손 할때 왼쪽을 나타내는 단어 left도 같이 알아두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오른쪽 손이라고 하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때는 right, 오른쪽을 나타내는 right hand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넣어 볼게요. 자, 보기 보시면요. this, good, go, meet, leg 이렇게 5개의 단어 나와 있네요. 자, this 하면 언제 쓰는 말이었죠? 가까이에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 이것 혹은 this book 하면 이책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good, 좋은 이란 뜻이었고 go는 가다, 그리고 meet, 뭐하다, 만나다, 그리고 leg는 다리라는 신체 부위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1번, 그것은 좋은 냄새가 나. 당연히 좋은이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정답은 뭘까요? It smells good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번은요. 나는 이 식당이 좋아. 가까이에 있는 것을 가리킬 때 나는 이 식당이 좋아 라고 해줄 수 있죠. I like this restaurant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restaurant이라고 하면 식당이라는 단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 보시면요. 공원에서 만나자라고 했어요. 자, 만나자라고 하는 표현 let's meet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let's 뭐뭐뭐라고 하면 제안을 하는 표현입니다. Let's make 뭐뭐뭐, 뭐뭐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park 하면 공원이라는 장소가 되겠죠? 자, 이어서 4번 넘어가 볼게요. 나에게는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 자, 짧은 다리니까 다리라는 단어 leg가 들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서 short legs니까 짧은 다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는 다리가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 4개이기 때문에 leg 뒤에 s 붙인

0: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가라는 표현 볼게요. 자,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거죠. 따라서 we go to church every Sunday라고 했는데요. 자, 교회에 가다 말고 학교에 가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go to school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unday 일요일이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에 간다라는 의미로 써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라고 했네요. 자,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풍선을 보니까 who is he or she라고 물어봤네요. who가 뭐죠, 여러분?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나 그녀가, 그 남자나 그 여자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 내가 우리 가족 구성원을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기를 보시면요. brother, 그리고 father, mother, 그리고 sister 이렇게 네 개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뭐와 관련된 단어들이었죠? 네, family. 모두 가족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brother의 경우는 남동생이나 오빠 혹은 형을 나타낼 수 있는 남자 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였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father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또 오른쪽에 mother이라고 하면 어머니였죠? 마지막으로 sister이라고 하면 여자 형제,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요. 누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굳이 구분을 해줄 필요가 없죠. 영어에선 다 여자 형제는 sister, 남자 형제는 모두 brother이라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가족 사진을 보면서 내가 한번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분은 나의 어머니야, 어머니로 보이죠? 어머니야 넣어볼게요. This is my mother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은 누구겠어요? 아버지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This is my father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여자는 This is my sister, 나의 여자 형제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4번. This is my brother. 나의 남자 형제가 되기 때문에 This is my brother. 남자 형제라는 단어 brother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데이 6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4: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송현우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총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여러 가지 단어들을 공부했습니다. 데이 1부터 5까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들 공부했는데요. 자, 우리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죠? 단어의 핵심은 바로 복습이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 구성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다섯 개씩 공부할 때마다 다섯 개의 단원들, 단원이 아니라 이제 날이죠. 그래서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공부한 다음에 복습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습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Let's wrap up days 1 to 5까지. 그래서 1강부터 5강까지 우리 정리했던 단어들을 바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을 하려면 우리 여러분들 어떤 단어들을 공부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데이 1에서 데이 5 단어들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 1, Let's visit Peng's house. 펭수의 집을 방문하자 라고 제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일차 내용 기억하실까요?

자, 그래서 펭수의 하우스,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쭉 있고, 이제 펭수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펭수의 모습부터 보면, Welcome, 환영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Bell,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 펭수네 집을 Visit,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Mail, 우편물이 들어있는 이제 장소, 모습도 보이죠. 그 다음, Address. 우리 address는요, 주소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소, 이메일 주소할 때그 주소, 영어로는 address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우리 1층에는 living room, 거실과 kitchen, 주방, 부엌이 보입니다. 그리고 wall, 벽에는요, picture, 우리 펭수의 가족 사진이 또 걸려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에는요, 우리 침실과 그 다음에 욕실, 화장실이 보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욕실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욕실, 화장실, 영어로 bathroom입니다. 제때 room은 방이고요. 그 다음에 bath는 우리 목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목욕하는 방 혹은 목욕하는 공간, 그래서 욕실, 화장실이 되는 거고요. 우리 바닥을 얘기할 때는 floo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닥 혹은 건물의 층이라서요. First floor, second floor 이렇게 얘기하면 1층, 2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loor 공부했고요. 이제 단어 두 개. 우리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에 치는 거 curtain, 커튼 막이고요. 그다음 bathroom, 우리 침대가 있는 방, 잠을 자는 침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과에서는 펭순의 집을 방문하자 이런 표현들 공부해 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너는 자유 시간에 무엇을 하니? 자, 이번에 여가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공부했었는데요.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일단 취미라는 뜻의 hobby를 공부했어. 그래서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캠핑, 우리 야영 가는 것도 있었고요. 비디오, 영상, 비디오, 영상 보는 것도 있었고, 우리 search, 검색하는 겁니다. 인터넷,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는 것도 있고, hike, 도보 여행하다. 그 다음에 toy, 우리 잘 보면 이 장난감 자동차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집하다, 모으다, collect라는 단어도 공부했고, 자, 위에 보면요, 펭수가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쇼핑백을 이렇게 들고 있네요. Go shopping, 할때 shopping, 바로 우리가 쇼핑하다 할때그 쇼핑을 또 공부했었습니다. 위에는 board 게임도 보이고요.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보면은 sport, 운동, 경기, 스포츠란 단어도 공부했습니다. fish, 우리 물고기란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사로 낚시하다라는 뜻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free time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양한 여가 활동과 관련된 표현들 공부했고요. Day 3입니다. 이번에는요, Let's enjoy the band concert. 밴드 콘서트를 즐기자라는 걸 주제로 해서 다양한 우리 콘서트와 관련된 표현들 역시나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우리 펭수가요, 아름다운 목소리로요, voice. 로 song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있고 피아노도 연주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면 기타 연주도 하고 드럼 연주도 합니다. 아, 잘 보니까 우리 펭수를 중심으로 한 밴드구나라고 알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관객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 키드도 있고 스마일 표정을 보아하니 미소를 짓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티켓 표 관람권을 보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자, 그러면서 아, 펭수가 정말 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구나. 펭수의 목소리는 아름다워. 그래서 beautiful 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콘서트 현장을 또 한번 경험해 봤고요. 우리 무대는 바로 스테이지였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Guess who? 누구인지 추측해봐. 우리 guess라는 단어 딱 등장했었습니다. 우리 추측하는 건데, 자, 어떤 상황이었죠? 바로 quiz contest. 퀴즈를 내고 퀴즈의 정답을 찾는 대회가 열리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퀴즈란 단어. 그래서 어떤 걸 찾는 거였냐면요. 우리 펭수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는 말을 듣고 어떤 게 바로 그 모습을 나타냈는지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한번 다시 보면요. 우리 펭수의 곱슬곱슬한 curly hair 머리카락이 보이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우리 펭수가 또 반지를 손에 들고 있네요. ring. 자, 그 다음에 정답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Answer, 답, 대답하다. 다음에 목도리를 차고 있네요. Scarf, 그래서 또 원이란 뜻의 Circle도 보이고요. 자, 이번에 조금 더 와보겠습니다. Little, 아주 귀엽고 작은 우리
펭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보면 handsome.

멋지고 잘생긴 펭수의 모습도 또한 보이네요. 이번에 아래로 내려가 보면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Glasses. 우리가 눈이 안 좋을 때 쓰는 안경을 끼고 있는 우리 펭수의 모습이 보이죠? Glasses란 단어. 제때 Glasses. 복수를 항상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보면요. Pretty. 예쁜 모습도 보이고요. 근데 예쁜 펭수가 목에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Necklace도 보이고요. 자, 그 아래 아주 아주 귀여운 펭수의 모습이 보이죠? Cute. 자, 이렇게 귀여운 대상을 나타낼 때 우리가 Cute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느새 벌써 마지막 우리 데이입니다. It's 9 o'clock now. 지금은 9시 정각이야. 자, 이번에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 다양하게 공부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시계를 보면요. 일단 o'clock, 딱 정각, 시를 나타내는 우리 o'clock이란 표현 배웠고요. 자, 이때 그 아래 반이어 관계에 있는 same, 같은이란 뜻과 different, 다른이란 뜻의 단어를 공부했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late, 늦었어 라고 할때 우리 늦은, 지각한 영어로 late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 사촌과 우리 영상 통화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cousin, 사촌이란 단어도 공부했고 창밖을 보니 여기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dark. 자, 그런데 우리 펭수는 지금 보시면 창문밖이 밝죠? 그래서 밝은, 빛나는, bright란 단어도 공부했고, 화면을 통해서 모습을 서로 보고 있습니다. screen란 단어. 그 다음에 우리 전화를 걸다 혹은 전화 통화란 뜻의 call 공부했었죠. 그래서 now란 뜻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라는 표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at. 우리 시간이나 장소를 등을 나타내는 뭐뭐 에란 뜻의 at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t 9이라고 하면 9시에란 뜻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이세 가지 표현들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시를 얘기할 때는 hour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이 있겠죠. 우리 분은 영어로 minute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second가 바로 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day 1부터 5까지 공부했던 단어들 정리했으니, 우리 문제 풀 준비가 다된 거겠죠? 자, 그럼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번은요, 영어 단어와 그 다음에 우리말 뜻이 쭉 나와 있는데,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그리고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는 건데, 먼저 영어 단어의 우리말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droom. 자, 우리 bedroom은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셔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bed는 침대이고요. room은 방입니다. 아, 침대가 있는 방, 침대가 있는 공간, 바로 침실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bedroom의 정답은 침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collect. 우리 collect는요, 여가 활동과 관련된 표현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우리 펭수가 장난 감 자동차를 뭐 하는 걸 좋아했다? 모으고 수집하는 걸또 취미로 즐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collect는요, 모으다 혹은 수집하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sport 역시나 여가 활동에서 나왔었는데요. sport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포츠, 운동, 경기를 얘기했었습니다. 적어볼까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적어도 좋고요. 혹은 운동 경기,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 스포츠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자, 4번, free. 자, 우리가 free time, 마찬가지로 자유시간, 여가활동과 관련된 표현들 공부하면서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간의 때로 free time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유로운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은 무료회란 뜻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스테이지는요, 우리 공연을 할때 우리 가수들이나 공연하는 사람들이 어디 위에서죠? 바로 무대 위에서죠. 그때 우리 무대 영어로 스테이지였습니다. 적어볼까요? 무대란 뜻이고요. 자, 그런데 이 무대의 한쪽 끝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들은 가운데, 중앙 중심에 서기 마련이죠. 그래서 center라는 단어가 바로 중앙 혹은 중심이란 뜻입니다.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7번은 큐트입니다. 우리 큐트는요, 우리 이전에 펭수의 그런 모습을,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을 공부하면서 아주 귀여웠던 펭수의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귀여운이 바로 큐트입니다. 적어볼까요? 귀여운이고요. 자, 그 다음 단어 hair입니다. 우리 hair도 우리 어떤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었는데요. 우리 hair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이란 뜻이었습니다. 적어볼까요?
머리카락 혹은 털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hour. 자, 우리 hour는 시간 단위의 한 표현으로 시를 나타낸다고 했죠. 우리 시간 단위의 시이고요. 그 다음에 o'clock. 우리 o'clock은 시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 혹은 정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정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말 뜻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말 뜻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 주방 부엌은 요리를 하는 공간이죠. 영어로 kitchen이었습니다. 그렇죠? 적어볼까요? K-I-T-C-H-E-N, kitchen이고요. 그 다음 12번은요, 첫 번째 데이 1에서 나왔던 표현이네요. 바로 벽, 영어로 wall이었죠. 적어볼까요? 스펠링 잘 떠올리셔야 합니다. W-A-L-L, wall. 자, 13번은 방문하다입니다. 펭수네 집을 방문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자, 영어로 visit죠. V-I-S-I-T. 14번째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펭수의 다양한 취미가 등장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장난감 자동차를 collect, 모으고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이때의 장난감 영어로 토이입니다. 적어볼까요? T-O-Y. 그래서 우리 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영화들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5번 목소리입니다. 펭수가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또 떠올라야 할 텐데요. 우리 목소리, 자, 이번 영어로 voice입니다. 적어볼까요? V-O-I-C-E. 그 다음 16번 아름다운. 자, 우리 아름다운은 영어로 beautiful이라고 얘기를 했죠. 적어볼까요? 철자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BEAU, TIFUL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17번 추측하다. 우리 데이 4의 제목이 됐습니다. Guess who? Guess였죠. 적어보겠습니다. GUESS. 자, 그 다음에 18번 답. 대답 혹은 대답하다라는 뜻의 동사로도 쓰이는 우리 영어로 A로 시작한 단어 있었는데 바로 answer였습니다. answer 적어볼까요? answer 됐고요. 그 다음 19번입니다. 시간 단위 우리 분과 초가 나오는데 우리 분은 영어로 minute였습니다. 자, 근데 발음과 철자가 아주 딱 드러나게 일치해 보이진 않아서 우리 발음과 철자를 주의하라 그랬죠? minute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는 영어로 second라고 그랬죠. 우리 second, 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를 마무리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시험이나 수행평가에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 자, 이제 다음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연결하라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1번. My father is in the.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요, 어디에 계시냐면요. 자, 여기에는 어떤 공간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근데 한국어 뜻을 보니까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 볼까요? 화장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자, 두 번째 땅 하고 있습니다. Bathroom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가볼까요? 두 번째, I'd like to play the라고 빈칸에 뒤에 나와 있어요. I'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어요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뭐 하고 싶냐면 연주하고 싶대요. 무엇을요? 바이올린을요. 아, 바이올린이라는 단어 찾아서 연결하면 되겠죠? 바이올린은 쭉 남아 있는 단어 중에 아, 바로 맨 위에 있네요. 연결해 볼까요?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지금 3번입니다. She has a. 그녀는 가지고 있대요. 저뭘 가지고 있냐면,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반지가 아니라 예쁜 반지를 가지고 있대요. 자, 이번엔 예쁜이란 단어가 들어가야겠습니다. 남아있는 단어 3개 중에 예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맨 아래쪽에 있는 pretty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개 남았습니다. My friend and I. 내 친구와 나는 are. 자, 어떻다? 달라요. 달라. 다르다라는 뜻의 단어. 남은 두개 중에 어떤 걸까요? toy와 different 중에 different가 되겠죠. same의 반대말. 달라. 다르다.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남은 답은 이렇게 연결될 텐데 한번 문장 볼까요? I like collecting. 나는요, 좋아합니다. 모으고 수집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자, 뭐를 좋아하냐면, 바로 장난감 자동차를 모으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냥 자동차 아니고요. 장난감 자동차.

0: 자동차입니다. 자, 그러면 장난감이란 뜻의 단어 토이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 위해서 골라쓰라고 하네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Can you ring the? 자, 뭐 해줄 수 있니? 울려줄 수 있니? 자, 뭘 울려줘야 하냐면 초인종을 울려줄 수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 초인종이라는 단어 5개 중에서 bell 딱 보이죠? bell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bell.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How about going? 자, 뭐 하는 게 어때? 쇼핑 가는 게 어때? 쇼핑을 가다. 영어로 go shopping이었죠. 쇼핑은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있네요. 그대로 적어볼게요. shopping.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Whose is this? 자, 이것은 누구의 표니? 자, 우리 표 관람권이란 단어 어딨죠? 바로 티켓 두 번째에 있었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적어보면 DICKET.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I'll buy a new. 나는 새뭘살 거냐면요. 스카프를 산다고 합니다. 우리 뜻 그대로 영어 단어로도 역시나 scarf가 되겠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scarf. 자, 그럼 마지막 정답은 same이 되겠죠. 볼까요? Don't use the. 자, 뭘 사용하지 마라. color. 같은 색깔을, 같은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same, 이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D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말 뜻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우리 보기 보면요. guitar, drum, 우리 악기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 song, piano, 역시 악기 피아노도 있고 song, 노래란 뜻의 단어도 있습니다. 자, 빈칸 쉬어볼게요. 1번. 펭수는요, 펭수 is going to sing a 빈칸. 펭수는 노래를 부를 거야. 자, 우리 노래란 말 넣어야겠죠? sing a song. 그래서 노래를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I'm going to play the 빈칸 나와 있는데요. 나는 드럼을 연주할 거야. play는 연주하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drum 넣으시면 됩니다. 자, 있을게요. drums. 자, 이때 다른 악기들과 달리 drum 뒤에는 s를 이렇게 항상 붙여서 play the drums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다음 3번입니다. I'm going to play the 이번엔 피아노니까 피아노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마지막 4번은 I'm going to play the guitar.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열심히 문제 풀어봤고요.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엔 다른 단어들로 만나보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1: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 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캅 분리랑 꼭꼭 약속!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주당 5일 근무제를 우리가 시작한 지 꽤 됐죠. 10년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당 4일 근무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각에서는 야 그게 무슨 일이냐?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각에서는 우와 대박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주당 4일 근무제. 우리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엮어봤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그 첫 시작이죠. Today's Topics입니다. 'Today's Topics' 두 가지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CDC changes mask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CDC가 어떤 조직인지는 잠시 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ully vaccinated.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바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죠.
1: CDC changes

0: lifts mask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It is a major step toward returning to pre-pandemic life.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ased mask-wearing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people, allowing them to stop wearing masks outdoors and in most indoor settings, except in crowded settings including on public transit, planes, in schools, and healthcare facilities.
1: CDC changes mask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It is a major step toward returning to pre-pandemic life.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ased mask-wearing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people, allowing them to stop wearing masks outdoors and in most indoor settings, except in crowded settings including on public transit, planes, in schools, and healthcare facilities.
2: Yeah, 당연히 이번 기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알아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0: To ease.
1: To ease.
0: Crowded setting.
1: Crowded setting.
0: Public transit.
1: Public transit.
2: 첫 번째 단어는 to ease. 완화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하다. Relax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Crowded setting. Crowded setting, 밀집 환경이라고 하죠. 뭐 지하철이라든가 등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환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ublic transit, 대중교통이죠. 지하철, 버스 등을 얘기합니다. Public transit. 자, 단어 표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도 살펴봐야 되겠죠. It is a major step toward returning to pre-pandemic life. 아, 이 날이 과연 올까요? Pre-pandemic life라는 얘기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it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장 선두에 보통 it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일단 뚜껑은 열지 않고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고요. 당연히 뒤에 나옵니다. 자,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아주 큰 일보를 내디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Take a step. 우리가 한 발을 떼는 거죠. 그래서 a major step toward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큰 걸음을 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우리도 KCDC가 있잖아요. 미국의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is mask wearing guidance.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relaxed,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니죠. For fully vaccinated people. 아니, 그냥 vaccinated people만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엔 요걸 꼭 써줍니다. 왜냐하면 Johnson & Johnson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맞으면 돼요. 예, one and done 백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은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두 번까지 완벽하게 백신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요즘엔 fully vaccinated란 말을 정말 많이 쓰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예방 접종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전 세계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한 나라는 이제 영국하고 이스라엘이 최초였고요. 반면에 실내까지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고 지침이 나온 것은 미국이 최초라고 하더군요. 이로 인해서 allowing them to stop wearing masks outdoors and in most indoor settings. 그렇군요. 자, allow는 허용이 되는 거죠. 완전히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실외와 그리고 대부분의 실내 환경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의 경우에는 요거 뭔가 제한이 있긴 하다는 얘기죠. Except in crowded settings. 그렇습니다. 밀집 환경은 제외되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including on public transit, planes, in schools, and healthcare facilities.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이라든가 비행기 기내에서, 그리고 학교라든가 의료시설, 그리고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밀집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 규정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연방정부의 공관인데 주마다 입장이 다 달라서 혼란이 상당히 좀 심하다라고 하는 후속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확인하시죠.

0: CDC changes mask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It is a major step toward returning to pre-pandemic life.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ased mask-wearing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people, allowing them to stop wearing masks outdoors and in most indoor settings, except in crowded settings including on public transit, planes, in schools, and healthcare facilities.
1: CDC changes mask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It is a major step toward returning to pre-pandemic life.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ased mask-wearing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people, allowing them to stop wearing masks outdoors and in most indoor settings, except in crowded settings including on public transit, planes, in schools, and healthcare facilities.
2: A four-day work week이라고 하는 것이 주 4일 근무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a five-day work week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근무제가 된 지 이미 20년쯤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주 4일 근무제 in South Korea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 4일 근무제면 저도 회사를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0: A four-day work week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well known for its intense work culture. That, however, is now changing as people try to find a better work-life balance. Now, a four-day work week is picking up momentum in South Korea, although some say implementing it on a national level is easier said than done.
1: A four-day work week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well known for its intense work culture. That, however, is now changing as people try to find a better work-life balance. Now, a four-day work week is picking up momentum in South Korea, although some say implementing it on a national level is easier said than done.
2: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되겠죠?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0: Intense.
1: Intense.
0: To pick up momentum.
1: To pick up momentum.
0: To implement.
1: To implement.
0: Easier said than done.
1: Easier said than done.
2: 첫 번째 단어는 intense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치열한, 극심한, 뭔가 빡빡한 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to pick up momentum이라고 하죠. To pick up momentum. 보통 gain momentum이라고 해서 G-A-I-N, gain을 참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pick-up을 썼네요. 탄력이 붙다, 흐름을 타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implement, 계획이라든가 정책을 실행에 옮기다, 실행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implement. Easier said than done. 아, 이거 알아야겠네요. 이거 말은 쉽지만 현실로 옮기기는 어려운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이런 표현 염두에 두시고요.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South Korea is well known for its intense work culture. 아, 그렇게 됐군요. Be well known for. 뭐뭐로 유명한 거잖아요. 자, 한국은 말입니다. Intense. 강도 높은이라고 하는 말이 이 문맥에는 어울릴 것 같아요. 강도 높은 근로 문화로 유명합니다. 소위 빡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That, however, is now changing. 아, 그런데 이런 강도 높은 근로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As people try to find a better work-life balance. 우리가 흔히 워라벨이란 말 쓰잖아요. 이때 워가 work, 그리고 라가 life, 그리고 배가 balance잖아요. 이걸 이제 워라벨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나은 워라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도 중요하다.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강도 높은 근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Now a four-day work week is picking up momentum in South Korea.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work week이라고 하는 것이 주 무슨 근로제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 주 4일 근로제가, 근무제가 지금 한국에서 뜨고 있습니다.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세몰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쓰고요. Picking up 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aining, gain을

0: gain을 쓰면 됩니다. gain momentum. 여기서는 gaining momentum이 되겠고요. 반면에 잘 가던 흐름이 수그러들 때, 그럴 땐 lose momentum을 쓰게 되죠. 함께 알아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이제 주 4일 근무제가 뜨고 있다는 내용은 요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아니고요. 애초에 근무일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듀윌이라든가 몇몇 회사들이 이미 작년부터 주 4일 근무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although some say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implementing it on a national level. 이때 이순 주 4일 근무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is easier said than done. 그 말이 쉽지 현실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표현 정말 많이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합니다.
1: A four-day work week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well known for its intense work culture. That, however, is now changing as people try to find a better work-life balance. Now a four-day work week is picking up momentum in South Korea, although some say implementing it on a national level is easier said than done.
2: A four-day work week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well known for its intense work culture. That, however, is now changing as people try to find a better work-life balance. Now, a four-day work week is picking up momentum in South Korea, although some say implementing it on a national level is easier said than done.
0: 2 days parents, 오늘은 A와 B 사이의 균형, a balance between A and B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당연히 동사가 중요하죠. 많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더욱더 쉽지 않다라는 기사가 참 많은데요. 일단 many women are blank to blank a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 rearing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tween A and B 할 때 직장 생활과 육아니까요. between work and child rearing 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child care하고 child rearing은 느낌이 좀 달라요. child care는 애를 좀 돌보는 쪽에 조금 가까운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육원이라든가 이럴 때 child care centers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child rearing은 정말 아이를 키우는 그 행위 자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child rearing centers 그거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child care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많은 여성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요 할 때 둘 다 S로 시작되는 동사인데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균형을 잡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물론 achieve라고 해서 달성하다라는 말도 쓸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기본 메뉴는 strik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rike a balance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균형을 잡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뒷부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직장 생활과 육아라고 할 때는 이제 work and child rearing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직장 생활과 가정의 삶이라고 할 땐 work and family life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조금씩 변경해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striving 이란 단어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strive,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라고 뜻입니다. 참고로 struggling은 느낌이 다르죠.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느낌을 완전히 다르겠습니다. striving이라는 얘기는 make a great effort, 큰 노력을 기울이다라는 의미라면 struggling이라는 얘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고는 있는데 뉘앙스로는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맥에서 어떤 걸 쓰실 건지는 분명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 전체 듣고 이번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Many women are striving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 rearing.
2: Many women are striving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 rearing.
0: 빙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 작성하고요.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4-day work week and work-life balance. 앞에 나왔던 내용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주 4일 근무제 그리고 워라벨. 직원 부족에 시달리는 많은 기업들이 더 나은 워라밸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주 4일 근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원 부족해요. 고용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꼭 월급만 있는 건 아니죠? 며칠 일해야 되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되죠? 월차는 어떻게 되죠? 그런 걸 따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직원 부족에 시달리다라고 할 때 잠시 후에 볼 거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사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도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채택하다? 좀 익숙하죠? 일단 직원 부족이라고 할 때, 노동력 부족이라고 할 때는 a labor shortage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조금 큰 느낌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인 느낌이 조금 강하고 또 특정 업계에서 직원이 부족할 때 쓰고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조금 무거운 단어입니다. 시달리다라고 할 때 to struggle with, 뭐뭐로 안간힘을 쓰다라고 쓰셔도 되겠고요. to grapple with, 뭐뭐로 씨름하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느낌은 조금 다르죠. 여기는 안간힘을 쓰는 쪽, 여기도 문제가 있지만 해결하려고 좀 노력하고 씨름하는 쪽. 마음을 사다, 유혹하다라고 할 때 attract, 가장 보편적으로 씁니다. attract foreign investment, 외국 자본을 투자하다. 외국, 그러니까 외자죠. 외자를 유치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to entice, 이것도 유치하다, 유혹하다. lure, 요거는 미끼를 던지면서 유혹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blank for workers. 자, 직원 부족에 시달리는 겁니다. Many companies are blank a four-day work week. 많은 기업들이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To entice, to attract, to lure. 다 쓸 수 있는데요. People seeking a better work-life balance.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상당히 편해지는 겁니다. 자, 직원 부족에 시달리다는 얘기는 직원이 절박한 거죠. 그래서 desperate for workers. 바로 우리가 며칠 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표현입니다. 아는 걸 쓰는 게 좋죠. Many companies are adopting a four-day work week. 채택하다, adopt. 요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요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Four-day work week and work-life balance. Desperate for workers, many companies are adopting a four-day work week to entice people seeking a better work-life balance.
2: Four-day work week and work-life balance. Desperate for workers, many companies are adopting a four-day work week to entice people seeking a better work-life balance.

0: 오늘도 중요한 표현 단어들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Public transit.
2: Public transit.
1: To pick up momentum.
2: To pick up momentum.
1: To implement.
2: To implement.
1: Easier said than done.
2: Easier said than done.
1: To strike a balance.
2: To strike a balanc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 그리고 스크립트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아마 소식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11일간의 유혈 전쟁을 마치고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죠.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일부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폐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Today's Topics로 그첫 시작을 함께합니다.

0: Today's topics, 그 첫 번째 토픽은 바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20 companies produce 55% of global plastic waste.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자, 어떤 내용인지 디테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1: 20 companies produce 55% of global plastic waste. 20 firms are responsible for producing 55% of the world's single-use plastic waste, creating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The businesses responsible include both state-owned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energy and chemical sectors.
2: 20 companies produce 55% of global plastic waste. 20 firms are responsible for producing 55% of the world's single-use plastic waste, creating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The businesses responsible include both state-owned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energy and chemical sectors.
0: 오늘도 역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Use keywords.
1: Single use.
2: Single use.
1: Catastrophe.
2: Catastrophe.
1: Multinational.
2: Multinational.
0: 첫 번째 단어는 single use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일회용품을 얘기할 때 쓰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Single use. Catastrophe. 재앙이라고 할 때 쓰죠. Disaster와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multinational이라는 얘기죠. multi가 여러 개를 얘기하고요. national이라는 것은 국가를 얘기하니까 다국적의 혹은 다국적 기업, 형용사와 명사 둘 다 됩니다. Single use, catastrophe, multinational.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 firms are responsible for producing 55% of the world's single-use plastic waste. 여기까지 한 번에 가는군요. 이때 중요한 게 responsible이라는 말이 되겠군요. 책임이 있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책임성이 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나쁜 일에 대해서 이쪽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개 기업이 다음의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주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전 세계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55%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쓰레기를 배출하다라고 할 때 produce라는 단어 정말 많이 씁니다. 우린 produce 하면 항상 뭔가 만들다, 생산하다, 제작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쓰레기를 배출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두 단어가 produce라는 단어와 generate이라는 단어입니다. generate waste 하면 쓰레기를 배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single use라는 단어가 일회용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disposable이라는 단어도 쓰죠. 자, 보이시나요? disposable이라는 단어도 single use plastic waste, disposable chopsticks, spoons 다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creating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disaster, 환경적인 재앙사태가 크나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The business is responsible. 자, 이렇게 쓰레기를 55%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이 기업들은 include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Both state-owned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State-owned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니까 국영기업이죠. 국영기업과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In the energy and chemical sectors. 에너지 부문과 화학 부문의 국영기업과 다국적 기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회용 쓰레기, 그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합니다.
1: Twenty companies produce 55% of global plastic waste. 20 firms are responsible for producing 55% of the world's single-use plastic waste, creating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The businesses responsible include both state-owned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energy and chemical sectors.
2: 20 companies produce 55% of global plastic waste. 20 firms are responsible for producing 55% of the world's single-use plastic waste, creating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the businesses responsible include both state-owned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energy and chemical sectors.
0: Israel and Hamas agree to ceasefire. 헤드라인에서 이렇게 카마가 나오면 and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0: 중에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이스라엘, 하마스 agreed to ceasefire. Israel and Hamas announced a ceasefire, ending a bloody 11-day war that caused massive destruction in the Gaza Strip and brought life in much of Israel to a standstill. At least 230 Palestinians and 12 Israelis were killed. The truce signals an end to the bloodshed, but will likely leave both sides further apart than ever.
2: Israel, Hamas agreed to ceasefire. Israel and Hamas announced a ceasefire, ending a bloody 11-day war that caused massive destruction in the Gaza Strip and brought life in much of Israel to a standstill. At least 230 Palestinians and 12 Israelis were killed. The truce signals an end to the bloodshed, but will likely leave both sides further apart than ever.
0: 아무래도 전쟁 얘기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접하지 못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Ceasefire.
2: Ceasefire.
1: Destruction.
2: Destruction.
1: To bring to a standstill.
2: To bring to a standstill.
1: Truce.
2: Truce.
1: Bloodshed.
2: Bloodshed.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나왔던 ceasefire. fire가 발포하는 거기 때문에 cease, 멈추는 거죠. 그래서 ceasefire는 휴전, 정전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destruction, 파괴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to bring something to a standstill. standstill. 요거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표현인데요. to bring something to a standstill. 뭔가를 멈춰 세우다, 정지시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ruce. 앞에 나왔던 ceasefire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휴전 혹은 정전이라고 할 때 쓰고요. bloodshed, 피를 흘린 거기 때문에 유혈 사태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협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Israel and Hamas announced a ceasefire.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 지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가 정전에 합의했습니다. 정전을 발표했습니다. Ending a bloody 11-day war 라고 되어있군요. Ending a bloody 11-day war 라고 해서 이로 인해서 유혈이 낭자했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11일간의 전쟁의 종지부를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3차 중동전쟁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6일 전쟁인데 그때는 6일 만에 끝났습니다만 이번은 11일이 걸렸군요. 이 유혈이 낭자했던 11일간의 전쟁은 that caused massive destruction in the Gaza Strip. 가자 지구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파괴, 즉 피해를 유발했고요. And brought life in much of Israel to a standstill.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much of Israel이니까요. 많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서 삶이 멈춰섰다는 얘기죠. 일상이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전쟁입니다. 즉 가자 지구는 크나큰 파괴 행위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일상이 멈춰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t least 230 Palestinians and 12 Israelis were killed. 이렇게 되어 있군요. 최소 23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리고 12명의 이스라엘 국민이 사망했습니다. The truce signals an end to the bloodshed. 이렇게 되어 있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단어는 원래 put an end to예요. Put an end to something. 어디에 종지부를 찍다. 어디에 막을 내리다. 뭔가를 종식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시그널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느낌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유혈 사태가 종식되었다라는 것을 시사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but will likely leave both sides further apart than ever. 자, likely는 뭐뭐 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문제가 되겠고요. leave somebody 형용사.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나 비록 이번 유혈 사태의 종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휴전협정이죠. 평화협정이 아니고요. 휴전협정으로 인해서 양측은 더욱더 사이가 멀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than ever. 근데 이게 최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전 어느 때보다 더욱더 결국 최상급의 의미가 됩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소원한 관계 혹은 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 들을 테니까 이번엔 귀를 조금 더 활짝 열고

0: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이스라엘, 하마스 agreed to ceasefire. Israel and Hamas announced a ceasefire, ending a bloody 11-day war that caused massive destruction in the Gaza Strip and brought life in much of Israel to a standstill. At least 230 Palestinians and 12 Israelis were killed. The truce signals an end to the bloodshed, but will likely leave both sides further apart than ever.
2: Israel, Hamas agreed to ceasefire. Israel and Hamas announced a ceasefire, ending a bloody 11-day war that caused massive destruction in the Gaza Strip and brought life in much of Israel to a standstill. At least 230 Palestinians and 12 Israelis were killed. The truce signals an end to the bloodshed, but will likely leave both sides further apart than ever.
0: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표현 패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To bring something to a standstill, 뭔가를 정지시키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죠. 활동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교통로조 파업으로 프랑스 파리의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럴 때 기능이라고 해서 function이라는 단어를 구태여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아, 우리가 노조 파업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파업은 strike라고 하죠. 그래서 transport workers strike, transport workers, 교통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has brought Paris to a standstill. 이렇게만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도 마찬가지예요. A military coup has brought the city to a standstill. 이렇게 쓰면 군사 쿠데타로 인해 그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이죠.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보시죠.
1: Transport workers' strike has brought Paris to a standstill.
2: Transport workers' strike has brought Paris to a standstill.
0: 자, 그런데 요거 얼마 전에 우리가 being an anchor yourself라고 하는 코너에서 조금 봤던 기억이 나야 될 것 같은데요. Bring something to a standstill을 다른 말로 쓰면 한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바로 cripple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기억나시죠?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Cripple. 자, 만약에 cripple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어떻게 쓸까요? Paris was crippled by transport workers' strike. 이렇게 순서만 뒤집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Paris was crippled. 파리라는 도시가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By transport workers' strike.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융통성 있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 봉쇄 사태. 뭐 경제 봉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글로벌 경제가 멈춰섰습니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이에요. 기능을 멈춰 세우다가 아니고 멈춰섰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The global economy blank to a standstill due to worldwide lockdowns. 락다운이 봉쇄 사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the global economy blank to a standstill. 이때는 bring. 동전의 양면이 들어가야 되겠죠. bring이라는 동사는 타동사예요. 그죠? 근데 자동사로 쓸 경우에는 그 동전의 또 다른 한면, come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come to a standstill. 멈춰 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요 문장도 같이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The global economy came to a standstill due to worldwide lockdowns.
2: The global economy came to a standstill due to worldwide lockdowns.
0: 빙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요. 기사를 작성하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Dumping e-waste overseas. e-waste가 전자 폐기물이라고 하죠. 좀 전에 우리가 plastic waste라고 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 폐기물입니다. 전자 폐기물을 근데 해외에다가 갖다 투기해 버리는 나라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선진국들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전자 폐기물을 해외로 소위 수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다 이 표현은 정말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빈곤 국가에 수출하다라고 할 때 선진국과 빈곤 국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될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갈 곳을 잃고 쌓이고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망의 허점은 legal loopholes라고 합니다. Legal loopholes. 자, 그래서 전자 폐기물은 electronic waste 혹은 줄여서 e-waste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Many rich countries are blank legal loopholes to export e-waste to poorer countries. 그죠? 자신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이라고 해서 poorer countries라고 쓰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 developing countries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많은 선진국들이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때 많이 쓰는 표현, 물론 use를 써도 되겠습니다만 exploiting, exploit legal loopholes.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법망의 허점을 이용했으면 관계 당국에서 법망의 허점을 메우고 채워야 되겠죠. 그럴 때 법망의 허점을 채우다, 메우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그렇습니다. Fill the legal loopholes라고 쓰시면 돼요. 이미 앞에 한번 언급되었던 거기 때문에 Fill the legal loopholes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 듣고 같이 따라해 보시죠.
1: Dumping e-waste overseas. Many rich countries are exploiting legal loopholes to export e-waste to poorer countries.
2: Dumping e-waste overseas. Many rich countries are exploiting legal loopholes to export e-waste to poorer countrie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더욱더 중요한 표현들을 함께 한 자리에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Single use.
2: Single use.
1: Ceasefire. Truce.
2: Ceasefire. Truce.
1: To bring to a standstill.
2: To bring to a standstill.
1: Bloodshed.
2: Bloodshed.
1: To exploit legal loopholes.
2: To exploit legal loophole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MP3하고 스크립트 다운도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유럽연합 EU와 중국의 관계가 작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 전후를 해서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한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죠. 다행히 올해부터 경기가 좀 풀리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경기가 풀리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엮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또 패턴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그첫 순서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첫 번째 토픽이죠. EU freezes China deal ratification. 자, 여기서 이제 헤드라인 쓰는 거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관사를 대체로 생략합니다. 여기서 BEU가 되는데 더가 생략된 거고요. 이 Chinese가 아니에요. China라고 돼 있습니다. 중국의 협정이 아니고 중국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China라고 해야지 Chinese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중국에 관한 협정 ratification, 비준을 동결시켰습니다. 중단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확인하시죠.
1: EU freezes China deal ratification. The European Parliament has halted ratification of an investment deal with China until Beijing lifts sanctions on EU politicians, deepening a dispute in Sino-European relations. After 7 years of negotiations, the two sides reached the agreement in last December.
2: EU freezes

0: China deal ratification. The European Parliament has halted ratification of an investment deal with China until Beijing lifts sanctions on EU politicians, deepening a dispute in Sino-European relations. After 7 years of negotiations, the two sides reached the agreement in last December.
1: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단어만 신경 쓰시면 듣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스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2: Parliament.
0: Parliament.
2: Ratification.
0: Ratification.
2: To lift.
0: To lift.
2: Sanctions.
0: Sanctions.
1: 첫 단어는 Parliament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의회라고 하죠.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들의 대표들이 있는 곳. 우리로 따지면 국회죠. The National Assembly. 미국의 경우에는 Congress라고 하죠. 팔라멘, 의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Ratification, 비준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Ratification, 잠시 후에 본문을 함께 하면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o lift, 동사로 뭔가를 해제하다. 뭔가를 부과했던 규제라든가 금지 조치라든가 야간 통행 금지 같은 여러 가지 규제를 해제하다라고 쓰는 표현이고요. Sanctions, 제재 혹은 제재 조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 복수로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자, 과연 EU와 중국, 무엇이 문제일까요? The European Parliament has halted ratification. 여기까지만 끊어볼까요? 당연히 주어는 여기까지겠죠. 유럽의회가 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의회. 유럽의회라고 하는데요. 유럽의회가 ratification, 비준안을 중단시켰습니다. 뭐에 관한 비준일까요? Of an investment deal with China. 그렇군요. 중국과의 투자협정에 관한 비준을 잠깐 멈춰 라고 시킨 겁니다. 이 ratification 되게 중요한데요. 국제조약, international treaty, agreement 이런 경우에는 행정부의 대표가 가서 그래 너네 나라와 우리나라끼리 같이 하자라고 해서 sign a deal, make a deal, 서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만약에 행정부 대표가 가서 뭐 무역통상부든 국제통상부든 아니면 미국의 뭐 무역대표부든 담당 부서가 가서 서명한다고 바로 법이 되면 행정부가 독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제조약의 경우에는 행정부가 서명을 하고 오면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되는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비준을 ra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FTA라든가 자유무역협정 같은 여러 가지 국제조약들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언제까지요? Until Beijing lifts sanctions on EU politicians. 아, 그렇군요. 일단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죠. 한 나라의 수도를 영어로 쓰는 경우는 그 도시 자체, 베이징이라는 도시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 자체를 받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정부를 받습니다. 바로 The Chinese government이 되겠죠. 국가를 받는지 정부를 받는지는 문맥에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되겠죠. 중국이라고 하셔도 문제는 없고요.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의 정치인들에게 부과했던 제재 조치를 해제할 때까지는 투자협정 비준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deepening a dispute in Sino-European relations. Sino는 중국을 얘기하는 말이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과 유럽연합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더욱더 심해지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올 3월에 유럽연합에서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를 들고 나왔고 이로 인해서 두 나라, 두 기관 사이에 나라와 이제 EU니까요. 둘 사이에 아주 어마어마한 냉각기가 시작됩니다. After 7 years of negotiations, 7년간의 협정 이후에, 협상 이후에 the two sides reached the agreement in last December. 양측, 즉 중국과 유럽연합이 작년 12월 달에 바로 이 투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노력은 7년 걸렸습니다만 지금 바로 냉각기 때문에 우리 멈추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합니다.
2: EU freezes China deal ratification. The European Parliament has halted ratification of an investment deal with China until Beijing lifts sanctions on EU politicians, deepening a dispute in Sino-

0: European relations. After 7 years of negotiations, the two sides reached the agreement in last December.
1: EU freezes China deal ratification. The European Parliament has halted ratification of an investment deal with China until Beijing lifts sanctions on EU politicians, deepening a dispute in Sino-European relations. After 7 years of negotiations, the two sides reached the agreement in last December.
2: 두 번째 토픽은 challenges facing airlines. 어디에 있군요? 바로 항공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 도전 과제들이 바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보시죠.
0: Challenges facing airlines. Travel restrictions imposed worldwide during the pandemic forced airlines to plead for government bailouts. There was one silver lining, though, a huge drop in the sector's carbon emissions. Now, as lockdowns begin to ease, is it possible for airlines to lower their emissions long-term while reviving their businesses?
1: Challenges facing airlines. Travel restrictions imposed worldwide during the pandemic forced airlines to plead for government bailouts. There was one silver lining, though, a huge drop in the sector's carbon emissions. Now, as lockdowns begin to ease, is it possible for airlines to lower their emissions long-term while reviving their businesses?
2: 좀 어렵고도 또 나름 재미있는 표현들이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0: To impose.
1: To impose.
0: To plead for.
1: To plead for.
0: Bailout.
1: Bailout.
0: Silver lining.
1: Silver lining.
0: Lockdown.
1: Lockdown.
2: 첫 번째 단어는 to impose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lift, 뭔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부과하고 실시해야 되죠. 바로 그 단어가 impose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To plead for, 뭔가를 간청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Bailout, 요즘에 참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구제 혹은 구제 금융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어떤 회사 혹은 업계 어려울 때 정부적인 차원에서 구제금융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Silver lining. 달무리를 얘기하는데요. There is a silver lining이라고 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면이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Lockdown. 봉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Travel restrictions imposed worldwide during the pandemic. 사실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여행 규제가 부과하는 게 아니겠죠. 여행 규제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과된 여행 규제가 forced airlines to plead for government bailouts. 항공사로 하여금 정부의 구제 금융을 간청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라고 강제로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사물 주어 구문이잖아요. 사람이나 뭐 국가라든가 기업처럼 행동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상황과 같은 것들이 주어로 나올 때 이때는 이 주어부를 우리말로는 부사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과가 되었던 취해진 여행 규제로 인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겠고요. 항공사들은 정부 구제 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force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강제하다라고 번역하지 마시고요. 주어로 인해 뭐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자연스럽게 번역하시면 좋겠습니다. There was one silver lining though. 그런데 말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콜론이 나와 있죠. 이 콜론은 설명하는 거죠. What is the silver lining? 그게 뭔데?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콜론이 나오면 우리말로 즉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즉, a huge drop in the sector's carbon emissions. 그렇군요. 항공업계의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는 거죠. 왜? 비행기가 뜨지 못했으니까. Now, as lockdowns begin to ease. 아,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 나왔던 impose와 settlement이죠. impose, 부과하다. 그리고 ease, 완화하다. 그리고 해제하다는 조금 전에 보셨던 lift. 항상 요 세트는 루프를 형성해서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봉쇄령이 지금 완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Is it possible for airlines to lower their emissions long term? 과연 항공사들은 자신들의 탄소

0: 대출을 long term, 장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While reviving their businesses, 사업을 회생시키는 와중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사업이 안 좋았으니까, 비행기가 뜨지 않았으니까 탄소 배출이 줄었는데, 다시 비행기가 뜨고 활황을 보이면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가능할까? That is a big challeng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죠.
1: Challenges facing airlines. Travel restrictions imposed worldwide during the pandemic forced airlines to plead for government bailouts. There was one silver lining, though, a huge drop in the sector's carbon emissions. Now, as lockdowns begin to ease, is it possible for airlines to lower their emissions long term while reviving their businesses?
2: Challenges facing airlines. Travel restrictions imposed worldwide during the pandemic forced airlines to plead for government bailouts. There was one silver lining, though, a huge drop in the sector's carbon emissions. Now, as lockdowns begin to ease, is it possible for airlines to lower their emissions long term while reviving their businesses?
0: Today's patterns. 오늘은 사물주어 구문에서의 동사 force의 활용. 자, 이런 상황에서 뭐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주어는 사람이나 행동의 주체가 아니죠. 상황이나 이유가 주어로 나오게 됩니다.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우린 이러면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먼저 쓰죠. as로 시작되는 문장을 쓰게 됩니다만,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 나라가 재활용 노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깁니다만, 그게 딱두 가지예요.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했어. 결국 많은 나라가 재활용 노력 강화할 수밖에. 자, 일단 금지하다라고 할 때 to ban something, ban을 동사로 쓰거나 to impose a ban on something, impose와 함께 ban을 명사로 쓰는 것이 두 가지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노력을 강화하다,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to step up one's effort,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을 문장으로 쓰지 말고요. China's blank ban on the import of plastic waste,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이렇게 주어로 하면 되겠죠. 자, 뭔가를 금지할 때 전면 금지,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Force many countries to step up their recycling efforts.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물주 구문의 힘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데요. 그때 force란 단어가 종종 많이 쓰입니다. 자, 뭔가의 전면적인 금지라고 할 때 쓰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 표현을 쓰면 좋겠다라는 얘기 아주 초창기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Outright ban 혹은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처럼 blanket ban이라고 하면 전면적인 금지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 문장 같이 들어보시죠.
1: China's outright ban on the import of plastic waste forced many countries to step up their recycling efforts.
2: China's outright ban on the import of plastic waste forced many countries to step up their recycling efforts.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하는 코너인데요. 'The airline industry and carbon emissions',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자, 항공 산업과 탄소 배출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제는 항공업계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중국 무협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신문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환골탈태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했다. 이게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업계 하나가 이만큼 차지했으니까요. 탄소 배출량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carbon emissions, 배출량을 얘기할 땐 복수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항공업계는 the airline industry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The aviation industry라고 하셔도 되는데, before the pandemic hit, 그죠? 코로나19 팬데믹이 hit, 우리 곁에 다가오기 전에, the aviation industry blank for about 2.5% of global carbon emissions. 이렇게 되어 있군요.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 뭐 너무 많이 했던 표현입니다. accounted for. 자, 과거니까 accounted를 썼습니다만, account for something. 100%가

0: 가운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었죠. 이제 항공업계의 환골 탈퇴가 필요하다. Now it is time for the industry to blank itself. Blank oneself. 다시 태어나다. 환골 탈퇴하다. 혁신하다. 쇄신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Reinvent oneself. 여기의 경우에는 itself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다시 만드는 거죠. 다시 태어나다. 환골 탈퇴하다. 자, 전체 문장을 들어보시죠.
1: The airline industry and carbon emissions. Before the pandemic hit, the aviation industry accounted for about 2.5% of global carbon emissions. Now it is time for the industry to reinvent itself.
2: The airline industry and carbon emissions. Before the pandemic hit, the aviation industry accounted for about 2.5% of global carbon emissions. Now it is time for the industry to reinvent itself.
0: 오늘도 다양한 표현이 나왔죠? 그 중에 중요한 표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Today's expressions.
1: Ratification.
2: Ratification.
1: To plead for.
2: To plead for.
1: Bailout.
2: Bailout.
1: Silver lining.
2: Silver lining.
1: To reinvent oneself.
2: To reinvent oneself.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과거 거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하고 스크립트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핵협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란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의 핵협정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습니다. 다시 미국을 이란 핵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 나라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과연 어디일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두 가지 이야기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그리고 그첫 시작이죠. Today's Topics부터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 역시 두 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이란, 그리고 핵협정이 되겠습니다. Talks on U.S. Return to Iran Nuclear Dea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보면 내용은 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란과 관련된 핵협정에 미국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담을 하고 있다, 혹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취지가 되겠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꼼꼼하게 들어보시죠.
1: World powers opened a fifth round of talks with Iran, aimed at bringing the United States back into the 2015 nuclear deal, designed to prevent Iran from obtaining a nuclear bomb. In 2018, then-President Donald Trump pulled the US out of the agreement unilaterall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뭐 내용이 헤드라인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 우리가 단어, 표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2: To be aimed at.
1: To be aimed at.

0: To pull out of.
1: Unilaterally.
0: Unilaterally.
2: 첫 번째 표현은 to be aimed at something.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다 혹은 취지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오늘 이 표현이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To pull out of something. 지금은 이제 pull이라는 동사가 자동사로 쓰였죠. 어디에서 탈퇴하다 혹은 어디에서 철수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Unilaterally 혹은 unilaterally 상관없는데요.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라고 할 때 역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문맥에서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orld powers opened a fifth round of talks with Iran. 여기까지를 크게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world powers, 복수 썼으니까 전 세계 강대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전 이란 핵 협상 참가자들은 미국, 이란,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뭐 대체로 이런 강대국인데요. 전 세계 강대국들이 이란과의 제5차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몇 차 협상이라고 할 때 라운드란 단어 쓴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협상이라고 할 때 혹은 회담이라고 할 때 talks, 항상 꼭 복수로 써야 된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5차 협상이라고 해서 the fifth round of talks, 일반적으로 더를 쓸 것 같은데 어를 썼죠. 이때 더를 쓰지 않고 어를 쓴 이유는 뭘까? 그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몇 차 협상이라고 할 때 어를 쓰는 경우는 이게 5차에서 끝날지 완전히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다시 6차로 넘어가고 혹은 7차로 넘어갈지 뒤가 얼마만큼 열려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서수 앞에 어를 쓴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차에서 마무리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강대국들이 이란과의 제5차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이 협상의 시작은 aimed at. 아, 이렇게 되어 있군요. Which were aimed at 이라고 해서 이 협상의 목적, 그 취지가 뭔가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협상 이런 것들이 주어로 나올 때 be aimed at 이라고 하면 그 취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항상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Bring the United States back into the 2015 nuclear deal. 그렇군요. 2015년에 이란과의 핵 협상이 협정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사실 그 다음에 탈퇴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2015년 당시에 핵 협정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5차 협상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design to란 말이 또 뒤에 이어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design to의 의미상의 주어는 nuclear deal 되겠고요. 의미는 aimed at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그 목적은 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be aimed at 다음엔 ing이 나오겠고요. 지금처럼 be designed to나 be intended to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겠죠. 자, 2015년 당시에 미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핵협정의 취지와 목적은 뭐였냐면 prevent Iran from obtaining a nuclear bomb. 이란이 핵폭탄을 손에 넣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이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Iran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겠고 본인은 편한 걸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In 2018, 2018년 then President Donald Trump,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pull the U.S. out of the agreement,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Unilaterally, 그렇습니다. 이때는 pull을 타동사로 쓴 겁니다. 누구를 어디에서 철수시키다, 탈퇴시키다. 아, 미국을 당시 2015년 협정으로부터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탈퇴를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 uni라는 것이 하나를 얘기하고요. 협상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unilaterally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만약에 bilaterally라고 하면 쌍방간에, multilaterally라고 하면 다자간에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니까 이 세 가지 표현은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시죠.
1: Talks on U.S. return to Iran nuclear deal. World powers opened a fifth round of talks with Iran aimed at bringing the United States back into the 2015 nuclear deal designed to prevent Iran from obtaining a nuclear bomb. In 2018, then-President Donald Trump pulled the U.S. out of the agreement unilaterally.
0: Talks on U.S. return to Iran nuclear deal. World powers opened a fifth round of talks with Iran, aimed at bringing the United States back into the 2015 nuclear deal, designed to prevent Iran from obtaining a nuclear bomb. In 2018, then-President Donald Trump pulled the U.S. out of the agreement unilaterally.
2: 자, 두 번째 토픽입니다. Biden 6 report on COVID origin in 90 days. 이때 이는 얼마 만에라고 알려진 표현이죠.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origin, 기원에 대한 보고서를 원하고 있다, 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역시 들어보시죠.
1: Biden seeks report on COVID origin in 90 days. U.S. President Joe Biden directed intelligence officials to redouble their efforts in investigating the origin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report to him in 90 days. The announcement comes after a U.S. intelligence report found several researchers at China's Wuhan Institute of Virology fell ill in November 2019 and had to be hospitalized.
0: Biden seeks report on COVID origin in 90 days. U.S. President Joe Biden directed intelligence officials to redouble their efforts in investigating the origin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report to him in 90 days. The announcement comes after a U.S. intelligence report found several researchers at China's Wuhan Institute of Virology fell ill in November 2019 and had to be hospitalized.
2: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Intelligence.
0: Intelligence.
1: Virology.
0: Virology.
1: To fall ill.
0: To fall ill.
2: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Intelligence라는 단어가 되겠죠. 이때는 뭐 지능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혹은 첩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Virology, virology, 바이러스 학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죠. To fall ill 이라고 되는데요. 병에 걸리다, 아프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U.S. President Joe Biden directed intelligence officials 라고 되어 있군요. 이것도 이제 미국 발음에선 direct라고 하고요. 영국 발음에선 direct라고 많이 쓰는데 뭐 크게 의미는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intelligence officials니까요. 정보 관계자들에게, 정보 당국이죠. 뭐 CIA가 될 수도 있겠고 NSA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정보 관계자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내렸냐면 to redouble their efforts in investigating the origin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report to him in 90 d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시한 내용이 첫 번째 to redouble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여기서는 생략됐습니다만 to report 두 가지를 지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Double 혹은 redouble one's effort이라고 하면 노력을 배가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여기 quotation mark를 쓴 이유는 이 단어 자체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라는 거죠. 이럴 땐 직접 인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origins, 기원을 얘기하죠.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노력을 배가해라. 다시 말하면 다시 조사하는데 특히 두 배로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report to him in 90 days. 90일 이내에 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The announcement comes after a U.S. intelligence report found that blah blah bl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comes after예요. Something comes 혹은 과거로 came 그 다음에 시기가 나옵니다. After, before, amid, at a time when, blah blah blah.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앞부분이 아니죠. 이미 발표 내용은 앞에 다 언급이 됐죠. 항상 이런 구문의 경우에는 그 뒷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발표, 이런 결정, 이런 조치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불거졌느냐. 그 배경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유를 얘기할 때 쓰는 구문이거든요. 영어에서 이런 구문만큼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미국의 첩보 보고서 혹은 정보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Several researchers at China's Wuhan Institute of Virology. 여기까지가 역시 주어가 되겠는데요. 자,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여러 연구원들이 fell in fell ill in November 2019. 2019년 11월 달

0: 달에 병에 걸렸고 and had to be hospitalized. 그리고 입원을 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사하되 다시 꼼꼼히 해라. 90일 내에 보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뭐 중국에서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좀 몇십일 좀 더 걸리겠죠. 그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바이든 seeks report on COVID origin in 90 days. U.S. President Joe Biden directed intelligence officials to redouble their efforts in investigating the origin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report to him in 90 days. The announcement comes after a U.S. intelligence report found several researchers at China's Wuhan Institute of Virology fell ill in November 2019 and had to be hospitalized.
2: Biden seeks report on COVID origin in 90 days. U.S. President Joe Biden directed intelligence officials to redouble their efforts in investigating the origin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report to him in 90 days. The announcement comes after a U.S. intelligence report found several researchers at China's Wuhan Institute of Virology fell ill in November 2019 and had to be hospitalized.
0: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패턴 혹은 표현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중요한 결정이나 조치의 의미를 설명하는 구문입니다. This comes after, before, when, 혹은 at a time when, 혹은 amid.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이거 이후에 나온 거다. 이거 이전에 혹은 이래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 항상 이런 식의 구문이 영어 신문이라든가 기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긴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 상황은 뭐냐면 스리랑카가 대입 시험에 한국어 과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what happened, 즉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은, 이번 조치는 스리랑카에서 K-POP을 포함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와중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즉,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언정 최소한 간접적으로 분위기상 K-POP이라든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일조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문에서 역시 이렇게 씁니다. 자, 이 가로 안에 들어간 내용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Sri Lanka has decided to adopt the Korean language as a subject for the country's college entrance exams. 이렇게 쓰시면 되겠군요. Adopt something for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As. 그래서 스리랑카가 한국어를 대입 시험에 있어서 과목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The decision comes amid grow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including K-pop, in Sri Lanka.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만약에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The decision came이라고 되어 있고요. comes after President Moon Jae-in made a state visit to the country. 그래서 make a state visit 이라고 하면 국빈 방문이니까 그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문 자체에 큰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장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The decision comes amid grow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including K-pop in Sri Lanka.
2: The decision comes amid grow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including K-pop in Sri Lanka.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이란의 핵 협상, nuclear talks 한 말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핵 문제는 이란만의 문제는 아니죠. 한국과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한 회담에 북한을 동참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기사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북핵 폐기하다. 회담에 북한을 동참시키다. 조금 전에 bring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Bring the U.S. into the 2015 nuclear agreement. 예,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조금 배웠던 걸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폐지하다. 요거는 항상 쓰는 표현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To scrap. 요것도 폐기하다. Abandon. Dismantle. 해체하다. Give up.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이렇게 쓰면 완벽한 표현입니다. 이 동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회담으로 이끌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o bring somebody to the negotiating table. 줄여서 to the table이라고 해서 회담으로 이끌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together. 함께 노력하다 어렵지 않습니다. Working together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그죠?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뭐를 위한 협상일까요? Blanket eliminating its nuclear weapons. 북한의 핵 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그러한 협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aimed at. 이렇게 들어가면 완벽하게 떨어지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 듣고 정리해 보시죠.
1: Nuclear talk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together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aimed at eliminating its nuclear weapons.
2: Nuclear talk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together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aimed at eliminating its nuclear weapons.
0: 자,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 표현 나왔었는데요.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보시죠.
1: To pull out of.
2: To pull out of.
1: Unilaterally.
2: Unilaterally.
1: To fall ill.
2: To fall ill.
1: To scra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2: To scra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1: To bring to the negotiating table.
2: To bring to the negotiating tabl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와 스크립트 다운도 가능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국가가 민항기를 하이재킹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전 세계는 가만히 참고만 있을까요? 말도 안될것 같은 이 사태가 벨라루스라는 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홍수 사태가 심상치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홍수, 장마 시즌이 아주 심각할 것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첫 시작은 다 아시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리고 그첫 번째 토픽입니다.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Accused of hijacking pla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인에 이렇게 과거형처럼 보이는 것은 PP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Belarus is accused of hijacking a plane. 역시 관사가 생략된 거고요.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민항기를 하이재킹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Belarus accused of hijacking plane. Western countries have strongly condemned Belarus for diverting a Lithuania-bound plane to arrest an opposition journalist. Belarus sent a fighter jet to force the plane to land, claiming a bomb threat. Police took the journalist away when passengers disembarked.
2: Belarus accused of hijacking plane. Western countries have strongly condemned Belarus for diverting a Lithuania-bound plane to arrest an opposition journalist. Belarus sent a fighter jet to force the plane to land, claiming a bomb threat. Police took the journalist away when passengers disembarked.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단어는 꼭 알아야 전...

0: 전반적인 문맥이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1: To condemn.
2: To condemn.
1: To divert.
2: To divert.
1: Bound.
2: Bound.
1: To disembark.
2: To disembark.
0: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to condemn이란 단어죠. 뭔가를 규탄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condemn. To divert. Divert 혹은 divert. 보통 미국 영어에서는 divert, 영국 영어에서는 diver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향을 바꾸게 하다.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물꼬를 트는 거죠. Bound. 보통 앞에 목적지가 나옵니다. 어디 bound라고 하거나 bound for 장소가 나오면 어디를 향하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항공기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입니다. To disembark. 배나 비행기에서 내리다 라고 할 때 쓰죠. To disembark. 자, 이런 표현을 염두에 두시고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Western countries have strongly condemned Belarus.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보통 condemn만 해도 규탄하다, 좀 센 의미인데요. strongly가 또 포함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벨라루스에게 강하게 성토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for 나와야 되겠죠. Diverting a Lithuania bound plane to arrest an opposition journal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으셔도 괜찮지요. 자, 실제로는 이제 이 비행기는 그리스에서 출발을 해갖고요. 벨라루스 영공을 이제 통과해서 리투아니아로 갈 그러한 비행기였어요. 그런데 이 리투아니아 바운드니까요. 발행 비행기를 divert, 기수를 돌렸습니다. 방향을 바꿨으니까요. 그 이유가 to arrest an opposition journalist. 요거 중요하죠. Op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얘기하거나 정적을 얘기하거나 반대 진영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정치를 하는 당을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olitical parties라고 하죠. 정당이 크게 보면 이제 집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은 다수인 당이기 때문에 the ruling party 혹은 the governing party라고 합니다. 보통 한 당이니까 the를 쓰죠. 반면에 이제 야당이라고 할 땐 opposition parties라고 합니다. 상대 쪽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언론인인데 opposition이라는 얘기는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에 즉 반정부 쪽에 가까운 그러한 언론인인데요. 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Belarus sent a fighter jet to force the plane to land. 그렇습니다. 벨라루스는 fighter jet이니까요. 전투기를 발진시켰어요. 바로 이 민항기를 강제 착륙시키기 위함이었는데요. Claiming a bomb threat.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됐죠. 폭발물이 실려있다라는 위협을 그 이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항공기에 폭발물이 있다라고 거짓 정보를 얘기하면서 강제로 착륙시킨 겁니다. Police took the journalist away. Take somebody away. 강제로 끌고 가는 거니까 연행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경찰이 문제의 이 언론인을 연행했는데요. When passengers disembarked. 탑승객들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린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다 내리게 하고 그중에 콕 집어서 체포한 경우입니다. 지금 뭐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가 비판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Belarus accused of hijacking plane. Western countries have strongly condemned Belarus for diverting a Lithuania-bound plane to arrest an opposition journalist. Belarus sent a fighter jet to force the plane to land, claiming a bomb threat. Police took the journalist away when passengers disembarked.
2: Belarus accused of hijacking plane. Western countries have strongly condemned Belarus for diverting a Lithuania-bound plane to arrest an opposition journalist. Belarus sent a fighter jet to force the plane to land, claiming a bomb threat. Police took the journalist away when passengers disembarked.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자, 올 여름 뭐 장마, 이런 것들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보도가 종종 나오는데요. China bracing for summer flaws라고 되어 있습니다. Brace for, 잠시 후에 우리가 뉴스 키워드에서 확인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우리가 청취하는 거 아니거든요. 설사 모르는 단어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문맥에서 내가 잘 커버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요 내용 들어보시죠.

0: in recent weeks.
1: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길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표현,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2: To brace for.
0: To brace for.
2: To exceed.
0: To exceed.
2: To hit a record high.
0: To hit a record high.
1: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To brace for something unpleasant. 뭔가 나쁜 일에 대비하다라고 할 때 쓴 표현이죠. To brace for. 가끔씩은 to brace oneself for. 그래서 oneself를 중간에 쓰기도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To exceed. 뭔가를 초과하다, 넘어서다, 초월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중요 표현이죠. To hit a record hig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record가 형용사로 쓰인 거죠. 역대란 얘기예요. 새로운 기록이란 얘기니까요. Hit a record high 라고 하면 역대 최고를 찍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반면에 hit a record low 라고 하면 역대 최저점을 찍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게 수출이 되었던 금리가 되었던 모든 종류의 수치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China is bracing for heavy flood seas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lood season이라고 하면 홍수가 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장마식이라든가 아니면 홍수를 얘기하는데요. heavy예요. 극심하겠죠. 자, 중국은 올해 극심한 홍수 혹은 장마 시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With 71 rivers already exceeding warning levels 라고 되어 있죠. 부대 상황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강 71곳이죠. 네, 71의 강이 이미 경고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As officials warn, that global warming is fueling more extreme weather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이미 관계 당국이 경고한 거니까 과거로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뒤에 나온 내용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개념으로 현재형으로 ing으로 써버린 겁니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관계 당국이 다음과 같은 경고를 이미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global warming이라고 하는 지구 온난화가 more extreme weather 더욱더 극단적인 날씨 이러지 말고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이상기온 예, 그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기후 혹은 이상기온이 갈수록 많이 늘고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extreme weather라고 하거나 extreme weather event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event라고 하면 뭔가 행사, 그죠? 노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What occurs, 그게 event예요. 그래서 extreme weather events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상기후라고 할 때 혹은 이상기온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욱더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Rain in some parts of China has hit record highs in recent weeks 라고 되어 있군요. 중국 일부 지역에서 강우량이죠. Rain, 비니까요. 강우량이 hit record highs. 최근 몇 주 동안에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중국에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우리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2: China bracing for summer floods. China is bracing for a heavy flood season with 71 rivers already exceeding warning levels as officials warned that global warming is fueling more extreme weather. Rain in some parts of China has hit record highs in recent weeks.
0: China bracing for summer floods. China is bracing for heavy flood season with 71 rivers already exceeding warning levels as officials warn that global warming is fueling more extreme weather. Rain in some parts of China has hit record highs in recent weeks.
1: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전에 나왔던 to brace for, 나쁜 일에 대비하다라고 하셨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항공기, 그 비행기 탈 때 비상사태 때 승무원들이 외치도록 훈련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brace for impact,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현실에서 들으면 그건 사고인데요. 근데 가끔 이제 영화라든가 이런 재난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승무원들이 brace for impact,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0: 항공업계는 코로나19 감염이 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with라고 하는 phrase를 쓰거나 as라고 하는 sentence, 절을 쓰면 되겠는데요. 여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충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업계는 여행 규제가 강화되면 당연히 좋을 게 없잖아요. 그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행 규제라고 하면 travel restriction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을 하려는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 규제를 강화하다라고 할 때는 보통 많이 쓰는 말이 tighten 한 겁니다. 빡빡하게 만드는 거죠. To tighten travel restrictions. 요 표현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여행 규제가 강화되면서라고 할 때 꼭 품사를 문자 그대로 가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항상 문맥에 따라서 선정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항공업계니까요. The aviation industry is bracing for the impact of blank travel restrictions.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항공업계가 is bracing for, 대비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The impact of blank travel restrictions. 즉, 여행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에 대한 충격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현재 상황은요. 코로나19 감염이 늘고 있는 와중이에요. Amid rising COVID-19 infections.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Amid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러이런 가운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연히 가로 안에 들어간 단어는 뭘까요? of가 나왔으니까 tighten이라는 단어는 들어갈 수 없겠죠. tighten 쓸 수 없죠. 네, 이럴 때 들어가는 단어가 tighter travel restrictions입니다. 영어에서 형용사와 명사가 나오면 우리말로는 둘 다 명사로 번역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tighter travel restrictions라는 것도 더 빡빡한 여행 규제가 아니고 여행 규제 강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공업계는 여행 규제 강화로 인한 그 충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Brace for the impact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전체 문장 들어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The aviation industry is bracing for the impact of tighter travel restrictions amid rising COVID-19 infections.
2: The aviation industry is bracing for the impact of tighter travel restrictions amid rising COVID-19 infections.
0: 빙 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보고요. 말해보고 또 들어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Global Heat Waves라고 일단 이름을 지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홍수, 그리고 뭐 장마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또 더울 때는 무진장 덥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폭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염 사태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온열 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가 시급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뜯어보셔야 돼요. 우리말이 약하시면 사실 영어로 조금 더 시사영어라든가 뉴스영어라든가 아니면 신문을 읽고 듣고 말하기는 참 그것도 쓰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뭐를 고려해 볼 때. 이게 핵심이에요. 고려할 내용이 기록적인 폭염 사태가 최근에 전 세계에서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가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온열 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요. 폭염 사태라고 할 때 heat waves라고 합니다. A heat wave 여러 개가 겹치면 heat waves. 그리고 sweltering heat 우리말로 하면 찜통 더위라고 할 때 쓰는 편이죠. 이럴 때는 보통 이제 heat을 무관서 쓰는 반면에 그 세진 않으니까요. heat waves라고 할 때는 이때는 뭐 한 차례의 폭염 이런 개념으로 이때는 가산명사로 씁니다. 독거노인은 혼자 사시는 분이죠. 그래서 elderly people living alone 이라고 하시면 독거노인이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blank bat, many parts of the world have experienced record-breaking heat waves in recent years. 어려울 거 없죠? 기록적인 폭염이니까 record-breaking heat waves예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때 들어가야 될 단어는 given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given something, given that, blah, blah, blah, 뭐뭐를 고려할 때라고 하셨던 표현이고요. It is urgent, 시급한 거죠. To protect the most blank to heat-related illnesses lik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취약계층이라고 할 때요. The most vulnerable,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해서 vulnerable people을 얘기하는 겁니다.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그리고 표현들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 자리에 엮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divert.
2: To divert.
1: To disembark.
2: To disembark.
1: To brace for.
2: To brace for.
1: To hit a record high.
2: To hit a record high.
1: Heat wave.
2: Heat wave.
1: Elderly people living alone.
2: Elderly people living alon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방금 보셨던 내용 다, 그리고 이전 것들도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밖에도 MP3라든가 아니면 스크립트 다운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수능 D-300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이런 꼭 필요한 시간이랑 학교에서 수업받는 시간을 다 제하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사실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00일이 되지 않더라고요. 진짜 No time to lose. 여러분이 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긴장감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 더 진도를 좀 달려보려고요. 각오하셨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던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가 없어서,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요. 뭐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다, 소유라든지 아니면은 닮았다, 적합하다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뒤에 문제를 남은 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C번에 3번입니다. 바꾸어서 수동태로 한번 써보세요 라는 문제였죠. The manicurist, 매니큐어를 칠해주시는 그 분이요. Paint Patricia's nails, 패트리샤의 손톱을 갖다가 칠해주세요. 얼마? Once a week. Once a week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칠하신답니다. 자, 수동태로 바꾸려면 누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뛰어나갑니다. 그랬으니까 저 패트리샤 다 안 쓸게요. Patricia's nails. 자, 패트리샤의 손톱이. 자, 이제 뭐 남았어요? 아, 동사 남았어요. 동사는 어떻게 바꾼다고요? BPP로 바꾼다고요. 자, 그래서 BPP니까 painted 이렇게 바꿀 거고. 자,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라고 하는 주어는 어디로? 맨 뒤로.

귀향 보내는 대신에 뭘 붙여준다? 바이를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by the manicurist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잠깐, 근데 시제 반영해야죠. 지금 현재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 뭐 쓰면 되겠어요? 그냥 a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수동태는 Patricia's nails are painted by the manicurist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Patricia의 손톱이 이 매니큐어 칠을 해주시는 분에 의해서 손관리사에 의해서요. 칠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4번 보니까 The new vaccine eliminated the disease 그랬는데 우리 eliminate이란 동사 했었어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치? 제거하다란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새 백신이요. 그 질병을 갖다가 없앴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수동태 만들 때에는 누가? 목적어가 앞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랬으니까 The disease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동사는 뭐가 돼야 된다? BPP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BPP, be eliminat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던 주어는 어떻게? 뒤로 귀향을 보내는 대신에 by the, by를 앞에다 붙여주시면 된다 그랬으니까요. by the new vaccin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잠깐만, 쌤, 지금 이 비동사에도 시제를 반영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 과거 시제니까 뭐 쓰면 되겠어요? was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the disease was eliminated by the new vaccine. 그 질병이요. 새로운 백신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제거가 되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 개념 수동태 불가 동사에 대한 얘기는 요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투부정사의 수동태, 동명사의 수동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예전에 상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동사한테 세 명의 자식이 있다. 자, 그 중에 첫째가 누구였어요? 그치, 투부정사.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었어요? 아, 동명사.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어요? INGPP라고 하는 분사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누구? 투부정사랑 동명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자, 동사한테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피는 물보다 진해요. 동사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동사는 뭐 만들 수 있어요? 수동태. 그러면 투부정사랑 동명사도 수동태 만들 수 있어요? 어,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수동태가 BPP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투비PP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그렇지 BPP 이렇게 해주면 그냥 수동형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완전 쉽다. 근데 어려운 거는 얘가 살짝 어렵습니다.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수동태. 자, 우리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도 이미 배웠어요. 얘가 이제 무슨 뜻이라 그랬으니까 한자로 사역이라고 하면 그치 남을 부린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뭐 하라고 시키는 동사 그게 사역동사다 그랬어요. 자, 대표적인 사역동사 누구 있습니까? 그렇지, have, make 이런 동사가 사역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한테 보호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보호 자리에 뭐를 쓰는 게 좀 특이했습니까? 원형. 우리 교재에선 이거를 이제 to가 없는 부정사다라고 그렇게 불렀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거를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앞으로 뛰어나갑니까? 목적어가. 동사는 뭐가 돼요? BPP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 목적 보어를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 그냥 그대로 내려가지고 썼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사실은 왜 이런 모양이었을까? 사역동사가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그냥 to를 감추고 to 없는 부정사, 원형으로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딱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헤, 너 수동태 됐구나. 완전 이빨 빠진 호랑이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원래 숨기고 있던 to를 딱 내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뭘로 모양이 바뀝니까? to 부정사로 모양이 바뀌어요. 어렵지. 이 연습하면 돼요. 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각동사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각동사가 뭐예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는 거.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거였어요. 자, 예를 들면 see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보다 이런 뜻인데 이때 보어 자리에 뭘 쓴다라고 했냐면 원형.
즉 우리 교재 표현에 따르면 to 없는 부정사를 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제가 예를 갖다가 한번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목적어가 앞으로 뛰어나오고 동사는 뭘로? DPP로 바뀌고. 자, 근데 얘가 왜 이 모양이었을까? 왜 이렇게 to도 감추고 to 없는 부정사로 살아갔을까? 지각동사 눈치 보느라고. 근데 봤더니 하, 네가 수동태 됐구나. 완전 이빨 빠진 호랑이네. 그래서 얘도 슬그머니 어떻게 해요? to를 다시 내놔요. 그래서 요 뒤에 형태가 뭘로 바뀝니까? to 부정사로 바뀝니다. 괜찮습니까? 아, 어렵다. 요건 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요. 맞으면 T, 틀리면 F로 표시를 해보랍니다. The acupuncturist. Acupuncturist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침 놔주시는 분, 침술사예요. 자, 그 침술사가요. Wants to be paid.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에 대해서? For his services. 자신의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거 당연하지. 지금 일을 했으니까 돈을 지급받기를 바라겠죠. 아, 쌤 지금 봤더니 이 침술사가요. 돈을 지급받는다. 지불하는 게 아니고 지불받는다. 수동이고요. 투부정사는 수동일 때 투비피피로 표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번 문장은 맞는 겁니다. 맞아요. 잘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해볼게요. This piano needs to tune because it hasn't been used in years. 그랬습니다. 자, 이 피아노는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tune이라고 하면 조율하다예요. 잠깐만, 피아노가 막 직접, 안 되겠어, 조율해야지 이럽니까? 아니지, 조율해 주시는 분이 와서 피아노는 조율이 되는 거죠. 아, 쌤, 조율된다, 수동인데요? 그렇지. 투부정사로 수동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to be pp, 아, 그러니까 to be tuned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자, 왜냐하면 it hasn't been used in years. 우리 have been pp 이것도 수동이라 그랬죠. in years. 수년 동안 사용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해석해 볼까? This piano needs to be tuned. 이 피아노는요, 조율이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it hasn't been used in years. 몇 년 동안이나 사용이 안 되었거든요. 자, 3번. My girlfriend is hoping to be elected student council president. 이랬습니다. 자, 제 여자친구는 바라고 있어요. 뭐 하기를 바라냐면, 쌤, elect가 선출하다, 뽑다고요. to BPP를 썼단 얘기는, 아, 이게 to 부정사의 수동태니까 자기가 뽑히기를, 선출되기를 바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네. 얘가 뭘로 선출되고 싶다는 거예요? Student Council, 지난 시간 했는데. 그치. 학생회의 회장으로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고요. 일단 의미상 자기가 뽑히기를 바라는 거니까 수동태 쓴 거 완전 잘했어요. 자, 그 다음 하나만 잔소리 합시다. Elect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거였어요? 목적어 보어. 목적어를 보어로 뽑다. 이런 뜻이고, 목적어 자리가 뭐예요? 내 여자친구. 그 다음 목적 보어 자리가 뭐겠어요? 학생회의 회장. 이랬을 텐데, 이거를 지금 수동태로 만들려니까 여자친구에 해당하는 말이 주어로 나왔죠. 그 다음에 동사는 뭐가 됐어요? to BPP, BPP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목적 보어에 해당하는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 뒤에 남아있는 애의 정체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The books are supposed to turn in within one week. 그랬는데 be supposed가 어떤 뜻이냐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네, 뭐 하기로 되어 있다. The books, 그 책들은요. 뭐 하기로 되어 있냐면 turn in. Turn in이 제출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제출되기로 되어 있대요. 언제? 일주일 안에. 잠깐 제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책이 제출된다. 제출된다? 수동 같은데요? 그치. 투부정사로 수동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To be PP. 아, 쌤 그러면 To be turned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요. in은 어떻게 할까? in은. 뭐 어떡해요. in, turn, in이 합쳐져서 제출하다니까 얘도 뒤에 그냥 남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the books are supposed to be turned in within one week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자, 2번 갑시다. 수동태로 바꿔보랍니다. 아, 얘가 조금 어려울래나? The government, 자, 그 정부가요, made, 시켰다, 드디어 나왔다. 얘 뭐예요?
사역동사였죠. 뒤에 목적어, 목적 보어의 구조라 그랬어요. 목적어한테 보어하게 시켰대요. 제게 가족에게 move to another village, 다른 마을로 이사가게끔 시켰답니다.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수동태로 만들어 봅시다. 누가?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BPP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be made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이 목적 보어를 그냥 갖다 썼죠. 그런데 사실 얘는요, 왜 이렇게 원형 투 없는 부정사였지? 사역동사 눈치 보느라고. 근데 얘가 지금 수동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 안 보고 어떻게? 투가 살아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투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시제도 반영해야지. 시제가 언제입니까? 과거니까 was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Jack's family was made. 잭의 가족이 이렇게 시킴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도록? To move to another village by the government. 정부에 의해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도록이요. 자, 2번. 또 나왔네. The boss made Martin carry all the boxes. 똑같죠? Make 뭐예요? 시키다. 사역동사고요. 그 뒤에 구조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목적어한테 보호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마틴한테 그 박스를 다 옮겨라 라고 그렇게 상사가 시켰답니다. 자, 이게 수동태로 만들어 보세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주어 자리로 뛰어나오고, 동사는요, 아, 과거니까 BPP was made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던 애가 어떻게 해? 다른 경우 같으면 그냥 내려오겠는데, 얘는 어떻다 그랬어요. 아, 사역동사 때문에 투를 숨기고 살았죠. 그래서 수동태 바뀐 거 보고 기회는 이때다. 투가 딱 살아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Martin was made to carry all the boxes by the boss. 괜찮습니까? 아, 3번 갑시다. His parents saw Matt play the computer games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짜잔, 무슨 동사 나왔어요? saw, 봤다. 보는 거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럼 무슨 동사입니까? 지각동사예요. 자, 지각동사는 목적어,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는 걸 보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그래서 그의 부모님은요, 매트가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제 뭘로 바꿀 거예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목적어가 뛰쳐나오고, 자, 동사는 뭘로? BPP로. 근데 과거 시제니까 was, CFP 형태, seen을 쓰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죠. 목적격 보어 자리, 얘가 지금 봤더니 원래 원형을 썼었네. 투 없는 부정사를 썼네. 왜 누구 눈치 보느라고? 지각동사 눈치 보느라고. 근데 얘 이제 수동태 됐잖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그래서 기회 봐서 누가 다시 스멀스멀 살아나요? 투가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Matt was seen to play the computer games by his parents.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 더, 4번. The students heard Anne play the cello in the concert. 그랬는데, 자, 이번엔 뭐 나왔어요? 그치, heard, 들었다. 듣는 것도 감각기관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동사예요? 지각동사예요. 자, 얘 뒤에 어떻게 생겼다고요? 목적어, 보어. 목적어가 보호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학생들은요, Annie요, play the cello. 첼로 연주하는 걸 들었어요. 어디서? 콘서트에서 첼로 연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목적어 뛰쳐나왔죠? 자, 동사 뭘로 바꾸라고? 아, BPP. 근데 과거 시제니까 was, heard 하면 돼요. 자, 이제 하나만 처치하면 되는데, 뭐요? 이 목적 보어 자리에 있는 player. 평상시 같으면 그냥 내려 쓰겠는데, 아, 얘가 원한이 있었죠. 지각동사 눈치 보느라고 투 없는 부정사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수동태가 된 기회를 노려서 다시 뭐가 살아납니까? 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Anne was heard to play the cello in the concert by the students. 이런 식으로 수동태 문장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조금 알겠죠? 한 번만 더 연습하면 완벽할걸요? 자, C번.
자, 우리한테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녀는 인터뷰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다가 영어로 refuse거든요. 그래서 she refused 하시면 돼요. 어, 근데 뭘 거절했어요? 인터뷰 받는 것을 거절했대요. 오, 쌤, 을 누르면 목적어 아닙니까?

맞아. Refuse는요, 목적어 자리에 누구 좋아하게요? 나는 to 부정사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 뒤에 to 부정사가 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터뷰 하는 것이라고 안 써 있고요. 인터뷰 받는 거래요. 그럼 이거 뭐예요? 수동. 어떻게 생겼어요? to 부정사의 수동. to be PP. 그래서 to be interviewed.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She refused to be interviewed. 그녀는 인터뷰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 더 해볼까? 2번. 그는 선수로 선발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he didn't expect죠. 자, 근데 뭘 기대 안 했을까? 뭐를? 아, 쌤! 이만큼에 해당하는 게 뭐를?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어, 맞아. expect는요, 목적어 자리에 누구 하라 라는 동사게요. 어, to 부정사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to 부정사를 써줄 거예요. 근데 선수로 선발이 되다. 선발되다. 이거 능동, 수동? 수동이네. to 부정사로 수동 어떻게 표현해요? to be PP. 그러면 to be chosen.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선수로, 뭐뭐로, 뭐뭐로 써할 때 뭐 쓰게 해요? 에, as 쓰면 돼요. 그래서 as a player 해주시면 된다고요. 이어볼까? He didn't expect to be chosen as a player. 그는 선수로 선발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3번 갑시다. 경찰관들 덕분에 저는 차에 치이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Thanks to라고 하면 누구누구 덕분에 이런 뜻이에요. Thanks to the policeman. 경찰관들 덕분에 I avoided. 저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 피하다 avoid라고 하는 동사는 대체 뭘 피하는지 이만큼이 뭡니까? 이게 목적어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누구 좋아하게 해요? 어, 나는 누구 왔으면 좋겠어? 나는 ing 동명사 왔으면 좋겠어. 그럼 요 뒤에 동명사가 오면 되는데 지금 봤더니 차에 치인대요. 내가 차에 치여요? 아, 그럼 수동이네. 동명사의 수동은 어떻게 생겼어요? being PP.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오면 되겠어요? being hi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근데 뭐에 치여요? 차에 치는 거니까 뒤에는 by a car. 이 말만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thanks to the policeman, I avoided being hit by a car. 하시면 되고. 자, 이쯤 되면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와, 쌤, 근데요, 거절하다, refuse랑요, 기대하다, expect는 뒤에 to 부정사 좋아하고, 피하다, avoid는 뒤에 ing 동명사 좋아하고, 쌤은 그런 거 어디서 아셨어요? 했어요. 이거 상권에서 했잖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사전 찾아보세요. 사전에 얘가 누구 좋아하는지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4번. 자, 폭우 때문에 비행기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owing to 라는 표현이에요. heavy rain이 비가 무겁게 내리는 거니까 많이 내리는 거 폭우예요. 폭우 때문에요. the airplane, 비행기가 지연이 되었답니다. 계속. 계속 뭐뭐 하다가 영어로 뭐게요? keep ing. 그러면 kept 뒤에다가 ing 쓰면 돼요. 그런데 비행기가 지연시킨 게 아니고 자꾸 늦어지고 미뤄지고 지연되는 거지. 아, 수동이네요. 우리 ing를 수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지? 동명사를 수동으로 바꾸면 being PP. 그래서 뒤에 뭐가 오는 겁니까? kept being delaye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요, owing to the heavy rain, 그 폭우 때문에 the airplane kept being delayed, 비행기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 잘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to 부정사의 수동형, 그리고 동명사의 수동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구경했고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는 to 부정사로 바꾸면 갑자기 숨어있던 투부정사로 바꾸는 게 아니고 수동태로 바꾸면 갑자기 뒤에 숨어있던 투부정사가 살아난다라는 얘기했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시제에 따라서 수동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완료와 진행의 수동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동사 다음에 수동태부터 써 있는데,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수동태 뭐였어요? BPP. 근데 이제 이 비동사의 형태가 뭐 is도 되고 are도 되고 was도 되고 막 이렇게 변했잖아요. 근데 앞에 조동사가 오면 뒤에는 뭐밖에 못 와요? 동사 원형. 그럼 얘 그냥 이렇게 be로 원형으로 써주면 되죠. 얼마나 간단해? 그럼 조동사 뒤는 그냥 BPP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완료 수동태 봅시다. 이것도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완료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have PP. 그죠? 그 다음에 수동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맞아요. BPP. 그럼 두 가지를 잘 한번 더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have가 그대로 내려오고. 자,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 형태가 뭐예요? 비동사의 PP 형태가 been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남은 PP도 그대로 써주면 돼요. 아, 쌤, 이 have 자리에 has 올수 있나요? had 올수 있나요? 아이, 당연히 올수 있지.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진행 수동태도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겼어요? 진행형이. be에다가 ing 더하면 되는. be에다가 ing 붙은 게 진행형이죠. 자,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BPP. 그럼 두개더 해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be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be에다가 ing 붙이면 뭐가 됩니까? being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PP는 또 그대로 내려다 쓰면 돼요.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는 be being PP입니다. Sam이 비동사 자리에 is, am, are, was, were. 아, 당연히 되죠.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해서 풀수 있죠. 그래서 be being PP가 진행 수동태의 기본형이라고요. 괜찮아요? 그럼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네모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보랍니다. 자, 이 피자는요, can with only household ingredients. household가 가정에 뭐 이런 뜻이니까, ingredient가 재료거든요. 오로지 집에 있는 그 재료만 가지고, 아, 쌤, with가 수단의 전치사라더니 진짜 그렇군요. 그렇지. 이 피자는요, 오로지 집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쌤, 피자가 만들어진다. 수동인데요? 그렇지. 우리 조동사 뒤에 수동태 어떻게 썼어요? 그냥 BPP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be mad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 완전 쉽다. 자, 2번. My mother would always pork roast on Sundays. 그랬는데, pork가 돼지고기고요. roast가 이렇게 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항상요, on Sundays. 요일에 S가 붙어 있으면, 일요일마다 그런 뜻입니다. 일요일마다 이 돼지고기 구이를 만들어 주시곤 한대요. 자, 그러면 이거 뭐 쓰면 좋을까요? 아, 쌤, 엄마가 돼지고기 구이를 만드신다.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거 그냥 능동인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뭐 쓰면 됩니까? 능동의 동사 make 쓰면 돼요. 별거 아니죠? 자, 3번. This medicine. 자, 이 약은요. should 섭취가 되어져야 합니다. twice a day. twice가 두 번이잖아요. 하루에 두번 섭취가 되어야 한대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약이 섭취되다. 섭취되다. 무슨 태? 수동태. 그러면 뭐 써야 돼요? 아, 조동사 뒤에 수동태는 BPP라고 했으니까 be taken 쓰면 됩니다. 완전 쉽죠? 4번. Your social security card should in a safe place. 그랬는데, social security card라고 하면 사회보장카드 이런 거고요. 우리 주민등록증이랑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성격인데요. 그냥 지금, 아, 그냥 주민등록증 비스름한 거다. 뭐, 요 정도로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당신의 그 사회보장카드는요, 두어져야 돼요. 놓여져야 돼요. 어디에 놓여져야 돼요? In a safe place. 아주 안전한 장소에 놓여져야만 합니다. 사회보장카드가 놓여진다? 놓여진다? 아, 쌤, 수동인데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BPP를 쓰면 됩니다. 우리 조동사 뒤에 그냥 수동태 BPP 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쌤, 근데 저는 놓여지다가 막 수동이고 이런 거잘 모르겠는데요. 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원래 수동태의

기본 개념 배웠을 때 했던 말 생각해봐요. 주어 자리에 뭐가 오면, 대상이 오면 그게 수동태다 그랬죠. 대상은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을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요? 사회보장 카드를 안전한 곳에 둔다. 오! 주어인 주제에 을룰로 해석이 잘 됐죠. 그렇단 얘기는 얘가 수동태라는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 푸셔도 괜찮아요. 자, 2번 갑시다. 자, 이번에는 맞으면 T, 틀리면 F로 한번 표시를 해보랍니다. 1번, many health inspectors. health inspector, inspect가 조사하다거든요. 그럼 지금 조사원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많은 그 보건조사원들이요. have been visited, 방문을 해왔대요. that restaurant recently. 최근에 그 레스토랑을 갔다가 방문을 해왔답니다. 어, 쌤! 조사원이 레스토랑을 방문한다.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거 그냥 능동인데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뭐 쓰면 돼요? have pp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괜찮죠? 자, 2번 갑니다. several policy changes. policy가 정책이란 뜻이에요. 몇 가지의 그런 정책 변화가요. have been made.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since 뭐라고 해석할까요? 그렇지, 이후의 since도 있지만 여기서 뭐뭐 이후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since last year, 지난해 이후로 몇 가지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 왔대요. 아, 쌤 해석해보니까 변화가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아, 수동이니까요. BPP를 써야 되고요. 완료 시제의 수동은요. have been PP라면서요. 그래서 여기 잘 썼습니다. 네, 그렇지. 그래서 잘 썼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3번 갈까? On a word. A word가 동사로 쓰이면 물론 주다, 수여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명사로 쓰이면 상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무슨 award 막 이런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자, 상이요. has been given. 어, 쌤 얘요. have pp 이 형태를 띄고 있지만 BPP가 뒤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아, 요거 수동태입니다. 완료형 수동태네요. 그렇지. 그러면 상이 준 게 아니고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상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누구한테? To the man. 그 남자에게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주어졌어요? 우리 for가 이유의 전치사다 그랬으니까 for his contributions to science. contribution이라고 하면 공헌이란 뜻이에요. 과학에 대한 그의 공헌 때문에 그 남자에게 상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상이 주어졌다. 주어졌다. 아, 쌤 수동이고요. 그래서 완료형 수동 has been pp를 썼으니까 얘 잘했는데요. 그래, 잘했어요. 4번. George had been repaired his cell phone several times before he bought a new one. 그랬습니다. 자, 조지가요. 어, 쌤 얘도요. had been pp니까 이거 완료형의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조지가 수리가 되었다. 뭐야, 어떻게 사람이 막 고쳐지고 할 순 없죠. 그러면 능동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능동이라 그랬어요. 자, 조지가 자기 휴대전화를 고쳤어요. 오! 해석 잘 되죠? 이거 뭐예요? 능동이네. 그럼 been 이런 거 빠져야지. 근데 그것도 several times, 몇 번이나 고쳤었대요. before, 뭐 하기 전에요. he bought a new one. 이때 one은 대명사. 뭘 받는 대명사일까요? 그지? 휴대전화를 받는 대명사구만. 새 휴대전화를 사기 전에 몇 번이나 자기 전화를 고쳤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 진짜 화나겠다. 그쵸? 자, 이제 3번 갑시다. 마지막. 자, 주어진 동사를 올바른 형태로 넣어 빈칸의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보기가 나와 있죠. 근데 보기에 뭘로 고쳐져 있어요? 그치? 진행형 수동태로 고쳐져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보는 아이들마다 뭘로 고치면 돼요? 진행형 수동태로 고치면 돼요. 자, 해볼게요. A new library. 새 도서관이 진행의 수동이니까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예요? On the other side of the town. The other side니까 다른 편이잖아요. 그 마을의 다른 편에
또 새로운 도서관이 하나 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 쌤, 진행형 수동은요, be being PP라면서요. 그래? 그럼 써볼까? be, being, build의 PP 형태가 뭐예요? build, built, built. 그래서 built 쓰면 되는 거고, 그 보기를 보면 현재 진행의 수동형이죠. 그럼 얘도 그냥 뭐 써주시면 돼요? 비동사 자리에 i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쉽죠? 이번은 조금 더 빨리 해볼까? The steak cooked by the famous chef. 그 스테이크가요. 유명한 셰프에 의해서 지금 조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되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 수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아, 쌤, be, is, 그 다음에 being, 그 다음에 PP를 써라 그랬으니까 크게 PP 형태 cooked를 쓰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The steak is being cooked by the famous chef.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면 된다고요. 괜찮죠? 3번 할까? How to ride a bike. 우리 how to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하는 방법으로도 해석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이요. teach, 아 이거 진행형 수동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르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한테? To the children, 아이들에게요. 누구에 의해서 지금 가르쳐지고 있어요? By a new coach, 새 코치에 의해서 지금 아이들한테 지도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쌤, 진행형 수동은요, be being PP래요. 그래? 그럼 해보세요. 비동사 자리에 is, 그 다음에 being 쓰고 teach의 PP 형태만 쓰면 되겠구만. teach의 PP 형태가 뭔데요? teach, taught, taught. 그래서 taught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How to ride a bike is being taught to children. 자전거 타는 방법이 아이들에게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새 코치에 의해서요.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My videos about Korea. 저의 비디오요. 한국에 대한 비디오가 Watch by a lot of people. 아, 쌤, 얘 지금 진행형 수동태 쓰는 자리거든요. 응,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고? 시청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생긴 건 어떻게 생겼다고? 아, 위에 거 보지 말고 빨리. Be, being, PP. 그럼 여기 뭐 쓰면 돼요? 앞에 videos 복수니까. 비동사 자리에 are 쓰면 되겠죠. Are, being, watch의 PP 형태니까 watched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많은 사람들이란 말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저의 비디오가요. are being watched by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요. 시청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완료 시제의 수동태가 have been PP다. 진행 시제의 수동태가 be being PP다. 이런 거 이야기했고 조동사 뒤에 수동태는 그냥 조동사 뒤에 BPP 쓰면 된다라는 것까지 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네, 우리 오늘은 습관이라고 하는 노래 들으면서 잠깐 숙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노래 가사의 처음 시작이 습관이란 게참 무서운 거더라. 내가 너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게 습관이 된것 같아. 뭐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진짜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일단 습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잖아요. 습관 만드는데 보통 한한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데,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달 정도 투자하는 거 아깝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오늘부터는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단어 외우기 어때요? 아, 싫어요. 자, 얼른 숙제 확인하고 올게요.

자, 이제 드디어 follow back exercises 연습 문제 풀 시간입니다. 와, 앞에 막 바꿔 쓰는 거 하느라고 힘들었죠? 자, 1번 그림을 가장 잘 묘사한 문장을 찾아보래요. 자, 1번 그림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화가 아저씨.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자잖아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한테 가 있어요? 행위자에 가 있어요. 그럼 행위자를 맨 앞에 써줘야 되겠네? 주어 자리에 행위자가 와 있으면 그건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네, 능동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두 문장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행위자, 화가라는 말이 맨 앞에 와 있는 요 문장이 어울리겠구만. 그래서 the artist, 그 화가가요. paints the picture, 그 그림을 그립니다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근데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주인공이에요? 아, 그림이 우리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죠. 이게 뭐예요? 화가가 그리고 있는 대상이에요. 대상이 관심의 초점이니까 대상을 맨 앞에 말하면 되겠네. 그러면 대상을 주어 자리에 쓰면 돼요. 그게 무슨 태예요? 그게 수동태지. 그러니까 A번 문장이 되겠어요. The picture, 그 그림이 is painted, 그려져요. 누구에 의해서? 그 화가에 의해서요. 1번 문제는 초점이 뭐냐에 따라서 능동태 문장을 쓰기도 하고 수동태 문장을 쓰기도 한다. 그걸 보여주는 문제였고요. 2번 갑시다. 자, 맞으면 T, 틀리면 F 해보래요. The idea, 그 아이디어가요. has considered very carefully. 아주 신중하게 지금 고려가 되고 있답니다. 뭐야, 아이디어가 생각을 할 리는 없고 우리들에 의해서 그 아이디어가 지금 고려가 되고 있다. 고려되다? 아, 쌤 수동인데요? 그렇지. 완료 시제 수동태 방금 했잖아.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have been pp. 여기는 has를 썼으니까 has been considered.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쉽죠? 2번. Ms. Burks is satisfied with her current job. Current, 현재의란 뜻이고요. Be satisfied라고 하면 만족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으니까 그 Burks 씨는요, is satisfied, 어떻게? 만족을 한대요. 뭐에 만족을 해요? 자기의 지금 현재 직업에 만족을 한대요. 와, 쌤! BPP 뒤에는요, 무조건 by 쓰는 거 아니에요? 에, 아니라니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다른 전치사도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 그럴 때는 be satisfied with라는 표현을 쓰고요. 기억하기 힘들면 with가 함께 더불어 이런 뜻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그 직업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의미니까 with를 썼군 뭐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다 그랬죠. 뭐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맞았습니다. 3번 갑시다. The American Civil War. Civil War가 뭐라 그랬어요? 그 내전이라 그랬잖아요. 자, 미국의 내전이 뭐였지? 남북전쟁이 서로 자기 나라 안에서 반을 나눠서 싸운 거니까 그거 얘기네요. 남북전쟁이요, was taken place. 1861년에 일어났답니다. 오, 쌤, 일어나고 발생하고 이런 동사는 그냥 자동사라면서요. 맞아. 자동사는 스스로 자,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수동태도 안 되잖아요. 어, 맞아요. 그럼 뭐? BPP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그냥 뭐 쓰면 돼요? took place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죠? 자, 4번이요. I want Margot to include in the meetings 그랬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뭘? 목적어가 보어하기를 원해요. Margot가 그 회의들에 포함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Margot도 좀 껴줘요 이거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 투부정사가 능동인지 수동이 맞는지 판단을 할 건데 이걸 어디 가서 뭘 기준으로 판단할까? 뭐야, 목적 보어니까 목적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 쌤, 지금 말고가요.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요. 마고 좀 껴줘. 말고가 회의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투부정사의 수동을 써야 되고요. 투부정사의 수동은요. to be pp, to be included.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 맞았어요. 그래서 I want Margot to be included in the meeting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C번 바로 갈까요? 자, 알맞은 거 골라보세요 이랬는데 얘도 똑같아 앞에 거랑. 어떻게? need 목적어 보어예요. 그러면 보어 자리에 능동 쓸까 수동 쓸까는 누구 입장에서 결정할까? 목적 보어인데 이름이? 에, 목적어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죠. 자, 그 화장실이 목적어구만. 화장실은 수리를 합니까? 수리가 됩니까?
수리되는 대상이죠. 수리되

아수동입니다. 쌤, 투부정사의 수동은 to be pp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쓰면 돼요. 저는요, need the toilet to be fixed. 그 화장실이 수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By tomorrow. 우리 by의 까지란 뜻이 있었죠? 내일까지요. 자, 2번 갈게요. The woman was upset. 그 여자가 화가 났어요. About 뭐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 Deceive가 속이다거든요. 자기가 속이고 화가 났겠어요. 속아서 화가 났겠어요. 아, 속았구만. 수동이네. 쌤, 근데 전치사 뒤에는요. ing 동명사가 나오고요. 동명사의 수동은 being pp 아닙니까? 그러지?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being deceived죠. 그래서 속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이요. The suspect. 단어가 어렵네. Suspect가 뭐예요? 용의자. 저 사람이 범인인가? 긴가민가? 용의자죠. Identify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원을 확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용의자가 신원을 확인하겠어요? 아니면 신원 확인을 당하겠어요? 아, 내가 지금 용의자인데 신원 확인을 당하겠지. 아, 쌤, 그러면 이건 수동의 의미인데요. Being PP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요 내용은 우리 상권에서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기억 안 나면 거기 앞부분 찾아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need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뒤에 뭐만 써도 ing만 써도 우리가 찰떡같이 어떻게 알아듣고 이걸 뭐로 해석한다? 수동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the suspect needs identifying이라고 하면 아, 그 용의자는 신원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오, 신기하네. need는 뒤에 ing만 썼는데도 어떻게? 수동으로 해석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The child is proud of. 그 아이가 자랑스러워한대요. 칭찬을 하는 거겠어요? 칭찬을 받는 거겠어요? 받았으니까 자랑스럽겠지. 아, 쌤, 받았다고요? 그러면 BPP고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 자리인데 동명사의 수동이니까 being PP 요 형태가 맞는 겁니다. 그렇네. 그래서 그 아이는 선생님에게 칭찬받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D번이요. 빈칸에 알맞은 거 넣어보래요. 자, 일단 박스 안에 있는 표현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Turn off.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치, off가 차단의 표현이다 그랬으니까 끄다 이런 뜻입니다. 자, throw away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throw, 던지는 건데 away, 저 멀리로. 그러니까 던져버리다 라고 할 때 throw away란 표현 쓰시면 되겠고요. put off는 뭐였어요? 앞에 나왔었는데 그치, put, 두는데 off, 분리와 차단이라 그랬으니까 저 멀리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다란 뜻이네요. 그 다음 take care of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뭐뭐를 돌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해봅시다. All trash. 모든 쓰레기는요. 아, 버려져야 된다. 이거겠다. 아까 이 위에 버리다 있었는데 throw away. 걔 수동태 만들면 돼요. 와, 쌤, 조동사 뒤에 수동태는 BPP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be 쓰고 throw away PP 형태 뭡니까? throw, through, thrown. 그러니까 thrown 쓰면 되고 away 어떻게 할까요? 에이, 뭘 어떻게 해. 둘이 떼어놓으면 안 되지. 그래서 away 그냥 같이 쓰시면 돼요. 모든 쓰레기는 버려져야만 합니다. 뭐 하기 전에요? before leaving the room. 방을 떠나기 전에요. 자, 2번 해볼게요. When the test until next week. 아, 시험이 나온 걸 보니까 시험이 미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네. 아, 쌤, 지금 미루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put off 아닙니까? 그치. 근데 시험이 미뤄지다 수동이고요. BPP를 쓰려고 했는데 시제가 과거니까요. was PP를 쓰겠습니다. 그렇지. put의 PP 형태가 뭐예요? put, put, put.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When the test was put off until next week. 다음 주까지 시험이 미뤄졌을 때에 everyone was relieved. Relieved가 어떤 거예요? 휴, 이렇게 안도한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도했습니다. 자, 3번 갑시다. The air conditioner should 빈칸 because of the cool weather 그랬습니다. 에어컨이요. 어떻게 돼야 될까? 뒤에 뭐 서늘한 날씨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 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자, 이 위에서 끄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turn off. 꺼져야 한다. 아, 쌤, 수동인데요? 그렇지. 우리 조동사 뒤에 수동태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그냥 BPP 쓰면 돼요. be,
턴의 PP 형태니까

그 다음에 off 없다 버리면 안 되고 뒤에 같이 써줘야죠. 그래서 에어컨이 꺼져야만 해요. Because of the cool weather. 그 서늘한 날씨 때문에요.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Tell me by a babysitter last night. 자, 뭐 babysitter 나오는 거 보니까 돌보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babysitter라는 행위자가 뒤에 나왔어요. 그럼 아, 앞에 얘가 돌봐지는 대상이구나.

치킨 쓰시면 되고 남은 케어비 이런 애들 어떻게 해요? 딴 데 얻다가 이산가족 만들지 말고 같이 써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Tommy was taken care of by a babysitter last night. 지난밤에 Tommy는 베이비시터에 의해서 돌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도 열심히 같이 풀어봤거든요. 다음 시간 내용도 꼭 미리 풀어보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원에서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도 긍정 주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오늘의 긍정 주문은요, 점심 맛있게 먹기. 이게 무슨 긍정 주문이냐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긍정 주문입니다. 자, 우리 아침을 시작해서 10분간의 쉬는 시간도 갖고 이제 점심시간에 왔습니다. 근데 선생님, 학교에서 가끔 점심시간에 이렇게 순회 지도를 하다 보면은 급식 안 먹고 교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뭐 먹을 걸 싸우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급식 얼마나 맛있고 좋습니까? 급식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우리 사실 밥 먹는데, 급식 먹는데, 물론 줄 서는 시간이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한 20분이면은 다 먹잖아요. 막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밥 먹는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요. 밥심 너무 중요합니다.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이에요. 절대 점심 거르지 마시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 한번 돌이켜봤을 때, 아, 급식이 참 소중했구나. 누가 정말 재료 다 준비하셔서 맛있게 한끼 차려주는 식사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였구나. 그리워지게 될 겁니다. 내가 혼자 재료를 사서 장을 보고 손질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나중에 설거지까지 하려면 진짜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급식 너무 맛있고 소중한 거. 니까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니까 맛있게 온전히 그 시간에 집중해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챕터 8을 마무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9번부터 12번까지의 네 문제 기다리고 있고요. 또 기다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치? 그 9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제목입니다. 아, 제목. 어렵게 나오려면 정말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 난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지문과 선택지의 균형, 선택지 소거가 어느 정도 통하게끔 출제가 되었으나 최신 출제 경향들을 좀 들여다보면은 지문도 어렵고 선택지 소거도 마냥 쉽지 않은 그러한 균형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지문 자체를 잘 이해해 나가는 연습이 정말 필수적인 지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겁을 줬어요. 이 지문 애먹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 공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There is some evidence. 증거가 있어. 힌트죠. 자, 내용 전개의 힌트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다다음 줄 한번 보세요. One experiment found that. 한 가지 실험이 발견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 부분도 살짝 들여다보면은 Other studies have found that. 다른 연구도 발견했어요. 가 나오거든. 증거 나오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따라 붙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주제 잡고 제목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야. 그치?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 어떠한 증거가 있는가 봤더니요. Cooler body temperatures. 낮은 체온이 can cause 뭐 할 수 있습니까? 야기할 수 있어요. People's internal clocks. 사람들의 내부에 있는 시계니까 체내 시계죠. 사람들의 체내 시계가 뭐 하도록 할 수 있어요? Click at a slower rate. 느린 속도. 더 느린 속도로 click이라고 하는 거는 틱. 째깍 째깍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느린 속도로 째깍거리게끔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지금 체온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의 체내 시계가 더 늦은 속도로 흘러가더라. 느린 속도로

속도로 흘러가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체온이 낮으니까 사람들의 체내 시계가 더 느린 속도로 흘러가는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어. 이것을 실험으로 뒷받침을 해줄 건데 이 내용 잡고 나서 내용 정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실험이 발견을 했습니다. 뭘 발견했어? 앞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험이겠지요? Divers, 다이버가 등장하면서. 이 다이버는 어떤 다이버냐면 immersed in은 여기에 잠수를 한 거죠. 39 degrees water라고 해서 지금 바닷물이 39도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의 39도, 우리나라 기준에서의 39도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 자,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일단 지문 내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는요. 앞서서 cooler body temperatures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연구라면은 이 바닷물의 온도는 낮은 온도여야 할 것이고 상식적으로 seawater,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이 39도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 밖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상식은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때 39도는 우리나라가 쓰는 섭씨 39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이 쓰는 화씨 39도를 가리키는 걸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 기준 섭씨로 환산을 하면 4도 정도거든요. 4도 정도의 바닷물이면 굉장히 차가운 물이지. 거기에 잠수한 다이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근거가 세 개라 그랬는데 여기 지문에서는 알 수 없는 선생님이 찾은 정보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자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 원문의 저자분이 미국 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이 글을 쓴 거겠죠. 그치? 어쨌든 이거는 화씨로 봐야 되고 그러면 한 4도씨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차가운 물이다. 자, 이 차가운 물에 잠수한 다이버들은요. Estimated 추정을 했습니다. 60-second interval, 60초의 간격이 뭐 하는 거라고 추정을 했냐면은 pass, 지나가는데 more than 10% faster, 10%보다도 더 넘게 faster, 빠르게 흘러간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뭐랑 비교를 합니까? 그들이 했던 거랑 비교를 합니다. 언제? Before entering the water. 그 바닷물에 들어가기 전에, 즉 잠수하기 이전에 추정했던 값이랑 비교를 했을 때, 즉 엄청나게 차가운 바닷물에 잠수한 요 다이버들이 추정한 내용을 살펴봤더니 어떠하다고요? 60초의 간격이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다고요. 그치? 여기까지 봤을 때 내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체온에 따른 체내 시계는 어떤 속도로 흘러가고 또 이것에 따라서 시간은 어떻게 인식이 되는가 요 내용으로 나뉘어서 살펴보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cooler body temperatures, 낮은 체온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차가운 물에 잠수를 했어요. 체온이 낮아집니다. 자, 그랬을 때 체내 시계는 어떻게 흘러간다라고 했죠? Click at a slower rate라고 했으니까 째깍, 째깍, 느리게, 그치? 느리게 흘러갑니다. 자, 시간 인식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지금 60초의 간격을 갖다가 pass more than 10% faster, 그들이 잠수 이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10%보다 더 넘게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추정을 했으니까 빠르게. 시간 인식은 빠르게 하는 거죠. 그치? 일단 표 완성하는 거거든. 좋습니다. 요 내용 잘 잡아주셨으면은 Other studies have found that. 다른 연구는 무엇을 밝혀냈을까? 얘 또한 뒷받침이 될 거거든요. 자, 이어서 봅시다. 다른 연구는요. 밝혀냈습니다. 자, 무엇을 밝혀냈습니까? People with high fever. 이번에는 높은 열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아, 열이 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체온이 어떠해요? 체온이 높습니다. 그치? 체온이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주면서 이 사람들은요, perceive the clock, 시계가 어떠하다고 인식을 하냐면은 move more slowly, 더 천천히, 느리게 움직인다고 인식을 합니다. That it actually does.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것보다 시계가 더 느리게 움직인다. 시간이 더 느리게 흘러간다. 라고 인식을 한다고요. 그치? 다시 더 느리게 시계가 움직이는구나. 다시 말해서 they overestimate intervals of time, 시간의 간격을 갖다가 overestimate,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또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 지금은 체온이 높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 시간 인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빠르게, 그치? 아니, 빠르게 아니라 more slowly니까 느리게, 그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라고 인식을 한다고요. 그랬을 때 그들의 체내시계는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치? 체내시계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빠르게. 지금 다 대비되는 내용을 써줘야 하는 거니까 표를 이렇게 완성시킬 수가 있겠다고요. 그치? 아우, 좋습니다. 어려운 표 완성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 다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에서 띠용했을 겁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싶었을 텐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눈에 띄게 봐야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These findings, 앞서 나온 결과들이죠. 자, 이 앞서 나온 연구 결과들은요. Raise the possibility,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가능성. 자, 중요한 건 이 표현이거든요. 지금 가능성을 제기한대.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이 앞선 연구 결과를 갖다가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해서 가설을 세우는 거죠.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라고, 그치? 어떠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는가, 연구 결과를 확장해서 어떠한 가설을 세우는가를 살펴보러 봅시다. 자, people in warmer places, 따뜻한 지역의 사람들은요, are operating, 활동을 하는데, on slower internal clocks, 더 느린 체내시계로 활동을 합니다. 따뜻한 지역의 사람들은 더 느린 체내시계로 활동을 하는구나. This would in turn, 이것은 결국에 cause the speed of events, 사건들의 속도가 뭐하도록 할 것이냐면 seem faster to them, 그들한테 더 빠르게 보이게끔 할 것인데 아마도 이거는 설명을 해줄 겁니다. 왜? 그들의 실제 시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are kept slower, 더 느리게 유지되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해줄 거라고. 여기에서 아, 이게 뭔 소리야 했을 건데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앞선 연구 결과에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침표를 찍었고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좀 확장을 해보겠다는 거야. 이런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까 아, 혹시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 이래서 그런 건가? 라고 나름의 가설을 세워보는 단계가 되는 거라고요. 그치? 자, 무슨 얘기합니까? 따뜻한 지역의 사람들은 더 느린 체내시계를 가지고 있어. 더 느린 체내시계를 가지고 있어서 사건들의 속도가 더 빠른 것처럼 보인대. 시간 인식이 더 빠르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앞선 내용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더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아니 더운 지역에 살면 그 사람들의 체온이 높을 건데 아니 뭐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사람의 체온은 일정합니다. 그치? 일정한데 아까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였죠. 다이버가 차가운 바닷물에 잠수한 경우 아니면 고열이 나서 체온이 이상하게 높아진 경우 좀 특이한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더운 기후의 사람들이라고 체온이 높고 추운 기후의 사람들이라고 체온이 낮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용에 모순이 생겨요. 그치?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근데 기존에 이런 문화적 관찰이 있죠? 더운 지역의 사람들이 좀 느리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사네? 그런 문화적 관찰에다가 이 내용을 적용을 해서 아, 이거 혹시 그 사람들의 체내시계 때문에 그런가? 그 사람들의 체내시계 때문에 시간 인식을 다르게 해서 그런 느긋한 삶, 느리게 흘러가는 삶을 사는 건가? 적용을 해보는 거라고요. 그치? 문화적 관찰에다가 혹시 그렇다면 이라고 가설을 적용해보는 단계라고요. 그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읽으면서 아 친구들 여기에서 많이 막 물음표가 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좀 정리를 해가면서 보셔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러 갈 거예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In terms of their internal metronomes, 그들의 내부에 있는 메트로놈의 관점에서 메트로놈은 우리 피아노 친 친구들 알겠지만 똑딱똑딱 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뭡니까? 그들의 체내시계예요. 그치? 그들 내부에 있는 메트로놈이니까 그 체내시계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there may be little or no difference. 어떤 차이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답니다.
뭐에 대한 차이냐면은 subjective tempo, 어떤 주관적인 템포입니다. 누가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더 더운 기후의 사람들 아니면 더 추운 기후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템포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없답니다. 아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지금 더운 기후의 사람들은 체내 시계가 느리게 흘러가서 시간 인식을 빠르게 한다라고 했고 아마 추운 기후의 사람들은 체내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서 시간 인식을 느리게 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운 기후 지역 사람들의 그 내부 메트로놈은 똑딱똑딱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제 시간이 더 빠르게 막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고요. 추운 기후의 사람들은 체내 시계가 빨라. 메트로놈이 똑딱똑딱똑딱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간 인식이 더 느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더운 기후 지역의 사람들보다는 더 빨리빨리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글쓰기가 결국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반은 뭐냐면요. 두 경우 모두에서의 템포라고 하는 것은 may seem just right. 딱 적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더운 기후 지역의 사람들이 느긋한 삶을 사는 것이든 추운 기후 지역의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의 삶을 사는 것이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 그게 딱 적당한 삶을 사는 거야. 우리가 더운 기후 지역의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왜 저렇게 여유로울까? 왜 저렇게 천천히 할까? 싶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딱 적당한 거야. 정상이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우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자 이제 선택지 분석하러 왔는데요. 결국 우리가 제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서 봤었던 증거가 있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골라주는 게 중요하겠거든요. 좀 더 잘 기억하시면서 선택지 분석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왔습니다. The use of tools and technology for time measurement. 시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도구와 기술의 사용. 지금 시간 측정에 있어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한다 절대 아니죠. 2번 갑니다. Exploring body temperature's role in time perception. 시간 인식에 있어서 체온의 역할 탐구하기. 시간 인식에 있어서 체온의 역할 탐구하기. 2번으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3, 4, 5번은 왜 안 되는지 볼게요. The changing meaning of time in a fast-paced world.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시간의 변화하는 의미. 지금 시간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아니었죠? 4번 갈게요. How does climate influence our work efficiency? 기후가 어떻게 우리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까? 완전 탈락이죠? 5번 갈게요. Climate and time. 5번 좀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겠어. 근데 기후와 시간. What history doesn't tell us. 역사가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는 거. 일단 기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글은 아니었고 역사가 말해주지 않는 거야 또 아니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어요. 와, 어려웠습니다. 자 볼게요. 스윈트 정리 어떻게 갑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앞부분에서 뭘 잡았어야 되냐면은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Evidence.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연구와 실험이 나오는데 이 연구 실험이 밝혀낸 바를 갖다가 found that의 구조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완료를 쓴 구간도 있었으나 우리 found that의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견을 했다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체온에 따른 상대적 시간 지각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체온이 사람들의 체내 시계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 사건의 속도와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시간 인지에 있어 체온의 역할을 탐구하는 걸로 제목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문과 논외로 선생님이 발리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문화 표현이 있대요. 산타이, 산타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게 여유롭게 해.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라는 표현이랍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빨리빨리의 사람이거든요. 저 가서 되게 충격을 받으면서 힐링도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약속 시간에 10분, 20분 늦는 거, 뭐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는 거, 뭐 일을 조금 천천히 진행하는 거 다 괜찮아. 느긋하게 해, 여유롭게 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런 문화적 관찰에 글쓴이가 가설을 세운 내용이었고요, 그쵸? 좋습니다. 여기까지 살펴주셨으면은 어려운 산은 넘었습니다. 자, 이제 어법으로 넘어가서 볼 건데요. 남아있는 지문들이 길이가 막 길기는 하지만 읽히기는 또 술술 읽히는 지문들이었거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쏟지는 않으셨길 바라면서 10번 가겠습니다. By the 1950s, 1950년대 즈음에 사회 이론가들은
생각하고 저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나

노화, 세대, 그 다음에 생애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저술을 했다고요. 아직 너무 소재가 많아 보여서 좀 구체화된 다음에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쵸?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연구는요. Remains relevant today. 여전히 오늘날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The first serious attempt. 첫 번째 진지한 시도입니다. 뭐 하고자 하는, 바라보고자 하는, 살펴본 거지요. 어떤 연령 집단의 사회적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최초의 진지한 시도는, 지금 1번 밑줄이 was라고 하는 비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도는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는을 붙임으로써 이거 핵이야 라는 힌트를 먼저 줬는데, 일단 구조적으로는 핵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었지요? 앞서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 to 부정사 덩어리를 갖다가 묶어줬더니 그 핵이 또잘 보였습니다.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단수 비동사 was 써주는 거 괜찮습니다. 시제는 당연히 과거로 가져야겠지요? 좋습니다. 자, 1번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주어. 동사 찾기였는데 지금 수일치. 그 다음에 시제까지. 두개다 살폈을 때 적절하다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시도는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독일의 사회학자인 칼 만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요. 자,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에세이입니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는 The Problem of Generations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에세이에서 최초의 시도가 만들어졌는데, 자, 글쎄 이것은요 최초로 출판되었습니다. 1927년에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어서 내용 더 잡아봅시다. 자, 만하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은요, defined, 정의했습니다. A, S, B 나오면서 A를 B라고 정의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세대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a category of people, 어떤 범주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born, 태어난 사람들이죠. 어디 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냐면, 특정 역사적인 시대, 아니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갖다가 세대야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그치? 자, 2번 밑줄은 뭐뭐라 봅니까? 지금 born이라고 해서 PP형 됩니다. 얘가 앞서 나온 한 범주의 사람들을 갖다가 잘 수식하고 있니?를 가리키는 건데, 자, 요 형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bear의 PP형입니다. 우리 많이 보는 형태는 be born의 형태입니다. 태어나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해석을 했을 때 태어난 사람들. 구체적으로 특정 역사적 시대나 어떤 시기, 기간 내에 태어난 한 범주의 사람들을 갖다가 세대라고 정의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PP 형태 잘 쓰였지요. 그치? 좋습니다. 2번은요, 앞서 나온 명사구를 갖다가 PP 형태가 수식하는 구조,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데, be born이라고 하는 표현, 잘 알고 있는 표현일 거예요. 태어나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 같아요? 세대. 세대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이 세대의 정의를 일단은 어떻게 내려준다라고 합니까? 특정 시기에 태어난 거. 특정 시기에 태어난 한 범주의 사람들을 갖다가 세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조금 더 나아갑시다. 자, 맨하임한테 있어서 generation, 세대라고 하는 것은 was also characterized by, 또 중요한 표현 나왔다. 내용적으로요. 또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해서 특징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 자, 또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common worldviews, 공통된 세계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구별을 해준답니다. 예를요, from other generations, 다른 세대랑 구별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대명사 이시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앞서 나온 요 세대. 이 세대를 다른 세대랑 구별해주는 공통된 세계관이란 특징까지 가지고 있구나. 그럼 대명사가 지칭하는 말을 찾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문장의 주어인 a generation. 단수 명사니까 단수 대명사 is로 받는 거 괜찮지요? 그치? 좋습니다. 3번. 대명사가 지칭하는 말을 찾는 거, 내용 해석도 같이 가져가 줘야 하는 경우였어요. 그쵸? 자, 내용 추가합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기에 태어난 거 플러스 뭐도 있어야 돼? 공통된 세계관도 있어야 돼. 그 세대를 다른 세대들과 구별 짓는 공통된 세계관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네. 좋습니다. 자, 만하임은요. was keenly aware that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뭐를 인식을 하고 있었냐면 accident birth timing. birth timing은 태어난 시점이죠. 태어난 시점이라는 우연이 did not automatically create 자동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공통된 이해와 세계관을요. 이게 다시 뭐라고요? 태어난 시점이 우연히 똑같다라고 해서 이것이 공통된 이해, 공통된 세계관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치? 아하, 그러면 그는 대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뒷부분이 내용상 중요하겠다? Social and social psychological processes, 사회적인 그리고 사회심리학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 led라고 해서 얘가 지금 대절의 동사 자리에 왔는데 이거는 lead의 과거형이죠. 이끌다. 내가 지금 5형식으로 쓰였거든요.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봤더니 목적어 자리에 some members of a generation 얘가 왔어요. 그리고 얘가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는데 요거는 lead라고 하는 동사의 5형식 쓰임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lead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형태를 취합니까? 투부정사를 취하지요. 따라서 develop라는 원형이 아니라 to develop, 투부정사의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 원의 덩어리에 넣어줘야 하는 어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쵸? 다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 정사를 취해야 하는구나. 좋습니다. 자, 답은 4번으로 골라줄 수 있었습니다. 리드의 5형식 쓰임, 리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 정사 옵니다. 해석을 하면은 목적어가 투부 정사하도록 이끌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해석 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회적 그리고 사회심리학적인 과정이 그 세대의 몇몇 구성원들로 하여금 모하도록 이끈다고 develop, 발달을 시키는 겁니다. 정체성과 의식을요. 그치? 누구와 공유하는? Their age peers, 동년배입니다. 나이가 비슷한 그 동년배들과 공유하는 정체성과 의식을 발달시키도록 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태어난 시기가 같다고 해서 공통된 세계관이 생기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인 과정, 사회심리학적인 과정을 같이 겪었어야지만 어떤 정체성이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자, 답은 찾아줬으니까 우리 5번 항목은 마음 편히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또 가봅니다. 계속 같은 주장을 할 거거든요. 자, 마나임은요. 다음과 같이 시사를 합니다. 자, 뭐라고요? Generational consciousness, 이 세대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arose, arose는 무엇의 과거형? 발생하다, arise의 과거형이죠. 자, 발생을 하는데 뒤에 나오는 구조도 병렬 한번 체크를 해볼까? Not from now고요. But from now에서 A가 아니라 B에서 발생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 자, 세대의식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까? Merely being born at the same time. 단지 같은 시기에 태어난 거, 태어난 시점이 우연히 겹친다라고 해서 세대의식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대의식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생겨나는 겁니까? Being exposed to, 접하는 거죠.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 머리 좋합니까? The same kinds of experiences and historical events. 같은 종류의 경험과 역사적 사건들을 갖다가 접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공통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환경에서. 그러니까 공통된 환경에서 똑같은 종류의 경험, 사건을 갖다가 겪어야지만 이 세대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야. 란 내용이에요. 즉, 이 세대라고 하는 거는 특정 시기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세대야라고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통된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공통된 환경 속에서 같은 종류의 경험을 해야지만 이 세대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 5번 밑줄 있습니다. According to Mannheim, 이 만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belonging to a generation, 자, 지금 뒤에 is라고 하는 동사 나온 걸 보니까 얘가 주어구나. 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밑줄은 ing 쳐져 있는 belonging, 얘를 판단하시옵니다. 지금 belonging to a generation에서 어떻게 하죠? 어느 한 세대에 속한다는 것을. 얘 뭐예요? 동명사예요.
동명사는 주어 덩어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끌 수 있습니다. 얘가 주어 역할 하면서 동사 자리에 is 온 거죠. 동명사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하니까 그치? 자, 5번 뭐 물어봐요? ing 형태를 가진 동명사. 이 동명사구 주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럼 다시 정리하는 문장이거든. 어느 한 세대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의 조합인가? 봤더니 a state of mind, 마음 상태와 an age grouping, 연령 집단의 조합입니다. 즉, 이 세대 의식 이것을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공통된 환경에서 같은 종류의 경험을 접해서 어떤 공통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더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은 2002 월드컵 하면 잘 모르지. 근데 선생님은 그 세대거든. 2002 월드컵 세대라고 하면은 그냥 그 시기에 태어나서 비슷한 나이에, 같은 나이에 그 월드컵을 봤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광장에 정말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가지고 같이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막 응원가를 부르고 꼭지점 댄스를 추고 빨간 옷을 입은 다음에 스스로 붉은 악마라고 칭하면서 이 아파트, 집에서 보는 사람들도 정말 베란다 창문을 열고 냄비를 두드리면서 대한민국! 했단 말입니다. 그곳을 공유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2002 월드컵 세대라고 칭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예시를 따지자면은 그 나쁜 바이러스, 그 코땡땡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들었죠?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듣기도 했고요. 개학이 연기되기도 했고, 체육대회나 뭐 수학여행 같은 대규모 행사가 다 취소되기도 했었어. 그러한 경험을 같이 공유했지 않습니까? 같은 환경 속에서요. 그 세대를 또 같은 것을 겪은 세대다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 이해를 더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수인트 정리 갑니다. 요거는 우리가 문법의 동그라미에 추가를 해줘야 하는 항목이었습니다. 이 오형식 동사의 쓰임을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봐요. 자, 오형식 동사의 쓰임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끌다, 리드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이었고요. 얘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 부정사가 와야 합니다. 해서 어떻게 하지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이끌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그쵸? 봅시다. 자, 이것의 과거형. 레드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develop을 to develop으로 고쳐야 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11번 무관한 문장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것도 지문은 길지만 술술 읽혔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일단 소재 자체도 의식이라고 해서 추상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으나 의식에 관한 걸 많이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가볼게요. A promising starting point. 유명한, 유망한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보기 위한 유망한 출발점이냐면, how well, 얼마나 잘, we currently understand consciousness, 우리가 현재 의식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를 들여다보기 위한 유망한 출발점은요, 다시, 우리가 현재 얼마나 잘 의식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들여다보기 위한 출발점은 to look at, 살펴보는 것입니다. 뭐를 살펴보는 것입니까? The one species, 한 종을 살펴보는 것인데. 글쎄 그 종은 어떤 종인가 봤더니 자 지금 나와 있는 구조가 조금 이상하지요? 주어? 동사? 동사. 이게 뭐지? 삽입절. 삽입절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묶어 보세요. For certain은 확실히란 뜻이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기에 The sap, 정말로 가지고 있는 conscious experiences, 의식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얘는 삽입절이었어요. 그치? 자, 뒤에 나오는 not have는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조동사 not입니다. 강조의 조동사 not라서요. 뒤에 나오는 have를 강조하는 거야. 정말로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가 또 까다로웠네. 그쵸?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뭐를 살펴보라고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기에 의식적인 경험을 정말로 갖고 있는 그 종, 그게 누굽니까? Our own, 우리 자신. 인간입니다, 인간. 그치? 인간을 살펴보면 되는구나. 인간을 살펴보면 되는구나. With human consciousness, 인간의 의식과 관련해서, we at least, 우리는 적어도 알고 있습니다. What it is. 이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뭐로부터 알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다고. 직접 느낄 수 있다고. 예, and. 그리고요.

우리는 또한 have the advantage, 어떤 유리한 점을 또 가지고 있냐면은 being able to use language, 언어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what their conscious experiences are like, 그들의 의식적인 경험이 어떠한지를 갖다가 또 물어볼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 출발점은 뭐를 들여다봐라? 인간의 의식을 들여다봐라. 왜? 우리 인간들은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직접 느낄 수 있고요. 언어를 사용해서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야, 너 공포영화 볼 때 무섭잖아. 그때 느낌이 어땠어? 하면, 아, 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야, 손에 땀이 나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아. 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내용 정리할게요. 지금 뭐를 이해하려고 합니까? 의식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출발점은 무엇이다? 어디를 들여다봐라? 인간의 의식을 들여다봐라. 자, 이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언어를 사용해서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이제 1번 동그라미 시작합니다. If we could identify,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면, 뭐를 식별할 수 있다면, the characteristic signature of consciousness in our own brains. 자, brains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소재가 등장한 것 같은데 동그라미 반드시 쳐줘야 되겠어요. 그치? 우리 인간의 뇌에 있는 characteristic,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특유의란 뜻이 있거든요. signature는 표시란 뜻이니까. 우리 인간의 뇌에 있는 의식의 특유의 표시를 갖다가 식별할 수 있다면, 의식의 표시를 갖다가 식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it might be possible, 요거 가능해질 거다라고 합니다. 뭐를 찾는 거? 비슷한 표시를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 In the brains of animals. Animals, 또 새로운 소재의 등장. 지금 얘들아, 1번 동그라미 문장에서 굉장히 내용의 뻗어나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이 엄청나게 뻗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를 살펴보라고요? 인간의 뇌.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의식의 특유의 표시를 갖다가 살펴보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식별할 수 있다면 뭐도 가능할 거냐면은 동물 뇌에 있는 비슷한 표시를 찾는 것도 가능할 건데. 할 건데. 글쎄 이 동물들은요. 뭐 할 수 없는 존재야? 우리한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What they are feeling.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갖다가 표현할 수 없는 존재다나. 즉 동물이랑 말로 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의식 관련해서 인간의 뇌를 들여다보고 비슷한 것을 동물의 뇌에서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자, 뭐를 들여다보라고요? 인간의 뇌를 들여다보라고요. 그러면 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동물의 의식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중요한 흐름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1번 문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좋습니다. 2번 문장 갈게요. Even a theory of consciousness, 어떤 의식에 관한 이론이요. 뭐는 할 수 없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How conscious experiences arise? 이 의식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from brain tissue, 뇌 조직으로부터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이거는 뭐는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냐면 what brain structures or types of brain activity, 어떤 뇌 구조나 뇌 활동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were correlated with 해서 어떻게 하죠?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식이랑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뇌 조직으로부터 의식적인 경험이 발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까지는 설명을 못할지라도 이게 뭐는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떤 뇌의 구조나 뇌 활동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랑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에 한해서 동물의 의식 연구에 또 적용할 수가 있겠지, 그치? 얘는 보여줄 수가 있구나. 괜찮습니다. 자, 이제 3, 4, 5번 남았어요. 3번 봅시다. Non-human species, 인간이 아닌 종들, 뭘 동물이 되겠지, 일단 시작은 괜찮죠. 인간이 아닌 종들은요, 흔히 exhibit 보여줍니다. Sophisticated problem solving abilities, 정교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a level of cognitive complexity beyond simple instinct, 어떤 단순한

본능을 넘어서는 어떤 수준의 인지적 복잡성을 갖다가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아닌 종, 동물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서 솔깃했으나, 글쎄 얘네가 정교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이것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서는 수준의 인지적 복잡성을 나타낸다. 이런 글이었습니까? 지금 뭐에 관한 글? 의식. 의식이 쏙 빠져 있잖아. 그치? 인간이 아닌 종이라고 해서 한정은 있었으나 의식내기가 빠져 있습니다. 아예 다른 길로 센 거예요. 그쵸? 그럼 3번을 빼야 돼. 빼고 났더니 4번. 그럼 또뭘 살펴야 되니? 2번과 4번이 연결이 되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우리 2번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글쎄, 의식에 관한 이론이 얘는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의식에 관한 이론이 얘는 나타낸다.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4번이요. We could then, 우리는 그렇다면 알수 있어. 확인할 수 있어. 그 의식에 관한 이론이 아까 그 내용들을 갖다가 indicate, 보여주니까, 나타내니까 우리는 그런 다음에 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뻗어나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연결이지요. 자, 우리는 그런 다음에 뭐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whether similar brain structures, 그 비슷한 뇌의 구조나 activities,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다른 종에서도 발견되는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2번 문장이랑 연결됩니까? 얘는 나타냅니다. 어떤 뇌의 구조와 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과 관련이 있는가, 이 내용 그대로 받아서 이 이론이 나타내 주니까 우리는 그럼 다음에 비슷한 뇌의 구조와 활동을 갖다가 다른 종에서 찾으려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좋아요. 그쵸? 4번 문장까지의 연결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5번 갈게요. Insight, 통찰력입니다. 인간 의식으로부터 얻은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therefore 마무리 가지요. 따라서 become our way, 우리의 방식이 됩니다. 뭐 하는 방식이 되냐면, coming to grips with이라고 해서, come to 부정사는 뭐뭐 하게 되는 거고요. grip은 꽉 잡는 거니까 무언가를 꽉 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해하게 되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방식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Animal consciousness, 동물의 의식을요, 그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얻은 통찰력을 가지고 결국 동물의 의식도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인간의 의식을 살펴서 동물의 의식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약간 예측한 흐름 그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스윈트 정리 갑니다. 여기에서는요, 일단 우리가 답으로 골랐던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아닌 종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었으나 아예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의식에 관한 내용이 아예 빠져 있었고요. 요 2번과 4번 문장의 연결을 좀 봅시다. 2번 문장에서 이거를 나타낸다,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 문장에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요 연결의 흐름을 다시 한번 느껴주시면 좋겠거든요. 항상 우리가 답으로 골랐던 그 문장을 빼고 나서 나머지 두 문장이 찰떡같이 연결이 되는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요. 봅시다. 인간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뇌에서 의식과 관련된 특징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수 없는 동물의 뇌에서도 유사성이 발견되는지를 탐색해 봄으로써 동물 의식에 대한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까 뭐 공포의 예시를 들어줬잖아요. 그쵸? 근데 인간만 의식적으로 공포를 느끼는가? 혹시 동물도 의식적으로 공포를 느끼는가? 뇌를 살펴봤더니 인간이 공포를 느낄 때 인간의 뇌에서 편도체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동물도 뭔가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 됐을 때 보니까 뇌에서 비슷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갑자기 천둥이 쳐가지고 막 우르르 쾅쾅 하는 큰 소리가 났을 때 갑자기 몸을 웅크리고 털을 세운 다음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그 강아지의 뇌에서 우리 인간의 뇌와 비슷한 부분이 활성화가 됐다면은, 아, 이거는 그냥 단순 반사가 아니라 이 강아지도 동물도 의식적인 공포를 느낀 거구나라고 우리가 동물의 의식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순서문제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얘도 소재 자체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치? 화학도 어려운데.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 이게 뭐야?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그냥 나와 있는 정보로만 이해했고 순서를 찾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하세요. 그쵸? 주어진 일 갑니다.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occupies, 차지합니다. A central role in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 세상에서 central role,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ccupy에는 차지하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유기화학. 유기화학은 우리 주변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구나. 자, S, 왜냐하면 We are surrounded by, 우리가 둘러싸여 있거든요. 뭐에 의해서? Organic compounds. Organic compounds는 유기화합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치? 자,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화합물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유기화학은 중요한 것입니다. 라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짧고 간단한 문장인데, 우리 일단 이 내용 전체를 잘 기억하면서 순서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주어진 거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유기화학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기화합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자, 우리가 유기화합물로 둘러싸여 있다.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의 미션은 순서 잡기니까 순서에 대한 단서를 얻어보러 가자고요. 잘 달려갔습니다. In fact, 사실은요. Our bodies, 우리 인간의 몸은요, are constructed, 구성되어 있습니다. Mostly from 대부분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organic compounds, 유기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NA, RNA, 단백질, 기타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다시. In fact, 사실 우리의 몸은요, 유기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일단 A 달러 정리 한번 갑시다. 사실 우리의 몸은요,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때 이렇게 봤더니 주어진 글 우리는 유기화합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사실 우리의 몸도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완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걸리는 점 뭐예요? 이게 A 단락이라는 거. A 단락으로 시작하는 선택지는 1번 단 하나뿐이지요. 그래서 아, 옳다구나 하고 1번을 바로 고르기에는 너무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그쵸? 따라서 A 단락이 첫 번째 순서로 의심스럽다 할 때에는 강한 확신의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 표시 정도로 좀 의심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B 단락이나 C 단락 중에 혹시 더 적절한 것이 없는가를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겠죠. 자, B 단락 가봅시다. A deep understanding, 깊은 이해입니다. Of those principles, 이러한 원리들에 대한 깊은 이해는 다행히 비달락은 탈락이에요, 그렇죠? Those principles, 그러한 원리들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아직 원리들 주어진 글이 안 나왔으니까 탈락이지, 그치?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자, 가능하게 한답니다. The design of new drugs, 새로운 약물 설계를 갖다가 가능하게 한답니다. 좋아요, 비달락. 그러한 원리들에 대한 깊은 이해는 새로운 약물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그러한 원리들 받을 수 없으니까 비달락은 X. 혹시 C달락은 어떠한가? 얘까지 비교를 반드시 해줘야겠죠. 봅시다. The food that we eat, 우리가 먹는 음식과 and the clothes that we wear, 우리가 입는 옷은요, are comprised of, 구성되어 있습니다. Organic compounds, 유기화합물. 뭐야. 우리가 먹는 음식이랑 우리가 입는 옷도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금 A 단락이랑 상당히 비슷한 내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정리해 주세요. 음식과 옷도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괜찮죠? 주어진 글에 이어서 잘 연결될 수가 있죠. 그치? 그러면 A 단락은 선택지가 하나니까 C 단락으로 가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1번이 답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모의평가에도 출제가 됐다 그랬고요. 그러면 더 정확한 단서를 잡아서 첫 번째 순서를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순서 잡기는 사실 꼬리와 머리의 연결이라고 많이 배웠는데 지금은 머리 부분만 본 거잖아요. 그럼 뭐까지 봅시까? 꼬리까지 봅시다. 그치? 꼬리까지 봐야지만 A인지 C인지를 갖다가 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러면 꼬리 보러 갈 거예요. 꼬리 보러 갈 건데, 우리 아까 비달락에는 엄청난 단서가 있었단 말이지?
those principles라고 해서 그러한 원리들, 그러면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변화를 좀 살짝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달락의 마지막 부분에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 없이 뭐 의약품, 살충제, 페인트, 접착제 이러한 예시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얘네들도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C달락에서는 원리 이야기가 없었고 A달락의 꼬리 부분을 살짝 보러 왔더니요. 요 끝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The principles of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의 principles, 원리들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원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뭐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B달락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아, 그러면 A 다음에 B가 와야 되겠구나. 나 알겠어. 그러면 B달락의 또 꼬리 부분을 봐서 B달락이 마지막 순서가 맞을까라는 확신까지 가져가면 조금 더 좋겠거든요. 자, B달락의 마지막 부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accordingly, 따라서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 문장이 나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지금 A 다음에 B가 와야 하는 거는 알겠어. 근데 B달락은 뒤에 결론 문장이 있거든? 그럼 얘가 세 번째 순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들아 우리 추측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100% 확신을 가져가는 과정은 아닙니다. 시험장에서 진짜 실제로 접근했을 과정을 갖다가 지금 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두 번째 순서일 확률이 높겠고 얘가 첫 번째 순서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하고 가져가 보자가 되는 겁니다. 머리만 봤을 때는 순서가 안 나왔으니 꼬리까지 살폈을 때 C, A, B가 유력하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우리가 추측한 C달락 한번 다시 가볼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입는 옷도요,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입니다. 냄새를 맡는 능력, 아니면 색깔을 보는 능력은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면 the behavior of organic compounds, 유기화합물의 behavior, 여기에서는 작용 정도로 해석해야 자연스럽겠다. 유기화합물의 작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냄새를 맡고 색깔을 보는 능력도 유기화합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자, 이어서 pharmaceuticals, 의약품입니다. pesticide, 살충제고요. paint, adhesives, 접착제.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요, 모두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organic compounds, 유기화합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도 유기화합물의 작용이고, 이 모든 것도 유기화합물로 만들어진 거니까, C달락에서는 무슨 이야기만 하다 끝나니, 우리가 정말 이 유기화합물로 둘러싸여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쵸? 아직 원리 얘기 안 했으니까 A달락으로 가야 되는 것까진 동의하시죠? 그럼 두 번째 순서 A달락으로 가봅니다. In fact, 사실요. 우리의 몸도 대부분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In fact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플러스의 역할을 하는 거야. 플러스. 자, 우리가 지금 유기화합물로 둘러싸여 있거든. 근데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사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몸조차도 유기화합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플러스를 해주는 거야, 그치? DNA, RNA, 단백질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치? 자, 그리고 그것들의 작용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are determined,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되는데. 자,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되냐면은 principles, 원리들에 의해서 좌우가 된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molecular structure, 이거는 분자 구조죠. 분자 구조, bonding, 결합입니다. 자, 그리고요, reactivity, 반응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central to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의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자, 지금 어려웠을까봐 의미 적어줬습니다. 우리 교재에 같이 옮겨 쓰면서 표현까지 얻어가셔요. 어쨌든 이런 원리들에 의해 좌우가 된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요. The responses,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 몸의 반응이네요.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pharmaceuticals, 의약품이죠. 의약품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은요. Are the results, 무엇의 결과냐면 reactions, 반응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 거냐면 유기화학의 원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유기화학의 원리 나왔고요. 의약품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 나왔습니다. 요것을 B달락이 또 찰떡같이 이어받는가? 그를 또 봐야 되는 거야, 다시. 의약품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은 유기화학의 원리들에 의해 좌우되는 반응의 결과입니다. 잘 기억하면서 B달락이랑 연결되는지 한번 보셔요.
A deep understanding of those principles, 그러한 원리들에 대한 깊은 이해는 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약물의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새로운 약물. 아까 의약품에 대한 우리의 반응 나왔으니까 이제 그것을 또 끌고 와서 새로운 약물 설계까지 왔어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이 새로운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Fight disease, 질병과 싸우고요. Improve, 개선하는 것입니다. The overall quality of life, 삶의 전반적인 질과 longevity, 수명이죠. 이거를 개선하는 것들입니다. 좋습니다. Accordingly, 따라서 이제 결론까지 넘어왔어요. 그치? 결론. 따라서 it is not surprising that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때 it은 형식상의 주어, 대디아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는데 뭐가 놀라운 일이 아니냐면 organic chemistry is required, 유기화학이 요구가 되는 knowledge, 지식이랍니다. 즉 유기화학은 필수 지식이에요. 누구한테? Anyone entering the health professions, 어떤 보건직에 진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유기화학은 필수 지식입니다. 왜? 우리는 유기화학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심지어 우리 몸도 대부분 유기화학물로 구성되어 있어. 그치?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약물 설계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결국 보건직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유기화학은 정말 필수겠다라는 이야기를 던져주면서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결론. 마무리. 요 결론 문장이 삐달락에 있는 것까지 다시 한번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한 순서 C, A, B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구나. 좋습니다. 순서 다시 한번 잡으면 C, A, B의 4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스윙트 정리해갑시다. 쉽게 풀리는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 단락의 머리 부분만 보면 풀려요. 그치? 근데 우리 머리만 봤을 때 A가 첫 번째인지 C가 첫 번째인지 답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랬을 때 뭘 봅니까? 꼬리 부분을 봅니다. 자, 꼬리 부분을 봤더니요. 여기에서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A 다음에 B로 가는 단서 정도는 찾을 수가 있었어. 그렇다고 해서 A, B를 두 번째, 세 번째에 딱 넣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때는 뭐까지 찾았습니까? 결론 문장. 결론 문장까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결론 문장 어디에 나왔습니까? 삐달락의 마지막 부분에 따라서 보건직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유기화학은 필수 지식이야. 마무리, 그치? 마침표 찍고 있었잖아요. 이런 식의 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고급 문제였습니다. 연습 잘 해주시고요. 내용 정리 갈게요. 우리가 유기화합물로 둘러싸여 있기에 유기화학이 우리 주변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 옷을 비롯한 우리 주변 유기화합물의 구체적인 예시를 C단락에서 들어주고요. A단락, 우리 주변의 사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몸 대부분도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작용과 기능 및 반응이 유기화학의 원리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 원리 받아서 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질병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소재인데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꽃향기가 나는가. 이 썩은 냄새가 나는가도 유기화학이고요. 어떠한 물질이 약이 되는가 독이 되는가도 사실은 유기화학인 겁니다. 새로운 약물을 설계할 때요. 정말 아주 작은 단위 하나, 미세한 차이의 분자 구조 때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세밀한 설계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일상적인 예시로는 여러분 숙주나물 좋아요. 근데 숙주나물 진짜 좋아하는데 잘 안 무쳐 먹는 이유가 되게 빨리 상해요. 내가 맛있게 묻혀놓고 다음날 먹어야지 하고 보면 막 신냄새가 코를 찔러요. 이것도 유기화학이다 얘들아. 그러니까 유기화학에 살아있는 연구실 같은 거야. 숙주나물은 그대로인데 처음 묻혔을 때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정말 침이 조금이라도 닿아서 시간이 아주 조금이라도 지나면 바로 신냄새가 코를 팍 찌르죠. 이게 뭐냐면 분자 구조가 바뀐 거를 갖다가 우리 코가 감지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체도 유기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24강 함께 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게. 아, 근데 너무 숙주나물 쉰냄새를 얘기했나? 괜찮으시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힘을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스윙트와 어휘까지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챕터 8까지 함께 하셨고요. 새로운 챕터도 열심히 풀어서 우리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0: 고장지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 E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글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에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피의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토픽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픽 시험의 문제 유형을 잘 알면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강에서는요, 유형 4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유형 4는 중심 생각, 중심 내용, 화제 고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급수는 3급에서 6급, 그러니까요, 앞에서는 중급 수준의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부터는 6급, 고급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문에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급은 17번부터 20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 오늘 학습에서는 이 17번부터 20번에 해당되는 조금 쉬운 문제들을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머지의 문항들을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17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남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번부터 20번에 해당되는 아주 다양한 대화나 강연이나 뭐 인터뷰, 이러한 담화들이 나올 텐데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 유형 학습입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기출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요리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 등장할 것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 요리 학원 다니려고. 집에서 항상 혼자서 하니까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
2: 너 요즘 바쁘다며? 요즘은 인터넷 요리 영상도 많은데 그걸로 보는 건 어때?
1: 영상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0: 자,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지금 남자,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여자의 중심 생각을 오답으로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0: 중심 생각은 같은 것을 찾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나 요리학원 다니려고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항상 혼자서 하니까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아주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지요. 1번, 요리를 제대로 배워서 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첫 번째의 대화문에서 벌써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너 요즘 바쁘다며 요즘은 인터넷 요리 영상도 많은데 그걸로 보는 건 어때? 라고 다시 제안을 하고 있지요. 남자는 영상만으로는 안될것 같아.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잘안될 때가 있어서 라고 하면서 요리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그 내용 아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요리 정보는 도움이 된다. 꾸준히 연습해야 요리를 잘할 수 있다. 따라하기 쉬운 요리 영상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은 이 남자의 중심 생각과는 벗어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가 쉬운 식물을 사고 싶다.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은 즐겁다. 큰 화분은 집 밖에서 키워야 한다. 꽃이 많이 피어 있는 화분이 좋다. 지금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식물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에서 남자의 중심 생각을 말하는 것이므로 남자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화분 괜찮네요. 크기도 적당하고 물도 자주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 키우기 편하겠어요.
2: 그것도 좋은데, 여기 꽃이 있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1: 꽃은 금방 지고 지저분해지니까 이걸로 하는 게 어때요?
0: 자, 남자와 여자의 대화 잘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남자가 이 화분 괜찮네요. 크기도 적당하고 물도 자주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 키우기 편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자가 그것도 좋은데 여기 꽃이 있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나오는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의 생각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선택지를 보면서 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은 삭제를 해보는 것입니다. 내용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삭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일치하는 내용, 그러니까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은 다르다. 라고 하는 거, 중심 내용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중심 내용을 찾는 것이니까 이 대화에서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가 쉬운 식물을 사고 싶다. 그리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은 즐겁다. 큰 화분은 밖에서 키워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2번과 3번은 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고요. 자, 꽃이 많이 피어 있는 화분이 좋다는 여자의 중심 생각인 것이죠. 그 내용은 어디에? 여기 꽃이 있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관리가 쉬운 식물을 사고 싶다. 크기도 적당하고 물도 자주 안 줘도 돼요. 키우기 편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꽃은 금방 지고 지저분해지니까 이 관리하기 쉬운 그런 화분을 사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유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렇다면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풍경 사진. 사진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사진과 관련된 사진을 어떻게 찍을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이 사진 예쁜데 우리 얼굴이 작게 나와서 아쉽네.
2: 여긴 풍경이 좋잖아. 난 산이 멋지게 나와서 더 좋은데?
1: 풍경 사진은 따로 많이 찍었으니까 난 사람이 크게 나오는 게 좋더라고.
0: 네, 여러분. 남자의 중심 생각은 사실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었다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풍경 사진은 멀리서 찍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 대화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은 빨리, 여러분 어때요?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 사람이 잘 보이게 나온 사진이 더 좋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남자가 우리 얼굴이 작게 나와서 아쉽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여긴 풍경이 좋잖아라고 하면서 난 산이 멋지게 나와서 더 좋은데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남자는 사람이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자는 사람보다도 풍경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 보이게 나온 사진이 더 좋다. 마지막에 난 사람이 크게 나오는 게 좋더라고라고 말했기 때문에 남자는 2번 사람이 잘 보이게 나온 사진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3번과 4번은 사실 우리가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시면 운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운동과 관련된 대화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나 요즘 아침마다 운동하는데 정말 좋아.
2: 그래? 근데 아침부터 운동하면 낮에 졸리고 피곤하지 않아?
1: 나도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 아니더라고. 낮에 훨씬 몸도 가볍고 일도 잘 돼.
0: 잘 들어보셨나요? 자, 여러분, 남자가 운동을 요즘에 열심히 하나 봅니다. 그쵸? 근데 여자가, 그래? 근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제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아침부터 운동하면 낮에 졸리고 피곤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도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낮에 훨씬 몸도 가볍고 일도 잘 돼라고 하면서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요. 그다음 아침 운동이 낮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인데, 앞서 우리가 낮에 훨씬 몸도 가볍고 일도 잘 돼라고 해서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낮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의 중심 생각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우리가 2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에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럼 또 우리 다음 문제를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젊은 시절에는 도시에서 사는 것이 좋다. 평생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골 생활은 여유가 있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시골로 내려가는 일을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도시도 나오고 시골도 나오고 또 지역을 떠난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각해 봤는데, 우리 시골로 가서 살기로 한 거요. 굳이 1년 뒤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2: 평생 살았던 도시 생활을 정리하는 건데, 그 정도 시간은 있어야 준비가 되죠.
1: 일단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같이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0: 네. 남자와 여자의 대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남자가 먼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시골로 가서 살기로 한 거요. 라고 하면서 이 대화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굳이 1년 뒤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굳이 1년 뒤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반대되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자, 여자가 평생 살았던 도시 생활을 정리하는 건데, 그 정도 시간은 있어야 준비가 되죠. 네,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반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자는 조금 더긴 시간을 가지고 가고 싶다는 것이고, 남자는 1년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일단 내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같이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빨리 이사를 가자는 내용은 남자. 그리고 조금 천천히 기간을 갖고 이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생각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선택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젊은 시절에는 도시에서 사는 것이 좋다. 이것은 내용에 없다. 이런 것들은 바로 지우면서 정답을 좁혀 나가면 되겠지요. 자, 2번. 평생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골 생활은 여유가 있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시골로 내려가는 일을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다. 사실 2번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생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3번은 앞서 1번처럼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 4번, 시골로 내려가는 일, 일단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메일 비밀번호, 그다음 또 이메일 비밀번호. 지금 선택지에는 이메일 비밀번호라는 핵심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바꾼 이메일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
2: 또 바꿨어? 지난번에도 바꿨다며?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니야?
1: 그래야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가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거야 찾으면 되니까.
0: 자, 여러분, 남자가 바꾼 이메일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런 경우들 많이 있지요. 자, 여자가 또 바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바꿨다며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니야? 라고 묻고 있지요. 남자가 그래야지만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바꾸는 것은 정보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가끔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거는 쉬워. 그거는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어. 찾으면 되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안전하게 나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비밀번호,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1번, 이메일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

작업이 쉬워져야 된다.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선택지에서 삭제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이메일 비밀번호를 길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0: 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의 중심 생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오답이 되겠고요. 자, 4번. 개인정보 보호. 여러분,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메일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야 해. 라는 남자의 생각. 거기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야 한다는 남자의 생각과 아주 일치를 하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우산은 베란다에 보관하는 게 좋다라는 선택지도 보이고요. 젖은 우산은 충분히 말린 뒤에 접어두는 게 좋다. 비가 안올 때에도 가방에 우산을 넣어둬야 한다. 우산을 살 때는 여러 번 펴고 접으면서 확인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우산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아마도 우산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에 유념하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보, 왜 우산을 베란다에 펴놨어요?
2: 아까 잠깐 나갔다 왔는데 우산이 많이 젖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리고 있어요.
1: 이 정도면 그냥 접어도 될것 같은데요?
2: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할게요. 지금 접으면 우산에서 냄새가 날 거예요.
0: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번갈아 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보, 왜 우산을 베란다에 펴놨어요? 라는 것이죠. 남자가 아까 잠깐 나갔다 왔는데 우산이 많이 젖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말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산을 쓰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빗물이 뚝뚝 떨어지지요. 근데 다음에 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집 안에다가 말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그대로 세워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베란다에 남자가 우산을 이렇게 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이 정도면 그냥 접어도 될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자는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할게요. 지금 접지 않아요. 접지 말고 지금 접으면 우산에서 냄새가 나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우산을 접어 놓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자의 중심 생각을 또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평소에 우산은 베란다에 보관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냥 우산을 펴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듣기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대화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젖은 우산은 충분히 말린 뒤에 접어두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면 그냥 뭐 물기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빨리 접어요. 라고 여자가 이야기했지만 남자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말리고 할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말린 뒤에 접어두는 게 좋다. 얼마나 충분히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남자의 중심 생각은 2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가 안올 때도 가방에 우산을 넣어두어야 한다. 이 내용은 이 대화만을 가지고 알수 없는 내용.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삭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4번은 우산을 살 때는 여러 번 펴고 접으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 역시 우리가 대화에서 알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주 짧은 대화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할 때에는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을 일단 파악하고

0: 이것이 남자는 여자의 반대되는 생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대화에서 반대되는 개념이 나올 때그 반대되는 어떤 표지어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데,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형 4번 중심 내용 찾는 문제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연습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1지문 1문항에 해당이 되는 17번부터 20번에 해당되는 남자와 여자의 간단한 대화에서의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합 유형은 1지문 2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하나가 있고요. 이 지문에서 내용을 듣고 1번 문제와 2번의 문제, 두 개의 문제를 푸는 것을 우리가 복합 지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 뭐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항들이 이렇게 2번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자, 1번과 2번, 이두 개의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지문은 보통 두번 정도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합 지문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연습해보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단일 문항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봤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 만점 전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문항의 유형은 담화 전체를 놓치지 않고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앞서 선생님이 그리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두 개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두 개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번호마다, 그 시험 번호마다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둔다면, 아, 이때는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겠구나. 아, 이때에는 인터뷰 형식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접근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입, 전개, 결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이런 강연에서 나오는 대화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요즘에 어떤 일들이 뭐 환경 오염이 일어나서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왜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일부 사람들이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어떤 에너지 전략도 안 하고 이러면서 환경 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원인을 설명하고요. 그러면 환경을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할수 있는지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담화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의 담화도 이런 도입, 전개, 결론의 흐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큐멘터리나 방송과 관련된 담화에서도 역시 사실을 나열하거나 원인 또는 영향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의 담화 유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듣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중심 내용을 찾는 연습들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 유형을 파악하면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4: 앉으세요.
2: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토피 듣기 시험을 위해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기의 담화도 대화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강연도 있고 또 급수에 따라서는 단일 지문 또 복합 유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형들을 잘 알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문제 유형 파악에 집중하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6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심 생각, 중심 내용, 화제 고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3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17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내용, 대화와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들을 연습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다양해진 담화로 문제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4급 수준도 있고요. 5급, 6급 수준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토론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방송을 통해서 조금 접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21번, 22번, 31번, 37번은 남자와 여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는 그런 문제들을 연습했지만 이런 문제들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33번과 43번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화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듣기에서 그 내용,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1번의 문항을 보시면 이 강연의 강연을 듣고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연과 관련된 담화의 유형도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기출 유형 학습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일단은 단일 문항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홍보행사라고 하는 키워드, 그죠? 홍보행사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듣는다면 어떤 여러분들이 듣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품 홍보 행사를 기획할 때 어떤 점에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2: 가장 중요한 건 홍보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출시된 우리 신제품은 20대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분위기로 행사를 준비해야 하죠. 또

0: 20대는 직접 체험하는 걸 선호하니까 제품을 사용해 볼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인터뷰의 형식의 담화였습니다. 자, 여자가 상품 홍보 행사를 기획할 때 어떤 점에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자가 가장 중요한 건 홍보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남자의 중심 생각, 그러니까 여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라는 것에 남자가 벌써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심 생각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홍보 행사는 일찍 가서 준비해야 된다? 아니고요. 그리고 분위기 연출이 가장 어렵다? 아니고요. 대상에 맞게, 여러분,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자의 중심 생각은 3번이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맞게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이 된다면 그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부연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남자의 중심 생각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연습 문제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연습 문제는 이번 강의에서는 1지문 2문항이라고 하는 복합 유형에 대해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두번 정도 들려주는데요. 사실 이것도 여러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번 듣고 하나의 문제를 풀고 한번 듣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한번 듣고 두 개의 문제를 풀고 한번더 듣고 확인하는 형식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하면서 어떤 것이 더 나에게 맞는 스타일인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복합 유형에 대한 문제들을 잘풀수 있는 전략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과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 대화가 어떤 것들인지 핵심 키워드들 중심으로 해서 선택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대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김 대리, 사무실 안쪽 쓰레기통 봤어요? 종이랑 플라스틱이 같이 버려져 있던데요. 아직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0: 네. 요즘 여러 팀 프로젝트가 마감이라 직원들이 바빠서 대충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직원들에게 메일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2: 그런데 업무 메일도 많은데 공지 메일을 제대로 읽을까요?
0: 지난번에 이메일로 공지했을 때도 생각보다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변화는 아니어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듣고 두 개의 문제를 풀기는 조금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래도 대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였지요. 자,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 대리, 네, 회사에서 사회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요. 사무실 안쪽 쓰레기통 봤어요? 종이랑 플라스틱이 같이 버려져 있던데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라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지요. 남자가, 네, 여러 팀 프로젝트가 마감이라 직원들이 바빠서 대충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직원들에게 메일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자가,

0: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키워드 중요하지요? 아마 남자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업무 메일이 많아서 공지 메일을 제대로 읽을까요? 라고 했지만, 남자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휴가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 1번, 사무실 청소 시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니지요. 직원들이 청소 업무를 잘 나눠서 해야 한다?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쓰레기통의 위치를 잘 보이는 것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이것도 대화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4번,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분리수거에 대해 다시 안내해야 된다라는 것은 남자의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나머지 10번의 문제를 풀 때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우리는 대본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은 것과 같은 내용을 찾을 때에는 우리가 이걸 듣기 전에 빨리 이 선택지의 내용을 먼저 읽어본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또 들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요즘 직원들의 업무량, 그러니까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남자가 네, 요즘 여러 팀 프로젝트가 마감이라서 직원들이 바빠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벌써 일이 많고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요즘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남자의 초점을 맞춰서 이 키워드를 들었다면, 이 내용을 들으셨다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또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나 남자의 중심 생각을 묻는 것이고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지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계속해서 선택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대중교통이 뭐이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유추해 보면서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을 돕는 시스템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2: 네. 제 동생이 시각장애인인데 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에서 타야 할 버스를 미리 선택해 두면 버스가 가까워질 때 지팡이가 진동으로 도착을 알려줍니다. 또 내릴 때는 지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 신호가 기사님 화면에 표시되어 기사님이 정확하게 내려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0: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본을 보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가 남자에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의 대화에서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을 돕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남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유들도 설명할 것이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정보들을 제공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담화, 듣기를 할 때에도 그 담화의 구조들을 파악하는 것이 다음 내용을 예측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남자가 동생이 시각장애인인데

0: 이제 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C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스마트폰 앱에서 타야 할 버스 미리 선택해 두면 버스가 가까워질 때 지팡이가 진동으로 도착을 알려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릴 때에는 지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 신호가 기사님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기사님이 정확하게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볼 수가 없고요. 대중교통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좌석이라고 했는데 자리인 것이죠. 자리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이 쓸수 있는 앱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그냥 그 시스템의 앱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4번.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남자의 중심 생각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또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할 텐데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사실은 이 문제는 이 지팡이에는 버튼이 달려 있다. 사실 앞서 여러분들이 버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다면 사실은 빨리 문제를 풀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디에 있나요? 버스가 가까워질 때 지팡이가 진동으로 도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이라고 해서 그 지팡이의 기능, 지팡이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자, 이 부분에서 버튼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이 조금 쉬워지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또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라는 표현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앞에서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묻는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유형에서는 화제를 고르는 문제들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고무를 활용한 상품의 종류, 지우개가 가진 문제점, 그리고 고무 지우개가 만들어진 과정, 고무 지우개의 활용 방법이라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아마도 고무 지우개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우리가 쓰는 고무지우개는 처음부터 고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잘 마른 빵 조각을 이용해 연필 자국을 지우곤 했는데요. 18세기 후반에 한 과학자가 고무로도 글씨를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고무지우개가 만들어져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고무는 열과 습기에 약해 쉽게 썩는 문제가 있어서 널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중반에 고무에 황을 섞어 열에 강하고 잘 썩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후 고무지우개는 지금처럼 편리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0: 자,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들었던 내용들보다 조금 길이도 길어졌고, 단어들도 새롭게 접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0: 교수님들이 들으면서 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지금 우리가 쓰는 고무지우개에는 처음부터 고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무지우개가 만들어지게 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담화가 굉장히 길게 제시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들었다면, 그래서 예전에는 마른 빵 조각을 이용해서 지웠다면 나중에 지금의 이 고무지우개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사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은 3번. 네, 고무지우개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18세기 이전에는 고무 조각을 지우개 대신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예전에는 잘 마른 빵 조각을 이용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고요. 그다음 고무지우개는 나오자마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라고 했는데 고무지우개가 만들어져서 팔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키워드들은 반대되는, 전환이 되는 내용들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고무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19세기 중반에 황이라고 하는 것을 고무에 섞어주면서 이런 습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무지우개는 지금처럼 편리한 도구가 되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다라는 내용으로 고무지우개가 나오자마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 예전 고무지우개는 열과 습기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강연에서는 습기나 열에 약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좀 섞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자, 고무에 황을 섞는 기술이 고무지우개의 약한 점, 그러니까 단점을 해결해 주면서 지금의 고무지우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찾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일부 수달이 돌을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는 이유로 맞는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대한 화제를 찾는 것과 이 지시문이 매번 바뀌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수달이라고 하는, 그죠? 여러분, 수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수달을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다큐멘터리의 담화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텐데, 다큐멘터리는 사실 전문가가 나와서 무엇인지, 그 수달이 무엇을 하고 또 수달의 특징이 무엇인지 뭐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꼭 수달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수달을 생각하면서 이게 동물인가? 근데 사실은 이 예문 선택지의 내용들을 보면 동물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너무나도 잘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서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그리고 겨드랑이에 돌을 끼고 다니는 이유, 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기 강가에서 소달 한 마리가 돌을 들고 노는 모습이 보인다. 옆에 다른 소달은 조개를 돌 위에 올려놓고 반복해서 내리쳐 껍데기를 깨고 있다. 조개를 먹기 위해서다. 수달은 돌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몇안 되는 동물 중 하나이다. 이 행동은 어미로부터 배우며 익히는 것으로 개체마다 선호하는 돌을 갖고 다니기도 한다. 일부 수달은 자주 쓰는 돌을 겨드랑이 아래에 끼고 다니며 필요할 때 꺼내 쓴다. 이처럼 수달은 자주 사용하는 돌을 따로 챙겨 다니며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보이기도 한다. 먹이를 쉽게 얻기 위해 도구를 선택하고 보관하는 이러한 행동이 매우 흥미롭다.
0: 네, 자 여러분,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 볼 텐데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낯선 단어가 나올 때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달이라고 하는 수달에 대해서 강가에서 수달 한 마리가 돌을 들고 노는 모습이 보인다. 아마 첫 문장에서 수달의 한 마리라고 하는 걸 들으시면서 아, 동물이구나라는 거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 옆에 다른 수달은 조개를 돌 위에 올려놓고 반복해서 내리쳐 껍데기를 깨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를 먹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화문에서는 지금 돌이라든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도구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찾을 때에는 수달의 기억력 발달 과정의 단계가 아니라 수달이 도구를 익히고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너무 어렵고 지문이 길다고 해서 아, 어렵겠다 먼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그 키워드들을 잘 들으면 쉽게 문제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부 수달이 돌을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조개를 돌 위에 올려놓고 반복해서 내리치는 것들, 그리고 조개를 먹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 먹이에 이 껍질을 까기 위해서 껍데기를 깨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유사하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유형 4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1지문 2문항에 대한 내용들을 연습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만점 전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지시문을 잘 읽는 것 필요합니다. 그 지시문 안에서 남자의 중심 생각인지 여자의 중심 생각인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또 이러한 점에서 이런 요약을 해주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듣는다면 문제를 푸는데 반드시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금 수준도 높고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이 섞여 있는 1지문 2문항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연습해 보면서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한다면 토픽 점수를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대체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의 문장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I'll be able to speak English fluently one day. 자, 그 뜻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오늘의 문장 속에 사용된 대체조동사 보이시나요? 그쵸. Be able to speak English 안에 사용된 be able to가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대체조동사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알아볼 건데, 두 가지 대체조동사를 공부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용된, 자, 오늘의 문장으로서 오늘의 내용 시작을 해봤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체조동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복습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 다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놓으셨을 테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두 개의 대체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요. 방금 우리가 만났었던 be able to가 되겠는데, 먼저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표현해주는 대체 조동사예요. 참고로 여기 사용된 able이라는 형용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비동사와 함께 able to 동사가 사용됐을 때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완성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요, 이 대체 조동사가 어떻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도움이 되겠죠? 해서 현재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동사의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해서 현재 시제로서 이것이 사용될 때는 주어에 따라서 뭐 am, is, are 등이 사용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동사 can과 같은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 과거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죠. was, were 같은 비동사가 사용되면은 우리가 역시나 잘 알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could와 같은 뜻이 돼서 뭐뭐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이 친구가 미래의 의미로도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will be able to, to 다음엔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런 모양새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will 자리에 be going to가 들어가서 be going to be able to 동사 원형 요런 모양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봐 주시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조동사 can은 이런 미래의 능력을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의 능력을 말하려면 대체 조동사의 미래 형태인 will be able to 요 녀석을 활용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be allowed to 그리고 동사 원형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대체 조동사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 친구도 앞에 녀석과 비슷하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때는 사실 허락의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경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allow가 허락하다라는 뜻이니까 자연스럽게 아, be allowed to는 허락을 말하는 그런 의미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가 있겠죠. 이 친구도 이제 비동사의 모양에 따라서 am, is, are 나면 현재의 허락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was나 were가 사용되면 과거의 허락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ill be allowed to 그리고 동사 원형 넣어줌으로써 미래의 허락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시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서 몇 가지 예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내용 그 개념 확실히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을 보도록 할게요. 너는 곧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영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서는 자전거를 타다라는 거 그 능력의 의미로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것을 영작한다고 했을 때 능력인데 할 수 있을 거야, 뭐뭐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 사실 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You will can ride a bike in no time. 이렇게 말이죠. In no time이 곧 이란 뜻이라는 거 참고를 해봐 주시되, 사실 이 문장은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틀렸어요? 조동사 will과 조동사 can 이런 식으로 두 개 조동사가 연달아 쓰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 can 자리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체 조동사 넣어서 you will be able to ride a bike in no time 요렇게 말해줘야 맞는 옳은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체조동사가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우리말 문장 보겠습니다. 18살이 되면 운전할 수 있어요. 참고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여기 적혀져 있지만 이거는 능력과 상관없이 허락을 말하는 겁니다. 16살 때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운전하는 게 허락되는 나이가 18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be able to를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허락을 말해주는 조동사 may 근데 이것도 미래를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you will may drive when you turn 18과 같은 문장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틀렸죠. 그렇죠? will과 may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 조동사 써서 you will be allowed to drive when you turn 18. 이렇게 말해주셔야 옳은 문장이 가능해진다는 거. 아, 이럴 때 대체조동사가 필요한 거구나. 확실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표현 활용해서 영장 연습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존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뭐뭐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미래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체조동사 써줘야 되겠죠? 자, 문장 만들어 볼 건데 근데 그 전에 우리말 자체를 살짝만 바꿔볼게요. 그녀는 그의 숙제와 관련해서 존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먼저 바꿔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자, 영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는 그녀, she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녀는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 번에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will be able to help. 근데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존을 도와주는 거죠. 해서 she will be able to help John. 그래 놓고 전에 무엇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덧붙여서 말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with his homework. 자, 이 문장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 will be able to help John with his homework.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 만들어 봤고요. 한 문장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참고로 이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말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라고 무언가를 못하게 막아버린 케이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라는 거죠. 자, 그거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대체조동사 써서 문장 만들어 보면 이렇게 문장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어는 he죠. he. 그리고서는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was not allowed to eat. not이 어디 들어갔는지 잘 봐주세요. was not allowed to eat.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던 거죠.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뭘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anything. 얼마 동안? 하루 동안. for a day. 자, 문장 이것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was not allowed to eat anything for a day. 좋습니다. 자, 두 개 문장 그래서 함께 만들어 봤고요. 오늘의 문장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I'll be able to speak English fluently one day. Be able to 사용이 됐죠. 미래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해석해보자면 나는 언젠가 fluently,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미래의 우리의 능력을 표현해주는 그런 문장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장이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들 분명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복습 잊지 마세요.

0: Hey guys, I'm so excited to see you again. Let's continue to work on our swollen legs today, okay?
1: 네, 안녕하세요. 박윤이에요. 우리 오늘도 이번 주 마찬가지로 다리 부종 빼는 운동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표현 먼저 배우고 갈게요.
0: What's wrong with this soup? Nothing's wrong with the soup. It's so bland. There's barely any seasoning in it. You just have a weird palate, that's what.
1: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표현인데요. 뭐냐면 싱겁다라는 표현입니다. bland. 싱겁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 이러는데 bland라는 말이 딱 맞겠어요. 그리고 짭짤하다는 표현 salty 많이 알고 계신데 그건 짜다라는 거고 좀 맛있게 짭짤한 거 그걸 savory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따가 살펴보고 일단 bland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s wrong with this soup? 이럽니다. 야, 이거 수프가 왜 이래? 이거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nothing's wrong with the soup. 이럽니다. 아니, 수프 문제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니까 it's so bland 이럽니다. 아 이거 너무 싱겁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블렌딩 할 때 그 블렌드와는 다른 스펠링이에요. 그거는 blend, 믹싱하다 뭐 이런 뜻이지만 섞다 이런 뜻이지만 이거는 blend가 아니라 bland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싱겁대요. There's barely any seasoning in it. 무슨 양념이 거의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이 안 됐다고 하죠. Seasoning, 간 또는 양념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you just have a weird palate 이럽니다. 그냥 네 입맛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just have a weird palate, that's what. 문장 끝에 that's what 이렇게 붙여주면은 바로 그거지 이런 뜻으로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요. 항상 끝에 붙입니다. That's what 이렇게 해서 you just have a weird palate, that's wha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bland 살펴봤어요. 일단 savory 보러 두 번째 대화도 보러 가실게요.
0: Have you heard of the urban Korean term 단짠? I have. It means sweet and savory, right? Right. I think it's a perfect word. Well, try dipping French fries in vanilla ice cream. Now that's perfection.
1: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Savory라는 단어 살펴볼 건데요.
0: Have you heard of the urban Korean term? The
1: urban, 요즘 이렇게 도시적인이란 뜻도 있지만 요즘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표현 중에 단짠이라는 표현 들어봤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have, 들어본 적 있어.
0: It means sweet and savory, right?
1: Well, 이게 그 달짝지근하고 그리고 좀 짭짤한 동시에 이런 뜻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right, 맞아.
0: I think it's a perfect word.
1: 이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완벽한 단어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0: it's the perfect word로 해도 되고 요새는 a perfect도 많이 써요.
1: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try dipping french fries in vanilla ice cream. 이럽니다. 그 프렌치 프라이를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번 찍어 먹어봐. Now that's perfection입니다. 그게 바로 완벽함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프렌치 프라이즈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해보라는 친구의 조언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살펴봤습니다. Bland, savory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요가 보러 가십시다.
0: Right, second day of exercises for your swollen legs. Let's go. So this is also going to be a seated pose. Sit with both legs out in front of you. I'll say that one more time.

Great job, guys. That was another stretch for our swollen legs. So that was pretty amazing. 우리 오늘도 역시 다리 붓기 제거해주는 스트레칭 조금 해봤습니다. 영어 표현은 우리 bland 그리고 savory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싱겁다, 짭짤하다 이런 뜻이었죠. 많이 활용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okay? Have a great day.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외식은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0: esteemed bananas that were harvested today. The weight in her voice. This just might be hope. It might be another reason why they aren't leaving this place. A plentiful lunch.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1: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와우, 음식 중에서도 바나나를 쪄서 먹다니. Interesting. Steamed banana가 바로 점심 메뉴네요.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estee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우리가 수확한 바나나 찜이다. 바로 여기 정답이 나왔네요. All right,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농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미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2.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1: 네,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뜻을 함께 알아볼까요? Listening sentence 첫 번째입니다.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메뉴는요, 우리가 오늘 거둔, 우리가 수확한 바나나 찜입니다.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자, 농사는요,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요, 점심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을 많이 하면 배도 고프니 또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하고자 할 때는 많이 드셔야 되겠죠? 자, 그 얘기예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번엔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안 들렸던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0: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re harvested today. The weight in her voice. This just might be hope. It might be another reason why they aren't leaving this place. A plentiful lunch.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1: Well,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then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자, is의 z, 자음 s죠. steamed의 s, 겹자음입니다. 앞에 is 역시 기능어인지라 약해요. 그래서 s 발음 안 하셔도 돼요. esteemed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st의 d 또 나왔죠. 된소리 현상. 그리고 banana가 아니라 bananas. bananas 강세가 뒷부분에 있고요. that we harvested. harvested. 앞부분에 강세를 꽝 주시면 됩니다. 발음하실 때 억양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그 내용어에 있는 음절에 몇 번째 음절에 정확한 강세가 가느냐에 따라서 억양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정확한 위치에 음절에 들어있는 강세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Estee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네, 충분히 천천히 저를 그대로 카피해 주시면 돼요.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2. Estee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네. Okay. Google Listening 3. Estee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되셨어요? Okay.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해보세요.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한 번 더.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Great job.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Because farming has

0: means a lot of work. 자, because 그다음에 a of 기능어들이고요. Farming has lot work 내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발음하실 때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이때 a lot of 이 부분을 여러분들 편하게 발음하시려면 a lot of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요. T가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 자리 잡고 있죠. Flap 현상에 의해서 I 소리로 들려지게 되고 전치사 of 뒤에 work이라고 해서 w 이런 소리가 들렸으니 of의 비음 자체가 약화되어져서 앞에 어만 남게 되고 그러니 연결해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a lot of work 이렇게 발음이 되고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대로 비어 커피캣 Google Listening 1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Alright, Google Listening 2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한 번 더.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Excellent. 영국식 발음이 기다립니다.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2.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menu is blank that we harvest today. 메뉴가 what was it? There you go. Steamed bananas. 자, 메뉴는요, 오늘 우리가 수확한 찐 바나나입니다. 즉, 바나나 찜입니다. The weight in her voice라고 했어요. 이거 직역하면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본다면 그녀의 음성에 기다림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해석해봤고요. That's just might be hope. 이것은 그냥 바람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It might be another reason. 그것은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빈칸 이어졌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Why they aren't leaving this place? 왜 그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는지 그 이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A plant for lunch. 풍족한 점심. 이런 의미죠.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그들은 점심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요.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간단했네요. 길지 않았습니다. 100% 도전해 주세요.
2: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re harvested today. The weight in her voice. This just might be hope. It might be another reason why they aren't leaving this place. A plentiful lunch.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네, 여러분 이야기 내용 잘 이해되셨죠? 중간 부분에 대화 내용이 영어가 아닌 대화 내용인지라 제가 그 부분을 빼고 이어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독해 부분의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 내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이 필요 없어서 듣기 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부분들, 왜 들리지 않는지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연습하시고 복습해 주시면 되게 돼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See you later. By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반갑습니다. 네, welcome to the show. And in today's show, we a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please talk about your work experience. 네, 면접. Job interview, English interview에서 이거 work experience 어떤 경험이 있고, 네 직장 어떤 직장을 다녔고, 네 뭐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럴 때, I don't know 그러면 안 되죠. So let's see what answer I've prepared for today. 저는 창고 재고를 담당했습니다. I was in charge of the warehouse inventory. 저는 트럭 운전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out as a truck driver. 그리고 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재고 관리인이 됐습니다.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Alright, 자, 요새 이렇게 운영, 이렇게 서비스, 이 그 택배, foreign company, 해외 이렇게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yeah, we're talking about like warehouse inventory and stuff like that. Alright, I was in charge of the warehouse inventory. 자, 저는 창고 재고를 담당했습니다. So, to be in charge of something means 담당하는 거죠. So, 책임자. Yeah, you are responsible for doing certain things. 자, warehouse inventory. Warehouse inventory. Inventory는 창고. 네, 재고, 재고. 네. I started out as a truck driver. 네. 어떤 회사에서도 다양한 일이 많잖아요. 뭐 수입 아니면 수출할 때 뭐 배달 and you know like 이 트럭도 있고 뭐 재고도 있고 또 판매하고 박스하고 you know there are many things that you can do. So I started out as a truck driver. 저는 트럭 운전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So this is how they got their foot in the door. 네, 일단은 truck driver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올라간 거예요. So start out는 시작을 하는데 이 start out as가 표현인데요. 이게 어떤 특히 직장에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Alright, so 그리고 나서 저는 열심히 일해서 재고 관리인이 됐습니다. How do we say this? Then I worked my way up to become the inventory manager. Okay, so I work my way up. 네, 그게 한 표현인데요. To work your way up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성장을 하는 거죠. 이 직장을 여기에서 내려서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To work your way up.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social, 이 그 corporate ladder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언젠가는 I will talk about that expression. But step by step, you increase. You have a promotion after another promotion and you get to a higher position. I worked my way up to become the inventory manager. So truck driver and inventory manager. You see, he went up.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I was in charge of the warehouse inventory. I started out as a truck driver. Then I worked my way up to become the inventory manager.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from this answer. Okay, so start out as, 이게 한 표현이에요. Start out as, 그래서 이 출근 영어에서는 in the business world 정말 중요한 거예요. You know, everybody starts out as something. So, I started out as a reporter, then I became a host. I started out as a reporter, then I became a host. 네, Kristen Cho 얘기입니다. 저 옛날에 라디오, EBS 라디오에서 리포터로 시작했어요. And then now, I have my own show. So I started out,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And then I became a host. Next, he started out as a busboy, then he became a chef. 자, 어떤 식당을 얘기하는데요.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Enhance versus improve. Enhance versus improv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enhance 그리고 improve입니다. 네, 첫 번째 단어 enhance부터 시작할게요. 네, 발음은 enhance, enhance. 그래서 e로 시작하지만 그냥 안으로 할 때 in 그 발음으로 하셔도 돼요. enhance, enhance. 네, 향상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품질이나 가치 등을 좀 돋보이게 만들 때 enha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장점이나 지위 등을 높일 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필수보다는 그냥 장점이랑 뭐 이런 거를 좀 빛나게 좀 해주는 거, 이런 거를 enhance라고 표현합니다. 네, 예문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Good lighting can enhance this room.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Enhance, 향상시키다. Enhanc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이 색상은 당신의 얼굴 모양을 돋보이게 해줘요. 네, facial features는 사실 얼굴 모양뿐만 아니고 뭐 눈 색깔, 그리고 뭐 모양도 되고요. 아니면 다양한 그런 뭐 이목구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facial featur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이 색상은 당신의 얼굴 모양을 돋보이게 해줘요. 그래서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이거는 피부 색깔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와우! Wow.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Good lighting can enhance this room. 좋은 조명은 이 방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어. 네,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시죠? 조명의 효과요. 그쵸? 네, 아무리 방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도 조명이 조금 이렇게 어색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조명 갖고 뭔가 돋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Good lighting can enhance this room.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그것은 우리의 삶을 크게 향상시켰어.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Improve.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mprove. Improve. 네, 마지막에 V 발음 잘 해주시고요. Improve. Improve는 개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기능이나 성능을 개선할 때, 그리고 실력이 뭔가 향상되었을 때 impro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기술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실력을 더 낮게 할 때 이거는 improve라는 단어 많이 쓰죠.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My English improved a lot.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Improve, 개선하다. Improv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내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 네, 누구나 톡톡 보면서 많이 늘었어. My English improved a lot. 그래서 뭔가 많이

늘 때, 특히나 실력 이런 거, 이런 거는 enhance보다는 improve가 적절합니다. My English improved a lot.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나는 내 자세를 개선하고 싶어. 더 좋아지게 하고 싶어.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근데 여기서 만약에 enhance 사용하면 물론 틀린 거는 아니지만 느낌은 이미 자세가 좋은데 거기서 조금 더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enhance. 근데 여기서는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개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mprove.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그것은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했어. 오, 뭔가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보다 훨씬 임팩트가 세죠.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해드릴게요. Enhance, 이거는 향상시키다. 느낌은 뭔가 이미 좀 좋은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enhance. Improve는 개선하다. 이렇게 이거는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아니면 실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더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improve. Enhance, improv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웰 done,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t ebse.co.kr to 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학교 생활 관련해서 두 번째 다뤄볼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년 구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이제 학사 일정. 자, 뭐 쉽게 얘기하면 3월에 1학기가 시작되고, 뭐 9월쯤에 한 2학기가 시작되고, 이렇게 1년간의 어떤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말들을 혹은 표현들이 필요할지를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중간에 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학사년도, 1년에 어떤 그 학교의 그 학기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 year라는 말 자체는 1년을 말하는 단어죠.

0: 그죠? 근데 거기다가 academic 혹은 school 이런 단어 붙이잖아요. 이게 한 학교의 사이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cademic year or school year 이 자체는 요 얘기죠. 근데 뭐 어차피 뭐 전국의 고등학교, 전국의 중학교, 전국의 대학교가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지만 학교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Academic year, academic year, school year, school year. 들어볼게요.
1: Academic year, school year, academic year, school year.
0: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단 새 학기가 3월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3월과 2학기가 9월에 시작되죠. 그럼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자, 이럴 때쓸수 있는 좀 괜찮은 동사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Kick off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Kick off. 자, kick off는 미식 축구에서 빵 차고 공이 시작될 때 그걸 kick off 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본격적으로 뭔가 좀빵 하고 시작하다의 느낌으로 start보다는 kick off 이런 게좀 맛깔스러운 동사란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개짜리 동사는 반드시 힘을 뒤에다 줘야 되죠. 그래서 kick off in March. 뭐다? Kick off in March. 그럼 3월에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된다. 들어볼게요.
1: Kick off in March. Kick off in March.
0: 좋습니다. 새 학기를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Semester란 건 학기인 거 아시죠? 앞에다 new 붙여서 new semester. New semester. 이거 중간에 강세입니다. New semester. A new semester kicks off in March 하면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가 되겠죠. 자, 새 학기 발음 들어보세요.
1: New semester, new semester.
0: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사 연도가 3월에 시작이 됩니다. 아까 학사 연도, academic year 혹은 school year 하시면 되겠죠? 같은 뜻입니다. The academic year, the로 읽어야겠네요. 모음 앞이니까 the academic year. 이거 쓸게요. Kicks off in March.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In Korea, 한국에서는. 그래서 전치사 in, 달 앞에 in, 나라 앞에 in이죠? 자. The academic year kicks off in March in Korea. 그대로 외워도 되는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The academic year kicks off in March in Korea. The academic year kicks off in March in Korea.
0: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가을 학기가 첫 학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3월이 아니라 4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학사 일정이나 첫 학기를 시작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 시작점이 언제이고 몇 월인지, 우리나라는 3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학생들이 이제 방학 기간 동안 기분 전환도 하고,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이것저것 교과외 활동을 하다 오기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방학이 끝나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자, 방학을 vacation이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vacation은 약간 휴가의 의미의 뜻도 있어가지고, 저는 좀더 선호하고,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단어는 break입니다. summer vacation 해도 돼요. 그것도 여름방학이란 뜻입니다. 근데, 주로, 제가 추천을 더 해드리고 싶은 단어는 vacation이 아니라 뭐라고요? break라고요. summer break. 수업을 하다가 잠시 중단하는 느낌으로 그냥 break. 근데 이게 방학이에요. summer break, winter break. 들어볼게요.
1: summer break, winter break. summer break, winter break.
0: 자,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방학 기간을 거치면서 좀 기분 전환도 하고 좀 휴식도 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feel refreshed. 이 단어 꼭좀 알아둘게요. refreshed 하면 기분 전환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Feel refreshed. 뭐다? Feel refreshed. 자, 기분 전환을 하다 들어볼게요.
1: Feel refreshed. Feel refreshed.
0: 네. 그 다음에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다 할 때 make one's way back. 자, back은 돌아가다라는 얘기고요. make one's way. 어떤 본인의 가야 될 방향을 다시 가다. 즉, 회귀하다의 뜻인데 이 표현은 그냥 네 단어를 붙여서 많이 씁니다. 되게 쉬운 단어의 조합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저랑. Make one's way back. Make one's way back. 물론 나중에 이건 소유격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방학이 끝나면 다들 이렇게 학교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할 때 Students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들어보세요.
1: Make one's way back. Make one's way back.
0: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이럴 때딱 쓰면 좋거든요. Students, 자, 소유격이 이제 복수니까 their죠.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여기까지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그냥 go back to school보다 이게 훨씬 더 맛깔스러운 표현이에요.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Over. Good.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자, 일단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이 문장 들어볼게요.
1: Students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Students make their

0: way back to school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1: 자, 그 다음에요. 새 학기가 일단 시작되면 생기는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바뀌죠? 새로운 반에 배정을 받죠?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들을 또 사게 됩니다. 자, 일단은 학년이 새로 시작됐을 때 겪었었던 혹은 겪는 것들. 첫째, H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homeroom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homeroom teacher 하면 담임선생님이란 거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New 붙이면 되겠죠? New homeroom teacher. You actually get a new homeroom teacher. 그러면 매 학기마다 every semester you get a new homeroom teacher. 매 학기가 아니군요. 매년마다죠. 매년 every year. 자, 매년마다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new homeroom teacher 앞에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0: New homeroom teacher. New homeroom teacher.
1: 자, 그다음에 학생들은 해가 바뀌면 1학기, 2학기하고 해가 바뀌면 반배정을 새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배정이란 단어가 생각이 좀 나셔야 될 텐데. 배정. assign이라고 합니다. assign. 자, 근데 배정을 받는 거니까 be assigned 수동태로 처리하고요. be assigned 어디로? to a new class. 새로운 반으로 배정된다. 그렇죠? 반이 바뀐다는 얘기죠. be assigned to a new class. be assigned to a new class. 다시 한번. be assigned to a new clas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Right. 들어볼게요.
0: Be assigned to a new class. Be assigned to a new class.
1: Okay.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다. 이 사귀다의 뜻의 어떤 동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make라고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다의 의미가 영어에선 사귀다라는 얘기예요. Make new friends. Make new friends. 반이 바뀌니까 새로 같은 반이 된 친구들하고 이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거죠. Make new friends. 들어볼게요.
0: Make new friends. Make new friends.
1: 네, 좋습니다. 자, 새로운 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새로운 반에 배정을 받습니다. 이거 영작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밖에 아까 assigned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새 학년이 되면 이것만 잘 처리하면 되겠네요.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여기까지.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되시죠? 언제?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학년, new school year, 아까 학사 일정에 해당하는 요 말 그대로 넣어도 되겠죠? 자, 학사년도가 시작되면 새로운 반으로 배정받는다.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그래서 S 붙여야겠죠? 들어볼게요.
0: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1: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내용 자체가 학사년도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일 먼저 중요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총정리할게요. Academic year, school year.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학사년도가 3월에 시작돼요. 그런 의미로 our school year kicks off in March 할 때 들어볼게요.
0: Academic year, school year. Academic year, school year.
1: 자,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다 make one's way back 이것도 같이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알아두세요. 들어볼게요.
0: Make one's way back. Make one's way back.
1: 오케이. 학생들이 새로운 반에 배정을 받다. Be assigned to a new class. 하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0: Be assigned to a new class. Be assigned to a new class.
1: 자, 오늘은요. 학사 일정이나 학사 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복습하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클릭하시면 전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고 교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을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아우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혹은 다른 일로 여러분 고마움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 끝이 바로 thank you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thank you 뒤에 고마운 일을 얘기를 할 때 전치사를 for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thank you for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감사함을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ank you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thank you 라는 것이 입에 붙어 있지만 여러분 대상을 다른 사람들을 넣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어 제가 어떤 대상에게 감사해요 라고 이 어순 구조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지칭해서 thank you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I라는 주어를 많이 빼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ank you 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뒤에 감사한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thank you 뒤에 for 고마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9번째 시간에서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는요 thank you for ing 라고 얘기를 해서 고마운 일을요 행동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이었다면 그걸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고마운 일 명사의 형태로 얘기를 하는 방법으로 오늘은 이 thank you for 고마운 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당신의 우려, 당신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라는 거를 concern이라고 얘기를 해요. Thank you for your concer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ncern.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ncern. 해서 우려 혹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Thank you for your concern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거 Good work, good job 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Thank you for your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당신의 일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얘기로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k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work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work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Great job 혹은 뭐 good job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good job, great job 같은 경우에는 그쵸 약간 여러분 상대방과 동등한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윗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는 good job, great job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겠지만 thank you for your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 조금 더 공손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라는 거 혹은 협동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이 요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협조라는 거는요 바로 coope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발음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앞에 붙은 이 co는요 서로라는 그 each other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operation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cooperation이지 cooperation이 아니니까 요거 조금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해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어떤 의미겠어요? 그쵸? 다른 일들이 막 있을 때 아, 네, 제가 그런 부분들 이제 배려해서 이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아, 네, 협조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얘기들 혹은 여러분 이제 협조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되게 경찰 이제 policeman들이 얘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0: 절대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time.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time.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thank you 뒤에 이제 뭐를 붙인다? 그쵸? for를 붙인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고마운 일을 이제 명사의 형태로 얘기를 해서 thank you for 고마운 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 일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ebs.co.kr 들어가셔가지고 아홉 번째 강의에 Thank you for ING를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일단 원어민 음성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시죠.
1: Thank you for your concern. Thank you for your concern. Thank you for your work. Thank you for your work.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your time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는요, 정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한번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I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이제 감사함을 표현하는 대상이 한 명인 경우, 혹은 이게 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쵸? 그냥 땡큐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we thank you for 무엇? 요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저희는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e thank you for 고마운 일. 요렇게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시간 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e thank you for your time. 요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e thank you for your time. 요렇게도 구체적으로 주어를 넣어서 얘기를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your concern. 이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은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때는요, 뒤에 as always를 넣어서 항상이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thank you for your 무엇? as always. 항상 그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걱정해 주셔서로 thank you for your concern as always로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ncern as always라고 얘기를 해서 as always 항상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단순하게 땡큐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그렇죠. 어떤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할때 thank you for 고마운 일로 얘기를 하는 거 명사 형태로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매일 10분씩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생각의 변화도 느껴보시고 자신감의 변화도 함께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저는 이근철이고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하실 건가요? 도전,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시고요. 결과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중간 과정을 차근차근 느껴보시면 또 재미가 두 배, 세 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Okay, so are you ready? 가겠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Alright,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얼핏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또 영어로 뭐지? 주인이 직접 그것을 치워야 된다. 우리가 뭐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표지판에 혹은 팻말에 써있는 그러한, 그렇죠? 안내판 문구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배설물 이런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맨 마지막에 해주세요잖아요, 포인트가.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간단합니다. Please. 이거죠. 그래서 꼬마 아이들이 엄마 이거 줘 라고 할 때, 그렇죠. Honey, where's the magic word? 너의 마법의 단어는 어딨니? 그럴 때 please를 쓰거든요. 그래서 공손함에 대한 표시. 가장 쉬운 단어가 please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까 나왔던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예, 본격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거는요. 여기 나온 네 가지의 문장을 보고 한번 여러분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거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청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자,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Clean이죠. 거기다가 please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예, please clean it. 무엇이 대상이 있으면 걔를 청소해 주세요. 물론 clean it please 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거 적어도 3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나오는 말을 그냥 기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please 이거 뭐예요? 그렇죠. Forgive me. 됐죠? Please forgive me. Forgive me. 그래서 give, forgiv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뭐 다 아시겠죠? Help me. Help me. Help me. 됐죠? 자, 그래서 help me라고 안 들리고요. Help 이렇게 할 때 누가 옆을 딱 찔렀어요. 그래서 help. 예. Help me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저를 믿어주세요. 자, believe죠. 그래서 예, please believe me. 예, 이건 리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원래 발음은 사전을 찾아보면 believe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리를 강조하려면 앞에 있는 비 소리를 크게 하면 비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소리라면 그 뒤에 거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believe 마치 believe처럼 들리죠. 액센트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네 가지고요. 여기 보고 하지 마시고 제가 힌트 드릴 테니까 당연히 직접 해보는 Your turn. 네, please help me. 자, 네, 네 번째 거는요. 나를 믿어주세요 해서 믿다. 나를 딱 믿는 거죠. 네, 바로 Your turn. Believe me. Believe 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걸 가지고 좀 더 한번 확장시켜보는 그런 시간이죠. Okay,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step 2.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주인이 치워주세요. 자, 요거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생각보다 쉽죠. Please, clean이잖아요. Clean. 예, 그런데 다 치우다가 바로 뭘까요? Up이에요. Up. UP. 물을 그렇죠. 잔에 따르면 그게 쭉 올라가면서 물이 꽉 차잖아요. 컵이나 잔에요. 그래서 업이 쓰이면 전부 다 깨끗하게 무엇인가 정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please clean up. 네, 근데 뭘? 배설물은 뭘까? 배설물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이게 공공 표지판, 안내판에 써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개가 지나가면 그 뒤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after

your pet. 이게 써요.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Please clean up after your pet. 되게 쉽죠? I mean, after your dog. 뭐 동물의 그런 종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clean up 대신에 pick up이라고 쓰셔도 돼요. P-I-C-K에서 please pick up, 주워주세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after your pe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장면 떠올리시고요. 자, 그 다음 거는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기억나시죠? 아까 여기까지는요. Please forgive me.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For가 나와요. 그래서 for what I said.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for what I did 이렇게 바꾸시면 아, forgive 사람 for란 느낌이 드는구나. 아시겠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Please forgive me for what I said. 맨 마지막, 면접 보는 거 좀 도와주세요. 어렵고 하지만 아까 도와주세요 뭐였어요? Please help me. 발음도 help me 되셨죠? 얘는 뭐가 쓰일까요? 면접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interview. 근데 직장이니까 job interview. 그래서 바로 with가 씁니다. With my job interview.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 help는 with. Forgive는 for. 됐죠, 여러분? Please help me with my job interview. 자, 애완동물의 배설물. 주인이 직접 치워야 한다는 거 두 가지 버전으로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주인이 직접 치워주세요.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은요. 어, 당연하죠. 그게 바로 법이잖아요.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Please 쓰셔서요. Clean up after your pet. 그랬더니 당연히 of course is the law. 그렇죠? Of course is the law. 그러니까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는 예, 그런 대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여기 방문하셔서 많이 한번 반복해 보시고요. 직접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Okay, but not forever.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Okay,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월드컵 때 메이시픈 영어 진아킴의 고고 리싱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소금 사막에 도착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The local train took me 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And the next day, I meet the world of light.
0: Well, how was it? Did you catch it? Good job. 잘하셨어요. 바로 7시간을 달린다고 했죠. Okay.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every second heading to 뭐 is jolly 라고 합니다. 어디 어디로 향하는 매 순간순간이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여기 나왔어요. 여기서 캐치하셨겠죠? 도로를 7시간 도로라기보다는 그 기차가 달리는 길이니까 길을 7시간 동안 달린 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또 이어질 때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래요.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2.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0: 네,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자,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살라르 데 우유니로 향하는 매 순간순간이 즐겁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Jolly.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고지대가 제공하는 도로를요. 7시간 동안 달린 후 현지 기차가 나를 소금 사막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인지 이 전체 직독직해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요.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막을 보면서 들어볼 텐데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또는 왜 안 들리지? 라는 부분들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The local train took me 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And the next day, I meet the world of light.
0: Well,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every second heading to 어디 is jolly 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각각의 단어에 다 강세를 주는데 to와 is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얘기합니다. 자, 강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 강세의 단어들이 모두 다 음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음절 어디 위치에 강세를 주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모두 다 내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Every second heading to 뭐? It's jolly.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데 이때 heading 발음할 때 heading이 틀린 발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들릴 때는요. heading, heading.

0: 이렇게 들려요. 르르 헤링 헤링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단어에 강세 주면서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Every second heading to is jolly. 네, 졸리보다는 �aw, I에 가깝게 O 사운드, 즉 O 철자의 강세가 가게 되면 I에 가깝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리고요. Google Listening 2. Every second heading to is jolly.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Every second heading to what is jolly? Excellent.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olar the uni is jolly. 한 번 더.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olar the uni is joll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자, 여기서 for, on, the. 기능어죠. After running for 7 hours. 이때 전치사 for는요, 길게 발음하시면 안 되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기능어에 속합니다. for를 길게 발음하면 숫자 4로 들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약하고 빠르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On the road. R 발음할 때 아시죠? 이제는 우 하면서 road.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Okay, Google Listening 2.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잘하시네요. 자, Google Listening 3.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Road. Good job.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shot.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치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2.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0: Okay,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something. 자, 매 순간, 순간. 근데 어떤 순간? 자, 어디로 향하는,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To the Salar de Uyuni. 그 향하는 것은요, is something. 빈칸에, 네, jolly라는 단어, 즐거운, 행복한이란 뜻이죠. Okay.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something 했는데, 자, local train 하게 되면 그 현지 기차. 그쵸? 그 기차가요, took me. 나를 데려갔습니다. 어디로요? Into the salt 어디인데 이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가 desert.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막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후에 먹는 음식을 후식이라고 하는데 요건 또 철자가 S가 하나 더 들어가죠. 발음도 desert가 아니라 dessert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할 수 있는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After running for 7 hours, 자, 7시간을 달린 후, 근데 어딜 달린 거죠? On the road, 길을 달리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Provided by the highlands. Highlands 하게 되면 고지대인데 이 고지대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길을 7시간 달린 후에 나를 현지 기차가 어디로 데려다 주었다? 사막, 그 어떤 사막? 소금 사막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And the next day, 그리고 다음 날. I meet the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맞아요. World of light. 이게 빛의 세계가 되겠네요. 다음날 빛의 세계를 만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The local train took me 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And the next day, I meet the world of light.
0: 네, 오늘 이야기 잘 캐치하셨나요? 100%가 될 때까지 연습해서 여러분들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We are continuing our job interview series. 네, 요새 영어 인터뷰가 많죠? 그러면 얼마나 긴장을 해요? Oh my gosh, what am I going to say? All right, so today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자, 우리가 그동안에 we talked about job experience or work experience. Now we're going to shift gears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our 장점. 네, 이런 인터뷰에서는 아, 이거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 본인의 장점이 뭘까요? 그럴 때 이제 좀 자랑을 해야 되죠? Alright, so let's see what answer we have today. 저는 제가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저는 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I feel that so much can be done as a team.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Mm-hmm.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Okay, so one possible answer that you can give is that you work very well with other people. 이렇게 팀 구성으로 일이 많이 이루어지죠. So, 저는 그거를 아주 잘합니다. 이런 거를 자랑을 합니다. Okay,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저는 제가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 consider myself,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I don't know,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So,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 player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스포츠 팀 할 때 player들이죠. Sports player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이죠. 뭐 스포츠는 아니지만 일하는 환경에서 한 팀으로 이렇게 막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So I'm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출근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In business, okay?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This is a good quality. I feel that so much can be done as a team. 저는 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So, I feel that, 아시죠? 네, 생각한다고요. 네, so much can be done. 아주 많은 거죠.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As a team. 네, 팀으로서. No. Alright, next one is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Okay, let's see. I enjoy working side by side with my co-workers. 자, I think you know what this word side by side means. 자, I enjoy working. 네, 일하는 거는 뭐 즐기는 거죠. 일을 어떻게요? Side by side with my co-workers. 자, if something is side by side, it's like side by side. They are, you know, side by side. Okay. 그래서 같이 side by side 일한다는 거는 아주 함께 가까이 일하는 거예요. 네, 혼자 일하는 것보다 같이. Yes. Right next to each other. This is my coworker. I'm here. This is my coworker. We're all working side to side.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I feel that so much can be done as a team. I enjoy working side by side with my coworkers. Great.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Garbage versus trash. Garbage versus trash.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garbage 그리고 trash입니다. 둘 다 쓰레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원어민들은 사실 이 뉘앙스 차이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이 뭔가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garbage, trash. 일단은 garbage부터 볼게요. 네, garbage. 여기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중간에 여기 R 있죠? 그래서 R는 혀가 천장을 닿으면 안 돼요. 그리고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좀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음절은 gar. car 할 때 gar.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절은 bidge. bidge. garbage. garbage. 네, 강세는 첫 음절을 주시면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하실 수 있어요. 네, garbage 같은 경우는 주로 부엌과 욕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garbage라고 합니다. 네, 원어민들도 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하지만 뭔가 집에서 그런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 그냥 garbage라고 표현한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아, 일단은 예문 통해서 한번 볼게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The garbage can is full. Garbage, 젖은 쓰레기. Garbage.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쓰레기를 좀 내다 버려줄래요? 라고 할 때는 take out. 가져다가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라서 the garbage 혹은 상대방이 어떤 쓰레기인지 아니까 the garbage. 그래서 주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garbage라고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남편이나 아내분한테 Honey,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네, 쓰레기차는 언제 와? 네, 쓰레기차는 트럭이잖아요. 그래서 garbage truck라고 하고요. 신기하게도 trash truck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차는 물론 다양한 쓰레기를 가져가지만 garbage truck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이 문장 같이 해볼게요.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찼어. The garbage can is full. 네, 가득 찬 거는 full. F 발음 명확히 해주시면서 full 아닙니다. Full. The garbage can is full. 네, 이것도 뭔가 garbage can이 욕실이나 주방 쪽에 있는 garbage can이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 garbage can is full. The garbage can is full. 좋아요.

다음 단어 trash로 넘어갈게요. 네, trash. 일반적인 쓰레기입니다. 네, 발음은요, 여기서 tr로 시작하지만, 여기서는 chr. 이렇게 발음하시면, 훨씬 더 발음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trash.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ch 발음으로 시작해서 trash. trash. Very good.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trashy가 아니고요. trash. Okay. Trash는 가구나 폐기물과 같은 일반적인 모든 쓰레기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아셔야 되는 거는 trash 단어 자체가 뭔가 되게 센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욕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되게 그게 뭐 쓰레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도 쓰레기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도 원어민들도 trash 단어를 씁니다. Garbage도 쓰긴 쓰지만 trash가 뭔가 더 강한 느낌이 있거든요. 오케이, 일단은 정리하면 trash는 일반적인 모든 쓰레기. 예문들 볼게요.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Can you please take out the trash?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Trash, 일반적인 쓰레기. Trash,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볼게요.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해변에 있는 저 쓰레기들 좀 봐.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네, 물론 원어민들도 여기서 look at all that garbage on the beach 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전에 검색을 하시면 garbage는 부엌이나 욕실에 있는 쓰레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둘 다 교체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네, 두 번째는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trash? 네, 전에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라고 했죠. 네, 여기서도 둘 다 가능합니다. Trash 같은 경우는 뭔가 더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 다양한 쓰레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쓰레기를 좀 내다 버려줄래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trash?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둘 다 괜찮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입구가 쓰레기로 막혔어. 근데 느낌은 이 trash가 뭔가 버려진 뭔가 가구, 폐기물 등등 이런 거예요. 그래서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드릴게요. 네, garbage는 주로 젖은 쓰레기, 부엌이나 욕실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리고 trash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쓰레기를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교체 가능하고요. 사실 원어민들도 이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교체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trash는 뭔가 느낌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출근 준비를 한다든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점심 먹고 저녁 때 들어와서 밥 먹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여러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행위와 그 상황들의 일상사들을 영어로 이번 주에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유용한 연습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갖다 쓰면 되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루틴 잡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말 루틴도 좀 잡아볼까요? 마지막으로 휴가 때, 뭐쉴때 하는 루틴. 자, 루틴은 뜻이 반복적으로 뭔가 내가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이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아침 루틴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하는 그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아침 루틴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람을 듣고 벌떡 일어난다. 그 다음에 화장실로 곧장 가서 뭐 세수를 한다든가 샤워를 한다든가. 자, 일어나다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표현이죠? Wake up at six. 자, up은 앞에 동사에 붙은 구동사입니다. 다시 말해 wake라고 하는 동사가 up과 붙어야만 잠에서 깨다 이렇게 완성형이 되는 거죠. Get up이라고도 하죠. Wake up, get up. 둘다 힘을 뒤에 줘야 되죠. 자, wake up at six 해서 six o'clock 그냥 줄여서 six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실제 일어나시는 시간으로 바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ake up at six. Wake up at six.
0: I wake up at six. 자, 강세 들어보세요. I wake up at six. 힘을 걷어주는 거 맞죠? 자, 그다음 침대에서 일어나다. 이거는 이제 알람이 울리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더 자는 분, 누르고 더 자는 분도 있지만 벌떡 일어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거를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벌떡 일어나다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냐면 점프라고 하는 동사를 원어민들이 많이 씁니다. 우리 원어민 지필팀 선생님들이 이런 단어를 이제 좀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넣어주신 거거든요. 이 점프라는 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뛰는 건 아니어도 벌떡 일어나는 걸 jump out of bed 이렇게 합니다. 쉽죠? 쉽지만 이런 게 우리의 회화를 굉장히 좋게 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Jump out of bed. Jump out of bed. 양쪽에 힘주고 들어볼게요.
1: Jump out of bed. Jump out of bed.
0: 오케이. 이따 요거 갖고 영작도 하나 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실로 곧장 간다. 자, 이 가다는 뭐 go to 쓰면 될것 같은데 이 곧장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Straight 같은 거 쓰면 됩니다. Go straight to the bathroom. Go straight to the bathroom, 그쵸? 나 일어나자마자 I wake up at 6 and I go straight to the bathroom. 이렇게 연결해서 문장 만들면 돼요. 나 6시에 일어나서 곧장 화장실로 향한다. 그죠? 곧장 뭐 커피 한잔 마신다? 곧장 화장실로 간다. 루틴이 약간씩은 다를 테지만 어쨌든 이 표현들을 알고 쓰시면 됩니다. Go straight to the bathroom. 강세 들어보세요.
1: Go straight to the bathroom. Go straight to the bathroom.
0: 되게 쉬워요. 쉬우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이런 콜로케이션을 알면 회화가 좋아집니다. 문장 해볼까요? 벌떡 일어난다 아까 있었죠? 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뭘 하면 알람이 울리자마자 요런 거를 좀 처리해 볼까요? 우리 일상회화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나는 저 알람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예? 뭐 반대이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이것만 이 울리다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알람이 울리다. go off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폭탄이 터지는 것도 go off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 화재경보기 같은 게찡 하고 울리는 것도 go off라고 하고 알람 같은 것이 막 울리는 걸 go off라고 합니다. 물론 핸드폰에 노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알람이 울리는 거니까 go off 강세 뒤에 주고 goes off 해서 3인칭에 s 붙였습니다. I jump out of bed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As soon as my alarm 뒤에 강세 alarm goes off. 자, 강세 다섯 군데 됩니다. I jump out of bed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들어볼게요.
1: I jump out of bed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I jump out of bed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0: 오케이. 너무나 유용한 문장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트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잔 하시는 분도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커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켜시는 분도 있고,

0: 휴대전화 메시지, 그죠?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 메시지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SNS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고, 자, 뉴스를 보시는 분도 있고, 휴대폰으로. 커피 마시다. 만들어야 맛있겠죠? Make some coffee? Drink 한 마시는 거고, 커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린다든가, 탄다든가, 뭐, 여러분이, 뭐, 방식 있겠죠? Make some coffee? Make some coffee? 썸 넣어가지고, make some coffee? 이건 쉽죠? 들어볼게요.
1: Make some coffee. Make some coffee.
0: Okay? 텔레비전을 본다기보다 그냥 틀어놓는 느낌. 그냥 틀어놓는 거. Turn on. Turn on the TV. 넣어놔야 됩니다. Turn on the TV. Turn on TV. 하지 말고, turn on the TV. 자, 이렇게 축약어는 강세를 주로 뒤에다 조금 더 줘요. Turn on the TV가 아니라 turn on the TV. 이렇게 들어볼게요.
1: Turn on the TV. Turn on the TV.
0: 뱅고. 자, 휴대폰 메시지. Check. Check. Check messages on my phone. 자, 휴대폰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기기 앞에는 in 전치사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on이에요. on. 기기 상에 있다는 뜻으로 이건 좀 정확도를 위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Check messages on my phone. Check messages on my phone. 책에 힘 살짝 줘도 돼요. 메시지가 메인이니까 check messages on my phone. 강세 양쪽 주세요. 들어볼게요.
1: Check messages on my phone. Check messages on my phone.
0: 자, 문장이 나올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전화기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첫 번째 루틴. 전화기 딱 보면서 메시지 확인. The first thing I do. 자, 이걸 주어로 잡아보세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주어로 잡은 거예요. The first thing I do, 이게 주어입니다. Is to check, 이거 조정사죠? Is to check, 확인하는 것이다. Messages on my phone. Is to check messages on my phone. 이렇게 가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The first thing I do is check messages on my phone. The first thing I do is check messages on my phone.
0: 자, 그러면요. 출근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다는 뭐라고 할까요? 출근 준비를 하다. 출근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work라는 단어 계속 쓰면 되는데 get ready for work. 아이고 간단하네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입에 붙어야 이게 말이 술술 나옵니다. get ready for work. 들어볼게요.
1: get ready for work. get ready for work.
0: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는 걸 그냥 have breakfast 쓰셔도 되는데 grab라는 단어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원어민 지필진도 요 grab란 말이 약간 가볍게 느낌이 있는 동사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럼 grab some breakfast라고 하면 막 정식으로 먹는 느낌보다 가볍게 손으로 쳐서 먹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grab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grab a drink, 그럼 가볍게 한잔하다. grab some coffee, 가볍게 커피 한잔하다. grab some breakfast, 아침이 결코 여유 있는 시간대가 아니니까 아침을 아주 유유자적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아침을 이렇게 요기한다. 이런 느낌으로 grab some breakfast. 요거 추천드립니다. 들어보세요.
1: Grab some breakfast. Grab some breakfast.
0: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건 head to work. Go to work 해도 돼요. Head to work. Head 자체가 향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일터로 향한다. 요게 출근하다의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head 동사 운용할게요. 자, head to work. 들어볼게요.
1: Head to work. Head to work.
0: 자, 그럼 문장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아침 먹고 출근 준비한다. 이 두 개를 좀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볼까요? 자, 아침을 가볍게 먹고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출근 준비를 시작한다를 먼저 문장을 잡고 뒤에다가 아침 먹는 걸 넣어볼까요? after 넣어가지고. 자, I grab some breakfast. 이게 아침 먹는 거죠? after 붙이면 요거 한 후에 앞에 거.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After I grab some breakfast. 가볍게 아침 요기하고 출근 준비한다. 들어볼게요.
1: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after I grab some breakfast.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after I grab some breakfast.
0: 좋습니다. Very nice. 자, 오늘 거 정리할게요. 아침 루틴입니다. 오늘 주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다. 아까 jump 동사. Jump out of bed. 들어볼게요.
1: Jump out of bed. Jump out of bed.
0: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다. Check messages on my phone. On 주의하시고 들어볼게요.
1: Check messages on my phone. Check messages on my phone.
0: 출근 준비하다. Get ready for work. For 주의하시고 get ready for work.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1: Get ready for work. Get ready for work.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루틴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회사로 가게 되죠. 뭐 이제 학생분들은 학교로 가겠지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점심 루틴을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 관련된 루틴 또 다음 시간에 가볍게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이렇게 우리의 일상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들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EBS e-앱 설치하고 방송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혹시 기억나요?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Do you remember? 이라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의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은요,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we 과거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런데 그 행동한 장소를 물어볼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는 질문으로, 우리 어디에다가 주차했는지 혹시 기억나? 라는 질문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다가 주차를 했는지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은 그 장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기억나세요? 라는 질문, Did you remember가 아니고, 그쵸? Do you remember? 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많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Do you remember? 기억할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기억할 것이 뭐죠? 그쵸?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장소는 where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어가 동사한 그 장소가 기억나요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주어 과거 동사인데 이 주어를요, 우리로 한정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행동한 그 장소가 어딘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동사 자리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했는지 기억나요? 라는 두의 식의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주차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디에다가 주차했지? 기억나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하다라는 거는 그 동사 자체로 park라는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우리 주차했는지 기억나? 라는 질문은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주차했는지 그 장소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얘기를 해서 주차를 어디다가 했는지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디에서 만났는지. 만나다, meet의 과거는 met입니다. 그러니까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해서 어디서 우리 만났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보시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하나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뭔가 떠오르시죠? 처음 우리가 라는 거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혹시 우리 어디 살았나 기억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디에 살았는지 기억나느냐? 그럼 살다,

0: li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디 살았는지 기억나?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해서 우리가 어디 살았는지 혹시 기억나? 라는 그 살았던 장소를 한번 또 물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아, 우리 화장실 휴지 어디다가 뒀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휴지 어디다 뒀나? 혹시 기억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방법인데요. 어떤 사물을 딱 하고 올려두는 거는요. put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 화장실 휴지를 뒀는지 기억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put이라는 동사는요. 과거도 put이 되니까 이거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억나요? 라는 건데 그 기억나는 거를요. 구체적으로 장소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장소가 기억납니까? 라는 질문으로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라는 질문이었죠. 자, 그럼 만나는 거는요. 되게 처음에 우리 언제 만났는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혹은 마지막에 언제 만났는지 라는 얘기. 자, 그럼 우리 처음에 언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Do you remember where we 하고 나서 first met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last met은 그쵸? 마지막에 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처음으로 어디서 뭘 했는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where we first 과거 동사로 얘기를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first me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first me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또 응용할 수 있는 것들. 장소는 where입니다. 그럼 언제는 뭘까요? 그렇죠. when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보시죠. 우리 어디에다 주차했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였었죠. 자, 그러면은요. 어디에다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라는 거는 Do you remember? 이니까 아니,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Don't you remember? 이라고 물어보시면은 그쵸? 아니, 기억이 안 나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Don't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요? 라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디다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얘기를 해서 Don't you remember? 이라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했는지,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장소를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했는지, 그 행동을 했는지 그 기억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떠십니까? 좋은 에너지로 가득 찬 하루 되고 계신가요? 하루 10분씩, 네, 매일매일 영어, 즐거운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바로 딱 하루 한 문장의 Try Again, 이근철.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도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즐거워서 먹을 때도 있지만 정말 밥 먹는 게 고역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와, 이거 즐겁다. 오늘은 이 식당을 가볼까? 오늘은 저 음식을 먹어볼까? 이렇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반면 다른 분한테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힘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같은 10분이지만 내 마음에 따라서 이 10분이 아주 소중한 10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otally meaningless. 의미 없는 네, meaningless 10 minutes or meaningful 10 minutes. It's totally up to you. 자, 오늘도 let's make it meaningful with this first step. 자, 첫 번째 스텝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전체를 한꺼번에 보면 되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개를 산책시킬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할 작정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작정은 정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정해놓은 것으로 작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미리 결심한 걸 이야기하죠. 자, 영어도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are you going to? 이게 왜 그러냐면요. going이 가다는 뜻이죠. 너 가고 있니? 원래 그런 뜻이에요. Are you going?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데 to 다음에 동작할 쪽으로 가고 있니? 해서 something pre-planned. 무엇인가 미리 계획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will과는 달리 be going to를 쓰면 정해진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느낌으로요. 너 뭐뭐 할 작정이야? Are you gonna? Are you going to? 예, 빨리 하면 are you gonna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다른 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find out more examples here. Try it out. Step 1. 앞에 나왔던 내용, 그렇죠? will과는 다른 의미의 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인간이 과일이 하나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채소도 하나가 아니듯 다양한 걸 맛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언어도요. 그래서 will은 순간적인 결심을 보여준다면 are you going to? 작정이야? 이런 얘기죠. 뭐뭐 할 생각이야?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산책할 작정이야? 산책이 뭐예요? walk죠. walk. 얼마나 쉬워요? are you gonna walk? 그렇죠. 물론 문맥상 너 택시를 탈 거야? 걸어갈 거야? 그때도 are you gonna walk? 걸어갈 거야도 되지만 문맥이 밥 먹고 났으니까 are you gonna walk? 이렇게 할 수도 당연히 산책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시고요. 내게 말을 할 작정이야? 그러면 말하나 뭐예요? talk이 있고요. 그러면 are you gonna talk to me? 해도 되고요. 뭐뭇에 대해서 말할 거면 are you gonna tell me? are you gonna tell me? 그래서 예전에 아주 tell me, tell me 할 때 그 tell me 할 때 여기는 tell to me라고 쓰면 틀리세요. 아시겠죠? 이게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Tell me.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임대할 작정이야?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내게 아니지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우리가 임대, 어려울 것 같지만 rent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are you going to rent it? 빨리 하면 are you gonna rent it? 이 T 발음도 앞에 N 소리 때문에 rent it으로 들립니다. Are you gonna rent it? 어, rent it이 뭐지? Are you gonna rent it? 하셔도 되고요. 자, 서명할 작정이야. 거기에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래서 are you gonna sign it? Are you gonna sign it? 요 자리에 are you gonna sign the contract? 계약서에 서명할 작정이야.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네 가지 했고요. 동작과 함께 정리하시면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이게 즐겁자고 하는 거지 공부하자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개가 부담되시면 하나만 하셔도 돼요. 단 얘를 보고 읽지 말고 저를 보고 힌트 드리면 직접 해보세요. 갑니다. 자, 산책할 작정이야. Your turn. Are you gonna walk? 됐죠? 산책하는 장면. 자, 두 번째는요. 나한테 말할 작정이었어. 말할 작정이야. 지금부터. Your turn. Are you gonna tell me? 자, 세 번째는요. 그거 빌릴 거야? 임대할 거야? Your turn. 네, are you gonna rent it? 됐죠? 맨 마지막으로. 네, 그거 서명할 거야? Your turn. 네, are you gonna sign it?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 are you gonna swim? Are you gonna get the tickets? 표 구할 거야? 예, 다 가능하잖아요. Are you gonna travel? 여행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 50개만 붙여보세요.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저녁 식사 후에 개를 산책시킬 작정이야? 개를 산책시키다는 뭐지? 어, 이거? 예, 그래서 Are you gonna walk까지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개랑 함께 걷나? Walk with the dog인가? 자, 개를 산책시키다는요. walk가 걷단 뜻도 있지만 얘를 뒤에 대상을 표시하면 걷게 하다. 그래서 산책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의 대부분의 동작은요. 스스로도 하고 남도 시킨다. 즉 자동사도 되고 남도 시키는 타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Are you gonna walk your dog? 되게 쉽죠? 예, 뭐 한 후에요? After dinner. So, are you gonna walk your dog after dinner?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 walk 다음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사람을 걸어서 바라다 주다. 그래서 are you gonna walk her home? 그녀를 집까지 바라다 줄 거야. 걸어서 이게 바로 walk her home이에요. 내가 너 집까지 바라다 줄게 라는 Nat King Cole의 노래가 있습니다. Walking my baby back home. Walking my baby back home 할 때 바로 walking my baby가 야 너 걸어 걸어 애기야 걸어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을 데려다 주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녀에게 내 감정에 대해서 말할 작정이야. Are you gonna tell?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녀에게 her 예, 뭐에 대해서 about your feelings. Feelings. Are you gonna tell her about your feelings?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맨 마지막. 그것을 빌릴 거야? 아니면 살 작정이야? Are you gonna rent it? 아까 나왔죠. Are you gonna rent it? Or, 그렇죠. 사다, buy it.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응용 계속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나왔던 거 두 가지.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Here we go. 자, 저녁 식사 후에 걔를 산책시킬 생각이었어? 그럴 작정이야? 그랬더니, 야, 그거 다 매일매일 하는 거라고. 자, 정해져 있는 거, are you gonna walk your dog after dinner? 그랬더니, 예, 바로, that's what I do every day. That's what I do every da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So, are you gonna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Then, come over and visit this website, evse.co.kr. 와서 무한 반복하실 수 있고요. 좋은 에너지도 서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happiness,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 정말로 중요한 것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문장의 형식 하면 조금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제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이 내용들 설명해 드릴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과 함께 오늘의 주요 문장, 오늘의 메인 센텐스죠. 먼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He only sleeps in his red pajamas.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부분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동사 sleep 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에? 동사 sleep 뭐 잠자다란 뜻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공부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이죠. 자, 그래요. 특별히 공부할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용 어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사 sleep을 오늘의 주요 포인트로 삼은 이유가 있으니 바로 이 sleep이란 동사가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일형식 문장을 만드는 많은 동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형식 문장이란 건 과연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는 일형식 문장이다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제 주어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문장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주어라고 하죠. 서술어는 뭐지?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쉽게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정확히는 이제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는 것은 이제 문장 속에 보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등등이 없는 것을 말해요. 참고로 보어는 그럼 또 뭐죠? 목적어는 그럼 또 뭔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해 나갈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일형식 문장에는 뭐 보어고 목적어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무것도 없이 주어랑 서술어만 있는 게 일형식 문장인 거야 라고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렇듯 주어 서술어만으로 완성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을요. 아까 이제 우리가 보던 sleep 잠자다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동사들 우리가 조금 이름 붙여서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닌데 아 일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를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서 자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몇 가지 예문들을 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일형식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일형식 문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헷갈리시는 게 아 뭐 보어고 목적어고 뭐 필요 없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주어 서술어 말고 다른 것들이 문장 속에 많죠?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십니다. 꾸며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수식어. 수식어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주어와 서술어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보어 또는 목적어가 없다 하더라도 수식어가 붙어서 일형식 문장이라도 이 문장이 길어질 수는 있는 겁니다. 꾸며주는 말은 근데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 요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예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이렇게 일형식 문장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동사를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부른다고요. 자, 잠깐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완전이란 이름은요. 보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붙은 것이고요. 보어가 필요 없으면 완전 동사고 보어가 필요하면 불완전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역시나 또 필요 없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완전 자동사를 이제 우리가 이런 말로써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일형식을 만드는 동사들을 말이에요. 참고로 이 완전 자동사의 예 중에 하나, 간단하게 요

형용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live. 그냥 그 뜻이 살다 라는 뜻으로서 보어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듯 완전 자동사가 사용된 문장에도 수식어가 붙어서 문장이 길어질 수 있다는

그래서 이 문장이 몇 형식인가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 이 친구가 일형식 문장입니다. 왜요? live는 보어도 목적어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개념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동사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첫 번째 동사 clap. 뜻은요, 박수치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사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ance. 뜻은요, 춤추다인데, 자, 이 동사 두 개 다 완전 자동사입니다. 완전 자동사. 어, 선생님, 춤을 추다. 이 dance라는 동사, 춤을 추다라고 해석하면 을이 붙었으니까 뭐 목적어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여기 또 하나 숨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영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dance는 보어, 그리고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상관없이 역시나 완전 자동사라는 거. 아, 그래, 그래. 영어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예문 보도록 할게요. 두 동사가 한꺼번에 쓰였죠. John danced and Susan clapped. 보면 주어 서술어, and는 접속사고요. 그리고 다시 주어 서술어로서 일형식 문장, 일형식 절이 두 개가 연달아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해석해보자면 존은 춤췄고 수제는 박수를 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완전 자동사로서 일형식 문장이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추가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볼게요. 먼저 우리말 읽어봅니다. 테드는 매주 토요일에 호수에서 수영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수영을 해요 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즉 수영을 하다라는 표현 안에 을을이 붙어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을을 붙으면 이거 목적어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럼 삼형식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부차적인 거고, 중요한 건 영어 문장에 쓰인 동사가 보어 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문장의 형식이 결정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그냥 이 문장 영작을 해보면 시작 이렇게 되거든요. 자, 테드가 주어니까 테드가 가장 앞에 붙겠죠. 그리고 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거 그냥 동사 swims, Ted swims로 끝난단 말이에요. 뒤에 보어, 목적어 쓰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든지와 상관없이 이 친구 일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머지 다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자, 테드가 수영을 하는데 어디서 수영을 합니까? In the lake. 호수에서 수영을 하죠. 언제 수영을 해요? Every Saturday. 매주 토요일마다 수영을 하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이 붙어서 문장이 길어졌지만 보어와 목적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 이거 일형식 문장이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ed swims in the lake every Saturday.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He only sleeps in his red pajamas. 그는 오직 잠을 잔다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사용된 전치사 in은 어디 오니 안에서라는 맥락에서 이제 그의 빨간색 잠옷 안에서라는 뜻이니까 그의 빨간색 잠옷을 입고라고까지 해석해 주셔야 되겠어요. 해석 문장 해석해 보자면 그는 오직 그의 빨간 잠옷 그것만 입고 잠을 잡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요 잠을 자다라는 거 우리도 우리나라 말로도 잠을 자다 을을 붙어서 읽기는 하지만 영어 문장 자체에 보어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 일형식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0: Hi guys, I'm so happy to see you. This week we are going to make our legs super strong. Are you ready?
1: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 다리 근력 운동을 해볼 겁니다.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시고 가실게요. Let's go.
0: This puppy is so cute. I can't get over it. Let's take her home.
2: Yeah, right. Like that's going to happen.
0: No, on a serious note, I think she'll be very happy with us.
1: 네, 첫 번째 대화 봤는데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 a random note 또는 on a serious note, on a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고 note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일단 on a serious note 먼저 보고 가실게요. This puppy is so cute. I can't get over 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is puppy is so 강아지가 너무 귀엽대요. 그래서 I can't get over it. 감당할 수가 없어. I can't get over it.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Let's take her home 이럽니다. Let's take her home. 그럼 집에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Yeah, right 이러죠. 아유 퍽이나 그러겠다. 아유 퍽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Yeah, right 이렇게 쓰는데요. Like that's going to happen. 그 연장선이에요. Like that's going to happen. 야 퍽도 그런 일이 있겠다. 너 참도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ike that's going to happen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No, on a serious note 오늘의 표현 나왔죠. On a serious note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면 On a serious note. 아니야,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뜻이 돼요. 아니야, 나 진짜 심각하게 얘기하는 건데 또는 나 정말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할 때 On a serious note. No, on a serious note. 아니야, 진짜 내가 얘기하는 건데 I think she'll be very happy with us. 우리 강아지 데려가면 강아지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n a serious note.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On a random note 보러 갈게요.
0: And so, that was my take on gravity. So, on a random note, where are the restrooms? Have you been listening to my lecture at all? I had to use the bathroom so bad, I couldn't concentrate.
1: 네, 첫 번째 대화가 on a serious note였고요. 두 번째 대화, on a random note 보도록 할게요.
0: And so, that was my take on gravity.
1: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that was my take on gravity. 그게 중력에 대한 제 생각 또는 나의 견해였습니다. 이렇게 뭔가 연설이 끝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강의가 끝난 것 같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So, on a random note, 이럽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인데, random, 좀 뜬금없고 굉장히 랜덤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 잠깐 딴 얘기인데, and on a random note, where are the restrooms? 이럽니다. 화장실은 어디 있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have you been listening to my lecture at all? 너 지금 제 강의 좀 듣기나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oh, I had to use the bathroom so bad. 화장실이 너무 가야 돼가지고, I couldn't concentrate. 이랍니다.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n a serious note, on a random note,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뭔가 시작할 때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요가 일단 보러 가실게요, 또.
0: I told you this week we are going to make our legs stronger, right? So let's get to it. Our first workout is going to be leg lifts on equal balance pose. So start by sitting down and spread your legs to the side. I'll say that one more time. Start by sitting down and spread your legs to the side. Good. Now make sure your back is straight. Engage your entire body. I'll say it one more time. So make sure your back is straight and engage your entire body. Great. Now put both of your hands on the floor in front of you and tent them up if you wan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put both of your hands on the floor in front of you and tent them up if you want. Good. Now try lifting one leg up and hold it up for 60 minutes. I'll say it one more time. So try lifting one leg up and hold it up for 60 minutes. Good. Now I was kidding. On a serious note though,

Phew, that was difficult, but that was fun, right? Those were leg lifts on equal balance pose. Good job. We will be doing other workouts to work on our legs all throughout this week. 아, 네, 오늘 우리 다리 근력 운동 첫 자세, 첫 운동 같이 해봤는데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다리 근육 만드는데 효과적이니까 자주 해주시고. 영어 표현 우리 on a random note, 그리고 on a serious note 이렇게 배워봤어요. on a fun note 이런 식으로 뭐 on a funny note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Hey Megan.
1: Hey Hanu.
0: How are you?
1: Great. How are you?
0: I'm doing great as
1: Perfect.
0: well. 자, 이번 주에는

0: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요?
1: For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birthdays.
0: Birthdays. 생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Uh-huh. 그래서 생일에 관련된 이야기 다섯 가지를 듣고 공부를 해볼 텐데요. Uh-huh. 첫 번째,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On my birthday, I look back on my life.
0: 저는 제 생일에 제 삶을 돌아봅니다. 되돌아봅니다. Mm-hmm. Look back on my life. Mm-hmm. 그동안 살아온 내용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Mm-hmm.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요.
1: Right.
0: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1: We have Jordan who's from the USA.
0: 네, 미국에 계시는 조던 씨 이야기 듣고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조던 씨, 나와주세요.
2: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0: 네, 생일이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같이 볼게요.
1: So Jordan said,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0: 원래 reflection이라고 하면 생각, 심사숙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걸 말해요. Mm-hmm. 원래 그냥 사전적인 정의로 reflection 하나만 보면.
1: All right.
0: 그래서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Mm-hmm. 생일들은 좋은 기회들이다. 즉 생일은 좋은 기회다 for reflection.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1: yeah.
0: 여기 문맥에서는 reflection 그냥 생각 자체가 아니고 not just thinking,
1: Mm-mm.
0: reflection on something. reflect 뒤에 on이 붙으면 이제 되돌아보는 걸 말합니다.
1: Yeah, so for a reflection about your life, for 네. a reflection on your life.
0: 그래서,
1: what have you been doing for this many years?
0: Exactly, or how you have been living.
1: Living,
0: 네.
1: yeah.
0: 그래서 이 문맥에서의 이 문장의 뜻은 생일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문장 다시 듣고 공부 이어가 볼게요.
1: All right.
2: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선물에도 좋다라는 것은 선물을 주고받기에도 좋은 시기고 and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doing fun things.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재미있는 일을 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1: That's right. Of course. Of course. And she says, and I absolutely love those things, especially the presents.
0: 네,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선물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거, 재밌는 걸 하는 그런 활동들 다 좋아한대요.
1: I love those things.
0: Absolutely love those things. 그래서 those things가 그 세 가지의 활동을 말하고 있고, especially the presents.
1: That's right.
0: 이렇게 이제 속삭이듯이 특히 그 중에서 선물을 사실 birthday니까 주는 것보다는 받는 거겠죠.
1: Of course, 그래서. she means receiving presents 네. on her birthday. 네.
0: 그리고 especially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그 이 부분에 대한 발음이 살짝 다른데 어떤 사람은 좀 더 이에 가깝게 especially,
1: especially, especially.
0: 그리고 조던 씨는 especially처럼 발음하십니다.
1: Yeah. Especially, 네. especially. 네. Some people even say especially.
0: 그건 틀린 것 같은데요.
1: Yeah, it's wrong, but some people will say it, especially in the South where I'm from.
0: Okay.
1: People say especially this.
0: All right.
1: So if you hear that, they're saying especially.
0: Okay. So especially, especially, 조던 씨는 어 쪽으로 가깝게 갔고요. 특히 선물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1: That's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that birthdays are times for you to reflect on what you've learned in your life up until this age and on what you hope to learn and the type of person that you hope to be as you continue to age.
1: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that...
0: The older I get, 그런데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the more I realize that 뒤에 나오는 내용을 더 깨닫게 됩니다. And what she's realizing is...
1: Realize that birthdays are times for you to reflect on what you've learned in your life up until this age.
0: 네, 깨닫게 되는 내용은 birthdays are times for you to 생일은 뭘 하는 시기라는 걸 깨닫느냐면 reflect on, 여기 지금 reflect 동사형태 나오고 있죠?
1: Yes.
0: 되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On what you have learned in your life, 그동안 살면서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는 거 그런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Up until this age.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Up until this age. 여기서 age는 나이라는 명사로 쓰였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She says, and on what you hope to learn and the type of person that you hope to be as you continue to age.
0: 네, 그리고 and what you hope to learn,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Reflect on, 여기서는 reflect on이라고 했지만 되돌아보는 건 아니네요. Reflect가 on과 함께 쓰면 되돌아보다라는 뜻으로 뒤돌아보는 느낌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요.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미래니까 되돌아본 의미가 아니겠죠. And the type of person that you hope to be, 되기를 바라는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as you
1: continue to age, 네. as you age,
0: 나이가 들다, age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1: Age.
0: 예문을 하나 보면
1: This one is about me. You don't age. You don't age.
0: What do you mean it's about you?
1: I don't age.
0: Because you're not old yet.
1: 네. Exactly.
0: 네, 농담이죠.
1: Of course, it's a joke. Everyone ages.
0: 그런데 우리가 그냥 칭찬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You don't age.
1: You don't
0: 나이를
1: age.
0: 안 드시네요. You don't
1: seem. You look younger as you get older.
0: Which is impossible.
1: Yeah.
0: You don't seem to age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안 드시는 것 같아요.
1: Basically, you look young. Yeah. It's a compliment.
0: Yeah. Or you're actually old.
1: That's true.
0: 아무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ack in the day, I didn't do this, but now every birthday that I have, I like to write down a number of things that I've learned equivalent to my age.
1: Back in the day, I didn't do this, but now every birthday that I have.
0: Back in the day, 하나의 굳어진 표현이고.
1: Back in the day, 네. back then.
0: 예전에,
1: at
0: 옛날에는.
1: That time.
0: Yeah, before.
1: Before.
0: 네, 옛날에는
1: yeah.
0: I didn't do this, 하지 않았습니다. But now, 이제는 every birthday that I have, 매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매번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 Then what does she do? She says, I like to write down a number of things that I've learned equivalent to my age.

0: 동등한, 상응하는
1: equivalent. Equivalent.
0: Equivalent. Mm-hmm. 그래서 그 equal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거잖아요. 그 equal과 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equal 이 부분이요. 그래서 equivalent 하면은 같은 가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하나 보면은
1: For example, that's equivalent to about 3 miles.
0: 네, 예를 들어서 뭐 4, 5km 정도를 right.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3마일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좀 다른 나라 기준으로 맞춰본다든지
1: right.
0: 미국에서는 이런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한국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yeah. 라고 할 때
1: It's equivalent to this program in
0: 네.
1: Korea.
0: 아니면 the Korean equivalent, equivalent. of 뭐뭐 yes. 하면은 한국에서 따지면 이런 yes.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Yeah. 이런 타입의 뭐 유명 인사, 배우 한국에는 이런 사람이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라고 할 때
1: oh,
0: He's the Korean equivalent of, say, Will Smith. So and so, 이렇게.
1: Perfect.
0: Go
1: well, I was going to give another example. Like in Poland, I think they have something called sauerkraut. Mm-hmm. And I would say it's equivalent to Polish kimchi.
0: 맞아요.
1: Right? Fermented
0: 네.
1: cabbage.
0: 네. 폴란드나 독일에서 먹는 음식 중에 sauerkraut, sauerkraut, I think?
1: Sauerkraut.
0: Kraut, sauerkraut. Uh-huh.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이 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김치랑 비슷하다. 이럴 때 mm-hmm. equivalent를 정말 많이 써요. Mm-hmm. 두 문화나 어떤 두 영역을 mm-hmm. 비교할 때. 그래서 back in the day 안 했었는데 이제는 뭘 하냐면 I like to write down a number of things that I've learned. 배운 것들을 좀 적는데
1: yeah.
0: 몇 개를 적냐면 equivalent to my age. Mm-hmm. 나이만큼 적는 거예요.
1: Mm-hmm.
0: Alright?
1: Al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I just turned 21 last September and I did 21 things that I've learned since I'm 21. It seems really cheesy, but it's actually really cool to just check in with yourself and see how you're doing.
1: So, I just turned 21 last September and I did 21 things that I've learned since I'm 21.
0: 그래서 작년 9월에 21살이 됐기 때문에 mm-hmm. I did 21 things that I've learned. 이거 오해할 수 있는데 I did 했다. 21 things. 21가지를 했다. That I've learned. 내가 배운 21가지를 했다라기보다는 21 things that I've learned을 그냥 괄호로 묶어주세요.
1: Mm-hmm.
0: 이거를 한 거예요. She
1: yes.
0: wrote down. She,
1: yes, she wrote that.
0: Yeah, she did the activity of writing down.
1: The 21 things.
0: 네, 그래서 그냥 21 things that I've learned 이거를 그냥 하나의 활동 이름으로 보면은
1: mm-hmm.
0: 그걸 21가지를 적은 거예요. 21살이니까.
1: Yes, because we know the context and she said she writes it down, mm-hmm. right? She says next, it seems really cheesy, but it's actually really cool to just check in with yourself and see how you're doing.
0: Cheesy, 이 문맥에서는
1: cheesy.
0: 이제 유치한 거, childish.
1: Yeah, a little 네. bit childish,
0: 네.
1: right?
0: 정말 유치해 보이지만, check in with yourself. Check in with someone 하면 뭔가 확인해 보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는 건데
1: yeah.
0: 스스로를 좀 점검을 해보고 and see how you're doing. 사실 앞에 뒤에 같은 뜻이에요.
1: Yeah. Check in with yourself. See how you're doing.
0: 네.
1: Same.
0: 자신이 어떻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건 it's really cool. 정말 멋진 일이에요.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And what you're learning and making sure that you are learning stuff because that's what we should do in life. Learn.
1: And what you're learning and making sure that you are learning stuff.
0: 뭘 배우는지, 뭘 배우고 있는지 지금 살면서
1: mm-hmm.
0: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cool, it's really cool, 정말 멋진 일이고 또
1: yep.
0: making sure that you are, are를 강세를 둬서 mm-hmm. 말을 한 이유는 배우고 있기는 한지
1: mm-hmm.
0: 그래서 반드시 뭔가를 배우도록 하는 것 자체도 mm-hmm. 정말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1: She says lastly, because that's what we should do in life, learn.
0: 네, because that's what we should do in life.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Learn, 배우는 거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Birthdays are great times for reflection on your life and your goals and what you've learned. And obviously, they're great times for presents too and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doing fun things, and I absolutely love those things, especially the presents.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that birthdays

0: 생일에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mm-hmm.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On birthdays, I like to reflect on this journey of life and man, I'm so proud of myself. My birthday is tomorrow, and I feel like I'm 100 years old. I tend to do a lot of self-reflection every year, whether I intend to or not, and it keeps dawning on me just how many lives I've lived.
0: 네, 첫 번째 포스팅은요.
1: Spence says,
0: On birthdays, 생일에 I like to reflect on this journey of life. Mm-hmm. 인생이라는 이 여정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Mm-hmm. And man, I am so proud of myself. Mm-hmm. 여기서 man이라는 것은 남자가 아니고 감탄사라고 보시면 yes. 되겠고요. 아, 정말 스스로가 yeah. 네, 자랑스럽다, 대견스럽다. Uh-huh. 그리고 Rose 씨는요. Says, My birthday is tomorrow. 내일이 생일인데 I feel like I'm 100 years old. 100살은 된 것 같대요. I tend to do a lot of self-reflection every year. Mm-hmm. 해마다 생일이 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mm-hmm. 많이 해보는데 mm-hmm. 되돌아보는 걸 많이 해보는데 whether I intend to or not. Mm-hmm. 의도하든 안 하든 그렇게 그동안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는 걸 많이 한대요. Mm-hmm. And it keeps dawning on me just how many lives I've lived.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1: Yeah.
0: How many lives I've lived? Of course, one.
1: Only one
0: 그런데
1: life.
0: 그런데 다양한 경험을 하고
1: Yeah, she's had a lot of different experience every year 네, and learned a lot of things,
0: 어떤
1: right?
0: 어떤 것이 dawn on someone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한다는 것은 이제 깨닫게 된다는
1: yes.
0: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일 때마다 생각해보면 정말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인생을 산 mm-hmm. 것처럼 살아왔구나. So she's led a full life, I
1: she's
0: think.
1: She's led a full life.
0: Yeah.
1: That's awesome.
0: That's good.
1: All right,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아시는 특별한 두부 요리 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두부 요리 말고 오늘은 두부 유부 요리입니다. We are making 두부 유부 초밥. Yes, fried tofu pockets.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유부. 네, 유부 영어로 fried tofu. 네, 튀긴 두부예요. 유부 말고도 두부 있습니다. We have tofu. 좀 탄탄한 특별한 두부예요. We have three kinds of salad. 우리 샐러드 세 개 있어요. 오늘은 호박, 감자, 옥수수, pumpkin salad, potato salad, corn salad, carrot, 당근, red pepper, 네, 우리 파프리카 있어요. We have pickled radish, 단무지요. 이거 무피클이요. And we have sesame seeds. 아, 잠깐! 그리고 이 초밥에 밥이 없습니다. We are going to prepare our fried tofu. 네, 이 유부 시작할 거예요. We'll cut it open and we'll drain the liquid. 우리 이 유부 물 뺄 거예요. So we cut open like this. And we drain the liquid. 네, 그 물이 그 양념, 액기스 다 뺄 거예요. 나와라. 우리 유부들 여기 접시 위에 넣을 거야. Okay, we're ready for the next step. 이제 두부 준비할 수 있어요. Let's cut open the tofu. Oh, lots of tofu water. 그 두부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okay. 이 물은 필요 없습니다. 호호호호호, 우리 탄탄한 두부. And we dry the tofu. 우리 그 촉촉한 물이 좀 해야 돼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냉장고 30분 넣을 수 있어요. I'm gonna put this tofu in the fridge for 30 minutes. 30분. Why? 왜냐하면 그 두부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어요. We're gonna make it really, really strong tofu. Okay, we need to get our vegetables. 네, 우리 채소 잘라야 돼요. We have carrots, peppers, and pickled radishes. So first the carrot. 우리 이만큼만 쓸 거예요. Just need a little carrot. And we cut like this. 우리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다시 이 젓가락으로 또 we slice like this. 이렇게 우리 작은 큐브 만들어 볼까요? Okay. Now, the pepper, the red pepper. 우리 빨간 피망 잘라요. And now the pepper. 우리 빨간 피망 이만큼 쓸 거예요. So we cut like this. 이것도 당근처럼 짧게 잘라요. We're gonna cut it into small pieces. And again, cut, cut, cut.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세요. There we go. 마지막으로 단무지. The pickled radish. Let's cut this way. 우리 이렇게 잘라요. And then cut this way. 단무지 좋아하는 사람은 단무지 써도 돼요. 단무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넣어도 돼요. 다른 나체 괜찮아요. We can put this in a bowl and then we need the tofu. 우리 두부 냉장고 30분 안에 있었어요. 이제 부숴줘도 돼. We're going to break it up. So we take our tofu and we break it up. Rough하게 작은 부분 해도 돼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진짜 후크놀이처럼. 아, 솔직히 요리 같은 느낌 아니야. 놀이 같은 느낌이요. 놀이 요리요. Our tofu is ready for the vegetables and the sauce. 네, 우리 두부 준비됐어요. 그래서 채소들, 그리고 참깨, 그리고 소스는 넣어도 돼요. So, let's put them in. We put in the carrot. 우리 당근 들어가고, our pickled radish. 우리 단무지, our red pepper, 우리 빨간 파프리카, and our sesame seeds, 우리 참깨,
And the sauce. 네, 그 초밥 소스 필요해요. 그 유부 패킷 안에 있어요. 우리 이것도 넣을 거야. 이 초밥 소스, 이 스시 소스 달콤하고 새콤해요. And now we mix. 아, 하지만 장갑 필요해요. So let's put on some gloves. 우리 비닐 장갑 쓸 거야. And let's mix. 우리 다 섞였을 때까지 섞여요. We're gonna mix everything together. 와, 색깔이 예쁘다. 진짜 뭐 당근, 빨간 파프리카, 뭐 두부, 단무지. 진짜 색깔이 많다. Let's put the tofu in the fried tofu pockets. 네, 우리 두부는 유부 안에 넣을 거예요. So take one 유부, open the pocket. 와, 신기해요. 진짜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As we take one pocket, 우리 유부 하나 이렇게 열고 그리고 안에 이 두부 믹스 넣을 거예요. We're just going to put the tofu and vegetables inside. 네, 이렇게 우리 탄탄한 사각형 만들 거예요. Like this. 네, 이 정도 좋아요. And one more. Open it up. Put the tofu mix inside. 솔직히 이거 밥 없는 초밥이요. 왜냐하면 밥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몸이 안 좋아요. 하지만 이 탄탄한 두부는 단백질 아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몸이 되게 좋아요. Now we can add a special sauce. 와사비 소스 있어요. 혹시 와사비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살짝 맵지만 맛있어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었을 때 또 살짝 매워요. 와사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넣고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안 넣어도 돼요. 이 정도는 충분해요. Now we add the salad. 이제 샐러드를 넣을 거예요. First, the pumpkin salad. 네. Potato salad, like this. Oh, good. And our last one, corn salad. 네, 옥수수 샐러드. Here are my fried tofu pockets. 네, 우리 두부, 유부, 초밥 완성됐습니다. 테스트 맛 보기. 하하. 두부 두부 두부 두부 두부 두부. 오야. 혹시 우리 친구 유부 먹어봤어요? 유부 원래 달콤해요. 그래서 시작해서 달콤한 맛이 있어요. 그다음 그 고소한 단백질 같은 두부 맛이 나오고 하지만 초밥 소스도 같이 섞였을 때. 진짜 완벽한 밥 없는 초밥입니다. 다음에 우리 뭐 할까요? 두부 쓸까요? 유부 쓸까요? Do you know? I don't know.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Goodbye!

0: 그는 더 빨리 빨리 가서 책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말을 하네요. All right, so they need to find the book.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Shenoy and Toby crashed into the nearest classroom, which was being used by the lunchtime book club.
1: Oh, sorry, Mrs. Davidson, said Shenoy to the teacher. We haven't got time to explain, but can everyone turn to page 67?
2: Are you doing a book review, Shenoy? Someone giggled.
1: Please, just have a look. Is there something like a laminated bookmark there?
0: Everyone shook their heads. This was impossible.
1: Where's the best place to find books?
0: He wondered out loud.
1: The library? Said Toby.
0: Of course. Why hadn't they gone there first? 네, 우리 Toby and Shenoy are looking for the book. 점심시간에 there is a book club. 다 모여가지고 이제 책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Everyone turn to book, turn to page 67. 다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and then he says, is there something like a laminated bookmark? 자, 코팅된 책갈피가 있나요? 그 page 67? 다들, no, there's nothing. So, here, this was impossible.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있는데, 여기 impossible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자, impossible, 불가능한. 아니, 책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이 한 책을 찾아야 되니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That's why the writer says, that was impossible. This is impossible. 정말 이거 너무 힘들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우리 이거 책 어디 찾지? 그래서 자, 책이 많은 곳이 the library, 도서관이죠. All right. Let's do our stop and think. What do you think Shenoy and Toby will do next? 자, Toby하고 Shenoy가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네, 무엇을 하겠죠? They're going to the library. 자, 도서관을 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책을 읽겠습니다. All right. So, 도서관도 책이 많은데 will they be able to find that one book? I'm curious. Please join me next time as we continue our book. Meanwhile, take care and I'll see you soon. Bye!
3: Bali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stump over ther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제가 땀나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고 어려운 강의가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재밌게 영어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바로 함께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책을 미리 읽어보니까 역시 오늘도 긴장감 넘치는 호기심 가득한 뭔가 궁금한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B2의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2, The Little Door. Alice jumped to her feet. She looked around, and there was the White Rabbit. He was hurrying down a long hallway. Away like the wind, Alice ran after the rabbit. As it turned a corner, the rabbit spoke. "Oh, my ears and whiskers! How late it's getting!" it said. Alice was close behind, but when she turned the corner, the rabbit was gone. Alice found herself in a long room. There were doors all around the room, but they were all locked. Alice wondered how she was ever to get out. Then Alice came upon a little table with three legs. It was made of solid glass. There was nothing on it but a tiny golden key. Alice thought the key might belong to one of the doors.
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세 번째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아주 유명하죠. 혹시 우리말로 또 소설책이나 이야기책으로 만날 수 있으면 우리말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와 함께 영어로 읽어보는 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또 영어로 읽으면 재밌거든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Chapter 2, The Little Door, 제2장입니다. 작은 문, 아, 궁금하죠? 지금 앨리스가 이 직전 Chapter 1에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토끼가 이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서 아, 나 좀 늦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토끼 구멍 속으로 들어갔는데 막 앨리스가 뛰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울타리 아래에 있던 토끼 구멍으로 슉 들어갔는데 그래도 따라 들어갈 수 있었죠.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앨리스가 막 내려가면서 막 떨어지는데 그게 땅이 부꺼지면서 우물이 되어서 막 앨리스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땅에 탁 착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부터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Alice jumped to her feet. 앨리스는 jumped, 뛰어올랐죠. to her feet, 그녀의 발로. 자, 그러면 지금 앨리스가 우물 속으로 쭉 떨어지고 이렇게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이 쌓여있는 그 더미 위에다가 착 앉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녀는, 앨리스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jump를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딱 이해하면은 벌떡 일어났다가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막 튀어올라서 막 jump 이렇게 막 높게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to her feet, 그녀의 발로 점프했다라는 것은 지금 떨어져서 착지해서 아, 이제 발로 점프했다라는 것은 벌떡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She looked around. 그녀는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And there was the white rabbit.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흰 토끼가 있었습니다. He was hurrying down a long hallway라고 되어 있죠. 그는, 즉 흰 토끼가 지금 he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e was hurrying down. 그는 빠르게 서둘러서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A long hallway. 이 긴 복도를요. 복도를 쫙 이렇게 막 그 토끼가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Away like the wind. 바람처럼 빠르게 Alice ran after the rabbit. Alice는 ran after, 뒤쫓아갔습니다. 그 토끼를 막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끼 따라 들어왔잖아요. 토끼 놓치면 안 되죠. 계속 따라갔습니다. As it turned a corner, the rabbit spoke. 그 토끼가 as it is은 바로 토끼를 가리키겠죠. 토끼가 모퉁이, 즉 코너를 돌았을 때, 돌자마자 돌았을 때 the rabbit spoke, 그 토끼가 말했습니다. Oh, my ears and whiskers, how late it's getting, It said, 토끼가 말하기를, Oh, my ears and whiskers. Ears는 귀고요. Whiskers는 이 토끼나 혹은 고양이에 있는 수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Oh, my gosh 라는 이 감탄사, 아이고, 이럴 수가 라는 건데 지금 토끼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거기에 또 다른 의미, 다른 단어들을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Oh, my ears and whiskers. 즉, Oh, my gosh. 뭐예요? 바로 아이고 이런 세상에

0: 라는 감탄사가 되겠죠. How late it's getting. 너무 늦어버렸잖아 라고 도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Alice was close behind. Alice는 close는 바로 곁에 밀접하여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But when she turned the corner. 그러나 그녀가 뭐 했을 때? But when she turned the corner. 그녀가 이 코너 보통이로 돌았을 때 이제 방금 토끼가 있었는데 The rabbit was gone. 딱 모퉁이를 딱 돌아보니까 토끼가 없어졌습니다. 토끼가 사라졌습니다. Alice found herself in a long room. 앨리스는 그녀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즉, 앨리스는 어딘가에 도착했다. 그녀 스스로를 발견했다. 나 지금 여기 있네?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녀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예요? In a long room. 긴 방 안에 있는 그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빠르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2. The Little Door. Alice jumped to her feet. She looked around and there was the white rabbit. He was hurrying down a long hallway. Away like the wind, Alice ran after the rabbit. As it turned a corner, the rabbit spoke. "Oh, my ears and whiskers! How late it's getting!" it said. Alice was close behind, but when she turned the corner, the rabbit was gone. Alice found herself in a long room.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There were doors all around the room. 이 방이 있는데 방을 쫙 둘러싸고 있었어요. 뭐가요? There were doors all around the room. 방에는 온 벽에 뭐가 있었냐면 문이 쫙 있었습니다. 전부 다 문이었어요. But there were all locked. 그러나 그 문들이 전부 다 잠겨 있었어요. 뭔가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Alice wondered how she was ever to get out.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앨리스는 갑자기 wondered,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어떡하지? 라고 계속 궁금해하는 거죠. How she was ever to get out. 그녀가 어떻게 그녀가 나갈 수 있을지를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 지금 어떻게 나가지? 문이 전부 다 잠겼잖아. 어떡해? 라고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에 이 문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동사와 투부정사에 있는 그 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줄여서 비투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B2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도 학창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B2용법은 예정, 의도, 의무, 가능, 운명 막 이렇게 막 외우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이해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학창시절에 제가 막 외웠을 때는 이해하지 않고 외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몰랐어요.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서야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걸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오늘은 이 B2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모든 것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일부분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정체, B2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He is to visit Seoul tomorrow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he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는 is to visit Seoul tomorrow. 내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제가 예정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미 파악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to visit 있죠. 방문할. 자, 그러면 누가 방문하는 거죠? 그가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He가 내일 서울을 방문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to visit은 바로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는 뭐가 될 수 있죠? 제가 가장 아주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to visit은 바로 저기 있는 he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to visit은 형용사다. 누구를 설명해주는? 지금 문장 제일 앞에 있는 he를 설명해주는. 그러면 이 he가 뭐 할 거라는 소리예요? 내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정이다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제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또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 친구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말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장 이 to 부정사를 해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여기 있는 다른

0: 모든 단어들을 활용해서 가장 이 문장에 잘 어울리는 해석 방법을 찾는데 그게 알고 보니 찾아보니까 다섯 개로 좁혀지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오늘 세 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He is to visit. 그러니까 그는 뭐 할 예정이다. 이 그 he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he가 뭐 할 것 같다고요? 방문할 것 같다고요. 어디를? 내일 서울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o 부정사는 바로 저기 제일 앞에 있는 he를 설명해주고 있다. he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다. 근데 he가 뭐다? 명사다. 근데 to visit은 뭐다? 아, he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he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다. 그런데 바로 앞에 항상 be to가 있으니까 to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문법책을 찾아보면 be to 용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be to 용법이 뭔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이 to 부정사는 문장 제일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주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주어가 무엇을 할 건지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부정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에 보니까 예정. 그렇죠. 이걸 뭐 예정이라고 꼭 외워도 되지만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을 방문할 것 같다.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You are to finish this today. 너는 are to finish this today. 이것을 오늘 끝내야만 한다. 그렇죠. 너는 이것을 오늘 끝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의무, 뭔가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했죠. 그래서 너는 이것을 오늘 끝낼 예정이다 라고 해도 되긴 되지만 너의 하는 계획을 네가 안 정하고 내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는 이것을 끝내야만 한다라는 의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이것을 오늘 끝내야만 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의무를 외우기보다는 적절한 해석 방법을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오늘 책에 나온 그거죠. Alice wondered. 앨리스는 궁금했습니다. How she was to get out. 그녀가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 나갈 수 있나 없나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 가능을 설명한다고 해서 나갈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해석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to get은 바로 여기 있는 she의 여기 있는 to get out이 되겠죠. get out이 항상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to get 혹은 to get out이 여기 있는 she를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be to 용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to 부정사가 제일 문장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요. 넘어가 볼까요? Then Alice came upon. Came upon은 우연히 만나다 혹은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앨리스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A little table with three legs. 혹은 우연히 이 테이블 탁자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탁자를 발견했겠죠. 앨리스는 작은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ith three legs. 세 개의 받침다리.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작은 탁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It was made of solid glass. 그것은 만들어져 있었어요. 뭘로 만들어져 있었냐면 solid, 단단한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There was nothing on it.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즉,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but, 뭐 빼고는, 무엇을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but은 그러나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제외하고 뭐 빼고 아무것도 없었다. A tiny golden key. 작은, 아주 작은 금으로 된 열쇠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Alice thought. 앨리스는 생각했죠. The key might belong to one of the doors.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 이 열쇠가 might,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belong to는 어디어디에 속하다, 어디어디에 소유이다. one of the doors. 저 문들 중에서 하나에 속한다. 즉, 저 문들 중에 하나의 소유이다. 즉, 이 열쇠가 저 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 문 중에 하나. 즉, 이걸 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아, 앨리스는 생각했죠. 이 키가, 이 열쇠가 바로 저기 있는 저 문들 중에 하나에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은 훨씬 더 의미 파악이 쉬워진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re were doors all around the room, but they were all locked. Alice wondered, how she was

0: ever to get out. Then Alice came upon a little table with three legs. It was made of solid glass. There was nothing on it but a tiny golden key. Alice thought the key might belong to one of the doors.
1: 오늘도 여러 개의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2: Whisker. Whisker. Oh, my ears and whiskers. How late it's getting, it said. Wander. Wander. Alice wondered how she was ever to get out. Come upon. Come upon. Then Alice came upon a little table with three legs. Solid. Solid. It was made of solid glass. Belong to. Belong to. Alice thought the key might belong to one of the door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g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있는 제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 이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휘력을 살짝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He hurt his leg while running. 아, he라는 사람이 막 뛰고 있는데요. 아, 아, 이렇게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다리를 다쳤다. 사람 및 동물의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다리를 진짜 말 그대로 다리를 다쳤다. 뭐 하면서 뭐 하는 중에? 뛰는 도중에. 자, 그 다음은요. The table has four legs. 우리가 탁자를 생각하면 the table이 되겠죠. 탁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죠. 사람의 다리는 아니지만, 사람의 다리는 아니지만 바로 의자나 책상 등에 그 의자나 책상을 받치고 있는 그 받침 다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사실은 leg과 유사하죠. arm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생각하면 항상 팔을 또 떠올리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말은 다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영어에서는 다리를 쓰지 않는 한 가지 그냥 추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One arm of my glasses is bent.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자, 근데 안경도 우리가 우리말로는 안경 다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안경 다리요. 옆에요.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arm이라고 합니다. One arm. 바로 안경 다리입니다. One arm of my glasses. 나의 안경의 한쪽 다리가 is bent, 휘었다, 굽었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알고 있는 leg도 약간 확장하면서 또 다른 단어도 한 개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제 잊지 말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혜련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the start of the week.
1: 네.
0: 먼저 시작입니다.
1: 달려봐야죠.
0: Alright. 자, 오늘